이렇게 김죽파 선생님한테 김죽파류를 배우고 김병호류하고 최옥삼류는 명인 선생님이라기보다는 그 2세대 후계자 이재숙 선생님한테 최옥삼류를 배웠고 양연섭 선생님께 김병호류를 배우고 이렇게 해서 여러 유파를 제가 섭렵을 하게 됐습니다.

저를 붙들고 연극을 하라고 그러셔가지고 본의 아니게 1학년 때부터 3학년 때까지 또 연극을 이제 한 3편을 뭐 꿀맛, 매치메이커, 시집가는 날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주인공을 좀 해서 저를 또 많이 다른 분야에 또 이렇게 눈을 또 뜨게 해주고 그런가 하면 대학교 3학년 때 국립극장의 마지막 공연을 서울대학교 15회 정규연주회를 거기서 했는데 그때 오디션에서 제가 협연을 또 발탁이 돼가지고 그때 또 공연을 했고 또 제가 또 운동을 좋아해서 배드민턴 선수 활동도 조금 해봤고 이런 여러 가지 활동을 하면서 또 나름대로 저를 성장시켜준 계기가 된 것이 바로 대학생활이었어요. 제가 이제 졸업할 때 그때는 김죽파 산조하고 최옥삼 산조. 근데 최옥삼 산조는 씩씩하면서 우렁차게 이렇게 콕콕콕콕 이렇게 타야 되는 산조인가 하면 김죽파 산조는 이렇게 줄을 갖고 놀아야 돼요. 농연을 가지고 이렇게 놀면서 그 계면성도 내주고 우조도 내주고 이런 성음을 표현해줘야 되는데 그런 섬세함이 저하고 맞지 않았나 해서 김죽파 산조로 제가 딱 자리매김을 했습니다. 저희 교육대학교가 과를 선정하면 들어와서 악기 하나씩을 선정해요. 그때 양악기도 하고 국악기도 하는데 경험을 해야 현장에 가서 아이들을 지도할 때 자신 있게 그 교육과정이 나왔으면 피하고 싶은 마음도 있거든요. 모를 경우에는 네, 피하지 말고 열심히 가르칠 수 있는 그러한 틀을 만들어 왔어요. 우리 국악은 피부의 음악이라고 표현하고 호흡을 한 주기로 해서 이렇게 장단을 맞추거든요. 예를 들어서 진양조의 싸랭 지지 다징징 다징 했을 때 이걸 한 호흡으로 가야지 지 다징 징 이렇게 그 박자를 따져가면서 음악을 끊어주면 음악의 그 흐름이 나타나지를 않으니까 그 한 호흡에 실어줘야 된다라는 걸 굉장히 저는 강조를 하거든요. 네, 그랬을 때 하면서 몸의 움직임도 전혀 없이 딱 호흡에 맞춰서 내가 숨을 쉴 때 살짝 움직이는 그러한 것이 배어서 음악에, 그러니까 소리에서 나가야 선율을 타야 되지 않나. 그걸 좀 강조하고 지도를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95년도에 이 학생들을 무대를 한번 세워서 공부를 시켜서 올리면 좋지 않을까 해서 졸업생 6명을 데리고 지금은 없어졌죠. 롯데 호텔의 그 극장이 아주 무대가 좋은 데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1회로 제자들과 함께하는 음악회 해가지고 시작을 한 것이 청흥의 발판이 돼서 그게 지금까지 이렇게 이어져서 오고 있다는 게 참 어떻게 보면 쫓아와준 제자들이 대견하기도 하고 참 그래요.

어땠을까라는 그러니까 아쉬움이 없는 거는 아니지만 그때그때마다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네, 후회는 없어요. 네, 그냥 애썼다. 이제는 좀 쉬어라. 이렇게 얘기해주고 싶어요. 그리고 솔직히 퇴직하면서 제가 이제는

0: 학교 자랄 때 이 동네에서 자랐어요. 여기가 아주 내 고향이지. 지금 와서 보니까 많이 바뀌어서 저 길도 넓어졌고 굉장히 여기 감개무량하네요.
1: 한국국악예술학교라고 그래가지고 들어가서 2학년 올라가면서 전공을 택하는데 선생님들끼리 막 욕심이 생기시는 거야. 당신이 하시는 음악 쪽으로 데려오려고. 딴 데 쪽에서 불러도 난 피리 하겠다고 해서 피리를 해서 우리 지영자 희자 선생님 만나가지고.
2: 그럼 거기서 처음 뵈신 거예요?
1: 아, 그럼요. 처음 뵀죠. 그때 당시에는 몰랐죠. 그렇게 훌륭하신지 몰랐는데 대학교 다니면서 이제 역시 그때 선생님들이 엄청 훌륭했다. 그렇게 훌륭하신 선생님 밑에서 공부하는 게 쉽지가 않은데 그걸 알았었더라면 더 열심히 했을 걸, 이런 후회도 남고 그랬었어요.

0: 선생님이 가르쳐주기 위해서 일주일 후에 테스트를 하십니다. 쪽지를 써가지고 어디 가서 누구를 찾아라. 그래갖고 이 쪽지를 전해주면 그때부터 그 양반이 하라는 대로만 하면 된다. 선생님이 가르쳐준 것을 가지고 연불, 그러면 연불. 국거리, 국거리. 거기서 다 끝나고 나면 그분이 내가 도착하기 전에 선생님한테 전화를 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표정이 이렇게 언짢으면은 불합격. 이렇게 이러면 합격이 되는.
1: 선생님 어떻게 했어요? 합격 되셨어요?
0: 정말? 그러니까 제가 가게 되니까 선생님께서는 이렇게 웃으시는 얼굴이 지금도 원이 나오는데 반가워하는 것 같이 표정을 지으시니까 더 하고 싶은 생각이 나는 거예요. 더. 그때 이제 그 신하의 가락을 가르쳐 준 것이 엄청나게 큰 도움이 되고 그랬죠. 왜 우리 민수 신하회에서는 기약만 하냐? 그러면 다른 것도 한번 해보자. 어떤 걸 하냐? 타악에서 제일 중요하고 두드러지고 가락을 낼 수 있는 것들은 장고, 북, 꽹가리, 징안이냐. 그것을 가지고선 하는 걸로 해서 네 가지로 붙여서 하는데 그러면 그 이름을 모르지냐. 우리는 이걸 갖고 놓으니까 사물놀이로 하자. 이제 이렇게 좁혀져갖고 사물놀이를 민속학계 신화위 정기연주회 때 하게 되는 거예요. 민속학계 신화위에서 최태형 교수, 나, 김덕수, 김용배가 테이프를 끄는 거죠.

민속학계 신화위를 계속 온 것이 사실 선생님의 제자들 영향을 받아서 꾸준히 해왔잖아요. 근데 선생님 이제 이민 가신 바람에 그게 그냥 바로 해제돼 버리니까 그거 아깝잖아요. 52호 다시 복원시키려고 지금 준비를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0: 신앙이 왜 중요한 거예요?
1: 경기 신앙이라는 것이 강약의 흐름에 따라서 가락 식임새가 틀려지는 거예요. 평범하게 흘러가는 게 아니고 박자대로 강약이 조절되고 식임새가 틀려지고 이렇게 구성이 됐기 때문에 아기자기하면서도 굉장히 위트 있고 굉장히 훌륭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대구예술대학교로 가게 됩니다. 내가 공부하면서 느꼈기 때문에 학생들은 연습시키는 것밖에 없다. 그래서 월, 화, 수, 목, 금을 5시서부터 8시 반까지 연습을 시켜요. 그렇게까지 해주니까 신나 하는 거예요. 더 하고 싶어 하고.
0: 실력이 엄청나게 늘었겠네요.
1: 요즘도 전화 오는 친구들이 있어요. 각 지역에서. 선생님이 그때 그렇게 헌신을 안 해주시고 그렇게 안 해줬었다면 내가 이 생활 못했을 거다. 이런 얘기들 해요. 그래서 너무나 고맙고 그래도 이 생활을 하면서 헛되게 지내진 않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조병천 선생께서 오셔서 이걸 같이 좀 하자고 했을 때는 황당했어요. 시킨 꿈은 내가 해보지도 않았는데 내가 모르는데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당신이 구음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럼 구음을 따라서 내가 악기에다 입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되더라고요. 박병천 선생도 굉장히 훌륭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주는 데 너무 고맙다. 그렇게 해가지고 무대 예술로 승화시켜서 그 종목을 만들려고 진도시킨 꽃 내가 많이 도와줘서 같이 해다시피 해가지고 됐어요. 이제 소망은 우리 선생님이 이렇게 놓으신 국가중요무용문화재 52호 신화위를 대대로 전통을 이어갈 수 있고 복원시키는 데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이 훌륭한 음악이 문화재 종목으로 다시 복원이 되리라 기대를 합니다.

0: 살아가는 그 자체가 피리 같아요. 놓고는 못 사니까.
1: 한 번도 눈 적은 없으세요?
0: 피리 눈 적이 없죠. 학교에서는 학생들 가리키면서 교육료를 앞세우고 또 나와서는 연주 빠지지 않고 하고 어디든지 항상 피리는 내 몸에서 떨어난 적이 없습니다. 삶의 일환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라남도 장성군 화룡면, 남북으로 길게 뻗은 평지에 세워진 피람서원입니다. 입구에 우뚝 선 빨간 홍살문이 눈길을 끄는데요. 1590년 호남의 유림들이 하서 김인훈을 기르기 위해 세운 서원입니다. 조선 중기의 문신이었던 김인훈은 관직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고향인 장성으로 내려와 성리학 연구와 후학 양성에 정진한 울고든 학자였습니다.

0: 안진경체를 바탕으로 한 초서체 글씨는 당시 호남 성리학자들 사이에서 회자될 만큼 손꼽히는 서예가이기도 했습니다. 피람서원의 하늘에는 선비의 푸른 절개가 흐르고 있습니다.
1: 이 상자 안에는 제 오랜 친구의 지난 삶이 담겨 있습니다. 1973년에 태어난 그는 당시 한국의 문화예술이 단단히 자리 잡고 꽃피울 수 있게 온 힘을 쏟았죠. 그 길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2: 이쪽을 좀 더 당겨줘.
1: 친구가 운영하고 있는 아르코 예술극장은 이제 수많은 예술가와 관객이 한자리에 모여 감동을 나누는 공연예술 전문극장이 되었습니다.
3: 덕분에 저희 공연 올릴 수 있게 되었네요. 감사합니다.
1: 빛나는 예술가를 찾아 그들의 작품을 선보이는 귀한 공간이기도 하죠. 친구는 영혼을 성장시키는 예술의 힘을 믿습니다. 어린 손끝에서 펼쳐지는 상상력이 언젠간 세상을 바꿀 수도 있다고 말이죠. 그래서 더 많은 이들이 예술을 누리고 꿈꿀 수 있도록 곁에서 힘이 되어줍니다. 다양한 예술 지원 사업으로 예술가들이 마음껏 창작할 수 있도록 돕는 것. 이 또한 친구가 오랫동안 지켜온 역할입니다.
4: 전통적인 무대 형식에서 벗어나서
1: 공정한 심사를 통해 예술가가 자신의 활동에 확신을 가지고 힘껏 나아갈 수 있도록 응원합니다. 예술은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예술을 누리는 소소한 일상이 곧 예술을 키우는 든든한 후원으로 이어지며 우리의 삶과 세계를 풍요롭게 하니까요.
5: 될 수 있으면 아름다운 말로 표현하고 싶어요.
1: 시간 속에 묻혀버릴 수 있는 예술가의 삶과 기억, 그 속에서 시대를 이어온 가치를 찾아내는 일, 어제와 오늘을 아우르는 그 모든 순간이 빛나는 영감으로 다음 세대에게 전해지길 바라며 친구는 예술을 수집하고 기록합니다. 예술로 사람과 사람이 이어져 함께 미래를 꿈꾸는 곳. 여기 예술가의 집에서 친구는 장르와 배경을 뛰어넘는 만남을 통해 새로운 가능성을 펼쳐갑니다.
4: 내 친구의 이름은 아르코.
6: 내 친구의 이름은 아르코.
7: 내 친구의 이름은 아르코.
8: 내 친구의 이름은 아르코.
1: 제 친구는 아르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입니다.

0: 젊은 국악인들과 함께하는 국악 실험실입니다.
1: 그럼 어떻게 굶어 죽어?
2: 아니 아니 그냥 빌어보자.
1: 고척돔 단독 콘서트 나중에
0: 늘 그냥 머릿속에 상상하면서 꿈꾸면서 그럼요. 우리가 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고.
1: 맞아요.
3: 음악 덕후 같은 사람들을 일단 모아야 된다 해서 이제 여러 가지 그 조건이 있었어요.
4: 채점을 다 당한 거예요.
0: 괜찮아요. 저희 아지트에서는 어떤 얘기를
5: 아지트니까.
0: 아지트니까. 아, 그럼 아지트인데.

0: 하고 나서 좀 달라진 게 있을까 궁금하거든요.
1: 무용하고 나서는 체력이 엄청 좋아져서 한 시간도 걷든 연습할 수 있어요.

호국보훈 한 번 더 보면 호호훈훈 호호 미소 짓자 훈훈 따뜻하자 지켜주신 미소 감사와 존경을 전합니다. 6월은 호국보훈의 달.

경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빌릴 차, 경치경. 경치를 빌려온다는 뜻인데요. 우리나라 전통 정원을 조성할 때 상당히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주변 경치를 적극적으로 끌어안으면서 정자와 누각을 배치해 자연스럽게 조화를 이루는 방식인데요. 우리나라 전통 정원이 자연 친화적이면서 편안한 느낌을 주는 것도 바로 차경 기법을 바탕으로 공간을 꾸몄기 때문입니다. 1960년대 모더니즘 건축에서도 전통 차경 방식을 하나의 디자인 개념으로 정착시켰는데요. 실내 공간과 바깥 공간이 동떨어지지 않도록 서로 자연스럽게 연결했습니다. 그럼 옛 선조들의 탁월한 미적 감각을 엿볼 수 있는 아름다운 정원을 함께 거닐어 볼까요?

0: 유서 깊은 선비의 고장. 이곳에 안동김 씨 묵계 종택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조선 정기 청백리였던 김계행이 살던 곳인데요. 마을 옆 골깊은 묵계 계곡을 따라 올라가면 소박한 만유정이 그림처럼 펼쳐집니다. 만유정은 김계행이 70살에 고향으로 돌아와 독서와 휴식을 하면서 말년을 보내기 위해 지은 정원입니다. 늦게 얻은 휴식이라는 이름처럼 한 폭의 동양화가 펼쳐집니다.
1: 내 집에는 보물이 없지만 보물이라면 오직 맑고 깨끗함이 있을 뿐이다.
0: 타인에게 너그럽게, 하지만 스스로에게는 엄격하라. 이렇게 청빈한 삶을 강조한 김계행은 이곳에서 안빈낙도의 삶을 살았습니다. 묵계리에 있는 여러 갈래의 계곡물이 만유정 앞을 지나는데요. 그래서 이곳에는 사시사철 깨끗한 물소리가 끊이질 않습니다. 평생 청렴한 삶을 실천했던 선비의 마음을 닮아서일까요? 계곡을 흐르는 물소리가 더 청아하게 들립니다.

0: 한때 선비들의 글 읽는 소리가 낭낭했던 묵계서원입니다. 김계행의 학문과 덕행을 기리기 위해 후학들이 세운 곳이죠. 서원에서 그리 멀지 않은 산중 계곡에 김계행의 별서 정원인 만유정이 자리하고 있는데요. 폭포를 비롯한 주변 경관이 조화를 잘 이루고 있어서 정자 건축 중 으뜸으로 꼽히는 곳입니다. 정자 앞에 있는 작은 통나무 다리, 어디선가 본 듯하죠? 맞습니다. 드라마 미스터 선샤인에서 유진초이와 예신아 씨가 아슬아슬 위태로운 사랑을 약속하던 바로 그곳인데요. 그림처럼 펼쳐진 장면을 보고 있으면 세상을 향한 욕심을 버리고 스스로 자연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결연한 선비의 뒷모습이 보이는 듯합니다. 만유정의 아름다운 풍경 덕분에 이곳을 찾는 선비들의 발길도 끊이지 않았는데요. 조선 후기 유학자 서고 권병섭은 만유정 유람기에서 원님의 풍경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1: 정자는 화학산 북쪽 자락에 폭포 위에 있었다. 산 아래에서부터 모든 돌들이 시냇물 바닥에 깔려 있었다. 모두 희고 매끄러운 돌이었고 끊어진 곳에는 하얀 모래가 펼쳐져 있었다. 정자 아래 물이 이른 뒤에 양쪽 기슭이 우뚝 솟아 있고 그 가운데가 비어 있어 문을 이루었다. 물이 바위 위로 흘러내리다가 이곳에 이르러 문과 다투다가 급히 떨어져 성내고 노한 기세로 눈처럼 흰 폭포를 이루었다. 그 아래에는 커다란 손 모양처럼 생긴 웅덩이가 검푸르면서도 깨끗했다.
0: 91살까지 공부하며 여생을 보낸 보백당 김계행. 그는 어지러운 속세의 생각을 씻어내는데 검은 고가 시와 술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만유정은 그에게 사색과 학문에 힘쓰며 쉬어가는 공간이었는데요. 김계행의 삶은 선비들이 지향한 청빈 그 자체였습니다. 우리나라 전통 정원은 이름부터 한편의 시 같아요. 만유정, 소세원, 초간정. 짧은 이름 행간에 담긴 이미지가 그림처럼 연상되는데요. 이번에 소개해드릴 정원은 그 규모부터 남다릅니다. 다른 정원과 비교해보면 배치도 독특하고요. 탁 트인 조망이 시원한데요. 바로 윤선도가 한눈에 반해 정착했다는 보길도 부용동 원님입니다. 병자호란 당시 인조의 굴욕적인 항복 소식에 크게 실망한 윤선도는 가산을 정리한 다음 제주로 향했는데요. 그 긴 여정에서 잠시 쉬어가기 위해 배를 멈춘 곳이 바로 보길도였습니다. 그런데 섬 풍경을 보고 한눈에 반했다고 해요. 당시 51살이었던 윤선도는 가족과 함께 머물면서 25채의 건물을 짓고 하나뿐인 골짜기에 원님을 가꾸기 시작했는데요. 말하자면 대규모 정원 프로젝트를 통해 조성된 곳이 바로 보길도 윤선도 원님입니다.

비단을 편 듯 물결이 고요한 섬. 380여 년 전 한 선비가 세상을 뒤로 한 채 남도의 한 섬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보길도의 산새가 연꽃을 닮았다고 해서 부용동이라는 이름을 짓고 자신만의 이상향인 원님을 조성했는데요. 산자락으로 겹겹이 둘러싸인 곳에 들어앉은 단아하고 아름다운 정원. 윤선도 원님입니다.

고길도 윤선도 원님은 연못과 암석, 누각 등 최소한의 인공만을 더해 자연 그대로의 아름다움을 살린 곳인데요. 자연과 벗하며 노래와 춤과 시로 마음을 닦고자 했던 조선의 선비 윤선도의 정취가 스며 있습니다. 고길도 윤선도 원님의 건축물은 정원과 따로 떼어놓고 보더라도 하나하나가 독립된 정원으로 느껴질 만큼 그 규모가 상당합니다.

탁 트인 조망과 띄엄띄엄 배치한 정원 규모에서 개방감이 느껴지는데요. 숲속에 숨은 듯이 자리한 육지의 별서 정원과는 사뭇 다른 모습입니다.

0: 윤선도는 어지러운 세상을 뒤로 한 채 1637년부터 85살에 세상을 떠날 때까지 보길도를 오가며 13년 동안 머물렀습니다. 그래서 이곳은 그가 유배의 서름을 덜고 시와 음악을 통해 마음을 수양하던 정신적 안식처였는데요. 윤선도는 이곳에서 그 유명한 어부사시사 40수와 32편의 시를 남겼습니다.
1: 우는 것이 뻐꾸기인가 푸른 것이 버들숲인가 놓쳐라 놓쳐라 어촌 두어 집이 안개 속에 들락날라 지국총 지국총 어사와 맑고도 깊은 소에 온갖 곡이 뛰어논다 연잎에 밥 싸두고 반찬일랑 장만 마라 닫들어라 닫들어라 청량잎은 써있노라 녹사이 가져오냐 지국총 지국총 어사와 무심한 백군은 내 촛는가 제 촛는가
0: 우리나라 전통 정원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궁궐 정원과 선비들이 거처한 별서 정원 그리고 일반 양반 가문에서 만든 민간 정원이죠. 그동안 선비들이 속세와 거리를 두고 유유자적한 거처로 사용했던 별서 정원을 돌아봤는데요. 강원도 강릉에는 소박한 민가 정원의 원형을 그대로 간직한 곳이 있습니다. 20세기 한국 최고의 전통가옥으로 선정된 선교장. 이곳에는 환례정이라는 정원이 있는데요. 선교장은 조선 후기 대표적인 양반 주택으로 태종의 둘째 아들 효령대군의 11대 손인 이내번의 살림집입니다. 사대부의 살림집인 선교장 한복판에 자리한 풍류가들의 안식처. 소박하지만 범상치 않은 환례정의 자태를 만나봅시다.

동해를 따라가다 보면 푸른 바다 옆으로 넓은 호수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강릉의 경포호. 호수를 멀리 내다보는 산자락에 정자 하나가 가볍게 처마를 들어올린 채 연못가에 섰습니다. 정자가 딸린 이 대궐 같은 집은 강릉 선교장입니다.

1703년 지어진 전통 가옥으로 조선시대 사대부가의 모습을 잘 갖추고 있는데요. 이곳에는 소박한 민가정원, 환례정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민가 정원이라고는 하지만 하늘에서 내려다본 규모가 상당하죠. 돌 기둥이 떠받치고 있는 마루가 연못 안쪽에 들어가 있어 마치 물 위에 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환례정 안에서 바라본 연못의 풍경이 참 그윽하죠. 관동 팔경을 둘러보던 선비들이 왜 이곳에서 하룻밤 묵어가며 풍류를 즐겼는지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강릉 선교장은 집안 건물 9개 동에 문만 12개, 105칸짜리 집. 현존하는 한옥 살림집 중에서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합니다.

30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 10대에 걸쳐 후손들이 거주하면서 사대부가의 명성과 전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판례정은 집주인의 풍류 공간인데요. 끊임없이 깨끗한 물이 들어오는 정자라는 뜻입니다. 월화문은 판례정의 출입문입니다. 선교장의 상징과도 같은 문이죠.

관례정은 전국의 풍류객들이 모이는 최고의 풍류 공간이었습니다. 특히 금강산 유람길에 선교장에 들린 추사 김정희는 관례정 안에서 바라본 가을산의 풍광에 취해 홍엽 산거라는 글을 남겼습니다. 조선시대 풍류객들에게 금강산과 관동 팔경 유람이 가장 큰 소망이었는데요. 선교장이 그 길목에 있어 내노라 하는

신 묵객들이 이곳에 들러 환례정의 운치를 시, 서, 화로 남기곤 했습니다. 환례정은 벽이 없이 사방이 문입니다. 열린 문으로 사계절 풍광이 방 안에 머물고 그것은 시가 되고 글이 되고 그림과 음악이 되기도 합니다. 선교장은 오늘 밤에도 달빛 아래 문을 두드리는 손님을 위해 환례정의 문을 활짝 열어놓을 것입니다. 우리나라 전통 정원에는 유교 문화, 풍수지리 사상, 도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사상적 배경이 담겨 있는데요. 신선의 우주관을 땅 위에 담아낸 관화정원이 있습니다. 궁궐의 후원도 아니고 선비들의 별서 정원도 아니고 민간 정원은 더더욱 아닌 관화정원. 이름부터가 조금 생소하시죠? 지방관리가 조성한 관청의 정원이 바로 관화정원인데요. 현재 유일하게 보존되고 있는 관화정원이 전라북도 남원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남원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름. 네, 바로 판소리 춘향가의 주인공 이몽룡과 성춘향이죠. 신분의 벽을 뛰어넘은 사랑 이야기로 유명한데요. 두 사람의 인연이 시작된 곳으로 함께 가봅시다.

춘향과 몽룡의 사랑 이야기로 유명한 곳이라 그럴까요? 한두 번쯤 거닐어 본 것 같은 친근함이 느껴집니다. 광안 루원은 은하수를 상징하는 연못가와 달나라 궁전을 상징하는 광안루, 지상낙원인 삼신산이 함께 어울려 있는 정원입니다. 정원의 절경을 다 내려다볼 수 있는 곳에 지어진 광안루. 이 호남 제일의 누각은 1419년 남원으로 유배온 명재상 황희가 짓고 1444년 정인지가 중건하면서 달나라 궁전처럼 아름답다는 뜻에서 광안루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광안루를 만든 건 조선 최고의 시인이자 문신인 송강 정철입니다. 유배와 낙향으로 얼룩졌던 그의 생애 중 가장 왕성하게 활동했던 시기, 전라 감찰사로 남원에 왔을 때 일인데요. 정치의 혼란도 삶의 버거움도 없는 세상, 이것이 바로 그가 꿈꾸던 낙원이었습니다.

천년의 사랑이 농익은 가락과 소리로 전해져 오는 남원 광안루. 사또의 아들 이몽룡과 기생의 딸 성춘향이 이곳에서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 사랑은 전설이 되고 노래가 되어 이곳 광안루에 오래도록 전해옵니다. 광안루 연못을 가로지르는

0: 있는 오작교에는 견우와 직녀의 전설 같은 사랑이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데요. 오작교를 건너면 사랑을 이룬다는 낭만적인 상상은 춘향전이라는 최고의 사랑 이야기를 만들어냈죠.
1: 산나지해 깊은 사랑.
0: 광한루에 당도한 이몽룡은 사면 경치를 바라보며 감탄하는데요. 이 대목이 바로 판소리 춘향가에 나오는 적성가입니다.

0: 광안루의 멋진 경치를 바라보며 흥에 취한 몽룡은 오작교 앞에서 짝을 기다리는 마음을 담아 시 한 수를 읊었죠.
1: 다리 이름이 오작이니 신선이 놀던 다리요. 누각 이름 광안이니 옥경루인가 하노라. 문노니 전세의 직녀가 그 누구인가 알겠노라. 오늘의 견우는 나라는 것을.

0: 이로다.
1: 우리나라의 전통 정원은 숲과 정자, 연못과 꽃이 어우러진 풍경은 물론이고요. 그곳을 만든 사람의 생각과 철학이 담겨 있습니다. 혼자만 즐기는 절경이 아니라 누구든지 드나들 수 있는 열린 공간이자 속세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 꼿꼿한 정신과 청렴함이 머무는 곳. 정원이 오래도록 사랑받는 이유는 우리가 담고 싶은 정신이 함께 깃들어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안전확보엔 예외가 없습니다. 약정체결 제한으로 시작되는 수입수산물 위생약정은 수출국 정부기관과의 약정체결을 통해 국민이 즐겨먹는 수입수산물의 사전안전관리 기준을 제시합니다. 수입수산물 위생약정이 체결되면 식약처에 등록된 수출국 제조업소만이 수출 자격을 얻으며 수출 시마다 안전을 증명하는 정부 증명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부적합 발생 시 수입 중단은 물론 사후 관리까지 철저하게. 수입수산물 위생약정, 오직 국민 안심이 기준입니다.

0: 제법이구나.
1: 이미만은 못해도 그만하면 음은 터득했다. 졸업하고 뭘 할 생각이냐? 탐이 나면 가지거라. 이 집도 너를 주마. 이에 와서 너 하고픈 일을 마음껏 하며 살거라. 뭐든지 내가 뒤를 밀어주마. 싫으냐? 그럼 시집 가기 전까지만 내 곁에 있거라, 아가야. 아가야. 광대에게 있어서 예술이란 돈으로 바꿀 수 있는 상품이 지나지 않는다. 숙련된 재주일수록 고단이 상품이지. 재주 없는 자들이 돈으로 사는 인생이 곧 예술가니라. 호남평야 나주평야를 끼고 있는 전라도에 풍류방이 많아 유리성한 것, 판소리와 산조가 발달하고 큰 광대가 많이 난 것도 결코 우연은 아니다. 그 지방의 천석 만석지기 도들이 광대들을 아꼈기 때문이다. 춤과 노래, 재주와 익사를 장구가락에 얹어 팔며 전국을 떠들던 사당패들도 겨울은 풍류 알아주고 임신 좋은 전라도 땅에서 났느니라. 문화예술이니 뭐니 떠들지만은 제 아무리 천재인들 뒷바라지 없이 크겠느냐? 굶으면서 예술 어쩌고 하는 소리는 모두 공연불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이 백발의 늙은이가 너한테 잠자리 시중을 들으라 할까 봐 그게 두려우냐? 난 그저 아침 저녁으로 네 가야금 소리를 들으면서 물오른 수양버들처럼 고운 차림으로 외출하는 네 모습을 보고 싶을 뿐이야. 그것으로 좋게.
2: 가야금 소리가 들을수록 좋아져요. 이제 귀가 좀 뚫리나 보죠?
3: 안녕히 계세요.
2: 자주 좀 놀러 오세요. 집안이 넓고 썰렁해서.

끝났니? 가자. 뭐해?

0: 왜 그래?
1: 집에 데려다 주려고. 박 선배가 널 꼭 집에 데려다 주라고 부탁했어. 고양이하고 여자는 한번 집을 나가면 꼭 사고 친다고.
0: 뭐라고? 자는 우린 친구다. 기쁠 땐 잊고 지내다가도 슬플 땐 꼭 만나서 위로를 받고 싶은 사이랄까. 전공인 이론을 제쳐놓고 판소리에 미친 찬울. 소리목은 시원치 않지만 나의 북반주에는 누구도 따를 수 없다. 어쩌다 어머님 가야금 연주에 반주를 넣다가도 끝까지 못 가고 욕을 뒤집어 쓰게 할 수 있는데, 내가 가야금을 타면 그는 전혀 다르다. 어머님은 늘상 소리궁합 하나는 천생연분이라 하시지만 난 찬우를 약한 조쯤으로 하는 주위의 시선이 거북하다.
1: 이야, 기막힌 아이디어인데?
0: 나 국민학생 아니야.
1: 뭐라고?
0: 우리 집 가는 길 아니까 돌아가.
1: 사람들이 국악을 안 좋아하는 건 우리 생활과 국악이 떨어져 있기 때문이야. 국악인들은 모름지기 이 대중 속으로 뛰어들어야 한다고.
0: 어휴, 넙살은.
1: 한 교수 차 아냐?
2: 대교수면 다여? 응? 아, 대교수면 가야금이 저절로 온디여? 아이고, 야야.
3: 일어나서 이렇게 좀 만드세요. 여기 계시지 말고. 일어나서 오시오.
1: 안녕하세요.
3: 찬 학생 잘 왔어. 가서 한 교수님 좀 모시고 나와. 벌써 3시간째 어머님한테 저러고 당하고 계셔.
1: 아니, 3시간이나요? 아,
3: 그래.
2: 뭐, 드금? 드금 좋아한다. 먹고 살기로는 장타령이 제일 이르다고. 아예 그 길로 빠지지 네가 산조를 이어? 이런 도둑년 봐라. 그 쥐땡이 성취를 어디다 떠보려고. 응? 난 죽으면 죽었지 두번 뜨고는 그걸 못 봐. 정 발표를 하려거든. 너가 그 30년 동안 쫓아댕겼다는 그 가락을 휘어. 응? 우리 선생님 가락은 안 돼.
4: 제 재주가 어머님 성에 안 차시면 아직 발표회까지는 한 달이나 남았으니까 더 가르치시면 되잖아요, 어머님.
2: 허, 3년을 가르쳤어도 숙내도 못 내는 너 같은 무지랭이가 한 달 만에 득음하려고.
3: 어머님.
2: 시끄러. 유일불나 죽겠네. 아, 니년 꼴보기 싫은 게 당장 내 집에서 나가.
3: 어머님.
2: 우리 선상님 이름 빼고 내 이름 빼고 발표회를 허든 육감을 떨든 마음대로 하란 말이여. 안 그러면 걸음을 퍼다가 극장에 끼얹고 그냥 칼부림이 날 테니까 알아서 이겨. 아, 뭔 일을 하냐? 응? 아, 군병이가 눌러붙었어. 내가 이렇게 세워주기야?
1: 아, 왜 이러세요, 선생님?
2: 대교수분 단 줄 알고 날뛰는 것들 죽도록 해봐야 나만큼은 가야금을 못할 테니까. 이 나 죽기만 비는 것들. 아, 그런다고 내가 생목숨을 끊으랴? 응? 아, 이... 난 누구들보다 질게 살 텐게 걱정을.
1: 좀 진정하세요, 선생님.
3: 오늘은 그만 돌아가세요. 나중에 우리 어머니 진정하시거든요. 어서요.
2: 뭐? 생물을 등을
1: 이었어?
2: 야! 너가 한 달 만에 등을 이었다고? 아이고, 가야금 대신 네 애미 애비 궁당장을 딱 붙여서 쌍장기 치는 거이다 할 거이다! 예! 야!
1: 선생님.
2: 대교수면 가요?
1: 잠으세요.
2: 아이고, 한 달 만에 야! 평생을 가야금 줄에 못 받친 사람도 있다!
1: 하시는데.

0: 가세요.
1: 예이, 나쁜녀. 내가 어떻게 지켜온 우리 수상인 가락인 줄 아냐. 내 눈에서 피눈물이 수도 없이 흘렀다. 그걸 3년 만에 훔치려고. 예이, 나쁜년. 예이, 도둑년.

0: 성화가 났네.
1: 성화가 났네.
0: 허허.

것을 잡았을 때는 우선 마음가짐이 올바라야 한다. 일체의 잡념을 버리고 붓끝에 모든 정성을 기울여야 하느냐. 알겠느냐? 그리고 붓을 정리할 때는 물에 곱게 빨아내서 먹물에 적수일 때도 온 정성을 다해서 먹물을 적수해야 하느니라. 알겠느냐? 그리고 한 획 한 획 점을 그을 때마다 붓끝에 정성이 그득하여야 하며 그때마다 심호흡을 정리하여야 하느니라. 알겠느냐? 난을 칠 때는 흐트러지지 않는 붓끝의 힘을 이용해서 여인의 기품을 지켜야 하느니라. 특히 음양을 잘 지켜서 꽃이 어느 곳에 피어 있으며 해가 어느 곳에 떠 있는가를 정확히 결정을 해야 하며 봉황선과 기수선이 번듯이 서야 난의 줄기가 여물고 꽃이 어여쁘게 익어가는 것입니다. 알겠느냐? 선은 잘 잡았으나 끝에 정성이 부족했어. 마음이 왜 흐트러진 게야? 이 마음을 모아야지, 마음을!

손님 방에 들어갈 때는 한쪽으로 비켜서서 문을 살며시 연다. 문지방을 밟으면 안 된다. 들어선 다음. 나부시 내려앉아 반절을 올린다. 나다닐 때는 반드시 손님 등 뒤로 서리 없이 움직인다. 번번의 예법은 행신이니라. 자, 절들을 해봐. 절을 그렇게 삐뚤어지게 하면 어떡하나? 다시! 해! 또 쓰러져, 또! 어? 다시 천천히, 예쁘게. 천천히. 손님과 얘기할 때는 시선을 가슴 위쯤에 두고. 시선이 너무 낮았잖아. 그리고 두 손은 무릎에 깍지 껴 얹고. 무릎이라고 했지 무릎 밑이라고 했나? 술을 따를 때에는 아미를 숙이고. 더 숙여야지. 소매를 감싸고. 손님이 술잔을 들면 조심히 주전자를 들고 천천히 따른다. 그렇게 세게 때리면 어떡하나? 그리고 웃을 때에는 소리가 나거나 이를 내보여서는 절대로 안 된다. 웃어봐. 이가 나오면 안 된다고 얘기했지? 다시 웃어봐. 얼굴을 살포시 외면하고 조용히 손을 입을 가린 채

0: 서기봉 선생은 이 나라 최고의 율책인이다. 가야금 산조의 시조이신 김장조 어른의 직제자신이라. 그런 분에게 내 솜씨를 보이는 것이니 정성을 다해야 한다. 알겠느냐?
1: 네.

0: 내가 줄게. 짜증나겠다.
1: 안녕하세요.
2: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0: 내가 뭘 속였다는 거야? 3년 동안 그만큼 뒷바라지 해드리고 떠받들여드렸으면 됐지. 그 이상 어떻게 잘해드려?
1: 뭐라더라? 내가 석유복리를 혼자 터득하고 싶어서 어머니를 세상으로부터 숨겨놨다고?
0: 어머니 보고 당신이 직접 나서보라고 해.
1: 나 이죽사요. 내가 석유복인 수제자 이죽사요. 누가 알아주나? 아마 매스컴에서 콧방귀나 낄걸? 이미 흘러간 사람이야. 죽사 이금아 씨는. 나도 지쳤어. 내 연주 현장에 똥물을 끼얹듯 불을 지르듯 마음대로 하시라고 해. 난 나대로 할 테니까.
2: 할머니보다 어째! 이월암님 춘장께 막내딸이니 아기가 굽지다. 그럼 이게 말이야.
3: 한 교수가 뭐래? 짹짹거려? 새처럼? 새 같아 한 교수. 대신 귀여운 데가 있잖아. 가야금 산조의 대가가 되오겠다는 집념. 물론 방법이 좀 유치하긴 했지만 말이야. 하지만 실력도 없이 이름만 내세우는 가출들보다 낫잖아.
4: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야.
3: 또 그런다.

장구장난에 매여서 끌려댕기지 말고 장구 소리로 휘어잡고 네 마음대로 중구난방 놀란 말이다. 장구 기분 내라고 가야금 반주 흐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가야금 신명 돋구기 위해서 장구를 두드려 대는 거인데, 아, 장구 소리에 기팔려서 허우적대면 소리꼴은 뭐가 되겠냐.

0: 알았어요, 엄마.
1: 알았으면 되었다. 어디 이제 너 혼자서 타봐. 그 곱고 이쁜 소리만 골라서 낼 생각 말고 옹골찬 소리를 내보아. 타금도 음인게요.
0: 조금만 쉴게요. 굳은 살이 또 벗겨지나 봐요.
2: 아가씨 손이 많이 상했나 봐요, 어머니.
0: 뼛속이 시큰거려 죽겠어요.
1: 죽어 나자빠지게 하겄냐? 나도 옛날에는 죽을 뻔한 시절이 있었단다.
2: 가야금 때문에, 어머니?
1: 아무렴 가야금이 이려벼도 무당의 방울 마냥 영능 있는 물건이요. 무당이 신딸 잡듯 신내림 할 사람을 잡으면 놓지를 않는 영물이요.

0: 옮기기가 그리 어렵더라. 갑자기 가야금이 몸에 탁 달라붙어가지고는 상사병 난 사람 모양 몸에 불덩어리가 일고 헛소리를 해가면서 정신을 차릴 수가 없더란다.
1: 그래서요, 언니?
0: 아, 요즘사 입술에 삐 읽은 거 치르고 치마 저고리 입고 장구 걸러매고 나가면 다 얘긴 줄 알지만 그때만 해도 진짜 얘기는 정경 부인보다 나은 시절이었거든. 난이라도 쳐야 사패쯤 되고 황진이처럼 풍류를 알아야 이패기생이 되는 것인지 나는 이러다가 화초기생뿐이 안 되겠다 싶어서 탈탈 털고 일어서려고 하는데 아 몸이 말을 들어줘야지. 권본에서는 송장 칠 준비를 하더란다.
1: 아유, 근데 어떻게 살아나셨어요, 어머니?
0: 일어나라. 스승님이 지리산 물풀에 나무 몽둥이로 으름장을 놓는 바람에 정신이 바짝 든 것이요. 일주일은 암에 조이 앓고 난 뒤였지. 예술의 길은 험난하다.
2: 정말 가야금 때려줄 거야? 왜?
3: 편하게 살고 싶어서.
2: 어떻게 사는 게 편하게 사는 건데? 막 살자는 거야? 왜 사는지도 모르고 막?
3: 넌 알아?
2: 뭘?
3: 사는 거.
2: 막 살지 말자 말이야.
3: 무용 오빠, 남들 학교 다닐 때 요리집 막사로 취직했어. 막 살고 싶어서 자존심 팽개친 거 아니야. 먹고 살아야 했으니까. 오빠가 그렇게 인생 망치고 있을 때 우리 엄마

0: 웬일이세요? 점심 안 하셨죠? 잠깐만 기다리세요. 이거 좀 짜서 널고요.
1: 해줘.
0: 아이, 됐어요. 그냥 쉬고 계세요. 제가 할게요. 당신은 힘이 좋으니까 그냥.

0: 벌써 다 하셨어요?
1: 어머니는?
0: 오시다 못 보셨어요? 저 복수리네 가게 가셨는데. 오늘 속상하신 일이 좀 있으셨어요. 저 한 교수님이요. 어머님이 말리시는데도 부득부득 독재를 열겠다고 고집이지 뭐예요. 아 참, 저 점심 차려야죠.
1: 아니야, 먹었어.
0: 아 참, 풋고추 새로 따놓은 거 있어요. 된장에 찍어 잡숴보세요.

0: 지난달에 나 적금 들었어요. 녹음기 사려고요. 카세트 있잖아요. 있잖아요. 당신 아쟁 소리 녹음해뒀다가 듣고 싶을 때 들으려고요. 신혼 때부터 그랬잖아요. 아침에 당신 아쟁 소리에 잠 깨고.
1: 여보.
0: 왜 그만 드세요? 풋고추 더 따와요?
1: 아니, 저 당신한테 할 얘기가 있는데.

0: 말씀하세요. 하실 말씀이...
1: 아니야.

0: 저 며칠 전에 병원에 가봤어요.
1: 왜? 몸이 불편해?
0: 저 의사 선생님이 내가 나빠서 아기가 안 생기는 건 아니래요. 들어오세요 오늘. 술 너무 많이 드시지 마시고 몸 조심하세요. 잘 생겼어요? 한번 보고 싶어요. 어떻게 생긴 여잔지. 모른 척하고 있기가 더 힘들어요.
1: 언제 만났어?
0: 그만 가보세요.

0: 춤추는 거 좀 봐. 간드러지게 춘다 얘.
1: 그만해.
2: 춤하면 기아를 따라갈 사람이 없대니까.
0: 그만
2: 참. 간드러지게.
3: 지 마음이 통하지 않으면 벗어놓고 하나 꼼짝을 안 하니. 어느 놈은 계집 복타고 났지. 잘난 구석이라고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는데 귀하가 어느 구석에 반했나?
0: 누가 아나? 농사짓는 솜씨가 기가 막힌지.

0: 오늘까지 차 선생님이 간섭할 거 없어요.
1: 간섭이 아닙니다. 충고를 드리는 거죠. 이 가뜩이나 분규방 운영이 어려운데 대학서 그래까지 연습실을 내줄 수가 없다는 거죠.
0: 애초에 약속한 대로 차 선생님은 월수금만 사용하시면 되잖아요. 나머지 일은 최 선생하고 내가 쓰면 되고요.
1: 아, 그렇게 딱 잘라서 말씀을 하시면은.
0: 미녀반 학생이 많은 줄 알지만 그쪽 시간에 더 늘릴 순 없어요.
1: 학생이 늘어나면 시간도 늘어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0: 민효나 가르치자고 풍류방 만든 거 아니에요. 국악 전반에 걸쳐서 보급을 하자는 거죠.
1: 원장님 생각이 전 그렇다면 할 수 없죠. 제가 양보는 수밖에요.
2: 언니, 조심해 차 선생. 슬금슬금 풍류방을 집어삼킬 눈치야.
0: 그러고 싶으면 그러라지.
2: 언니, 10년 넘게 그 고생하면서 키워놓은 풍류방을 꼭 남의 자식 얘기하듯 하네.
0: 목에 방울을 달고 다니는 고양이는 겁날 게 없잖아.
2: 차 선생이 보기보단 보통이 넘을걸. 하여튼 언니 조심하는 게 좋아.
0: 풍류방 뺏기면 시집이나 가지 뭐. 어, 무희야, 나 좀 봐. 내 얘기 잘 들어. 조금 있으면 차가 올 거야. 그냥 그 차 타고 가서 가야금 몇 곡 타주고 오면 돼. 연주빈 특별이야. 그러니까 이번에 내가 반을 뗄 거야. 소비 지금 비싸지만. 왜?
2: 최소한 내가 연주하러 가는 곳이 어딘지는 알아야 할 거 아니야.
0: 그냥 가. 가보면 알게 돼.
2: 의상하고 악기는 가져가야지.
0: 필요 없다니까.

0: 이걸 손질해서 연주해 주십사는 부탁이 계셨습니다. 손질을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1: 가야금은 이것뿐인가요?
0: 네. 어려우시겠지만 재료는 방에 있습니다.
1: 저 연주는 어디서?
0: 이 방에서 하시면 됩니다.
1: 주인은
0: 산조를 연주해 주십사는 부탁이십니다. 더 필요한 재료나 다른 볼일이 계시면 벨을 눌러서 불러주세요. 벨은 이쪽에 있습니다.
1: 연주는 언제 하죠?
0: 준비되시는 대로 시작해 주세요.

0: 더 필요하신 건 없으십니까?
1: 술?
2: 못해요.
1: 풍류하는 사람이 술도 못해요?
2: 따라 드릴까요? 술을 따라 드리겠다고 했어요.
1: 아니, 아니요. 됐어요. 내가 하죠. 무슨 뜻입니까? 술을 따라주겠다고 한 거.

0: 난 기생파티에 불려 나온 게 아닌가요?
1: 오직 한 사람을 위해서 연주했다는 사실이 그렇게 불쾌합니까?
0: 유쾌한 기억은 아닐 거예요, 두고두고. 특별하죠? 불쾌해요.
1: 난 오늘로서 무이 씨의 연주를 세 번째 듣는 겁니다. 지난번 우리 집에서 그리고 민족상 경연대회에서
0: 그 정도로 국악에 깊은 관심이 있는 줄은 몰랐어요.
1: 가야금이죠. 내가 관심 있는 건 오늘 밤에 무이 씨가 연주한 가야금은 3년 만에 소리를 낸 겁니다. 그동안 버려져 있었죠. 어머니 겁니다. 그 가야금은.
0: 어머님이 가야금을 하시나요? 방에 사진이 걸려 있더군요. 어머니세요?
1: 돌아가셨어요. 3년 전에. 집 앞에서 교통사고를 당하셨어요. 외출하셨다가 길거리에서 집으로 들어오는 날 발견하시고 내 이름을 부르며 뛰어오시다가 달리는 트럭 매일 아침 저녁으로 보는 아들인데 그래도 반가우셨던가 봐요. 난 어머니를 봤어요. 어머니는 형체도 없이
0: 저도 한 잔 주세요.
1: 돌아가십시오.
2: 이기사! 이기사!
3: 네.
2: 손님 모시다 드려.

0: 형님 안 계세요? 어젠 밤늦게 일이 끝나서 노건장에서 주무셨을 텐데.
1: 동석 씨 입장 난처할 테니까 여러 가지 안 묻고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0: 그러세요.
1: 그 여자 이름 귀하 맞죠?
0: 누구요?
1: 다른 건 다 알아요. 알고 있으니까 대답 안 해도 돼요. 그냥 어떤 여자인지 궁금해서 그래요.
0: 형수님도 참.
1: 그 애한텐 내가 이런 거 물어봤다는 얘기 하지 마시고요.
0: 에이, 별거 아니에요. 기생들이 원래 악사들을 좋아하잖아요. 신경 쓰지 마세요, 형수님.
1: 내가 없는 거 가지고 있으니까 그 애가 그 여자를 좋아하죠. 안 그래요? 나보다 젊고 잘생기고 그래서 그런 거 아닐 거예요. 성격상 그런 거 가지고 못 그래요. 맞죠?
0: 아유, 그건 그렇죠. 하지만 형수님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여자예요. 안 돼요, 비교가.
1: 말해줘요. 말해줘요, 그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
0: 아유, 왜 이리 덥죠?

0: 아, 야가 갑자기 왜 그래요?
1: 어머니, 저 춤 좀 가르쳐주세요. 젊으셨을 땐 어머니 춤 잘 추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어머니?
0: 잘 췄지. 애가 춤판에 나서면 웬만한 것들은 슬그머니 자리를 피했은께.
1: 저 장구 가져올게요, 어머니.
0: 아니, 근데 자가 갑자기 춤을 왜 배우려고 그러냐? 아니, 너 춤 배워서 뭐 하려고 그래요?
1: 그냥 배우려고요. 언니.
0: 그래요? 어디?
1: 어디 한번 일어나봐라. 예.
0: 저만 지금 서봐. 내가 장단을 매길 텐게 네 멋대로 한번 춰봐.
1: 아유, 저 춤 못 춰요, 언니.
0: 아, 농사꾼 보리떼춤도 신명나면 명무인겨. 아무렇게나 네 멋대로 한번 춰봐.
1: 그냥 추면 돼요, 언니?
0: 아, 그래요. 아무렇게나 한번 춰봐. 춰봐, 아무렇게나.
1: 아, 저 기초라도 좀 가르쳐 주시고서.
0: 흥이 나서 추는 게 춤이요. 그러한 게 기분 내키는 대로 춰보란 말이요. 그러고 나서 기초를 잡든지 헐란 게. 응?
1: 좋아요, 어머니.

0: 당신의 일상에 예술을 더하다.
1: 본관은 생신잔치 칼대로 가라 우호고 주도 제비 연비 열제 공방을 불러서 진단도
2: 젊은 국악인들과 함께하는 국악 실험실입니다.
3: 그럼 어떻게 굶어 죽어?
4: 아니 아니 그냥 빌어보자.
3: 고척돔 단독 콘서트 나중에
2: 늘 그냥 머릿속에 상상하면서 그럼요. 꿈꾸면서 그럼요. 우리가 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고.
3: 맞아요.
5: 음악 덕후 같은 사람들을 일단 모아야 된다 해서 이제 여러 가지 그 조건이 있었어요.
6: 채점을 다 당한 거예요.
2: 괜찮아요. 저희 아지트에서는 어떤 얘기
7: 아지트니까.
2: 그럼 아지트인데.

0: 하고 나서 좀 달라진 게 있을까 궁금하거든요.
1: 무용하고 나서는 체력이 엄청 좋아져서 한 시간도 걷든 연습할 수 있어요.

K사운드의 체크인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체크인 K사운드 안녕하세요. 김정근입니다. 인천공항 제1터미널 K컬처 뮤지엄에서 전해드리고 있는 체크인 K사운드, 또 멋진 리듬과 그리고 아름다운 퍼포먼스가 있는 오늘의 퓨전 국악, 또 어떤 소리를 전해드릴지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요. 체크인 K사운드 오늘 처음으로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팀은요, 아주 정갈하면서도 단아한 우리 한국의 미를 소리로 전해드리는 팀입니다. 체크인 K사운드 오늘의 첫 무대, 구이임의 무대로 출발해보겠습니다.

0: 저희가 오늘 세 곡을 준비를 했는데요. 서시, 흰, 탕탕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좀 파격적인 무대를 준비해보고자 탕탕이라는 곡까지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1: 파격적인 무대라는 게 어떤?
0: 막 그렇게 파격적이진 않은데요. 사실 총을 쏘고 싶어서 그 이미지를 떠올리면서 만들게 된 곡이에요. 가진 의미가 이제 뭐 환경에 해를 끼치면 그것은 스스로에게 총을 쏘는 것과 같다이기 때문에 이제 자신의 머리에 총구를 겨냥하는 그런 동작이 있습니다.
2: 이거 한 번만 테스트 해볼게요.
3: 지금 괜찮으세요?
2: 네네네. 이거 귀에만 좀, 인이어에만 조금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4: 아, 해볼까 한번? 어디를? 구간을?
2: 1도 마지막.
4: 1도.

0: 가야금한테 피아노 안 들리는 것 같은데?
1: 피아노 저한테도 안 들립니다. 박사 하나도 안 들려서.
0: 피아노가 많이
2: 피아노가 하나도 안 들려.

0: 네, 구이메 서시로 체크인 케이스 사운드 문을 열어봤습니다. 구이메 멤버 세 분과 잠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음악그룹 구이임이라고 합니다. 저는 구이임에서 정가를 부르고 있는 가게 구민지고요.
2: 저는 구이임에서 경기소리 그리고 피아노를 맡고 있는 이채연입니다.
3: 네, 저는 오늘 가야금을 연주하고 있는 김지연입니다.
0: 네, 국악계에서도 지금 이제 슈퍼스타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21세기 한국 음악 프로젝트에서 작년에 대상을 수상을 하셨습니다. 근데 작년에 도전이 처음 도전하신 게 아니라면서요?
1: 네, 맞습니다. 재수입니다, 재수. 웬만한 대회들은 저희가 창작 대회들을 다 나갔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아직 우리 서른 안 됐으니까 또 나가자 제가 이렇게 꼬셨는데 자꾸 많이 나가면 안 좋대요, 팀원들이. 근데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는 좀 그래도 명성이 있는 대회라서 한 번 더 나가도 괜찮다고 허락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아주 신나게 재수를 할 수 있었습니다. 네.
0: 1등이 아니면 의미가 없다. 무조건 우리 1등 아니면 끝까지 나간다.
1: 막 꼭 대상을 타야지 이런 거라기보다는 기왕이면 타면 좋지만 좀 정성스럽게 만든 곡을 더 한번 시도를 해보고 싶었어요. 네.
2: 그리고 또 약간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가 이제 저희가 의도하는 바를 굉장히 잘 도와주시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대상을 수상한 곡 같은 경우에는 이제 2단 가야금이 들어오는데 그런 거를 이제 실현해 줄 수 있는 곳도 잘 없고
1: 그렇죠. 네,
2: 그게 또 대상을 탔기 때문에 저희가 2단 가야금을 쓴다고 하고 곡으로 한다고 해주시면 다른 이제 어떤 무대나 방송에서도 지원을 해주시는 거거든요. 저희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기 때문에 아마 또 그 대회에 나간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0: 자, 구이임하면 많은 분들이 이제 음악을 들으면서 어떤 느낌이었을지 전 참 궁금한데 개인적으로 정갈한 우리의 그 한식 밥상 같다 뭐 이런 느낌이 좀 들었는데 혹시 그런 이야기를 좀 들으시나요?
1: 일단 정가가 메인 보컬로 있다 보니까 그렇게 봐주시는 것 같은데 그런 정가라고 단아한 면을 담은 곡들도

0: 많이 선보이고 있고, 또 그런 정가의 한정적인 이미지를 좀 탈피하기 위해서 좀 새롭게 시도한 곡들도 많이 있었어요. 오늘 들려드릴 곡 중에서도 아마 한 곡 정도 마지막 곡이 그런 시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1: 네. 자, 사전에 구이

0: 세월에 켜켜이 쌓인 그런 흔적들이 이제 힘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아만 해도 뭔가 음악적으로 힘이 되고 그 안에 저희가 연습한 또한 그 음악에 뭔가 묻어져 나온 세월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만 해도 그게 음악적으로 뭔가 사람들에게 마음이 전달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1: 아, 공력과 내공이 느껴지는 그런 멋진 말씀입니다. 자, 직접 음악으로 저희가 그 공력을 한번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이임에 계속되는 무대, 여러분들의 힘찬 박수로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들려드릴 곡은 탕탕이라는 곡을 준비를 했습니다. 이 곡은 이제 휘모리시조 푸른 산중 하예를 모티브로 해서 만든 곡인데요. 이 푸른 산중 하예라는 시조는 이제 포수가 함부로 조총을 탕탕 쏘면서 이제 짐승들을 사냥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사냥꾼이 함부로 탕탕 쏘는 총소리는 저희가 환경을 파괴하는 것에 표현을 비유를 하고 또 이제 한 마리씩 죽어나가는 짐승들은 파괴되어가는 환경을 빗대어서 표현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면 재밌게 탕탕이라는 곡 감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범이 한 마리 어슬렁. 범이 한 마리 어슬렁. 범이 한 마리 어슬렁. 범이 한 마리 어슬렁. 범이 한 마리 어슬렁.

0: 올 한 해도 고생 많으셨고 내년 한 해는 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행복하시고 돈 많이 버시고 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1: 인천공항에서 이렇게 국제적인 장소에서 할 수 있어서 재밌었고 늘 하던 것처럼 재밌게 무대했던 것 같습니다. 신났죠?
2: 네, 네. 재밌었습니다.
0: 재밌었어요. 네.
3: 자, 체크인 K사운드 지금까지는 조금 유니크한 음악을 들려드렸다면 지금부터 만나보실 이 음악은 아마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면 조금 더 와닿으실 것 같은데 국악계의 블랙핑크입니다.
4: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국악밴드 그라

0: 진짜 제대로
1: 네.
0: 제대로 짜가지고 가신다.
1: 이번에 좀 컨셉이 잘 나왔어요. 저희가 사실 캐리언 나오기 전부터 갓을 하셨다고. 썼는데 타이밍이
2: 잘 맞았다.
1: 너무 잘 맞았어요.
3: 좋아. 안녕하세요.
4: 안녕하세요. 아유, 안녕하세요. 와, 의상이 너무 너무 화려하고 멋지네요. 와. 이 갓이 진짜 쿠키도 달렸어, 갓에.
3: 한국 전통 문양이에요.
1: 쿠키요. 와, 진짜 쿠키 생각.
4: 약과 같은 게 달렸네.
3: 너무 귀여우신 발상인데.
1: 이번 의상 컨셉은 봉황의 컨셉으로 의상을 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봉황의 날개를 표현한 두루마기와 이 안에는 우리나라 전통 문양을 기반으로 한 패턴으로 되어 있는 퓨전 한복입니다. 그라나다의 팀 특색은 에너자이죠. 이제 국악계의 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저희가 국팝이라는 장르로 국악을 조금 더 대중화하고 싶고, 보통 국악 밴드들 보면 전통 보컬을 하신 분들과 서양 악기의 사운드로 이루어진 경우도 많은데, 저희는 보컬이 판소리 20%, 팝발성 80%로 해서 조금 더 대중분들이 듣기에 편하시게 그런 스타일이고, 또 국악기도 앉아서 연주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퍼포먼스와 함께 연주를 하는 팀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박수도 치고 춤도 추면서 함께 국악을 즐겼으면 해서 굉장히 파워풀한 퍼포먼스를 하고 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 오신 여러분들께 우리가 누군지 한번 보여주자!
5: 그라나다! 화이팅!
1: 괜찮지?

0: 감사합니다.
1: 네, 여러분을 국팝의 세계로 안내할 그라나다 밴드를 소개합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와, 첫 무대를 만나봤는데요. 굉장히 신비롭고 새롭고 정말 매력적입니다.
2: 감사합니다.
1: 네, 빨려 들어왔어요, 저 지금. 자, 먼저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여기 앞에 많은 분들이 지금 와 계신데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2: 인천국제공항에 계시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저희는 국악밴드 그라나다입니다.
1: 와, 반갑습니다. 그라나다가 어떤 뜻인가요? 어떤 뜻에서 이렇게 팀명이 정해졌나요?
2: 아, 네. 그라나다를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네. 스페인의 지명입니다. 가보면 네. 중세와 현대가 굉장히 잘 어우러져 있는데요. 전통과 현대를 그라나다처럼 잘 버무려보자 라고 해서 그라나다라고 짓게 되었습니다.
1: 정말 잘 어울리네요.
2: 예. 감사합니다.
1: 지금 이제 다섯 분이 각각 맡은 역할도 조금 다른 것 같아요. 한 네. 분씩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예.
2: 네, 저는 마이크를 잡은 리더 보컬 서제니라고 합니다.
1: 네, 자 그리고요.
3: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라나다의 해금 연주자 김효경이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4: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라나다에서 대금을 연주하는 임재희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5: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라나다에서 해금 연주자이자 텐션을 담당하고 있는 다영입니다. 반갑습니다.
6: 네, 안녕하세요. 그라나다의 가야금 연주자 막내 유정입니다. 반갑습니다.
1: 와, 반갑습니다. 다섯 분이 다 각각의 또 신비로운 매력이 있는 것 같은데 아까 제가 국팝이라고 소개를 해드렸잖아요. 국악과 이제 팝을 결합한 국팝 장르를 우리 그라나다가 펼쳐 보이고 있는데 지나가다가 이제 막 외국 분들도 아까 막 사진 찍고 영상 찍고 느끼셨죠?
2: 네. 네,
1: 아마 이렇게 인천 지금 제일 여객 터미널에 도착하자마자 그라나다 밴드의 공연과 음악을 들으면서 아, 내가 케이팝의 나라 한국에 왔구나 아마 느끼셨을 것 같은데 지금 일단 비주얼과 퍼포먼스와 그리고 눈동자도 다들 색깔이 너무 신비로워가지고 이 세상 사람들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2: 그런 얘기 많이 듣습니다.
1: 그렇죠. 네.
2: 저승사자.
1: 저승사자.

0: 이렇게 저승사자 있으면 따라갈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아까 제가 처음에 이제 국악계 블랙핑크라고 소개를 해드렸는데 괜히 그런 소개를 해드린 게 아니라 실제로 이제 아이돌 같은 지금 모습을 하고 계신데 아이돌들이 나가는 가요 프로그램에도 실제로 출연하셨잖아요.
1: 네네.
0: 그럼 진짜 아이돌인 거잖아요. 소개를 좀 해주세요. 어떤 프로그램에 어떻게 출연하셨는지.
1: 저희가 MBC 쇼음악 중심, SBS 인기가요 등 음악방송에 여러 방송들을 나갔는데요.
0: 네네.
1: 저희가 아이돌을 추구하는 것은 아니지만 국악을 조금 더 트렌디하게 들려드리고자 하다 보니까 아이돌 음악 방송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0: 와, 그럼 진짜 이제 K-POP 아이돌들과 함께 무대를 또 꾸며주신 거잖아요.
1: 네.
0: 자, 그럼 이야기 나온 김에 지금은 이제 국악을 하고 국팝을 하고 계시지만 우리 K-POP 또 많은 분들이 좀 좋아하실 만한 K-POP을 그라나다만의 컨셉으로 좀 보여주실 만한 게 혹시 있으시면 커버 무대 혹시 가능할까요?
1: 네네 가능합니다.
0: 뭐 준비하신 게 있으세요?
1: 네네네.
0: 뭐 어떤 거 혹시 좀 보여주실 생각이세요?
1: 그러면 이번에 들려드리는 곡은 세계적인 아티스트인데요.
0: 네.
1: BTS의 다이너마이트라는 곡을 그라나다의 색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BTS의 다이너마이트를 국팝 버전으로 들어볼 수 있는 건가요?
1: 네.
0: 네, 잠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박수!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2: 식은 닭을 열고 보니 싸가더니 가득한 상자가 있던 것이었다. 이에 흥부 좋아라고 부어내고 부어내고 부어내고 부어내고 부어내고 부어내도 싸가더니 도로 가득한 탈

0: 와, 진짜 멋있네요. 예. 자, 계속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와. 네, 세계적인 히트곡 BTS의 다이너마이트를 그라나다만의 감성으로 국팝으로 재해석한 멋진 무대를 만나봤습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주세요.
1: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0: 와, 확실히 눈과 귀를 사로잡는 매력이 있는 것이 여기가 지금 공항이잖아요. 네. 외국 관광객분들이 그냥 지나가지 않고 다 지금 카메라 찍고 손은 들고 너무 지금 행복해하면서 지금 보고 계십니다. 반갑습니다. 네.
2: 반갑습니다.
0: 와, 너무 신기하면서 보고 계시는데 무대에서 막 춤추고 하시는 모습 보니까 K-POP 데모너테스의 사자 보이즈.
1: 네.
0: 그런 느낌 나는데 그런 얘기 많이 혹시 들으셨죠?
1: 최근 들어서 네. 이제 예전 같은 경우에는 그냥 네. 갓을 쓴 여자 국악 밴드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네. 요즘에는 한마디씩 던지고 가십니다.
0: 뭐라고요?
1: 사자 보이즈다!
0: 사자 보이즈. 아, 근데 사실 갓 쓰고 무대에서 이렇게 퍼포먼스 펼친 게 그라나다의 약간 시그니처라면서요?
1: 네, 맞습니다.
0: 혹시 K-POP 데모너테스에서 약간 보면서 영감을 받아서 한 건 아닐까요?
1: 타이밍이 네, 잘 맞았던 것 같습니다.
0: 예, 와. K-POP 데모너테스의 인기에는 우리 그라나다 밴드의 지분이 충분히 저는 있을 것 같다. 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근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또 국팝 장르를 하고 계신데 또 최근에 신곡이 나왔다고 들었어요. 소개를 좀 해주세요.
1: 네, 이번에 여섯 번째 곡이 나왔어요. 무봉이라는 곡인데요.
0: 무봉.
1: 네네. 지금 이 의상과도 관련된 네네. 네, 춤추는 봉황이라는 뜻입니다.
0: 춤추는 봉황.
1: 네, 그래서 잠들어 있던 봉황이 네. 그라나다의 음악과 함께 전통이 전 세계로 날아오르자라는 그런 포부를 담.

0: 곡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 아, 곡에서 가장 매력적인 부분 짧게만 혹시 보여주실 만한 소절 한 소절만.
0: 그러면 네. 프리코러스 구간에 네. 거기 춤이 있는데요.
1: 아, 춤도
0: 네.
1: 있나요?
0: 네네.
1: 이거 완전 아이돌들이 하는 건데. 아, 그럼 그 춤 부분하고 같이 한번 좀 보여주세요. 예.
0: 알겠습니다. 네네. 아, 이게 근데 사실 마이크를 잡고 하기가 어려운데.
1: 네.
0: 아, 네네. 이렇게. 네.

0: 와. 아, 여기 이제 포인트 안무까지 딱 해가지고. 네. 너무 멋있네요.
1: 부끄럽네요.
0: 지금 그 앞에 아기가 졸다가 번쩍 잠이 깼어요.
1: 아이고.
0: 너무 좋았지, 아기야? 너무 좋았지? 어, 그래요.
1: 고마워요.
0: 네. 어, 너무 좋네요. 근데 이렇게 멋진 안무와 또 의상과 음악이 있다 보니까 뭐 국내에도 많은 팬들이 있고 특히 해외에서 몽골 지역에서 지금 뭐 인기가 난리가 났다고 들었어요. 소개를 아, 네. 좀 해주세요. 몽골에서 지금 인기가 어느 정도입니까?
1: 어, 최근에 네. 지금 인천공항에 사실 저희가 왔다 갔어요. 몽골을 가려고 비행기를 네. 타고 몽골에 갔다 왔는데 어, 몽골에서 한국 최초로 네. 어, 밴드가 와서 아티스트가 1시간 반 동안 토크쇼를 진행을 하면서 허, 이제 공연도 보여주고 네. 뭐 근황 얘기하면서 1시간 반 촬영을 했고요. 네. 저희가 또 어, 감사하게도 블랙모먼트라는 커피 브랜드의 앰버서더가 되었어요. 그래서 오. 그 브랜드랑 같이 몽골에 들어가게 된 경우였습니다.
0: 우와, 아니, 몽골 팬분들은 우리 그라나다 밴드의 음악과 무대를 보면서 네. 어떤 이야기를 좀 많이 하세요?
1: 몽골이라는 나라를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자연을 정말 사랑하고 전통을 사랑하는 민족이에요. 오. 그런데 어, 이렇게 전통으로 새로운 트렌디함을 보여주는 게 굉장히 신선하다라는 그런 평가도 있었고요. 네네. 또 몽골에 가면 악기가 똑같은 이름은 다르지만 어, 똑같은 악기가 있습니다. 오. 림프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대금은 네네. 림프라고 부르고 호치르 그리고 가야금은 야타카 이렇게 부르는데 아. 어, 이제 그런 같은 악기가 있다 보니까 더 많은 관심을 가지는 것 같고요. 오. 또 저희가 팀 내에서 작편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곡에 대한 애정도도 남다르게 들어가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을 더 예쁘게 봐주시는 것 같아요.
0: 그러니까 정서가 맞다 있으니까 더 깊이 네. 좋아할 수 있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네. 예, 자 힙스턴 국악 밴드입니다. 그라나다 밴드의 아주 힙하고 멋진 무대 계속 만나보겠습니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립니다.
1: 감사합니다.

0: 여러분들 그라나다의 음악들 재밌으신가요?
1: 네.
0: 감사합니다. 저희는 국악밴드 그라나다라고 하는 팀입니다. 국악을 조금 더 여러분들 곁에서 대중음악처럼 가까이 들려드리고 싶어서 국악과 팝을 크로스오버한 국팝이라는 새로운 장르를 만들어서 국내외로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팀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다음 곡, 마지막 곡을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릴 차례가 됐는데요. 무봉이라는 곡인데요. 지금 보시는 저희의 컨셉과 아주 똑 닮은 그런 곡입니다. 예로부터 봉황이라는 존재, 신화적 존재는 나라의 태평성대가 왔을 때 나타나는 길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봉황이라는 매개체로 전통도 이제 다시 한번 태평성대를 날아볼 날이 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에서 국악밴드 팀이 이 곡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 곡도 곧 음악방송으로 만나뵐 수 있으니까요. 앞으로의 저희의 활동들도 많이 많이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큰 박수로 무봉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주세요.

0: As you know, K-pop is an international global phenomenon, so it's nice to be here in the land of K-pop and get welcomed at the airport in such a fantastic way. I love a good mashup, honestly. So you got Dynamite, you have traditional Korean instrumentation and dress, and I think it's a perfect representation of the past of Korea and the exciting future.
1: 오늘 인천국제공항에서 많은 분들 앞에서 국팝이라는 장르의 음악을 선보이면서 함께 국팝을 즐겨주셔서 너무 뜻깊은 시간이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여기가 K-POP의 나라다를 보여준 것 같아서 너무 기쁘고 또 덩달아서 국팝이라는 장르가 어떤 건지 보여줄 수 있는 시간이 된 것 같아서 너무나 기쁩니다.
2: 한국을 찾은 당신의 첫 번째 K-플레이리스트 체크인 K-사운드. 그동안 5회에 걸쳐서 10팀의 퓨전 국악 뮤지션들의 아름답고 멋진 무대를 여러분께 전해드렸습니다. 어떠셨나요? 우리 국악을 하는 멋진 뮤지션들의 앞날을 더 응원하게 되고 기대하게 되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K-사운드의 체크인을 마치셨다면 이제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우리의 소리들을 아름답게 또 잔잔하게 더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천공항 제1터미널에 위치한 K-컬처 뮤지엄에서 전해드린 체크인 K-사운드. 우리의 소리들 여러분의 일상 속에 더 아름답게 스며들길 기대하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전라북도 정읍에 있는 무성서원입니다. 신라 후기 학자였던 최치원과 조선 중종 때 관리였던 신잠을 기리는 서원이죠. 서원을 지켜온 인물들과 역대 현감들의 공적을 기리는 15개의 비석, 정문 역할을 하는 누각이 눈에 띄는데요. 현가루는 역경 속에도 학문을 계속한다는 뜻입니다. 유생들의 기숙사인 강수재인데요. 강압과 재앙의 공간, 담장 밖에 배치된 구조가 독특합니다. 유생들이 공부하던 명륜당은 전면부와 후면부가 개방되어 있습니다.

무성서원은 예와 악으로 백성을 교화한 선비 문화의 중심이었는데요. 산자락에 있는 다른 서원과 달리 마을 안에 있어 자연스럽게 주민들과 소통할 수 있었고 열린 공간으로서 지역 공론의 장이 됐습니다.

0: 젊은 국악인들과 함께하는 국악 실험실입니다.
1: 그럼 어떻게 굶어 죽어?
2: 아니 아니 그냥 빌어보자.
1: 고척돔 단독 콘서트 나중에?
0: 늘 그냥 머릿속에 상상하면서 그럼요. 꿈꾸면서 그럼요. 우리가 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고.
1: 맞아요.
3: 음악 덕후 같은 사람들을 일단 모아야 된다 해서 여러 가지 그 조건이 있었어요.
4: 채점을 다 당한 거예요.
0: 괜찮아요. 저희 아지트에서는 어떤 얘기
5: 아지트니까.
0: 그럼 아지트인데.

0: 하고 나서 좀 달라진 게 있을까 궁금하거든요.
1: 무용하고 나서는 체력이 엄청 좋아져서 한 시간도 걷든 연습할 수 있어요.

0: 조칭칭이요. 좋다.
1: 달콤 보소, 달콤 보소.
2: 3시간마다 모기기피제의 뿌리기. 야간 활동 시 밝은색 긴옷 착용. 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 더욱 조심. 예방수칙만 잘 지키면 말라리아 걱정 없어요.

0: 죽어.
1: 안녕하세요. 국악 한마당 고민정입니다. 얼마 전 국립극장에서 우리 음악 축제인 여우락 페스티벌이 열려 많은 관심을 받았는데요. 그중 한 무대를 만나보겠습니다. 우리 음악의 새로운 가능성을 찾으려는 시도가 엿보인 바로 프리의 무대인데요. 어떤 무대인지 지금부터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화제 공연을 만나보는 두 번째 무대입니다. 지난달에는 다양한 음악단체뿐만 아니라 연주자들의 발표회 소식도 풍성했었는데요. 이번에는 그중에서 전통악기의 새로운 가능성을 찾으려는 시도가 엿보였던 무대를 전해드릴까 합니다. 12현 가야금의 다양한 매력을 볼 수 있었던 무대인데요. 이 전통악기의 영역을 넓히려는 연주자의 고민과 또 열정이 묻어나는 무대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민요의 멋을 만나보는 무대입니다. 민요는 지역에 따라 각기 다른 맛과 멋을 지니고 있죠. 그중 서도 소리는 애절한 소리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느긋하게 부르는 수심가는 이 서도 민요의 특징을 고스란히 잘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한명순, 이춘목 명창이 함께하는 수심가 무대를 준비했습니다. 함께 하시면서 서도 민요의 독특한 매력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0: 어?
1: 애벌레야, 뭐 하고 있어?
2: 보면 몰라. 밥 먹고 있잖아.
1: 그렇게 조금 먹으니까 키가 안 크지.
2: 뭐해? 내가 나중에 크면 얼마나 멋져지는데.

0: 나중엔 어떻게 되는데? 키가 더 커져?
1: 흥, 내가 어른이 되면 나를 올려다봐야 할 거야.
0: 어? 그렇게나 커진단 말이야?
1: 작다고 무시하지 말라고.
2: 커다란 소나무들 사이로 작은 오동나무와 밤나무가 살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누군가 숲에 찾아왔어요.
3: 이놈들이 좋겠군.
1: 우리 어디 가는 걸까?
2: 먼 길을 달려 도착한 곳은 푸른 잔디와 꽃이 만발한 아름다운 곳이었어요.
1: 여긴 어디지?
4: 안심해. 여기는 가야금을 만드는 곳이야. 좋은 가야금이 되면 사람들과 함께 연주여행도 다니면서 예전보다 더 신나게 지낼 수 있어.
1: 가야금이요? 우와, 저도 가야금이 될 수 있어요?
4: 물론이지. 하지만 사람들이 찾는 좋은 가야금이 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야. 엄청 길고 힘든 시간을 보내야 해.
0: 좋은 가야금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4: 뙤약볕이 쬐는 여름, 눈이 오고 찬바람이 부는 겨울, 그리고 큰 비바람이 불 때 흔들리지 않고 잘 버티면 돼. 그렇게 세 번의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잘 견디면 견고하고 울림이 좋은 나무가 된단다.
2: 두 친구는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가야금이 되기 위해 수련을 시작했어요. 날씨를 견디는 일은 쉽지 않았지만 두 친구는 저마다 꿈꾸는 가야금을 생각하며 열심히 이겨냈어요.
0: 난 학처럼 큰 소리를 내는 가야금이 되고 싶어.
1: 나는 꾀꼬리처럼 초롱초롱한 소리를 낼 거야.
2: 어느덧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오동나무와 밤나무는 그동안의 추위와 더위를 잘 견뎌내고 결이 고르고 튼튼한 나무가 되어 있었어요. 장인은 해와 달 모양으로 구멍을 뚫고 손잡이도 뚫었어요. 귀여운 해와 달 모양에서 소리가 난다고 생각하니 밤나무는 매우 기뻤어요. 그 다음 장인은 아교를 발라 오동나무로 만든 위판과 밤나무로 만든 아래판을 붙인 후 끈으로 칭칭 감았어요. 서로 잘 붙어서 좋은 소리가 나기 위해 오동나무와 밤나무는 서로를 꼭 껴안았어요. 며칠 후 두 나무는 한 몸이 되어 가야금 모습처럼 보기 좋게 변해 있었어요.
0: 명희님, 명희님! 그런데 그 불은 무엇에 쓰는 건가요?
3: 너를 튼튼하게 해주는 거란다.
0: 아, 뜨거!
3: 조금만 참거라. 이렇게 인두로 살짝 그을리면 색깔도 예뻐지고 벌레도 달려들지 않게 돼. 그리고 잘 상하지도 않게 되지.
0: 오, 무늬가 선명한 게 새 옷을 입은 것 같아요.
2: 인두질이 끝나자 좌단이라고 불리는 곳에 모양을 다듬기 시작했어요. 12개의 가야금줄을 거는 곳을 가리켜 좌단이라고 부른답니다.
1: 그런데 왜 구멍이 12개예요?
3: 가야금의 줄이 12개라 그렇단다. 줄이 12개인 이유는 1년에 12달에서 나왔기 때문이지. 네가 완성이 되면 연주가와 멋진 선주를 연주하게 될 거야.
1: 우와, 예쁘다. 이건 뭐예요?
3: 이건 봉미란다. 봉황새의 꼬리라는 뜻이지.
1: 봉황이요?
3: 이 상상 속의 신비로운 새지.
2: 장인은 복미를 오랫동안 정성 들여 부드럽게 다듬었어요. 그리고 나뭇결도 한층 돋보이고 연주자의 손이 다치지 않도록 매끈하게 칠도해줬어요.
0: 너무 근사해요. 벌써 가야금이 된 것 같아요.
1: 빨리.

0: 그래, 이제 줄 거는 일만 남았구나.
1: 장인은 명주실을 꼬아 만든 줄을 하나하나 연결했어요. 굵기가 다른 각각의 줄들은 서로 다른 소리를 낸답니다. 그리고 줄 아래로 기러기 발처럼 생긴 안족을 올렸어요. 안족의 위치에 따라 소리가 달라진대요.
0: 자, 어디 이 소리를 들어볼까?
2: 이게 우리한테서 나는 소리야?
3: 와, 믿어지지 않아. 이제 우리는 가야금이야.
2: 그래, 어엿한 악기가 된 거야.
1: 고동나무와 밤나무는 오랜 세월의 어려움을 견디고 아름다운 가야금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곧 유명한 연주가와 함께 사람들에게 좋은 음악을 들려주었어요. 가야금이 된 오동나무와 밤나무는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어 너무나도 기뻤답니다.
2: 나도 나중엔 저렇게 멋진 나비가 될 거라고.
4: 지금의 모습으로는 전혀 상상이 안 가는데.
2: 흥, 난 지금도 내 두툼한 입술과 통통한 몸이 정말 마음에 든다고.
4: 그래, 그래. 정말 귀엽다, 귀여워.
2: 그걸 이제 알았어.
5: 동료 작가 소개로 예술인 산재보험을 알게 되었어요. 저처럼 계약서가 없는 프리랜서 작가도 온라인으로 간단하게 가입할 수 있더라고요. 평소와 같이 전시를 준비하던 날이었습니다. 갑자기 사다리가 흔들려서 바닥으로 떨어지게 됐어요. 예상치 못한 사고에 당황했지만 예술인 산재보험이 생각났어요. 든든한 버팀목이 생긴 느낌이었어요.
6: 공연 리허설을 마치고 집으로 가던 중에 계단을 오르다가 발을 헛디뎠어요. 힘들었던 저를 도와줬던 건 예술인 산재보험이었어요. 출퇴근 시 당한 부상도 산재 인정이 되니까 정말 큰 안심이 되더라고요. 휴대폰으로 쉽게 가입했던 예술인 산재보험이 이렇게 큰 힘이 될 줄은 몰랐어요.
7: 공연 소품을 옮기다가 무거운 상자가 발등으로 떨어졌어요. 수술을 해야 할 만큼 생각보다 큰 상처였어요. 걷는 게 힘들어지다 보니까 일도 할 수 없었고 절망적이었지만 단원들과 함께 가입했던 예술인 산재보험이 큰 도움이 되었어요. 산재보험 덕분에 치료비나 생활비 걱정 없이 빠르게 회복할 수 있었고 다시 일할 수 있었어요.
8: 촬영 중에 조명을 옮겨야 할 일이 있었어요. 정신이 없어 조명기가 뜨거울 거란 생각을 미처 못했어요. 다행히 커피 한 잔 덜 마시자는 생각으로 가입했던 예술인 산재보험이 생각났고 병원비뿐만 아니라 일하지 못하는 치료기간의 생활비도 보상받을 수 있어서 마음 편히 치료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9: 작업실로 출근하던 어느 날 길을 걷다가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생각도 못했던 사고였기에 더욱 힘들었어요. 최근 현장 취재가 많아 혹시나 하고 가입했던 산재보험이 생각나고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온라인 상담을 통해서 청구 방법을 자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었어요.
10: 이번에 참여하게 된 공연의 포인트 안무인 만큼 동작에 열중을 했거든요. 왼쪽 팔에 심한 염증이라는 진단을 받고 수입과 재활까지 걱정이었는데요. 그런 제게 힘이 되어준 거는 미리 가입해뒀던 산재보험이었습니다. 산재 청구 방법도 막연히 어렵게만 느껴졌었는데 산재 신청을 병원에서 바로 신청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치료에만 전념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감사한 마음이었습니다.
5: 가입과 신청은 간단하게, 보상은 확실하게.
11: 안전한 예술 활동에 든든한 사회 보장.
5: 예술인 산재보험.
12: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함께합니다.

0: 국왕을 불러서 지내다니고
1: 젊은 국악인들과 함께하는 국악 실험실입니다.
2: 그럼 어떻게 굶어 죽어?
3: 아니 아니 그냥 빌어보자.
2: 고척돔 단독 콘서트 나중에
1: 늘 그냥 머릿속에 상상하면서 꿈꾸면서 그럼요. 우리가 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고.
2: 맞아요.
4: 음악 덕후 같은 사람들을 일단 모아야 된다 해서 여러 가지 그 조건이 있었어요.
5: 채점을 다 당한 거예요.
1: 괜찮아요. 저희 아지트에서는 어떤 얘기
6: 아지트니까.
1: 아, 그럼 아지트인데.
7: 무용을 하고 나서 좀 달라진 게 있을까 궁금하거든요.
8: 무용하고 나서는 체력이 엄청 좋아져서 한 시간도 거뜬히 연습할 수 있어요.

껍질을 낀 상태에서 머리 뒤 천천히 활짝 펴주면서 마시고

수많은 노력에도 산사태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피 명령이 있다면 망설이지 마세요. 안전은 우리가 책임지겠습니다. 나를 지키는 시간, 바로 지금입니다.

안녕하세요.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인 공간 박은영입니다. 지난 6월 5일 제2회 국악의 날을 맞아 6월 5일부터 14일까지 국악 주간이 이어졌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다채로운 공연과 전시가 펼쳐졌는데요. 국악을 보존 전승하는 대표 기관인 국립국악원도 국악 주간을 맞아 6월 9일부터 11일까지 산조의 멋을 담은 공연을 선보였습니다. 오늘 문화인사이드 첫 번째 소식은 산조의 미래와 확장 가능성을 보여준 국립국악원의 국악주간 기획공연 산조 준비했습니다. 산조는 조선 말기에 만들어진 가야금, 대금, 해금 등의 기악 독주곡으로 각 지역 음악의 특색과 연주자들의 개성이 겹겹이 더해지며 지금도 새롭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첫날엔 거문고, 해금, 아쟁 등 각 기악 분야의 산조

0: 명인들이 산조 명인전을 선보였고요. 둘째 날에는 산조의 선율을 춤으로 확장한 산조의 몸짓 공연이 이어졌습니다. 오늘 문화인 공감에서는 동시대 예술가들이 전통을 바탕으로 새롭게 창작한 오늘의 산조를 만나볼 건데요. 우리 음악의 정수, 산조를 감상하러 국립국악원 우면당으로 함께 가보시죠.
1: 국악주간, 전통과 현대가 산조로 하나 되다. 새로운 해석을 입고 또다시 거듭 태어나는 산조. 새로운 울림으로 산조의 내일을 열다. 지난 6월 5일, 제2회 국악의 날을 기념해 5일부터 14일까지 이어진 국악주간. 전국이 국악선율로 물들었는데요. 국악의 보존과 전승을 위해 애쓰는 대표기관 국립국악원에서도 특별한 공연이 열렸습니다.
2: 산조 공연은 국악의 날을 맞아서 저희가 우리나라 전통 그 기악 독주곡인 산조를 집중 조명하고자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총 3일의 공연으로 펼쳐졌는데요. 첫 번째 날에는 산조 명인들을 모셔서 산조 본연의 깊이를 느낄 수 있는 그런 공연을 준비했고, 두 번째 날에는 산조의 음악을 바탕으로 재해석한 춤을 볼 수 있는 산조의 몸짓을 준비했습니다. 세 번째 날에는 산조의 또 다른 모습, 현대적으로 재창조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오늘의 산조 무대를 준비했습니다.
1: 지난 6월 11일에 열린 세 번째 무대, 오늘의 산조. 전통의 산조를 오늘의 감각으로 재해석하고 재창작한 산조 가락이 울려 퍼졌습니다. 성금 연유 가야금 산조를 12현 가야금과 47현 하프의 선율로 재해석한 1247팀. 작품 흩어진 기억들은 독창성과 실험정신으로 탄생한 산조의 본질을 현대적으로 풀어낸 곡입니다.

0: 스케이터헤드 모먼츠 그 흩어진 기억들은요, 성금 연료 가야금 산조를 바탕으로 해서 새롭게 구성하고 작곡된 작품이에요. 산조의 본질과 정서를 다시 들여다보면서 이 시대를 함께 살아가는 관계 안에서 어떻게 하면 산조를 새로운 방법으로 나눠볼 수 있을까 고민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곡입니다.
1: 현악기의 전통 연주법을 기반으로 한국 음악의 정체성을 표현하는 현악 트리오, 트리거. 서로 다른 잔상으로 남은 전통 산조의 선율을 각자의 기억과 감각으로 재구성해 연주합니다.
2: 산조라는 음악은요, 오랜 시간 동안 여러 사람들에 의해서 이어져 온 음악인데요. 저희가 오늘 준비한 잔상이라는 곡은 산조의 가장 특징적인 장단의 변화를 저희는 사용하였고,
3: 빠른 장단에서 느린 장단으로 구성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요 점을 한번 기억해 주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가야금 연주자 박경소는 전통음악을 기반으로 한 창작음악으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탐구해왔는데요. 이웃이 되어주세요는 어린 시절 안부와 끼니를 함께 나누던 이웃과의 정을 전통 산조선율로 풀어냈습니다. 1장에서는 누군가에게 다가가는 작은 용기를 표현했습니다.

2장에서는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며 살아가는 관계를 그려냈는데요. 월드뮤직 그룹 블랙스트링으로 전 세계에 국악을 알린 검은고 연주자 허윤정의 우도, 검은. 호남 우도 풍물가락 중 오체질굿, 풍류굿 등을 더한 곡으로 국악인이자 줄타기 예인 남창동의 장구장단에 맞춰 검은고를 타악기처럼 연주하며 우도 풍물의 역동성을 담아냈습니다.

0: 인공지능을 활용해 전통 국악을 현대의 음악으로 창작하는 작곡가이자 아쟁 연주자 배우영은 산조와 민요를 기반으로 서로 다른 지역의 음계와 정서를 담은 검은 산조를 선보였습니다. 변화와 불확실성 안에서도 다시 질서를 찾아가는 일상, 우리의 시간을 새로운 산조로 표현했는데요.
1: 그 검은 산조라는 이 곡은 나심 탈레브라는 작가가 있는데 확률과 통계에 좀 능통한 그런 저자예요. 불확실성에 대한 그 개념을 담은 책인데요. 거기서 아이디어를 얻어가지고 전통곡을 아주 큰 변동성의 무언가가 이렇게 탁 들이닥쳤을 때 그런 방식의 어떤 느낌을 담아냈습니다. 곡은 이제 우조와 경토리 그리고 수심과 토리 이렇게 이어지는데요. 그리고 그 다음에 아주 느린 육자배기 토리의 남도 음악과 그리고 메나리 토리로 이어집니다.

0: 마지막 공연은 그 다 같이 합주가 이루어지는 게 너무 멋있었어요. 그리고 첫 번째 공연은 그 하프 공연이 그 오른손과 왼손이 과거와 현재를 잇는 듯한 느낌이 들었고 또 그런 하프가 우리나라 국악기하고 너무 잘 어울려서 그렇게 연결되는 것들이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고요.
1: 굉장히 감동적이었고 특색이 있었고 지루하지 않았고 그리고 앞으로 우리 국악이 이런 젊은이들로 인해서 많이 발전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2: 전통 산조가락 위에 오늘날의 풍경과 감각을 덧입힌 오늘의 산조 무대처럼 산조를 비롯한 국악의 새로운 내일이 활짝 펼쳐지기를 기대합니다.
3: 네, 우리 음악의 대표적인 독주 양식인 산조의 전통과 확장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무대였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전통 산조로 표현한 가야금 연주자 박경소의 이웃이 되어주세요. 굉장히 인상 깊었는데요. 어린 시절 이웃들과 끼니를 나누고 안부를 주고받던 따뜻한 풍경을 산조 선율에 담았다고 합니다. 산조라는 전통의 숨결 위에 새로운 에너지와 감각을 덧입혀 살아있는 오늘의 산조를 써내려간 이번 무대처럼 산조를 비롯한 우리 음악의 가능성이 앞으로 더 넓게 또 새롭게 펼쳐지길 바라봅니다. 문화인사이드 두 번째 소식은요. 우리 전통 굿에는 풍어를 기원하는 굿, 마을의 안녕을 비는 굿, 망자의 넋을 위로하고 저승으로 인도하는 굿까지 다양한 종류의 굿이 있는데요. 우리 민족의 기쁨과 슬픔을 함께해온 굿을 만날 수 있는 공연이 전남 진도에서 열렸습니다. 지난 6월 4일부터 6일까지 열린 국립남도국악원의 2026 굿음악축제인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곳은 조금 특별한 사연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혼인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 이들을 부부로 맺어주는

0: 무대에서 부활하는 전통곡 국립남도국악원 2026 구두막 축제
1: 피부에 손 씻을 물을
0: 외로운 넋을 위해 저승에서 맺은 홀예 저승 혼사꽃 죽음을 넘어 산자들의 슬픔을 달래주는 전통굿의 세계로 국립남도국악원에선 매년 구두막 축제가 열리는데요. 올해도 6월 4일부터 3일간 2026 구두막 축제가 펼쳐졌습니다. 올해의 주제는 저승 혼사꽃인데요. 이 굿은 혼인을 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 남녀의 영혼을 저승에서 부부로 맺어주는 의식입니다.
2: 이 구두막 축제는 정말 우리 전통적으로 즐겼던 그런 공동체의 축제 분위기를 그대로 살리려고 노력을 한 축제입니다. 많이 보지 못하는 굿, 그리고 과거에는 많이 행해졌지만 지금은 좀 잊혀져 버린 굿을 우리 국가기관으로서 그런 옛날 문화를 복원하는 것이 하나의 사명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저승 혼사꽃인데 이런 이제 문화들을 뭔가 자꾸 좀 찾아보고 이걸 또 현대인들에게 우리의 그런 옛 문화들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알리는 그런 좀 취지에서 저승 혼사꽃이라는 것을 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0: 진도, 동해안, 제주가 한자리에서 선보인 저승 혼사꽃. 이번 네, 축제는 전승이 거의 끊기다시피 한 저승 혼사꽃을 무대에서 볼 수 있는 특별한 시간이었습니다.
3: 옛날에는 전통적인 사회에서는 이 결혼이란 게 굉장히 중요한 통과 의례로 여겨졌고 어떻게 보면 완성이라고 할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그래서 공동체 문화에서 완성을 하지 못하고 떠난 개인을 위해서 같이 혼례를 치러주면서 이 사람을 저승에서 편히 안식에 들게 한다라는 배경을 가지고 생겨난 걸로 생각이 됩니다.
0: 축제의 첫날인 6월 4일 진도 시킨꽃 보존회의 저승 혼사꽃이 축제의 문을 열었습니다.

0: 흥유.
1: 홀례복을 입은 신랑 신부 인형이 마치 살아있는 사람처럼 대례상 앞에서 맞절을 하며 인연을 맺는데요. 진도의 구성진 식임새와 꺾는 소리가 망자와 나뭇잎들의 마음을 위로합니다.

0: 이튿날인 5일에는 동해안 별신꽃 보존회 망자 홀레꽃이 무대에 올랐습니다.
1: 보정인데 장치리가 나네져 남자 눈가 가짜 실로
0: 저승 혼사꽃도 어엿한 결혼식이죠. 화려한 지화로 구청을 장식하고 잔치 분위기를 만드는데요.
2: 조금 뒤로 물러서
0: 그리고 두 번 전에 한 쌍의 남녀 영혼을 인형의 몸에 담아 정성껏 맺어줍니다. 꽹가리, 장구, 징, 태평소의 강렬한 울림이 가족을 잃은 슬픈 마음을 달래줍니다.

0: 아이고 왕생은 쩔뚝.
1: 모두 씻김과 천도라는 공통적인 절차가 있습니다. 이제 돌아가신 분들이 원한을 품고 돌아가셨다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분들을 깨끗하게 만들어서 한을 풀어주고 저승에서 안식을 취하게 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씻김과, 그리고 또 천도라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이 끝난다고 돌아가신다고 해서 이 세상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세상인 저승으로 넘어간다는 이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생이 끝이 아니라 다음 생도 있다 약간 이런 인식에서 시작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축제의 마지막 날에는 제주 큰굿 보전회의 제주 혼삿굿이 열렸습니다. 거친 바다와 척박한 환경에 맞서온 제주에는 다양한 굿이 있는데요. 산자와 죽은 자를 이어주는 이를 신방이라고 부릅니다. 신방이 들고 있는 눈물수건은 망자에 한해 공감하고 풀어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신랑 신부의 넋은 이제 이승을 떠돌지 않고 저승으로 편안히 건너가게 됩니다.

0: 사업꽃은 뭐 제주나 육지나 똑같은데 원리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모님은 그 자식을 잃어서 너무 가슴이 아파서 하늘 달 애기 하늘 달래주는 거는 혼사밖에 없다. 그 부모님네 그 하늘 달래기 위해서 이제 그 영혼 결혼식을 해서 이제 양쪽 집안 사돈 대비를 해서 이제 그 결혼식을 올려서 저승들이 보내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 곳을 볼 수가 없습니다. 볼 수가 없어서 그래도 이제 이 진도에서 국립국악원에서 이 행사를 한다니까 너무 감회가 새롭고 모든 분들이 봐서 이제는 이런 곳도 또 있었구나. 비록 잠깐이지만은 저는 그렇게 뿌듯합니다.
1: 구두막 축제에는 다채로운 부대 행사도 마련됐는데요. 싱잉볼 명상체험, 사주, 타로, 인생 네컷 등 다양한 체험뿐 아니라 진도 특산물 시식코너와 먹거리 장터도 운영해 축제의 흥을 더했습니다.
2: 제가 처음 봤는데요. 아주 감도 있게 잘 봤고.
3: 네, 뜻깊은 공연이었던 것 같아요. 특히 죽은 젊은 남녀 영혼들을 위해서 한다는 게 우리나라에 있었던 좋은 풍습이라고 생각됩니다.
4: The movement also the movement from the for all of the people in the ritual and also the music instrument is very different that I cannot describe also because yeah never heard about the sound like that before. It's very sound it's very amazing.
5: 전통적인 결혼관에서는 이 결혼이라는 것이 말의 축제였잖아요. 그래서 다 같이 공동체의 화합을 도모하면서 결혼이라는 이런 절차를 통해서 슬픔을 위로를 하고 공동체가 다 같이 위로를 하면서도 화합을 다져나가는 이러한 절차였기 때문에 그렇게 널리 열린 마음으로 우리 굿은 이렇게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배려하는 문화를 가지고 있는 배경이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망자가 저승에서라도 행복하기를 바라며 산자들의 슬픔을 달래주는 저승 혼사꽃. 앞으로도 우리 전통꽃이 삶을 위한 노래이자 치유의 의식으로 남아 전승되길 바랍니다.
6: 네, 조금은 생소하고 낯선 저승혼사꽃 어떻게 보셨나요? 저승혼사꽃은 전승이 거의 끊긴 영혼 결혼식을 무대화한 건데요. 사랑하는 가족이 저승에서라도 행복하길 바라는 우리 조상들의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굿은 전통음악과 무용, 문학, 그리고 연극적 요소까지 집약된 우리 민족의 종합예술이자 삶과 죽음을 함께 보듬고 기쁨과 슬픔을 나누는 공동체의 지혜가 담긴 문화유산이죠. 국립남도국악원은 앞으로도 굿음악의 전통을 이어가며 다채로운 공연을 선보일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문화예술계의 인물을 만나보는 시간이죠. 공감 초대석 문화의 사람, 가수 김연자의 아모르 파티, 김범수의 보고 싶다, 이은미의 애인 있어요, 쿨의 해변의 여인, 애상, 운명. 아마 제목만 들어도 여러분들 다 아시는 곡들일 텐데요. 데뷔 33주년을 맞은 대한민국 최고의 프로듀서 겸 작곡가인 윤일상 씨가 작곡한 노래들입니다. 요즘 윤일상 작곡가가 국악의 매력에 푹 빠져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공감 초대석 문화인 사람에서는 밴드 어느 일상으로 활동하는 윤일상 작곡가를 모시고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7: 예. 반갑습니다.
6: 아니 제가 너무너무 팬인데 이렇게 네. 뵙게 되네요.
7: 네네.
6: 네, 먼저 저희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7: 네, 반갑습니다. 작곡가 윤일상입니다. 작곡가 겸 프로듀서 겸 그리고 네. 또 음악 감독 겸 무대 연출하고 있는 네. 공연 연출하고 있는 네. 윤일상입니다.
6: 아니 사실 많은 분들이 윤일상 이 세 글자를 들으며 네. 정말 대한민국 최고의 히트곡 제조.
7: 에이.
6: 왜 A라니요?
7: 제조기는 기계죠.
6: 아, 기계죠.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제조까지밖에 못
7: 제조인간.
6: 제조인간. 아니, 근데 그 히트곡을 지금 더 말씀을 드려야 되거든요.
7: 네네네.
6: 사실 아까 앞서 소개하지 못했던 곡들이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여름 쿨 겨울은 DJ DOC 아니면 터보.
7: 뭐 겨울이야기.
6: 겨울이야기 예, 미녀와 야수, 뭐. 영톡스 클럽 정, 네네. 타인, 에즈원 노래 뭐 진짜 네. 뭐 말해 뭐예요. 뭐. 대한민국 최고의 히트곡들을 그렇게 많이 만들어내시고. 그
7: 밀리언 첫 밀리언 셀러가 제가 22살 때인가.
6: 그 곡이.
7: 그게 이제 DJ DOC의 오케이 오케이 겨울이야기 리멤버 이게 다. 그
6: 제가 딱 중학교 때 노래
7: 음반을 풀어서 하면서 네. 네. 뭐 범수 뭐 하루 같은 경우는 빌보드 아, 우리나라 최초로 올라가기도 그러니까요. 했었고요.
6: 많은 나타나 분,
7: 나타나도
6: 내 눈앞에 나 이거 진짜
7: 자 다시 한번
6: 저는 진짜 여기 있는 노래들을 눈 감고 부르라 그래도 지금 여기서 다 부를 수
7: 해보세요.
6: 아 근데 노래를 너무
7: 오디션 한번 봅시다.
6: 아 너무 자, 못해가지고
7: 에이비스 한번
6: 너무 자, 못해가지고
7: 시작
6: 그대 모르죠
7: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6: 아 진짜 저는 다시 태어나면 가수가 제 꿈이거든요.
7: 네. 네. 아니 근데 용불용설이라고 많이 부르세요.
6: 그런 거죠?
7: 그럼요.
6: 근데 그래도 저 네. 노래 하나 있어요. 뭐? 제 KBS 있을 때.
7: 아 그래요?
6: 예.
7: 싱글 내셨어요?
6: 싱글이라기엔 좀 그렇고 네. 제가 라디오 DJ 할 때 네. 약간 세미트롯 음반을
7: 아 진짜로요?
6: 음원을 냈었죠.
7: 음원을?
6: 예예예. 예, 예. 여의도 엘레지라고
7: 들어봐야죠.
6: 아, 아닙니다. 절대.
7: 뭘 아니에요, 자꾸. 여기 아니 많습니다만. 자, 자, 박수.
6: 아니, 근데 너무 말씀을 잘하셔가지고 진행을 지금.
7: 아니, 음주. 박수 하시면. 자, 박수.
6: 방송이 끝난 아침 문자를 두근두근 확인했지. 왜 제가 이거 부르고 있는지. 아,
7: 야,
6: 알겠습니다.
7: 그렇구나. 네네.
6: 아니, KBS 불후의 명곡 네네. 작곡가 특집 출연하셨잖아요.
7: 세 번째로.
6: 네. 여기서 네. 뮤지컬 배우 민우혁 씨가 부르는데 네. 너무 그 무대부터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네.
7: 살다 보면. 했었죠.
6: 어린 송화와 어른 송화가 같이 부르는 그런 노래인데. 네. 그 정말 가슴에 막 울리는 가사가 정말 절절하잖아요.
7: 아 그렇죠. 음악이 좋다고 해주십시오.
6: 아, 예. 이 노래를 또 작곡하신 네. 주인공이시기도 뭐 합니다.
7: 조강아 당시 작가님 좋은 글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곡이 나올 수 있었고 그 곡이 나올 수 있었고 네. 무엇보다 이제 그 곡은 그 곡의 뮤즈가 돼준 거는 지연이에요. 차지연 씨.
6: 네, 아, 차지연 씨도 이 노래 불렀었잖아요.
7: 차지연 씨가 최초에 이제 차지연, 그 다음에 이자람 씨가 그 초기 최초의 송화였죠.
6: 그렇죠.
7: 네, 지금도
6: 예. 이번에도 지금
7: 송화를 하고 있고. 그래서 맨 처음 서편제 뮤지컬 서편제를 만들었을 때 소리의 뮤즈는 이자람이 되줬고. 그래서 그 지금 심청가 네. 마지막에 나올 때 배경으로 깔리는 그 음악을 실제로 자람 씨가 심청가를 갖다가 한 그 소리를 들으면서 영감받아서 거의 임프로바이즈 하듯이 그렇게 만들어서 지금 형식의 곡이 된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진 경우가 아마 우리나라에서는 최초일 겁니다.
6: 아, 네, 네.
7: 그래서, 네, 그래서 이제 그 소리를 좀 더 풍부하게 감성을 느낄 수 있었던 이유가
6: 네.
7: 그 소리를 듣고 제가 만들었기 때문에 그게 매칭이 확실히 되는 거죠.
6: 네. 아니 사실 문화인 공감에 윤일상 작곡가님을 꼭 한번 모셨으면 좋겠다라고
7: 오프닝 제가 들었는데 네. 일상이 빛나는 뭐라 그랬죠? 아까 뭐라 그랬죠?
6: 아 일상의 문화가 되는
7: 그렇죠.
6: 네네네.
7: 제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6: 그러니까요. 아니 그리고 저희가 얼마 전에 그 뮤지컬 서편제 서범석 배우 이 봄소리 배우가 나오셨었는데 그때 서범석 배우님께서
7: 오리지널 유봉.
6: 네. 네. 작곡가님 말씀을 해주시면서 네. 막 윤일성 작곡가님이 이 노래를 만드느라 밤새 울고 퉁퉁 부은 눈으로 다음날 그 음악을 가지고 오셨다는 거예요.
7: 그럼요.
6: 그래서 너무 놀랐었거든요. 네. 아 굉장히 물론 이 노래를 네. 만들다 보면 여기에 너무
7: 퉁퉁 부은 게 울은 것도 있겠지만 라면을 먹어가지고
6: 아 제가 네. 그때 여쭤봤던 질문이 기억이 나는 게 아 작곡가 분들께서 작곡을 하시면서도 울기도 하나요? 뭐 그런 질문을 드렸었어요.
7: 특히 서편제 그 원망이라는 곡을 만들 때는
6: 네.
7: 그때가 이제 신혼 시절이었는데 밥 먹다가도 눈물을 흘릴 정도로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 송화의 그러니까 말하자면 송화 곡을 쓸 때는 송화의 감정이입을 하고
6: 네.
7: 동호곡을 쓸 때는 동호의 감정이입을 해야 되잖아요.
6: 네.
7: 너무 송화에 이제 심취가 돼가지고 그 와이프가 이제 옆에서 지켜보기 되게 힘들었죠. 그래서 용기 주는 얘기도 하고
6: 네. 네.
7: 조금만 더 힘내주면 안 될까? 전 곡이 오빠인 오빠 곡인 뮤지컬이 탄생하는데 오. 조금만
6: 뮤지컬 작업을 그때 처음 하신 거예요? 그럼?
7: 처음이자 마지막이죠 지금 현재까지
6: 정말요?
7: 또 하고 싶긴 합니다만은
6: 더 재밌어요? 매력이 뭘까요?
7: 좋은 작품을 만들어 놓으면 영원하잖아요. 제가 죽고 나서도.
6: 예. 그건 뭐 대중가요 말에 뭐예요. 예,
7: 뭐 대중가도 마찬가지겠지만 네. 또 이제 무대로 계속 존재하는 거니까.
6: 네.
7: 거기에 이제 주연 배우는 계속 바뀌더라도 작품은 뭐 팬텀 오브 디 오페라. 그러면 계속 그게 전 세계로 퍼져나갈 수도 있고
6: 네.
7: 우리 서편자도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작품이라고 생각해요. 네.
6: 아니 수많은 명곡을 탄생시킨 또 주인공이시기 때문에 경연 네. 프로그램에서 심사도 여러
7: 봤었죠.
6: 번 맡으셨습니다. 네. 그래서 지난 4월에는 또
7: 네.
6: 춘향국악대전에서 특별심사위원을 네, 맡으셨습니다.
7: 네. 네.
6: 춘향국악대전 지난 4월 네. 판소리 동편제의 본향인 남원에서 매년 5월에 열리기도
7: 맞습니다.
6: 하고 이제 4월부터 네, 해가지고 네. 열리는데 네. 어떻게 여기 심사위원까지 맡게 되신
7: 뭐,
6: 거예요?
7: 전주도 가끔 내려가고 네. 국악 관련돼서 심사를 가끔 하는데 이제 또 취지가 퓨전 말하자면 이제 서양음악과 그리고 또 우리 소리를 갖다가 접목하는 또 취지가 굉장히 좋아가지고 뭐 진짜 단거리만 내려갔는데
6: 네.
7: 그분들이랑 또 예전에 또 제가 강연 이런 것 때문에 또 인연이 있긴 있었습니다.
6: 네,
7: 그래서 내려갔는데 솔직히 기대를 많이 하진 않았어요. 왜냐면 조금 만나지 않아야 될 장르들끼리 만나는 경우가 우리 국악에는 좀 제 개인적으로 있었어요.
6: 그래요.
7: 뭐냐면 이 장르도 어려워.
6: 네.
7: 우리 국악도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 근데 어려운 것과 어려운 것이 만나서 좋은 시너지를 갖다가 예술적으로 이제 발현하면 좋은데 어렵기만 해.
6: 난해하고.
7: 그러면은 우리 국악이 점점 더 멀어지는 거예요.
6: 그렇죠.
7: 대중한테.
6: 길을 잃고.
7: 그래서 그게 저는 이제 안타까워서 반신만이 하고 내려갔는데 너무 빛나는 부족들을 많이 발견했어요.
6: 아, 그러세요?
7: 네네.
6: 어머.
7: 네. 더 씬이었나? 그 우승한 팀이.
6: 네.
7: 그 팀은 제가 인스타 팔로우도 해가면서 지금 그들의 행보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6: 네. 사실 여태까지 작곡하신 음악들만 해도 너무나 많고 그게 다 메가 히트곡들이기 때문에 그냥 왜 저희 그 모두 그런 생각 있잖아요. 돈 많고 놀았으면 좋겠다. 일을 굳이 안 하시고 음악을 더 이상 안 하셔도 충분히 괜찮으실 것 같은데 지금 작곡이나 프로듀서에 그냥 머무르지 않고 2019년부터 뉴 에이지 팝그룹 어느 일상을 결성해서 네. 또 네. 밴드를 결성해서 활동하고
7: 네.
6: 계세요.
7: 네.
6: 그래서 거길 보니까 바이올린, 첼로, 생황도 들어가 있어요.
7: 생황 들어가죠.
6: 어떤
7: 사실은 생황 때문에 그 밴드가 만들어진 거예요.
6: 아, 생황 때문에요?
7: 네. 생황이라는 악기 연주는 김소엽이라는 친구의 연주를 딱 봤는데
6: 네.
7: 아, 이 친구랑 너무 밴드를 하고 싶은 거예요.
6: 아...
7: 그래서 어떤 드럼이 다 갖춰져 있고 이런 그룹 말고 피아노, 그리고 생황, 그리고 이제 바이올린, 첼로. 보통 이제 녹음할 때 콰르텟
6: 네.
7: 연주를 많이 하는데 생황이 사실은 세컨 바이올린과 비올라 역할을 해요. 음역대가 화성악기이기 때문에.
6: 아, 그래요?
7: 네. 그래서 충분히 그 역할을 해줘가지고 그럼 이 멤버만 있으면 되겠다. 그리고 보컬 하나만 들어오면은 충분히 밴드가 이루어질 수 있겠다.
6: 네.
7: 그래서 사실 건반이 드럼 역할도 하죠.
6: 네. 매력 그럼 딱 듣자마자 이 소리 너무 아름답다 이런 느낌을 받으셨던 거예요?
7: 굉장히 독특한 악기고 이 악기를 알리고 싶다 많이 많은 분들한테 알리고 싶고
6: 네.
7: 우리 소리가 이렇게 좋은 소리가 있고 그리고 또 목적이 뭐냐면 국악기지만 그 국악기를 너무 도드라지게
6: 맞아요.
7: 이제 부각을 시켜서 아 국악 그룹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게 아주 절묘하게 잘 녹아들게 그게 목적이에요. 예전에도 제가 국악은 어렸을 때부터 관심이 많아가지고
6: 네.
7: 뭐 댄스 음악 할 때도 북소리를 갖다 이렇게 쳐가지고 기존 예를 들면 808이나 909 드럼에 섞어가지고 이제 레이어드라고 하는데 섞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 모르잖아요. 누가 알아요?
6: 그렇죠.
7: 하지만 저는 알잖아요.
6: 아 이걸 섞다.
7: 그래서 저는 국악과 접목을 항상 하고 있었어요. 항상 예를 들면 뭐 꽹과리 뭐 얼마 전에 했던 중간계란 영화도 거의 꽹과리라든지 징 뭐 또 소리북 모든북 이런 거 갖다 다 제가 직접 쳐가지고 녹음을 다 한 거거든요. 그걸 대중들은 자세히 듣지 않고는
6: 그렇죠.
7: 국악 전문가들 아니면 모르죠. 하지만
6: 네.
7: 자연스럽게 그냥 받아들이는 거죠. 저는 우리 국악은 그래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자연스럽게 계속 들려드리고 좋은 소리. 예를 들면 예전에 그 터보
6: 네.
7: 러브 이즈라는
6: 곡. 제가 너무 좋아하는 노래예요.
7: 곡을 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제가 락도 키드, 락 키드예요. 그 락에 대한 어떤 그 락 기타의 디토션 기타에 대한 약간 좀 저항, 뭐 약간 거부감이 있더라고요. 아, 대중들한테. 그래서 네. 아예 댄스에 좀 집어넣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
6: 그 처음에 시작했던 전주.
7: 예. 그리고 또 백킹 기타로 디스톤 기타도 들어가고
6: 아...
7: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좀 자꾸 들려드리다 보면 이것도 좋구나 편견이 좀 없어질 수 있거든요.
6: 오...
7: 그래서 저는 그런 식으로 좀 스며들게 네, 우리 국악도 좀 스며들게 만들어야 되겠다는 게 목표입니다.
6: 제 다음 질문 딱 그거였거든요. 요즘 진짜 광화문에서 BTS 네. 아리랑이 울려 퍼지기도 했었고 전 세계에서 막 떼창을 부르고 막 이러고 뭐 사물놀이 요즘 탈춤 가 우리 전통에 대한 국악에 대한 관심이 세계에서 높아지는 상황에 네. 어떻게 더 나아가면 좋은 방향일까라는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7: 제약을 하지 않고 많이 뻗어 나가야 되는 건 맞습니다.
6: 네.
7: 국악이라는 장르가
6: 네.
7: 더 확장성 있게 나가야 되는 건 맞지만은 기본을 네. 무시하고 나가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6: 아.
7: 기본을 하는 분들은 더 많이 하고
6: 네.
7: 그리고 그 기본을 하는 분들 예를 들면 뭐 경기 민요라든지 민요를 하신 분들도 있고 정가를 하신 분들도 있고
6: 네.
7: 또 연희 하신 분들 중에 재능 있는 분 너무 많잖아요.
6: 그러니까요.
7: 근데 그분들이 뭐 이런 표현 써서 좀 그렇지만은 가장 잘 되는 게 교수예요. 교수라는 직업이 뭐 전혀 표현이 너무
6: 그럼요.
7: 고귀한 직업이지만
6: 네.
7: 그냥 그 자체의 예술가로서 쭉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길을 우리 사회가 같이 만들어 드리려면 국악 자체에 관심을 가져야 되거든요.
6: 네.
7: 그러려면 좀 너무 이 접목한다 그러면 무조건 뭐 이렇게 댄스 아니면 트로트 이런 식의 어떤 사고 방식보다는
6: 네.
7: 새로운 음악. 저는 그게 진정한 케이팝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6: 오, 새로운 네. 음악.
7: 새로 예를 들면 이제 뭐 아프로 비트나 아니면 또 뭐 아마피아노 이런 그 아프리카 음악들이 전 세계를 트렌드하게 오. 지배하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6: 아, 그래요?
7: 그럼요. 예, 클럽에 그런 음악들이 지금 가장 트렌드한 음악으로 불려지고 있고 들려지고 있어요. 우리나라 국악이 왜 그렇게 안 들리라는 법이 없습니까?
6: 아.
7: 발상을 좀 바꾸는 거죠. 근데 그 음악들이 그냥 아주 그냥 말초 신경으로 자극적인 게 아니에요. 깊이 있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가거든요.
6: 네. 네.
7: 예를 들면 우리 국악 밴드 중에 뭐 잔피네 같은 그런,
6: 어, 네.
7: 그런 너무 좋잖아요.
6: 너무 좋죠.
7: 네, 그런 분들이
6: 제 동창이에요.
7: 아 진짜로요?
6: 네.
7: 좀 완전 팬이에요 정말.
6: 어.
7: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좀 많아져가지고 다양하게 우리 국악을 갖다가 섭취할 수 있게끔
6: 네.
7: 많이 좀 얼마 전에 이제 춘향 그
6: 국악대전.
7: 국악대전에서
6: 네.
7: 나왔던 그런 분들, 젊은 음악가들이 마음껏 좀 이렇게 펼칠 수 있도록 어른들이 조금 자리를 기득권에서 조금 이렇게 내려놓고 많이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6: 네. 네. 아니, 저는 앞서 말씀해 주신 그 정말 일상에 저희도 문화가
7: 네, 그렇죠.
6: 스며드는 것처럼, 더해지는 것처럼 국악이 일상에 자연스럽게 스며들면서
7: 그게 중요합니다.
6: 네, 이렇게 많은 분들이 더 즐길 수 있어요.
7: 일상 안에서
6: 있으면.
7: 계속 국악이 들리고 또 어렸을 때 저는 상세를 했었거든요.
6: 아, 그래서 국악계에 관심이 많고 잘 아시는 거군요.
7: 근데 그때는 그게 그렇게 특별한 게 아니었어요, 저희 때.
6: 그래요?
7: 네, 저희 때는. 막내 동생 나라서 모를 수도 있는데
6: 저희는 뭐 소고 정도 배우고
7: 그것도 배웠잖아요.
6: 배웠죠.
7: 요즘 친구들은
6: 단소 부르고.
7: 네네. 네. 요즘 친구들은 그런 거 조차도 안 해요.
6: 아, 맞아요. 요즘 거의 없는 네. 것 같더라고요.
7: 거의 뭐 이제
6: 서양악기만.
7: 서양악기 위주로만.
6: 네, 오케스트라 밴드 들어가고.
7: 네네.
6: 하고.
7: 그래서 예전보다는 국악악기 혹은 국악에 대한 어떤 교육이 너무 적어졌다.
6: 맞아요.
7: 그래서 조금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6: 네.
7: 많이 들려지고. 예.
6: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의 목표도.

0: 뭔가 있으실 것 같아요.
1: 많습니다.
0: 많아요?
1: 네, 굉장히 많고, 또 국악 관련된 프로젝트 중에 한 십몇 년짜리 프로젝트가 있어요.
0: 뭘까요? 들어봐도 돼요.
1: 그거는 이제 천천히 말씀을 드릴게요.
0: 천천히 또 오실 건가요, 그럼?
1: 불러주시면 또 오죠.
0: 아,
1: 근데
0: 정말요?
1: 그 프로젝트가 이제 진행되게 되면, 네, 어쩔 수 없이 국악인이랑 또 같이, 김유리 씨라는,
0: 네.
1: 네, 소리 하시는 명창이죠.
0: 네.
1: 예, 그분이랑 또좀 하고 있는 프로젝트도 있고, 아까 잠깐 박경수가
0: 네.
1: 저랑 친한 동생이거든요.
0: 아,
1: 예.
0: 국악인들과 굉장히 또 뭔가 커넥션이.
1: 경수가 또 소개를 많이 시켜줘가지고, 좋은 또 국악인들이랑, 예,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뮤지션입니다. 예. 아까 산조 얘기하면서 잠깐 나오더라고요.
0: 네네네네네. 야, 앞으로 그럼 또 어떤 행보를 보여주실지도 너무 기대가 됩니다.
1: 예, 곧또 어느 일상.
0: 네.
1: 신곡이 또 굉장히 좋네요. 또 공교롭게.
0: 너무 타이밍이 아주 절묘하게 잘 맞았습니다.
1: 네.
0: 예.
1: 그리고 또 제가 또 연출하는 공연도 페스티벌도 지금 준비 중에 있고. 예.
0: 거의 매일 아침에 눈 뜨면 음악 작업하시고 그러시겠어요.
1: 뭐
0: 일상에.
1: 그 음악을 하지 않는 시간이 거의 없죠. 계속 이제 그 생각으로 살아가니까. 예.
0: 음악이 일상인 눈일상.
1: 그렇죠.
0: 예, 일상에
1: 예.
0: 문화를 더한 문화인공.
1: 그렇죠.
0: 뭔가 접점이 많습니다.
1: 띵동댕.
0: 저는 진짜 약간 40대 이제
1: 네.
0: 중반이 되고 애기 엄마가 되다 보니까 그냥
1: 아,
0: 주어진
1: 저는 그렇게
0: 거나,
1: 안 보이세요.
0: 감사합니다. 예. 근데
1: 네.
0: 주어진 거나 열심히 하자. 이제 와서 무슨 꿈이나 계획을 갖는 건 굉장히 사치스럽다 생각을
1: 아, 그렇잖아요.
0: 했는데.
1: 꿈이라는 거는요. 꿈 얘기
0: 네.
1: 잠깐 하면, 저 어릴 일상의 곡 중에 Girls to Women이라는 곡이 있어요.
0: 네.
1: 소녀들에서 여성들로 변해가는 이
0: 네.
1: 과정을 얘기하는 건데, 거기 가사를 보면 이제 그 곡을 쓰게 된 이유가, 그 꿈이라는 거는 내가 이렇게 만져주거나 쳐다보지 않으면 이 친구는 외롭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내가 챙겨주지 않으면.
0: 네.
1: 근데 꿈을 내가 터치했을 때 비로소 이 친구 외롭지 않을 거고, 나도 외롭지 않게 되는 거죠. 와이프가 어렸을 때부터 발레를 하는 게 굉장히 꿈이었다고 하더라고. 왜 꿈만 꾸고 있어? 지금 시작해. 그래서 그날로 바로 동네
0: 발레 학원에서
1: 발레 학원에서, 조그만 발레 학원에서 해서 지금 십몇 년이 됐습니다.
0: 무대도 서고 하겠네요.
1: 발표도 하고, 누군가한테 아주 작은 가르침도 줄수 있는 그런 실력이 됐죠, 지금.
0: 와, 알겠습니다.
1: 그런
0: 그럼.
1: 노래가 어느 일상의 걸스 뛰는 노래인데, 거기 처음 가사가 너의 꿈은 발레리나.
0: 아내를 위한 음악이었어요?
1: 그리고 시작을 합니다. 꿈을 아내를 위한 건 아니었지만, 아내가 영감을 준 또, 예, 꿈에 관한, 예, 그런 거니까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0: 알겠습니다. 그거 들어보고 꿈을 가지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저는 가수의 꿈을 다시 한번 키우도록
1: 그것도 좋죠.
0: 하겠습니다.
1: 그리고
0: 꿈
1: 가수는
0: 3,000곡 중에 하나 저 주실 수
1: 그건 안 되죠.
0: 안 돼요?
1: 예.
0: 아니, 돈을 드리는.
1: 돈으로 저를 살 수는 없어요.
0: 알겠습니다. 예.
1: 진짜 드리고 싶은 말이, 노래도 좋고,
0: 네.
1: 각자 악기를 꼭 해보시라.
0: 악기도
1: 예.
0: 너무 좋죠.
1: 많은 분들이 아마 기타 한번 연습했는데, 그냥 지금 시작하세요.
0: 네.
1: 지금 뭐 10만 원짜리라도 하나 사가지고 시작하시는 게, 꿈을 외롭게 하지 마시라.
0: 진짜 악기를 연습하고 그걸 배워나가면서 느끼는 건 운동도 마찬가지고 이게 단시간에 확 점프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1: 절대 안 되죠.
0: 정말 한 걸음 한
1: 내가
0: 걸음.
1: 노력한 만큼,
0: 그러니까요.
1: 딱한 만큼만 주는 게 악기예요.
0: 네.
1: 그런 건 없어요.
0: 네.
1: 세상에 존재하지 않고. 그리고 이 악기는, 우리 같은 직업은, 연주라는 직업은 매일 실패하는 직업이거든요.
0: 마음에 드는 소리가 나올 때까지.
1: 매일 실패를 하지 않으면 늘질 않아요. 그 어제도 기타 치다가 손이 너무 아픈데, 이 아픔이 없으면은 또 성장이 안 됩니다. 이 악기 안에 인생이 다 들어있어요.
0: 네.
1: 그 하나를 정복해 나가고, 물론 정복이라는 단어는 좀 쓰기 힘들겠지만, 하나를 갖다가 또 마스터해 나가고 또 해결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이 삶에 굉장히 큰또 행복이 올수 있습니다.
0: 알겠습니다.
1: 예, 그래서 꼭 악기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0: 네. 정말 오늘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고,
1: 끝났어요, 벌써?
0: 네, 끝났습니다. 그리고 국악 프로젝트 시작하면 그때 꼭또 다시 한번
1: 네,
0: 모시도록
1: 한 12년짜리 프로젝트입니다.
0: 오,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1: 그때까지 살아있을지 모르겠지만.
0: 무슨 말씀하세요? 예. 대중가요부터 OST, 팝등 장르를 넘나드는 대한민국 최고의 프로듀서이자 작곡가 윤일상. 앞으로도

0: 전통을 잇는 국악에도 또 꾸준히 관심을 가져주시면 너무 좋을
1: 아,
0: 것
1: 그럼요.
0: 같고요.
1: 네.
0: 다양한 음악으로 우리 국악의 대중성도 높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공감 초대석 문화의 사람 지금까지 작곡가 윤일상 씨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1: 네,
0: 고맙습니다.
1: 고맙습니다. 마지막 곡, 아까 그곡 한번 부르면서.
2: 한 주간의 문화 소식을 전하는 문화 달력입니다. 다가오는 하반기를 알차게 채워줄 다양한 문화 소식을 소개합니다.

0: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제18회 아르코 한국창작음악제 참가작품 공모입니다. 국내외에서 활동하는 대한민국 국적의 작곡가와 국내 체류 외국인 작곡가를 대상으로 국악과 양악 부문의 창작 관현악 초연 및 재연 작품을 모집합니다. 우진문화재단 기획공연 제35회 판소리 다섯 바탕의 멋입니다. 7월 1일부터 닷새간 매일 다른 명창이 무대에 올라 하루에 한 바탕씩 판소리의 진수를 선보입니다. 국립국악원 창작악단 기획공연 작곡가 시리즈 다섯 번째입니다. 한국 창작음악의 거장 작곡가 이건용의 작품 세계를 조명하며 초연곡을 포함해 대표작 6편을 선보입니다. 국립극장 대표 여름축제 여우락 페스티벌이 막을 올립니다. 올해는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우리 음악을 주제로 전통과 대중의 다양한 협업 무대 등 12개의 작품을 선보입니다. 전남대학교 예술대학 국악학과 뉴비스테이지 4입니다. 젊은 예술가들이 국악과 서양음악, AI 등 다양한 예술 언어를 통해 전통예술의 창의적 실험을 선보입니다. 곳곳에서 문화예술의 즐거움을 만날 수 있는 이번 주, 하반기의 시작을 우리 음악이 주는 다양한 에너지로 채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문화달력이었습니다.
1: . 이맘때 놓쳐선 안 되는 특별한 우리 음악 축제가 있죠. 국립극장 대표 여름 축제, 여기 우리 음악이 있다. 2026 여우락 페스티벌이 오는 7월 3일 막을 올립니다. 올해로 벌써 17회를 맞은 여우락 페스티벌은 전통 음악을 기반으로 다양한 장르를 접목해 경계를 허무는 창의적인 무대를 선보여 왔습니다. 이번 여우락 페스티벌 예술감독은 슈퍼스타로 잘 알려진 싱어송라이터 이한철이, 음악감독은 국립창극단 출신 소리꾼 유태평양이 맡아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축제를 기획했다고 하는데요. 이번 여우락에서는 개폐막작을 포함해 총 12개의 공연이 펼쳐집니다. 강산의, 선우정아, 안예은, 립제이 등 대중 아티스트와 소리꾼 김수인, 그리고 양금 연주자 윤은화가 이끄는 동양 고주파 등 전통을 기반으로 한 아티스트들이 신명나는 협업 무대를 선보인다고 하니까요.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2026 여우락 페스티벌은 7월 3일부터 25일까지 국립극장 달오름극장과 하늘극장에서 열리니까요. 전통음악을 기반으로 한 실험적인 무대들 직접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문화인 공감이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풍성하고 다양한 문화 소식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인 공감.

0: 영광을 몰라서 지내다니고
1: 젊은 국악인들과 함께하는 국악 실험실입니다.
2: 그럼 어떻게 굶어 죽어?
3: 아니 아니 그냥 빌어보자.
2: 고척돔 단독 콘서트 나중에
1: 늘 그냥 머릿속에 상상하면서 꿈꾸면서 그럼요. 우리가 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고.
2: 맞아요.
4: 음악 덕후 같은 사람들을 일단 모아야 된다 해서 여러 가지 조건이 있었어요.
5: 채점을 다 당한 거예요.
1: 괜찮아요. 저희 아지트에서는 어떤 얘기
6: 아지트니까.
1: 아, 그럼 아지트인데.
7: 무용을 하고 나서 좀 달라진 게 있을까 궁금하거든요.
8: 무용하고 나서는 체력이 엄청 좋아져서 한 시간도 거뜬히 연습할 수 있어요.

양악지를 낀 상태에서 머리 뒤 천천히 활짝 펴주면서 마시고

0: 놀이는 재밌고 뭐 악기는 잘 쉽고 그거 회복하고 있습니다.
1: 관객들한테 많이 박수를 많이 받은 적도 있고 칭찬도 많이 받은 적도 있었어요.

0: 두 가지 다 해보고
1: 제가 체크를 해보고 MR 들어보고 판단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2: 딴띠는 지금부터 18년 전에 음악치료의 한 부분을 배우기 위해서 이렇게 시작을 했다고 하는데 이제 10년 정도 사물놀이를 이렇게 음악치료를 하다가 보니까 굉장히 재능도 있고 소질도 있고 그래서 이제 대회에 나가서 두각도 받고 그리고 나서 이제 약간의 변화를

0: 실제로 대나무밭에 가면은 정말 이렇게 쫙 붙여서 멋있어요, 대나무가. 근데 이제 저는 그런 대나무보다 약간 불규칙한, 혼자서만 모나게 나온 대나무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대나무에 오히려 손이 가더라고요. 굉장히 호흡이 좋고 실력이 좋은 친구들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고, 조금 느릴 수도 있었지만은 그래도 묵묵히 다 자기 역할을 다 해주고 그리고 그런 모습이 참 되게 대견해 보이기도 하였고요. 저도 많이 배우고 그리고 많이 기쁨을 같이 함께하고 있는 그런 사이가 된 것 같습니다.
1: 이쁘게 앉아.
2: 네,
1: 이쁘게
2: 앉아. 고맙습니다.
3: 3분이 정합니다.
1: 다른 환경에 있는 것들을 대표하는 악기를 가지고 이렇게 하나로 음악을 낼 수 있구나 하는 부분, 그리고 그거를 관객한테 전달해서 연주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게 매력적이더라고요.
4: 그렇게 비싸고.
5: 더 비싸요.
6: 이제 무대에서 공연할 때 이제 형훈이가 엄청 즐거워하거든요. 엄청 형훈이에 대한 기대감이 더 자꾸 생기는 것 같아요. 이제 앞으로 더 나아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거. 일정한 소득이 있어서 계속 예술인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길이 열렸으면 그게 제일 큰 바람이에요.
7: 공연해야 될 마음이 크고 조금 긴장감도 있긴 한데 그래도 해야 될 마음이 더 커요.
8: 배우 전환!
1: 2003년에 땀띠가 시작을 해서 2020년이잖아요. 지금까지 이 멤버가 계속 왔거든요. 땀띠라는 의미가 땀띠나게 열심히 하자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그 의미를 간직한 한 서로가 같이 이 악기 연주를 좀 오래오래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죠.
7: 저희 땀띠 팀은 앞으로도 더 공연도 잘하고 건강하게 잘 살 수 있기를 바래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제18회 아르코 한국창작음악제 참가작품 공모입니다. 국내외에서 활동하는 대한민국 국적의 작곡가와 국내 체류 외국인 작곡가를 대상으로 국악과 양악 부문의 창작 관현악 초연 및 재연 작품을 모집합니다. 우진문화재단 기획공연 제35회 판소리 다섯 바탕의 멋입니다. 7월 1일부터 닷새간 매일 다른 명창이 무대에 올라 하루에 한 바탕씩 판소리의 진수를 선보입니다. 국립국악원 창작악단 기획공연 작곡가 시리즈 다섯 번째입니다. 한국 창작음악의 거장 작곡가 이건용의 작품 세계를 조명하며 초연곡을 포함해 대표작 6편을 선보입니다.

국립극장 대표 여름 축제 여우락 페스티벌이 막을 올립니다. 올해는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우리 음악을 주제로 전통과 대중의 다양한 협업 무대 등 12개의 작품을 선보입니다. 전남대학교 예술대학 국악학과 뉴비스테이지 4입니다. 젊은 예술가들이 국악과 서양음악, AI 등 다양한 예술 언어를 통해 전통예술의 창의적 실험을 선보입니다. 곳곳에서 문화예술의 즐거움을 만날 수 있는 이번 주, 하반기의 시작을 우리 음악이 주는 다양한 에너지로 채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문화달력이었습니다.

0: 젊은 국악인들과 함께하는 국악 실험실입니다.
1: 그럼 어떻게 굶어 죽어?
2: 아니 아니 그냥 빌어보자.
1: 고척돔 단독 콘서트 나중에
0: 늘 그냥 머릿속에 상상하면서 꿈꾸면서 그럼요. 우리가 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고.
1: 맞아요.
3: 음악 덕후 같은 사람들을 일단 모아야 된다 해서 이제 여러 가지 그 조건이 있었어요.
4: 채점을 다 당한 거예요.
0: 괜찮아요. 저희 아지트에서는 어떤 얘기
5: 아지트니까. 아,
0: 그럼 아지트인데.
6: 다행이와 함께 불법 점용 시설 신고. 갑작스러운 비가 내리면 계곡 불법 시설들이 물의 흐름을 막아서 위험해요. 자신의 사유지라도 허가 없는 시설은 불법이에요. 만약 해당 시설을 발견했다면 바로 안전신문고로 알려주세요. 신고가 접수되면 현장 가서 확인한 후 철거를 진행해요. 물의 흐름을 막는 하천계곡의 불법 점용 시설 이용하지 말고 안전신문고에 신고하세요.

아!

서울특별시 중앙국립극장 숨은 장군님 문 엽시오. 사물놀이가 오늘 오신 여러분들 앞으로 만인간과 망고 복록을 태산같이 둘이 두둥실 많이 싣고 여러분들 앞으로 몰고 들어갑니다.

여보게들 친구님네. 우리 다 함께 신라 향가라고 하는 창기 파랑가로 신명나게 한판 놀아보세요.

바람 부는 날 원효는 생각했지. 원효는 말했지. 바람의 소리로 말했지. 이 땅을 떠날 것인가, 이 땅을 품을 것인가. 어디선가 사람들이 또 말했지. 땅이 또 말했지. 사람은 사람다워야 한다고.

팍팍한 세상살이 조금 덜 먹고 그렇게 힘겹게 살아가도 눈동자 치켜들고 그렇게 함께 살아야 한다고 원효가 또 말했지. 지금은 길고 긴 계절의 시작이지만 사람은 그 계절을 살아야 한다.

사람이 짐승과 다르다는 걸 보여줘야 합니다. 그것은 음악이라고. 사람의 마음은 음악이라고. 음악은 사람들이 견뎌온 세월의 노래라고. 그것이 우리 삶이라고. 원효가 말했지, 사람이 말했지, 땅이 또 말했지. 사람은 음악처럼 살아야 한다고. 그리하여 사람은 기꺼이 사람다워야 한다고.

벼랑 끝에서 또 새날이 찾아옵니다. 여기 상처난 사람들에게 날개를 주소서. 설령 찢겨진 날개라 할지라도 저 하늘을 날 수 있는 용기를 주소서. 어떻게 여기까지 온 사람들입니까? 고난과 환란의 저 참혹한 고개를 우리는 어떻게 이겨왔나요? 숨가쁘게 달려와 이제 여기 마른 사막 끝까지 찾아왔습니다. 우리는 이제 찢어진 날개로 이 세상을 이룩하려 합니다. 고향은 눈앞이지만 추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추락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는 날고 있을 겁니다. 우리는 부모를 그리며 가족과 친구를 만나며 부활을 꿈꿀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숙명이니까. 우리는 벼랑 끝에서 날게 할 겁니다. 벼랑 끝에서 우리는 노래할 겁니다.

This is the story of the king and rabbit and a liver. Now we all know the power of the king and we all know the wit of the rabbit. People find out how the rabbit outsmarts the king, kept his life and also kept his liver. Yeah. 그때요, 남의 용왕이 우연 등병하여 토끼 간이하게 된다기로 별주부가 저 인간 세상에 나가 토끼를 수궁으로 데리고 들어왔겠다. 이 토끼란 놈이 별주부가 비서실장 시켜준다는 말을 듣고 딱 속아가지고 들어왔는디 비서실장은 고사오고 영락없이 죽을 때 잘 찾아 들어왔지. 그때요 용궁 수졸들이 토끼 배를 가르려고 우 달려들며

아주 싸도 좀

내가 무엇일까요? 내가 무엇이지요? 오, 감사합니다.

덕수야, 덕수야, 너는 왜 길을 걷니? 아무도 걷지 않는 길을 걸어 여기까지 온 덕수야. 너의 신명은 아픔의 신명, 눈물의 신명, 아픔의 신명, 위로의 신명. 너의 그 신명이 이제는 꽃을 피는구나. 이제는 피우던 꽃 말고 장구채 하나 들고 아버지 손잡고 조치원에서 난장 트던 날, 그날 피던 너의 꽃이 모두의 꽃이 되었구나. 덕수야, 그 작은 장구채로 이제 너의 꽃을 그려보렴. 너의 세상을 그려보렴. 덕수야, 덕수야, 걷자, 또 걷자.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세계 곳곳에 한국을 알리는 일. 세계인의 마음을 한국으로 모으는 일. 전 세계의 다양한 꿈들이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통해 실현되는 일. 모두 세종학당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한국어와 한국 문화로 세계와 소통하는 공공기관 세종학당 재단. 세종학당 재단은 오늘도 한국어로 한국 문화를 이해하고 즐기는 세상을 만들어갑니다. 2007년 시작된 세종학당 사업은 전 세계로 뻗어나갔고 2012년 세계 곳곳 세종학당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최고의 브랜드로 육성하기 위해 세종학당 재단이 출범했습니다. 오늘도 세종학당 재단은 전 세계 세종학당과 함께 성장하고 있습니다. 세종학당 재단은 한국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세계 어디서나 한국어를 배울 수 있도록 매년 세계 곳곳에 새로운 세종학단의 문을 엽니다. 그리고 수준 높은 한국어 교육을 위해 자격증을 갖춘 한국어 전문 교원을 국외 세종학단에 파견하고 한국어 교원들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전 세계 교원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통합 연수회와 지역별로 순회하는 현지 맞춤형 연수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단은 전 세계 모든 세종학당에서 고품질의 한국어 한국문화 교육이 운영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과정과 교재를 개발하고 보급합니다. 세종학당이 없는 지역에서도 한국어를 제대로 배울 수 있도록 누리 세종학당, 온라인 세종학당을 운영하고 메타버스와 모바일에서도 세종학당을 만날 수 있습니다. 재단은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을 종합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세종 한국어 평가를 개발하고 시행해 학습자들의 한국어 능력 활용을 지원합니다. 더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 문화를 통해 한국을 더 깊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문가들로부터 배우는 한국 문화 강좌, 세종 문화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종학당 재단은 국적도 언어도 다른 외국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한국어로 소통하는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우수한 세종학당 학습자들을 한국으로 초청해 한국문화연수와 한국어 말하기 쓰기 대회를 열어 장학 및 한국 유학 기회를 제공합니다. 앞으로도 세종학당 재단은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통해 세계를 연결하겠습니다. 새로운 세계로의 연결. 세종학당 재단.

0: 젊은 국악인들과 함께하는 국악 실험실입니다.
1: 그럼 어떻게 굶어 죽어?
2: 아니 아니 그냥 빌어보자.
1: 고척돔 단독 콘서트 나중에
0: 늘 그냥 머릿속에 상상하면서 꿈꾸면서 그럼요. 우리가 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고.
1: 맞아요.

0: 음악 덕후 같은 사람들을 일단 모아야 된다 해서 이제 여러 가지 그 조건이 있었어요.
1: 채점을 다 당한 거예요.
2: 괜찮아요. 저희 아지트에서는 어떤 얘기
3: 아지트니까.
2: 그럼 아지트인데.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공모전.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공모전은 세 가지가 진행됩니다. 하나, 정책 공모전. 둘, 명칭 공모전. 셋, 자유의견 공모전.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지금 QR을 찍어 공모전에 참여하세요.

저희 부친 때부터 배워오면서 부친도 뭐 돌아가시면서 한지를 하면은 속임으로 하지 말고 진짜 그 마음을 갖고 해봐라. 그러면 굶지는 않을 것이다. 예, 이런 말씀을 하시고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이 한지를 아주 진짜 오래 갈 수 있는 이런 한지를 좀 제대로 만들어야 되겠다.

전통한지라는 게 그 만들어지는 게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이제 그 당나무를 채취해서 쪄서 그 껍질을 벗겨요. 그 껍질을 벗겨 놓은 걸 그거를 피닭이라 그래요.

0: 우리나라 그 한지는 지금 1300년이 넘는 직지심경이라는 대다란이경이라고 하는 그게 지금 프랑스에 소장돼 있어요. 우리나라는 뭐 몇백 년 됐다, 400년 됐다, 500년 됐다 뭐 이런 종이가 많단 말이에요. 근데 중국이나 일본에서 만든 거는 그렇게 오래된 종이가 없습니다, 아직. 네,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 만든 한지가 가장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 이게 황촉규라는 풀인데 이걸 물에다가 담가 놓으면 이렇게 끈적끈적한 점성의 액체가 나와요. 이제 그걸 가지고 그 한지를 뜰 때 원료하고 물하고 이렇게 배합을 해서
0: 이게 없으면 그냥 물이 쑥 빠져요. 근데 이걸 넣어야지만 미끈미끈한 게 있어서 그러니까 당나무 섬유에 이게 이렇게 퍼트려주는 역할을 해요.
2: 매주 이 나무에는 눈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 걸 다 골라내야 돼요. 그래야만 이제 한지 자체가 나왔을 때 매끄럽게 되지. 이런 게 이제 이게 눈이에요. 이런 게 나무에. 이렇게.

이제 우리 부친이 계시면서 원주 한지가 좋다는 거를 부친께서도 이제 그 종이를 뜨시고 하시니까 이렇게 하면은 좋은 종이가 나오고 오래 갈 수 있는 종이는 이렇게 해라. 이런 거를 부친께서도 가르쳐 주셨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그런 방법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0: 뭐 다른 예술하시는 분들 모든 분들이 마찬가지겠지만 이거는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혼자서 뭐 작업을 할 수 있는 일 같으면은 그냥 뭐 본인대로 하라고 하면 좋겠지만 저희 일은 특성상 뭐 온 가족이 다 하지 않으면은 못할 일이에요 이게.
1: 고생이 많죠. 그 뭐 애비가 좀 뭐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할 수 없이 한지 만드는 일을 했으니 지네도 힘들어서 해야지.

똑같은 이런 그 원료 갖다가 재료 갖다가 똑같이 떠도 분명히 달라요. 떠놓으면 외발은 흘림 뜨기를 하기 때문에 섬유가 이렇게 한 번에 하나씩 이렇게 와서 올라앉으면서 이게 형성이 돼요. 강도도 더 강하고 쌍발보다. 그리고 또 떠놓으면은 종이가 윤기도 나고 또 저기 저 쌍발로 뜬 거는 푸석푸석해 보이고. 또 어깨 여기 또 이 손 메디 이런 데가 네, 아프죠. 심하게 하면 이렇게 껍질이 벗겨지는 거예요. 이렇게 아프지만 참고 하는 거죠 뭐.

참 힘들었지만 이런 그 좋은 한지를 만들어서 훌륭한 선생님들이 쓰시면은 얼마나 좋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참 여태까지 하고 일 잘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사동심결이라는 그런 이름이 있는 것처럼 우리 조상들에게는 매듭은 그 아주 일상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었어요. 탯줄의 매듭부터 시작을 해서 이승을 떠날 때 그 혼백 매듭에 이르기까지 그 생과 사를 연결하는 그런 전통 문화라고도 할 수 있겠죠.

여기 가운데에게는 금박을 넣어가지고 또 망을 떠가지고 술도 아주 굵은 술로 달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왕실에서 왕실 의장 유물에는 다 이렇게 권위의 상징으로 매듭을 많이 달았습니다.

매듭을 맺기 위해서는 끈이 필요하죠. 그래서 끈을 짜는 과정인데요. 또 끈을 짜려면은 명주실을 염색을 해서 또 합사를 해서 합사한 그 실을 가지고 그 자기가 원하는 굵기에 맞춰서 이제 토짝에 감아가지고 토짝에 이제 합사한 끈을 실을 감아서 끈틀에 앉혀가지고 지금 끈을 짜는 겁니다. 이게 8가닥으로 8사치기 하는 겁니다.

여성의 장신구의 또 대표적인 걸로는 또 장신류에는 그 노리개가 있고요. 또 뭐 남자의 장신구로는 뭐 허리띠, 그러니까 세조대라고도 하죠. 또 뭐 오색조대라든가 뭐 선추, 또 갓근 같은데 그런 데도 다 매듭이 달렸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 생활 전반에 정말 매듭이 안 달리는 부분이 없을 정도로 많이 널리 애용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색감에 대해서 서로 느낌이 같았던 것 같아요. 매듭에서는 색깔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김 선생님이 저한테 염색하는 거를 굉장히 제가 해드리는 거를 좋아하셨어요. 그런 면에서도 저도 선생님 좋아하시니까 점점 더 좋아졌고 다가갈 수 있었고 그랬어요. 네.

치밀해야죠. 예. 뭐 이렇게 적당이라는 게 안 통해요. 그리고 하나하나가 다 중요하고, 그리고 매듭은 이렇게 완성의 연속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한 가지를 해놓고 그 다음 단계 넘어갈 때 넘어가서 그 먼저 거를 고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완성의 연속인 것이 또 매력이고 특징이고, 그게 또 어려워요. 네.

그러니까 이건 정말 꾸준한 인내력을 갖고 해야지만 이게 할 수 있는 작업이기 때문에 서도만 글 쓰는 것만 도가 아니다. 이건 하나의 예도라고 본다. 제가 하면서 그런 걸 많이 느껴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제18회 아르코 한국창작음악제 참가작품 공모입니다. 국내외에서 활동하는 대한민국 국적의 작곡가와 국내 체류 외국인 작곡가를 대상으로 국악과 양악 부문의 창작 관현악 초연 및 재연 작품을 모집합니다. 우진문화재단 기획공연 제35회 판소리 다섯 바탕의 멋입니다. 7월 1일부터 닷새간 매일 다른 명창이 무대에 올라 하루에 한 바탕씩 판소리의 진수를 선보입니다. 국립국악원 창작악단 기획공연 작곡가 시리즈 다섯 번째입니다. 한국 창작음악의 거장 작곡가 이건용의 작품 세계를 조명하며 초연곡을 포함해 대표작 6편을 선보입니다. 국립극장 대표 여름축제 여우락 페스티벌이 막을 올립니다. 올해는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우리 음악을 주제로 전통과 대중의 다양한 협업 무대 등 12개의 작품을 선보입니다. 전남대학교 예술대학 국악학과 뉴비스테이지 4입니다. 젊은 예술가들이 국악과 서양음악, AI 등 다양한 예술 언어를 통해 전통예술의 창의적 실험을 선보입니다. 곳곳에서 문화예술의 즐거움을 만날 수 있는 이번 주 하반기의 시작을 우리 음악이 주는 다양한 에너지로 채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문화달력이었습니다.

0: 이제 공방을 불러서 진단도
1: 젊은 국악인들과 함께하는 국악 실험실입니다.
2: 그럼 어떻게 굶어 죽어?
3: 아니 아니 그냥 빌어보자.
2: 고척돔 단독 콘서트 나중에
1: 늘 그냥 머릿속에 상상하면서 그럼요. 꿈꾸면서 그럼요. 우리가 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고.
2: 맞아요.
4: 음악 덕후 같은 사람들을 일단 모아야 된다 해서 여러 가지 그 조건이 있었어요.
5: 채점을 다 당한 거예요.
1: 괜찮아요. 저희 아지트에서는 어떤 얘기
6: 아지트니까.
1: 아, 그럼 아지트인데.

0: 시작하고 나서 좀 달라진 게 있을까 궁금하거든요.
1: 무용하고 나서는 체력이 엄청 좋아져서 한 시간도 걷든 연습할 수 있어요.

양악지를 낀 상태에서 머리 뒤 천천히 활짝 펴주면서 마시고

점점 더 위험해지는 여름. 1970년대 대비 최근 5년간 폭염일 수와 열대야일 수는 2배에서 3배까지 증가했습니다. 이에 기상청은 18년 만에 폭염특보를 개편합니다. 폭염중대경보와 열대야주의보를 새롭게 신설해 더 강화된 폭염 대응체계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겠습니다.

0: 사랑을 몰라서 진단도
1: 젊은 국악인들과 함께하는 국악 실험실입니다.
2: 그럼 어떻게 굶어 죽어?
3: 아니 아니 그냥 빌어보자.
2: 고척돔 단독 콘서트 나중에
1: 늘 그냥 머릿속에 상상하면서 그럼요. 꿈꾸면서 그럼요. 우리가 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고.
2: 맞아요.
4: 음악 덕후 같은 사람들을 일단 모아야 된다 해서 이제 여러 가지 조건이 있었어요.
5: 채점을 다 당한 거예요.
1: 괜찮아요. 저희 아지트에서는 어떤 얘기
6: 듣는 아지트니까.
1: 아, 그럼 아지트인데.
7: 미용을 하고 나서 좀 달라진 게 있을까 궁금하거든요.
8: 미용하고 나서는 체력이 엄청 좋아져서 한 시간도 걷든 연습할 수 있어요.

0: 농사터라 불릴 만큼 비옥한 토지를 자랑하는 전라남도 함평.
1: 아빠,
2: 우리 물고기 보러 갑시다.
1: 물고기 보러 갈까요?
3: 우리가 잡았다 던져봐.
1: 그럼 저기 봐봐, 물고기. 왜? 살살하세요. 이거 먹으면 안 돼.
0: 여느 농부들과는 달리 물고기 먹이 주는 걸로 하루를 시작하는 부부. 부부에겐 물고기가 농사에 있어 가장 중요한데요. 지금이야 많이 알려졌지만 3년 전 부부가 시작할 때만 해도 생소하기만 했던 아쿠아포닉스 농법. 물고기와 채소를 함께 키우고 있는 귀농 5년 차 승종 씨 부부입니다.
1: 저희 집보다 비싸요. 잘해서 성공하면 대박이고 아니면 쪽박이다. 딱 두 판 잡고 시작했거든요.
0: 자신만만하게 시작했지만 결과는 참담합니다.
4: 손도 좀 올리기다.
5: 하나밖에 안 들어왔어.
0: 아직 가야 할 길이 멀기만 한 부부.
4: 아, 피곤해 보네.
5: 여기서 살 수 있겠냐 계속 물어볼게. 사실 나는 이런 걱정들이 앞서서 그렇게 물어봤던 거거든.
4: 여기 들어와서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게 문제인 거잖아.
1: 파이팅!
0: 하지만 포기란 없습니다.
1: 물고기가 키운 거야, 물고기가. 네, 이거 하나 더 가져가서 드세요.
6: 저 이거 받아요.
1: 아니요, 집집마다 하나씩 따로.
6: 감사합니다.
0: 매출을 늘리기 위한 고군분투. 부부의 무기는 실패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
7: 상주하고 말하라
8: 내님 청소수 있게.
1: 띵띵띵띵.
0: 부부의 목표는 1일 1쇼폼 도전. 육회 발랄한 상추 부부의 7.8기 이야기 만나보실까요? 1년 중 가장 바쁜 농사철. 새벽같이 일어나도 바쁜 요즘. 남들보다 두 배나 더 아침이 바쁜 사람. 아들 둘 엄마 시은 씨입니다. 아침마다 전쟁 중.
1: 와, 야, 바지 벗게 임마.
0: 5살과 3살 아들 한창 손 많이 가는 시기입니다.
1: 앉아. 올라가 봐. 꼽. 뭐야, 콧물 나온 소리가 들렸는데 방금? 웃다가 콧물이가 났어?

0: 그저 천하태평인 아들들과 1분 1초가 모자란 엄마.
1: 뭐야 그러는데? 왜?
0: 엄마의 애타는 마음을 아이들이 알 리가 없죠.
1: 반짝반짝하네.
0: 우여곡절 끝에 준비 완료. 이제 나가기만 하면 되는데.
1: 겸아, 나는 그냥 엄마가 들어줄게. 가자.
2: 안 돼, 안 돼, 안 돼.
1: 뭐가 안 돼?
0: 이제야 전쟁 끝. 시윤 씨 조금 여유를 찾습니다.
1: 오늘도 별로 안 추운 것 같다. 그치, 유라? 추울 줄 알았는데 조금.
3: 그래.
1: 아, 그래? 손잡았어.
0: 어머, 참 우애 좋은 형제네요. 세상에, 엄마 앞에서와는 달리 순한 양이 돼버린 큰아들 유리.
1: 귀여워. 뭐야?
0: 아이들의 우정이 봄날의 꽃만큼이나 예쁘네요.
1: 뭐 하라고 기다리는 거야? 뭐 하는 거야 너? 어머? 엄마 핸드폰을 두고 왔어. 어머, 어머. 뭐야 너네? 너네 뭐야?
0: 드디어 첫째 유리의 등원 완료. 이제 둘째 겸이를 어린이집에 데려다 줄 차례인데요.
1: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4: 안녕.
1: 겸이.
5: 안녕하세요.
6: 가방 주세요.
1: 네.
6: 감사합니다.
1: 안녕하세요. 엄마 안녕하세요.
6: 반갑습니다. 오,
1: 빨리 선생님 오셨네. 선생님 오셨네. 네.
0: 한편 시윤 씨가 아이들과 전쟁을 치르고 있을 무렵, 농장에선 남편 승종 씨가 상추와 전쟁 중입니다. 약 660제곱미터. 그러니까 총 200평 규모의 하우스에서 유럽 상추를 키워내고 있는 승종 씨와 시윤 씨 부부. 유럽 상추는 일반 상추보다 아삭하고 부드러워서 젊은 세대들에게 인기가 많은 작물인데요. 그런데 승종 씨, 아침부터 웬 믹서기인가요?
7: 토끼들은 이렇게 사료를 갈아가지고 이겨서 떡밥처럼 해서 밥을 주고 있거든요.
0: 아쿠아포닉스 농법으로 농사를 짓고 있는 승종 씨 부부. 그러다 보니 부부에게 물고기는 가장 중요한 생명인데요. 구피뿐만 아니라 비단잉어와 향어 등 수십 마리의 물고기들이 물을 순환시켜 유럽 상추들을 키워내고 있답니다.
8: 씻지도 못했어요. 보통 물고기 밥 주고 여기 와서 씻습니다.
9: 물고기가 먼저네요?
8: 물고기가 먼저입니다.
0: 아쿠아포닉스 농법에서 제일 중요한 건 물고기. 화학 비료나 농약이 아닌 물고기의 유기물에서 영양분을 공급받아 수경 형태로 상추가 자라게 되는 건데요. 그야말로 완벽한 친환경 농법 중 하나입니다. 파종을 해서 모종을 옮겨 심는 것까지 모든 과정을 직접 배워 실천하는 승종 씨. 초기 비용이 많이 드는 단점이 있지만 친환경 농법이라는 매력에 쏙 반했다네요. 어느덧 아내 시윤 씨도 투입됐는데요.
1: 왜 나는 그런 거 없어?
8: 어?
1: 왜 나는 그런 거 없어?
8: 아내 흘러달렸다.
1: 아, 이거 너무 큰디?
8: 어, 쓸 수 없지.
1: 무겁더라고. 너무 무겁더라고. 아이고.
0: 그동안은 아이들이 어려 육아에 더 많은 시간을 쓸 수밖에 없었던 시윤 씨.

0: 얼마 전부터 본격적으로 농사일을 배우기 시작했는데요.
1: 됐어, 잘 써야 돼. 잘못되면 집에 가서 또 상품 먹는다.
2: 알았어. 에이, 생각보다 힘이 들어가구나. 아, 딱 멀리도 있네. 이럴 게 맨날 허리 아프다구나.
0: 수확 작업부터 쉽지 않은 시윤 씨.
1: 집에
2: 이건 배추인데요, 그냥.
1: 아, 거의 500g 넘는다 이거 지금.
2: 이거 하나에? 사는 사람은 적었다 근데 똑같은 가격에 큰 거 먹는 거잖아. 집에 12.
1: 11이야?
2: 12. 아따.
1: 확실하지?
2: 그래.
1: 아니면 이제 다 하고 부족하면 네가 잘라야 돼.
2: 12, 13. 남을 것 같은데. 14. 너나 먹어. 할머니도 드리고.
0: 세상 쿨한 시윤 씨.
2: 저 내려봐.
0: 수확을 마친 후 바로 세척에 들어가는데요.
1: 원한다면 그것도 신고 가. 원한다면 그것도 신고 가.
2: 똑바로 안 하냐?
1: 그렇지? 어? 여러분, 고객님이 한 장을 덜 먹잖아. 자제하라고.
2: 고객님이 한 장을 덜 먹는다고?
1: 네.
2: 미안하네. 알았어.
1: 여기 좀 팔도 먹자.
2: 중앙에 뭐라네, 진짜.
1: 팔도 좀 떴으면.
2: 아니, 일단 누운 거지. 아, 집에 간다.
0: 친환경 상품이라 세척도 간단. 시들지 않게 물을 뿌려주기만 하면 끝. 그런데 부부에겐 여전히 간단하지 않은 게 있답니다. 바로 매출 관리인데요. 언제부터인가 제자리 걸음인 매출.
1: 그럼 지금 1,450만 원이 들어왔거든. 1,451만 6,559가.
2: 3월 달에?
1: 3월 달에.
2: 우와.
1: 근데 나간 돈이 1,240만 원. 그러니까 210만 원 정도밖에 안 남는 거지.
0: 수익 얘기만 끄집어내기 시작하면 근심만 쌓여가는데요. 처음부터 쉽지 않았던 새로운 농법.
1: 그때 약간 아 진짜 이게 망했단가? 약간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2: 맞네, 그때 맞아. 네. 그때 엄청 힘들어했다.
1: 진짜 현관문 비밀번호 누르기가 무섭더라고요. 이게 아 이거 어떡하지 걱정돼가지고 그래서 그래도 어떻게 저쪽에 또 잘 이겨내고.
2: 부부들이 다 돈 때문에 싸우고 뭐 이게 요즘 다 그렇잖아요. 뭐 대출 없이 시작하는 분들 찾기 어렵고 그런 거기 때문에 잘 될 것 같고. 열심히 하다 보면은 이렇게 물고가 한번 탁 트이면 분명히 될 것 같거든요. 제가 보기에도.
0: 5년 전 6개월의 연애 끝에 결혼에 성공한 승정 씨와 시윤 씨. 도시에서 치위생사로 일하던 시윤 씨와 창업을 꿈꾸던 승정 씨는 박박한 현실의 벽에 치여 귀농을 결심하게 됐는데요. 하지만 귀농도 그렇게 호락호락하지만은 않았습니다. 노지 작물에서의 실패 끝에 3년 전 아쿠아포닉스 농법으로 주 작물을 바꾸게 된 부부. 좀 더 적극적인 농장 홍보를 위해 시윤 씨가 나섰답니다.
3: 나눔 이벤트.
4: 안녕하세요. 이름을 포함한 각시입니다. 저희 신랑이 계정을 새로 만든 기념으로 팔로워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하는데요.
2: 1만짜린가? 이렇게 좀 신기한 것도 올려요. 이렇게 큰 잉어를 보기가 힘드니까. 그래도 이때는 기분 좋겠지. 진짜 실제로 신나게.
0: 흥부자라 불릴 만큼 끼가 많은 시윤 씨. 자칭 상추 농장의 홍보 반장인데요.
5: 강릉 오면 같이 춤춰드림 이렇게 써주시겁니다.
2: 와이프님
5: 소개 좀 시켜주세요.
2: 그렇게 예쁘지만 않은데.
5: 그게 사람 사는 거지.
2: 그니까.
0: 시윤 씨가 농사 투입 후 가장 신경 쓰는 건 숏폼 영상. 호랑이 촬영 감독 시윤 씨가 오늘도 발동을 겁니다.
1: 난.
2: 그거 할 수 있겠어? 안 될 것 같은데. 봐봐 이렇게 했다가. 빰! 빰빰빰 이렇게만 해도 돼. 어, 부담 갖지 마.
3: 빰빰빰. 감독이에요? 아내분이 감독이에요?
2: 네. 각본까지 제가 다 합니다. 어! 3초요! 1! 띠로롱! 딴딴딴딴! 움직여! 어! 같이 갔어 내가!

0: 나왔어.
1: 과연 결과물은 어떻게 나왔을지 궁금한데요. 열혈 감독 시윤 씨 덕분에 오늘 촬영도 성공적입니다. 이제 곧 시내에 있는 마트가 문 열 시간. 고정적으로 납품하고 있는 마트에 배송을 가야 하는데요.
2: 안 해볼래 하나?
0: 하나 정도는. 세 개 남았어.
1: 감독으로 활약했으니 이 정도는 봐줘야죠.
3: Alright.
1: 매일 아침 당일 수확, 당일 배송이 원칙인 부부의 상추.
0: 좀 잘 나가면 좋은데. 마트가 그렇게 힘들어. 아니 그러니까 어디 막 큰 대형 마트면 모르는데 여기는 면이니까. 면도 아니고.
2: 마트에 선고하면 생각보다 홍보할 때 사람들이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잘 찾아주셔.
1: 농장에서 차로 20분가량 거리의 시내에 도착했습니다.
0: 안 군가?
2: 응?
0: 차 가는 것까지 해야 성공 아니야?
2: 네.
0: 뒤에 흰머리 있는 데야. 어메, 머리 세 분에 이제 벌써부터.
1: 두 사람 아침부터 너무 열심히 일했나 보네요.
0: 어? 아 여기로 왔어. 어째 저기 옥구라. 어때 근데 여기로 온 게 눈에 잘 안 띈디?
2: 근데 생각보다 여기가 더 잘 나가기도 해. 그 자리도 약간 전략인 것 같아.
1: 상품 진열에 집중하는 승종 씨와는 달리 시윤 씨의 관심은 다른 곳에 있습니다.
2: 왜?
0: 흰머리.
2: 진짜로?
0: 아니 이게 딱 보인다니까 꼴보기 싫게. 안 잡힌다. 움직일게. 감춰 보면 이렇게. 아 감춰졌어. 아, 안 잡혀 이게. 나 손톱도 짧아. 한두리가 아닌디야. 어렸을 때 한약 잘못 먹었니?
2: 아니야.
0: 아니 왜 흰머리가 이렇게 있어?
1: 뭐니 뭐니 해도 남편 걱정은 아내뿐.
0: 뭐 먼지야 뭐야 지금. 아버님,
4: 네.
0: 무 오늘 뭐 해서 드실 거예요?
4: 네.
0: 여기 저희 상추 좀 그냥 한번 시식해 보시라고 하나 드리려고. 같이 한번 드셔보실래요? 이거 상추 맛있는데.
4: 아버지, 저희 유럽 상추인데 한번 드셔보세요. 그냥 드리거든요, 지금. 한번 드셔보세요. 포기 상추라서 새로우실 거예요. 그냥 준다고요?
2: 네.
4: 집에 가셔서 한번
0: 그냥 드셔보세요.
4: 드셔보세요. 네, 나중에 여기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요.
5: 이것이 무엇이, 무슨 상추죠?
4: 유럽 상추예요. 부들부들해요.
0: 네.
4: 크리산이에요?
0: 네. 한번 먹어볼래? 향아도? 네. 우와. 동생도 한번 먹어볼래? 아니야? 우와. 오, 그렇게 먹어?
6: 맛있지?
0: 어때?
6: 맛있어요.
0: 먹을만해? 고마워. 어때? 먹을만해? 물고기가 키운 거야, 물고기가. 네. 친환경이어가지고 애기들 먹기도 좋을 거예요. 감사합니다.
6: 감사합니다.
0: 네, 이거 하나 더 가져가서 드세요.
6: 아, 네? 저 이거 받아도 돼요?
0: 아니요, 아니요. 집집만 하나씩 따로.
6: 감사합니다. 네네.
0: 감사합니다.
1: 시윤 씨, 간절함 담아 오늘 작정하고 상추 홍보에 나섰습니다.
0: 이거 하나씩 드세요. 나눠드리려고 갖고 온 건데.
6: 맛있어요, 이거. 저
0: 그쵸? 오늘 드세요.
6: 고소하더라고.
0: 여기 하나 또 있어요.
6: 나 저번에 그렇게 해먹었어요.
0: 감사합니다. 네. 가자. 맞다, 이거 하나 금방이네. 화이팅! 화이팅!
1: 손이 척척 맞는 부부. 바쁜 오전 시간이 지나고 두 사람 점심 식사를 하려나 본데요.
4: 네, 감사합니다.
1: 그런데 밥상째 포장해 오는 남편.
7: 배고프다.
1: 도착한 곳은 마을 회관입니다.
8: 회관님이셔. 저녁
0: 맞아요. 오메, 뭐 같이 들어왔는데 이거 보네.
9: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8: 너 회관을 먹으러 갖고 왔는가?
0: 네. 네.
8: 야, 밥상 상추를 팔아먹게 하지 갖고 와.
9: 네?
8: 드릴 좀 갖고 와서 좀 하거든요.
0: 승종 씨를 보자마자

0: 심부름이 쏟아지는데요.
1: 만 원 주고 고쳤는지 그 사람이 원래 그런 거라고.
2: 이런 것도 만 원 주고
1: 고쳤나요? 삼고추랑 그게 틀리잖아요. 아직 맨나가.
2: 아, 삼고추 사람도 있구나.
1: 고쳐 시켜보라.
2: 세워놓고 그냥.
1: 그래, 응, 드리러. 나는 아, 그놈을 들고 개기하려구나. 개기하지 마, 그냥.
3: 그냥 여러분 다.
1: 응, 고정시켜.
3: 그러면 쉽대.
1: 응, 그래.
2: 꿈에. 네. 너무 되게 해갖고 이게 좀 갈라졌어요. 이렇게 더 부셔보면 사와야 되는데 저희가.
0: 사실 이 마을은 승종 씨 아버지의 고향이기도 한데요. 마을 공식 손주인 승종 씨 덕분에 풍성해진 점심 식사.
1: 그럼 고기 나서 싸봐.
0: 손주가 키운 상추니 맛도 남다를 것 같은데요.
1: 나 그것도 처음 먹어.
3: 네, 다를 게 조금 고소한 상추의 맛.
1: 몸이 상추 벅대기, 벅대기지만 너무 차갑지.
0: 귀한 순간을 그냥 넘어갈 리 없는 시윤 씨.
1: 승종이 상추, 대박 나세요.
2: 다시 해주세요.
4: 잠깐만 해주세요. 어?
2: 다시 해주세요.
1: 승종이 상추, 대박 나세요.
2: 예!
1: 아까 상추가 더 세네.
2: 와!
1: 엄나기 좋아. 엄청 좋고 엄나기 좋아요. 승종이 너는 먹을게.
3: 네.
1: 질부로 하나 다 달라고. 피디님 잡자. 아, 여가 질부요? 그래, 이거 많아요. 세우실 줄 알았네요.
3: 그래서
1: 피디님이랑 안 봐서.
2: 모르셨을까? 아, 안녕하세요.
1: 예. 네. 그런가? 승종이 마누라.
0: 부부 덕분에 모처럼 마을 회관에도 활기가 넘칩니다.
1: 저 애기들한테 데리고 와서 이쁜 아들들.
2: 네. 오면 좋아할 거예요.
1: 나는 딸이 다섯이 아들 하나요.
2: 우와.
1: 끝으로 딸은 아들 하나 낳았어. 여 아직도 딸 다섯에 아들 하나. 딸 하나 이제 왔어.
2: 딸이라면은 지금 당장도 낳고 싶은데.
1: 또 아들 낳을까 봐. 또 아들 낳을까 봐.
2: 반대로 아들 다섯에 딸 그래. 하나 이렇게 돼보면.
1: 이게 우리 언니도 그랬어. 언니는 아들 둘 낳고 딸 낳으려고 낳았는데 시차에도 아들 낳고 그랬어. 이게 나오고 하나 바꾸면 얼마나 좋겠냐 그랬어.
2: 그래, 자기가 보여줘.
3: 저희가 이렇게 인터넷에다가 그때 찍은 것도 올렸어요. 이게 릴스라고 하는 건데.
1: 오, 진짜 잘 붙이네.
3: 이게 딱 재밌게 해서 찍어서 올리거든요, 이렇게.
2: 네, 그래서 그냥 가볍게 노래 틀고 재밌게 한번 같이 해주실 수 있을까요? 어떤 걸까요?
1: 풍악을 불려라.
0: 마을 공식 손주일인데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어르신들 풍악을 울립니다.
2: 좋다. 진짜 좋다. 상추 팔아라.
1: 내
0: 마을 어르신들의 응원으로 허기진 배도 마음도 든든하게 채웠습니다.
1: 저쪽으로 가, 손들어와.
2: 그렇게 된 거야?
0: 두 아들이 집으로 돌아온 저녁 시간. 시윤 씨는 아침에 이어 또다시 2차 전쟁이 시작되는데요. 저녁 준비하랴, 틈틈이 어린 아이들 보랴. 와, 정말 몸이 10개라도 모자랍니다.
2: 애들이 매운 걸 못 먹어가지고 애들 건 따로 좀 볶아줘요.
3: 여기 하는 일이 많으시네요, 여기도?
2: 네. 아주 많아요. 애기 보고 집안일하고 내일만 잘하면 될 것 같은데 같이 하려면 만능이 돼야 되지 않을까요? 체력도 만능이 돼야 될 것 같고. 너 뭐야, 이래. 돼!
1: 이 자식이 이리 와, 이 자식이.
2: 네. 뭐 이상한 거 먹고 있어? 왜? 야, 다 태울 뻔했어. 세상에, 다 태울 뻔했다고.
0: 어우,

0: 맛있는 저녁이 완성되어 갈 때쯤.
1: 아빠야? 가만 아빠! 아빠!
0: 분주한 하루를 보내고 이제야 가족이 완전체가 됐네요.
2: 어야.
1: 잘 먹겠습니다.
3: 자, 오늘 여기 앉을래? 여미?
1: 여미 거기 앉아. 앉을래? 자, 물 먹고.
3: 네, 좋아.
1: 이리도 물 먹고. 그렇지.
0: 정성스럽게 차린 엄마 밥상. 메뉴는 맛있는 제육볶음입니다.
1: 안 돼, 이리 줘. 장난치면 안 돼. 유리 상추 이걸로 줄까? 아니면 이거 동그란 거 이거 줄까? 이거? 난리다, 이.
2: 이거.
1: 그걸로 먹어볼래? 된장 넣었다, 엄마. 밥도 넣고.
0: 우와, 진짜 잘 먹는다. 싶었더니, 아유, 뱉어버리네요.
1: 좀 불편해. 뭐야? 아, 입이 아파?
2: 응.
1: 네 입에 들어간 거 먹어야지. 뱉으면 어떡해. 또 먹어도 또 아파. 뱉지 마.
2: 쌈싸서 안 먹을래.
0: 다섯 살 유리에게 아직 상추쌈은 버거운 모양이네요.
2: 엄마!
3: 우리 할머니 세대가 엄마! 된장에 밥 먹는 그런 세대인데 뭘 말아서.
2: 엄마!
0: 귀농을 결정했을 때 누구보다 막막함과 두려움이 컸던 승종 씨. 하지만 그런 승종 씨에게 확신을 주고 늘 지지해줬던 시윤 씨 덕분에 버텨낼 수 있었는데요.
3: 온라인이랑 애들 키즈 카페 농업 키즈 카페 가고 싶어서 하는 그것만 잘 되면 좋겠다.
1: 이 너무 일 버리지 마.
2: 키즈 카페 언제 가?
1: 아, 잊고 있었는데 또 생각나게 했네. 상추 열심히 키워서 돈 많이 벌어가지고 키즈카페 사장님을 하고 싶대.
2: 아이, 그건 안 해. 놀고만 오면 어때?
1: 응? 가서 그냥 놀고만 오자고?
3: 왜?
2: 돈이가 한 개밖에 없는 것 같은데.
3: 돈이가 한 개밖에 없어서 안 된다고?
1: 누가?
2: 응.
1: 너 그거 어떻게 알아? 그런 걸 어떻게 알아?
2: 응?
1: 아, 그러니까 키즈카페 하려면은 돈이 많이 필요할 것 같아?
0: 어머, 다섯 살 첫째 아들 유리의 기특한 한마디에 승종 씨와 시윤 씨의 가슴이 괜히 뭉클해지는데요.
4: 엄마가 좋아요, 아빠가 좋아요?
2: 아빠.
1: 어? 대박.
2: 아무튼 엄마. 아.
1: 대박. 야, 너 처음이야. 엄마가 왜 좋아, 유리는?
2: 다정하고 예쁘니까.
1: 어머, 웬일이야. 어, 정률 감동. 고마워. 엄마 예뻐? 분발해. 안 다정화되잖아, 아빠가.
4: 꿈이 뭐예요, 부모님한테?
2: 나? 그냥 가족뿐인데.
1: 오, 감동. 가족뿐이야?
4: 오. 아, 가족이 최고예요?
1: 우리 목표는 어차피 애들 잘 키우려고 돈도 잘 벌려 하는 거니까.
2: 많이 벌었어.
1: 용차! 짠!
0: 승종 씨도 시윤 씨도 가족이 없었다면 아무것도 시작하지 못했을 겁니다. 두 아이의 행복한 웃음을 항상 지켜주고 싶은 부부. 잠들기 전 내일 오전 수학을 위해 주문서를 확인해 보는데요. 기대 없이 열어보지만 늘 조마조마한 이 시간.
5: 한개 좋은 일이다.
3: 하나밖에 안 들어왔어.
0: 밤낮 없이 일한 노력과는 달리 결과는 참담합니다.
1: 아, 피곤해. 피곤해.
0: 하다못해 SNS 무료 나눔 이벤트까지 해봅니다.
3: 일 잘 안 푸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5: 그럼 1차를 보러 갈 수도 있겠지. 1차는 뭐였지? 이러면서 며칠 지나고 갑자기 느닷없이 터질 수도 있어. 리스가 그래. 별로였는데 막 며칠 지나고 갑자기 막 터져버려.
0: 원인을 찾아내고 홍보에 좀 더 집중해보기로 하는 부부. 귀농 후 후회되고 포기하고 싶은 순간들도 많았답니다.

0: 있다. 하지만 그때마다 더 큰 꿈을 생각하며 꿋꿋하게 다시 일어났는데요.
1: 진짜로 거기서 살 수 있겠냐, 여기서 살 수 있겠냐 계속 물어본 게, 사실 나는 이런 걱정들이 앞서서 그렇게 물어봤던 거거든.
2: 어딜 살든 하는 일 잘 되고 하면, 걱정 없이 살면 그건 문제 없지. 이 여기 들어와서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게 문제인 거잖아. 그때는 선택 여지도 없었고. 알잖아 무슨 말인지.
1: 그래?
2: 그래. 이것만 잘하면 뭐 이사 나가면 되는 거고.
1: 아, 나갈 생각을 하는 거야?
2: 나가야지. 애들 학교 여기서 안 보낸다며.
0: 여전히 멀기만 한 꿈. 하지만 부부는 믿습니다. 이렇게 하루하루 노력하는 것만이 꿈을 이루는 길이라는 것을요. 부부의 긴 하루가 또 이렇게 저물어 갑니다. 한 차례 봄비가 지나간 상쾌한 아침.
3: 와, 이게 눈부셔.
0: 한층 더 푸릇해진 나무만큼이나 활기찬 마음으로 부부가 발길을 향한 곳은 농업기술센터인데요.
4: 안녕하세요.
5: 안녕하세요.
6: 네. 이분들은 X만 맺다.
4: 네.
7: 스마트 스토어나 뭐 사이트를 따로 만들어서 올려놓으시면 하루에 10명 들어와서 보기도 힘들거든요.
4: 네.
7: 올려놓으면. 근데 방송을 하면 못해도 3,400명. 많게는 11,000명씩이.
0: 좀 더 전문적인 홍보를 위해 라이브 커머스에 도전하러 왔는데요.
8: 잠깐만 홍보하기 안에 시어스트 나나입니다. 반갑습니다.
0: 귀농 후 라이브 커머스에 처음 도전해보는 부부.
9: 이 만감류를 먹을 때 만감류를 즐긴데.
10: 네. 잠시만.
4: 아, 네.
11: 그 검은 조끼 벗어버리고.
4: 벗어버리고. 이게 이렇게.
6: 크로스, 예. 엑셀.
4: 하나도 안 하네. 걱정되네. 무슨 말을 해야 될까요?
6: 되게 날씬하게 꽉 잡아드릴까요?
4: 아니요, 널널하게 해주세요.
0: 방송을 위해 전날부터 꼼꼼하게 소품을 준비한 부부. 유럽 상추를 푸짐하게 넣은 김밥까지 준비해왔습니다. 전문 카메라와 조명 앞에 서니 시은 씨와 승종 씨, 잔뜩 긴장한 모습인데요.
12: 혼자서 한번 먼저 하는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0: 먼저 전문 쇼 호스트의 시범이 진행됐습니다.
13: 둘, 하나, 큐.
14: 네, 모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너무나 너무나 잘 들어오셨습니다. 오늘 한편의 날씨가 너무 좋죠.
15: 근데 고객님들,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게 씁쓸하지가 않아서 너무나 좋다라는 거고, 한번 제가 먹어볼게요. 아.
0: 먹는 스킬부터 남다른 쇼호스트 앞에서 더욱 긴장되는 시은 씨.
13: 자, 보이죠 여기?
4: 아, 네.
13: 여기 이제 두 분의 화면이고.
4: 아, 내가 이쪽으로 할까 그랬나?
13: 네?
4: 내가 여기가 더 이쁜데. 이쪽은 별론데.
13: 자, 가보겠습니다. 카메라 보시고 즐겁게 셋, 둘, 하나, 큐. 안녕하세요.
0: 드디어 시은 씨와 승종 씨의 방송.
4: 저희 남편이고요, 와이프입니다.
16: 반갑습니다.
4: 네.
17: 물고기 양식수와 재배수를 계속해서 순환해서 쓰기 때문에
4: 완전 친환경적으로 재배가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17: 그렇죠.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건데,
4: 보시면 김밥이 이렇게 촘촘하게 아주 잘 들어가 있고 옆구리 터진 거 하나 없이 되게 쉽게 잘 말리거든요.
13: 맛있게 하니?
4: 용. 이 소리 들리시나요? 아삭아삭.
13: 자, 먹고 맛이 어떤지 표현해 주고.
17: 정말 맛있는데요?
0: 주거니 받거니 역시 천생연분인 부부. 처음 하는 라이브 방송치곤 꽤 성공적인 것 같은데요? 오, 반응도 좋습니다.
17: 많은 관심 보여주시고요,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많은 구매 부탁드립니다.
4: 네, 감사합니다. 상추 사세요.
13: 수고하셨습니다. 네, 잘하네. 잘하시네요. 잘하셨습니다.
11: 상추 좀 뜯어서 막 먹지.
4: 아, 맞네. 이렇게 막 바로 먹어버렸죠.
13: 아, 아까 말씀드렸죠. 끝나고는 되게.
4: 네.
13: 어, 이거 절세야 되는데 왜 이렇게 남으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0: 생각해놨다가 네. 다음에 보완하시면 되고 어땠습니까?
1: 좀 긴장하긴 했는데 아니 이렇게 편하게 되는 건지 몰랐어요. 그러면 더 막 장난칠 걸 그랬는데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한 번 더 네 그때 제대로 한번 해보려고.
2: 잘했어요.
3: 네.
2: 잘하셨어요.
4: 탐나는 인재예요.
5: 인재, 이제 버무리고 인재예요. 왜 여기 숨어 있었어요?
1: 그런가요?
2: 기회가 되면 나오는 거죠.
5: 이제,
2: 기회가 없었던 거지.
5: 진짜 기회가 생기면 나오는 거지. 이제 무조건.
2: 기회가 되면 나오는 거야.
6: 농가는 맡겨도
2: 고생하셨어요. 네.
5: 수고하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5: 네.
0: 그래,
5: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7: 그날 오후 농장으로 돌아온 부부.
8: 안녕하세요.
1: 아, 더워.
8: 네, 안녕하세요.
1: 나는 포장을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8: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7: 승종 씨의 전화가 불이 났습니다.
1: 누가 주문을 하셨어?
9: 20개밖에 안 돼.
7: 라이브 방송 덕분에 쏟아지는 주문. 메모를 해야 기억할 수 있을 정도로 주문량 폭주입니다.
1: 자기도 같은데 이건 알잖아. 원래 시작이 이랬나? 짜리 씨. 빠! 빠! 빠! 빠! 크게 안 해? 흥나게 해야지. 목소리가 그게 뭐야. 다시 한 번. 궁따리 빠빠빠빠
9: 좀 멋있겠네.
1: 이렇게 때렌따 맞지 기억이 난다니까 음악을 들으면.
7: 처음으로 맞는 주문 폭탄에 시윤 씨 흥도 폭발합니다. 마침 근처에 사시는 시어머님도 오셨네요.
10: 안녕하세요.
1: 엄마 오셨다.
11: 안녕.
1: 오셨어요.
11: 세상에 어른들한테 이제 사람이다.
7: 일이 바쁠 때마다 종종 지원군이 되어주시는 시어머님.
1: 바람이 너무
11: 크니까. 오빠.
9: 이것도 못하는 것 같은데 큰일 났는데.
11: 안주로 날랐잖아. 엄마가 지진 도와줄게로는 못한다고 그래.
9: 이렇게 하면은 바람이 이렇게 났네. 이쪽으로 바람이
1: 참.
11: 존경스럽다.
1: 아니 별나 구박해요. 와 똑바로 안 한다고.
9: 어려워라고.
1: 일할 때 저 구박할 때 그거에 대해서 엄마의 선택은 제 편을 들어주던가.
11: 당연하지. 네가 잘못했어.
1: 그렇지?
9: 어?
1: 구박하지 마.
11: 부자들 걸로 잘못 안 해다.
1: 그죠.
9: 내가 맞았고 와이프가 틀렸어.
1: 그것도 와이프가 맞은 거야. 그러지.
9: 그리고 재밌는 건 그거야. 나도 틀리고 와이프도 틀렸어. 그럼 내가 틀린 거야.
1: 그러지.
11: 그럼으로 해서 가정의 행복이군요.
9: 맞아. 그게 뭐냐면 결혼 생활을 하면서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려면 그렇게 돼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
7: 농사도 결혼 생활도 이론만으로는 참 어렵습니다. 오늘 점심은 시어머님이 정성스럽게 싸오신 상추김밥. 며느리 사랑까지 가득 담았습니다.
1: 잘 먹겠습니다.
11: 밥을 좀 더 갖고 올 것 같습니다.
1: 아까 더 먹고 싶었어.
9: 이거 헛되지네.
1: 응.
9: 상추 먹어.
7: 김밥 앞에서 깜빡해버린 시어머님 자리.
1: 이거 잘 안 들었네.
11: 이거 저기 있어. 이건 급조한 거야. 먹어봐. 아, 순전히 일 쓰니까 많이 쓸게.
1: 쟁여놨네. 아니 진짜 같이 있을 때는 집에서 밥만 싸와서 이렇게 싸먹으면 되겠다.
7: 승종 씨의 귀농 결심에 누구보다 놀랐던 건 바로 어머니였는데요. 불안한 아내 마음을 잘 알기에 며느리부터 다독여줬던 시어머님.

0: 순경이가 힘들었을 때 기다려주니 뭐랄까 참 잘 참아줘서 잘 참아주고 그렇게 애들 잘 키워주는 거 보고 그런 게 고맙더라고. 그 시기를 넘기고 나면 뭐 별거 아니더라라는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내가 친정엄마가 아니라서 그 말을 못 해주겠더라고. 이게 자기 아들 편 들은 거야? 이러면서
1: 그럴까 그럴 수도 있을까 봐
0: 그럴 수 있을까 봐 절대 말 못하고 그냥 이렇게 잘 이겨내줘서 고맙다 이러면서 항상
1: 아니 얼굴에 근심을 하나 안고 집에 들어와요. 어, 그러니까 그 마음 이해하는데 이제 막
0: 지금 처음 시작이니까 누구나 다 어렵고 그쵸? 누구나 다 힘들어하는 건데 많이 아파서 응급실 한 번을 가보기를 할까.
1: 맞아요. 엄마 그게
0: 이번 한번 해볼까.
1: 그럴 새가 없어서 그래요. 요즘에 왜 했냐면 그런 말도 있어요. 죽을 시간도 없어가지고 못 죽는다고. 그 정도로 그러니까 아들들 키우랴 어른들 모시랴 일하랴 그럴 새도 없었던 거예요. 아직까지 코로나 안 걸린 사람 진짜 아,
0: 그런 말하지 마. 그런 말 하지
2: 마. 나는 아무 시간이 없었어.
1: 그래.
3: 힘든 걸 느낄 새도 없이 앞만 보고 달려왔던 부부. 사실 승종 씨는 귀농 후 처음엔 노지에서 고추 농사로 시작했었는데요. 하지만 연이은 농사 실패로 적잖은 빚을 떠안게 됐답니다. 고민 끝에 새로 선택한 것이 아쿠아포닉스 농법. 큰 실패를 맛봤지만 과감하게 또 다른 도전을 했던 겁니다. 이 모든 게 물고기와 상추처럼 궁합 잘 맞는 부부였기에 가능했던 일. 하루가 다르게 기온이 올라가는 계절. 아침 납품을 마친 후 시내 한 가게에 들른 부부.
4: 안녕하세요.
5: 형님 안 계세요?
4: 안녕하세요.
6: 안녕하세요.
3: 도착한 곳은 정육점? 오, 고기 사러 온 건가요?
7: 아니, 이거 주셔도 돼요.
8: 이거 주셔도 돼요.
7: 흙이 아예 없어가지고 바로 주셔도 돼요.
8: 쓰기가 와, 네. 엄청 편하겠네. 네. 고기 구워서 같이 따 먹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4: 그러니까. 향이나 이런 게 화학비료를 안 쓰니까 향이 살아나더라고.
8: 끝에 흙이 있잖아요. 네. 그냥 재배한 것들은 맞지. 훨씬 좋네.
4: 캠핑 가는 사람들이 보통 이렇게 세트로 사가면 편하잖아요.
8: 소금 같은 거 주세요. 어떻게 나가요?
3: 상추 소비량이 가장 많은 음식이 바로 고기. 정육점 지인과 함께 고기와 쌈을 함께 결합한 캠핑 상품을 기획해 보려는 건데요.
8: 뭐 아이스박스만 사이즈만 적정하면 네. 세워가지고 그냥 뭐 네. 고기가 더 이쁘니까 세우는 거.
4: 고기 선물 받을 때 상추가 들어있는 게 신기하게 하네요.
8: 근데 우리도 선물 세트 포장하면 좀 프로 단계 들어가면 훨씬 이죠.
4: 네.
8: 저희가 사가지고 이렇게 뭐지 꾸며야 되는 건데 이쪽에서 이렇게 좀 좋은 상품을 대준다고 하면 저희가 파는 입장에서도 더 뭐지 소비자들한테 좀 더 플러스 되게 팔 수 있으니까 더 좋죠.
4: 그리고 이거는 한번 드세요.
8: 아, 네. 또 고기 먹어야겠네.
4: 맞아요.
8: 야채 고기 먹어야 돼.
4: 네.
8: 감사합니다.
4: 맛있게 드세요. 네.
1: 근데 저희 고기도 좀 살 거거든요.
8: 아, 고기는 그냥 챙겨드릴게요.
4: 아니요, 저희 이따가 먹을 거라.
8: 네. 이거 받았으니까.
4: 아니요, 아니요. 네. 아. 이거 드리고 갈라야지.
3: 마음 씀씀이도 참 곱네요.
4: 닦을 때 쓰면 좋을 것 같아서 갖고 왔어요.
1: 감사합니다.
4: 네.
3: 시내 나온 김에 들른 또 다른 곳. 한 베이커리 카페인데요. 카페는 또 무슨 일일까요?
4: 네, 안녕하세요.
9: 네. 오늘은 상추가 좋네.
4: 네, 저희 물고기로 네. 이제 농사 지은 거거든요. 새로운 시도긴 한데 상추로 음료를 만들거나 약간 아, 네. 상추가 조금 가미된 빵도 혹시 가공이 가능한가도 좀 여쭤보려고 그러거든요.

0: 수십 년 경력 제빵사 사장님의 큰 위기입니다.
1: 사장님 이력이 대단하셔가지고. 근데
2: 기능장죠.
3: 그람프 돌아가지고 한번 갈아보고 그래가지고 컴포드 에이드 같이.
0: 오, 상추 에이드라니 기발한데요?
4: 달달해야 되니까 시럽 좀 레몬 시럽을 좀 넣으면 이제 나을 것 같은데.
0: 꽤 그럴 듯해 보입니다.
2: 맛있을 것 같아.
0: 드디어 유럽 상추 에이드 완성. 와, 상추로 데코까지 마치고 나니 호텔 카페에서 나오는 음료 같은데요?
2: 와우. 우와.
0: 이번엔 특별한 샌드위치에 도전.
3: 굉장히 싱싱한 거. 네.
0: 아하, 양상추보다 부드러운 맛이 더하니 샌드위치에도 딱이겠네요. 상추 브런치 세트 완성.
4: 난 이게 궁금해.
2: 그러니까 이거 맛이 진짜 궁금해.
0: 과연 상추 에이드 맛이 어떨지 너무 궁금한데요.
4: 그 약간 녹즙 네, 느낌이.
2: 단맛만 조금 더 들어가면 이게 되게 신선한 느낌인데?
1: 청량감.
3: 청량감. 네.
1: 이거 사러 멀리서 들어오게 만들어야
2: 돼. 맞아. 네.
3: 이거를 먼저 우리 집에서 홍보를 하고. 네.
1: 그렇죠.
2: 여기서만 먹을 수 있는.
3: 네. 먹어가지고.
2: 이 빵은 가져와서 좀 먹자.
1: 아, 네.
2: 맛있어 이거.
1: 네,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네.
0: 매일매일 상추를 위한 도전으로 바쁘게 보내는 승정 씨 부부. 오늘은 모종을 옮겨 심는 바쁜 날. 승종 씨, 아침부터 손길이 분주합니다. 아쿠아포닉스는 친환경이니만큼 관리가 더 까다로워 잔손이 많이 가는데요. 그 어느 때보다 일손이 부족한 날. 지원군들이 떴습니다.
1: 아, 그 악수.
0: 바로 시윤 씨의 친정 식구들인데요.
1: 인사해. 하미 안녕.
2: 너 이름 소개해야죠.
5: 박하미요.
1: 모네반 박하미라고 해.
6: 야, 6살 박하미. 나도 무슨
2: 이야.
1: 하빈아, 이거 봐봐. 하빈아, 이거 책으로 봐봐. 앉아.
2: 책물이 어딨어?
1: 여기.
2: 이 올라가는 거 봐. 스파이더맨 같아.
0: 아이들은 살아있는 농촌 체험 중인데요.
2: 이러다
1: 꼬리를 뒤집어서 이렇게 배를 문질러주면 코 잔다?
7: 말도 안 돼.
1: 진짜요?
8: 체격은 안 돼.
1: 개구리 재울 거예요.
2: 재울래.
1: 자.
6: 짜잔, 짜잔, 우리 개구리.
1: 봐봐, 조용히 있어봐. 개구리 코 재운다.
2: 뭐야, 진짜 잔다. 봐봐.
6: 앉아.
7: 웬일이야,
6: 손. 앉아있네.
0: 청개구리 한 마리가 온 가족의 인기머리 중.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일 도우기에 들어가 보는데요.
1: 이렇게 하고.
2: 그거 밀지 마.
1: 다 세척해가지고 다시 해.
2: 세척 싹 해준 게 세척도 일이고 뽑는 것도 일이고.
1: 고사하고 하나씩.
2: 사정 없이 욕 좀 해보러. 내 귀한 딸 데려다가 고생시킨다고. 사정 없이 막. 전에 뭐랑나 안 묻혀야지 흙이랑 묻혔었고.
9: 아니 처음에도 농사하는 거는 반대했지. 알다시피 너는 안 했으면 좋겠다 했지. 근데
0: 결국 자식에게 두 손 두 발 든 어머니.
9: 농사한다고 해서 결혼을 하라고 해야 되나. 사위 봤을 때 되게 듬직했어요.

0: 첫인상이 듬직하고 이렇게 보더라도 인상이 좋잖아요.
1: 선운이라 있거든요. 선운. 그 우수의 깊은 뭐라 해야 될까. 아니, 눈이 진짜 선하다고 엄청 예쁨 받았어요.
0: 그게 사람이 그 첫인상이 무시를 못하니까 잘 할 수 있을 거라 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죠, 처음에.
2: 그 믿음만은 지금도 변치 않는다는데요. 장인 장모님의 믿음에 보답하고자 매사 열심히 살려고 노력한 사위 승종 씨입니다. 그런데 오늘만큼은 귀여운 아이들 앞에서 무장해제. 뭔가 대책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3: 차가 뭐?
1: 며칠 굶었는가?
3: 아니야, 애들은
1: 너 먹으면 안 된다. 자,
3: 두 개 가져갔어.
1: 혜미. 줘. 혜미 던져줘. 뭐 줬어?
3: 걸려서? 이런 모습도 좀 찍어보려.
2: 이럴 때 필요한 건 바로 아이들을 위한 애니메이션 타임.
4: 아, 이렇게 말고요. 이렇게.
5: 하빈 씨 빨리 보고 싶대.
1: 엄마 미안해, 안 돼.
6: 여보, 나가서 그거 하고 싶어. 내가 틀어줘.
3: 그래?
6: 그럼 재생하면 되지. 어디 보자.
3: 샐러리 옮겨 심어줄 거예요.
5: 네. 하란 대로 하면 되지.
3: 네.
2: 파종에서 자란 모종이 쌈 채소로 클 수 있게 좀 더 큰 곳으로 옮겨 심는 과정인데요.
3: 겸이도 어린이집 가고 기쁨이 오면 일하기 수월하겠다. 그래도 시윤이가 와주니까 확실히 편해요. 혼자 있을 때보다는 퍽퍽하지도 않고.
7: 집에서도 그런지 자주 붙어있으면 더 싸울 건데.
3: 그래도 근데 그렇게 티격태격 하는 모습이 카메라에 올라오니까 사람들이 좋아하시더라고요.
8: 티격태격 하니까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티격태격 안 해야지. 안고 해야지.
7: 근데 그게 재밌어요, 사람들이 이제 계속.
3: 근데 보는 그거를 재미로 봐주시더라고요.
8: 이게 사람들이 좀 성격이 좀 희한해.
2: 홍보 영상도 딸의 귀농도 진정 식구들에게는 모두 예상치 못했던 일들. 이렇게 잘 자리 잡아가고 있으니 기특할 뿐인데요.
9: 야, 많이 잘한다. 기다려야 될 것 같아. 아이고. 올라왔지? 이제 올라왔어요.
2: 게다가 딸 덕분에 이곳에서 가끔 이렇게 바비큐를 즐기는 재미가 쏠쏠하답니다. 와, 진짜 맛있겠어요. 여기에 상추도 빠질 수 없죠.
1: 아이고, 떨어뜨렸지. 하마!
2: 아이들도 캠핑장 분위기. 사랑 가득한 쌈이 곳곳에서 오고 갑니다.
1: 사과 너무 커. 여기 커.
2: 정말 꿀맛이겠어요.
10: 승종 씨가 샐러리 따져가지고 왜 그래?
1: 유리 자냐?
8: 나한테 감정 있냐?
10: 아닌데.
8: 아예.
1: 유리 자냐?
8: 속 보인다.
2: 잘 익은 고기 한 쌈에 하루의 피로가 싹 씻깁니다.
1: 많이 벌어서 용돈 팍팍 보라 그래. 믿는다고 나의... 진짜 손만.
8: 많이 벌어서 나 용돈은 필요 없고. 나 용돈 주면 더 좋지만은. 주변 누르고 좋은 거지.
10: 주변 따로 아빠 따로.
11: 주변은 감사하죠. 잘 될 거니까 염려 없어요.
3: 그렇죠. 잘 벌어서 드려야죠. 많이 드려야죠.
7: 너 이제 잘해줘야 돼. 자꾸 근데 그래야 나한테도 꽁꽁을 떠지게. 올케 언니도 한 말씀. 아.
1: 민망한데.
10: 아니, 몸에도 좋고 맛있는 거 다른 사람들 다 알아서 많이 많이 시켜먹으면 좋겠어.
3: 제가 제일 원하는 건데.
10: 아, 그러니까.
2: 마음 다해 전하는 응원.
8: 경사장 대박을 예!
1: 너무 시끄러워.
2: 승종 씨와 시윤 씨 오늘 긍정 에너지 가득.

0: 가득 충전했습니다. 어느샌가 성큼 다가온 봄. 모처럼 한가한 주말, 온 가족이 꽃놀이에 나왔습니다.
1: 누가 1등을 볼 거야? 출발! 출발! 여기 더 달려! 돌, 돌 조심해. 어, 일이 너무 빨라.
0: 그간 일이 바빠 함께하는 나들이도 미뤄왔던 가족.
2: 나미, 엄마 보세요.
0: 오랜만에 온 가족이 함께하는 즐거운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1: 자, 이리 와.
2: 그래, 아빠가 해.
0: 새삼 훌쩍 커버린 아들.
1: 간다.
0: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하고 즐거운 가족. 승종 씨와 시윤 씨는 이 행복을 영원히 지키고 싶습니다.
2: 에이, 끝까지 못 갔어.
1: 야, 이거. 이게 원래 이렇게 바닥으로 가는 거야?
0: 행복한 가족을 위해 앞으로 더 성장하는 상추 농부가 되고 싶은 부부.
2: 그거 있잖아, 그 식당 가가지고 가격표 안 보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사는 거.
1: 그럼 백화점 가서 사는 거 아니야?
2: 아니, 택 안 보고 옷 사는 것도 있지만 아. 자기는 대학 가면 차 사준다 했던 거 약속 지키려면은 무조건 잘 벌어야 되니까 각오하고 미친 듯이 벌어. 알았지?
1: 그치. 죽어라 벌어서 해줘야지.
2: 하나, 둘, 셋, 겸이도.
1: 겸이도.
2: 화이팅!
1: 화이팅!
2: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0: 언제나 밝고 긍정적으로 실패에 두려워하지 않는 승종 씨와 시윤 씨. 앞으로도 어떤 일에도 늘 오뚜기처럼 씩씩하게 일어나길, 그리고 하루빨리 부부의 꿈이 이루어지길 마음 다해 응원합니다.
3: 선생님, 안녕히 계세요.
4: 안녕하세요.
5: 안녕히 계세요.
6: 전 넓은 데 가서 하면 안 될까요? 조금 네? 방향을 좁게 방향을
7: 진짜 양성해 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6: 아니 저 넓은 데서 해야 감독님이 찔 것 같아요.
8: 머리 형태로
9: 이것이 막
1: 와 이제 한번 이제 시간에 지금 안 그래도
9: 와우
1: 원래 이번 주쯤에
2: 너는 부모는
9: 뭐가 좋아서 만나졌어? 이뻐서 그랬구나 그냥? 이쁘면 원래 피곤해.
1: 아 그래?
9: 경희도 보고 싶어? 할 수 있어? 해봐! 빼빼빼빼빼빼 빼빼! 뒤로! 이리 뒤로!
1: 빨리 좀 해볼까요?
2: 상추 부부! 빨리!

0: 공방을 몰라서 진단도
1: 젊은 국악인들과 함께하는 국악 실험실입니다.
2: 그럼 어떻게 굶어 죽어?
3: 아니 아니 그냥 빌어보자.
2: 고척돔 단독 콘서트 나중에
1: 늘 그냥 머릿속에 상상하면서 그럼요. 꿈꾸면서 그럼요. 우리가 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고.
2: 맞아요.
4: 음악 덕후 같은 사람들을 일단 모아야 된다 해서 여러 가지 그 조건이 있었어요.
5: 채점을 다 당한 거예요.
1: 괜찮아요. 저희 아지트에서는 어떤 얘기
6: 듣는 아지트니까.
1: 아, 그럼 아지트인데.
7: 호, 태풍 이렇게 행동하세요. 비 내리기 전 물 고이지 않게 배수로를 점검해요. 침수 위험이 있는 곳에 수방자재를 배치해요. 위급

0: 즉시 바로 대피할 수 있게 먹는 약, 보청기 등 미리 챙겨놔요. 대피 요청이 있으면 신속하게 대피소로 가요. 호우 태풍 발생 시 안전하게 대피해요.
1: 이럴 땐 어디에?
2: 유아 학비 지원, 어르신 맞춤 돌봄, 어디에 물어봐야 할까요? 100번의 고민보다 한 번에 110. 110만 기억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3년을 배우고 발표를 해. 10년을 들고 파도 재수리가 나올까 말까 한 거인데. 안 그렇소, 유당. 아무나 득음을 하는 것이오. 나가 가야금 12줄에 평생을 목을 맸어도 소리가 살았다 죽었다 하는 거인디. 요즘 젊은 것들 세상 무서운 줄 모른단 게요.

어머니 북채 잡으셨어요. 자, 일어나세요, 여보. 여보.

안녕하세요, 여보. 자, 여보, 일어나세요. 어머님, 기분 좀 맞춰드리세요. 낙이라고 해도.

0: 웬 놈의 아징 소리가 그 모양으로 탁혀. 거기서 기생년들 웃음 파는 자리에 아징 펴고 앉아서 오동동 타령이나 긁고 있은 게 그 모양이지. 애미가 없는 말 했냐? 그게 예술하는 놈이 허고 다닐 짓이냔 말이여. 노려보면 니놈이 집어삼친 말이 진 말인 거 애미난다. 지금까지 먹고 산 게 누구 덕이냐 그 말이지? 요리집 기생장단 맞춰주고 번 돈으로 내내 내게 살렸다는 뜻 아니여? 못난 놈, 니놈은 뵐 수 있냐?
1: 옛날 생각이 나네요. 제가 가시집 와서 제일 좋았던 게 뭔지 아세요, 어머니? 어머니 꼭지 새벽에 일어나 국채 지시면은 이인은 아쟁 잡고요, 또 아가씨는 가야금 타고요. 미아리 살 때가 정말 좋았어요. 제가 나가면 동네 사람들이 예술가 집안 예술가 집안 하면서 얼마나 부러워했다고요. 오늘 아침에 오래간만에 옛날로 돌아갔어요. 어머님, 저도 뭐 하나 배워주세요. 장군은 10대면서요.
0: 연애질 하냐, 너 무이? 가야금 소리가 살랑살랑거리면서 허공으로 떠다닌 게 하는 소리여.
1: 그래요, 아가씨? 하긴 시집 가실 나이 됐죠. 저도 아가씨 나이 오빠한테 시집 왔잖아요.
0: 평생 예술을 가고 안 쓰면 당장 집어쳐.
1: 어머님이 인간문화재 지정 받으시면은 아가씨가 전수자 지정 받아야죠. 한 교수님이 있는데 뭐가 걱정이에요?
0: 그 년도 틀렸다. 3년 배우고서 엉덩짝에 뿔부터 나는 년.
2: 엄만 10살 때부터 명창대회를 휩쓸고 다녔다면서요?
0: 그래도 난 우리 선상님 살아계실 적에는 삼가였다. 옛날 어른들은 육순에도 대가 소리를 들으면 부끄러울 줄 아셨는디

0: 잘했어 오빠.
1: 뭘?
0: 엄마한테 말 듣고 안 한 거 잘도 참더라.
1: 엄마 인생 반씩 짊어지자면서?
0: 새언니 가엾으니까. 저녁에 집에 들어올 거야? 오빠 인생에 하나만 더 상관해도 돼? 우이동 갈 때마다 음식 보따리 싸주는 그 여자.
2: 아, 저 용돈 좀 주랴?
0: 됐어.
2: 저 버스 왔다. 타자.
3: 치기 전에 몇 달은 박수를 한번 멋들어지게 쳐보는 것이야. 자, 박수! 너희는 뭐가 저런 뭐하는 것이야? 너는 형광등이야? 남들보다 내 오빠 좀 더 나. 다시 한번 여봐. 멋들어지게 잘하잔 말이야. 자.

0: 좋다. 그러고 너 딸 말이야. 조금만 기다려. 나는 춘향이요. 춘향이가 예로부터 요놈을 잘 때려야 돼요. 방댕이를 왼쪽으로 갔다가 오른쪽으로 갔다 실룩실룩실룩 하다가 네 아람이까지 넘어가 보라니. 알았어? 나는 이도량이야. 이더랭이가 본래 코가 굵게 바짝 쫓아가죠. 바짝. 알았죠?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가는 것이요. 자,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자, 너 딸 준비되었냐?
1: 네.
0: 가자!
1: 네.

0: 그렇다면 꽤 남을 거야. 너야 뭐 한 교수 수제자니까 조교 자리 한 자리 좀 남겨주겠지.
1: 대학원 가서 뭘 또 배우겠어. 배워줄 사람도 없고.
0: 한 교수가 그 말 들으면 까무러치겠다.
1: 한 교수한테 선주를 배워준 건 나야. 내가 배운 게 아니고.
0: 가야금을 그만 두려는 건 그 오만 때문이냐?
1: 조교자리 탐나면 한 교수한테 말해줄게. 지금 만나러 가니까.
0: 우린 거리로 나갈 거야. 공원이든 길거리든 사람만 모이는 곳이면 어디든 다 갈 거라고. 국악 연주에 사람이 안 오면 우리가 찾아가면 되잖아.
2: 어머님이 사셔야 얼마나 더 사시겠니. 얼른 문화재가 되셔야지. 그래야 좋은 집에서 후계자를 기르며 안락한 여생을 보내실 거 아니야?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걸핏하면 권본 출신을 내세우시니 글쎄. 권본 출신이 무슨 대단한 감투나 학벌이라고. 권본이라는 게 결국은 기생학교 같은 거 아니겠어? 어머님한테 사사받는 거 열 번도 넘게 지부치를까 생각했었어. 하지만 한국 전통음악의 보존을 위해서, 그리고 내 자신의 예술을 위해서, 어머님을 위해서 극기에 온 거야. 젊은 시절 고생으로 화병이 생겨서 그러시리라. 지난날 모든 풍각쟁이들이 현극의 길을 살아왔듯이 어머님 또한 가슴에 응어리가 맺혀서 그러시리라. 그렇게 이해하려고 나름대로, 내 나름대로는 무진애를 써왔어. 정말 너무하셔. 그렇게 지극히 모시는데도 조금만 마음에 안 드시면 세상에서 처음 들어보는 희귀한 욕설을 마구 퍼부어 드시니.

0: 마법소사! 학생 어머니 이름이 분명 이죽사란 말이지? 명인 서기봉의 수제자 이죽사란 말이지? 여보, 응. 죽사가 살아있대요, 이죽사가요.
1: 아니, 죽사가 누군가?
0: 산주의 명인 서기봉의 수제자 이죽사 말이에요. 해방 직전에 서기봉과 이죽사를 함경도 목청에서 봤다는 사람만 있었지. 그 뒤로는 두 사람의 생사도 모르고 녹음 테이프도 남아있는 게 없어서 이제 그 두 사람은 죽었나 보다 했는데 이죽사가 살아있다니요. 더구나 서울에.
1: 아니, 가야금 하나만 놓고 본다면야 이제 당신은 달인의 경지에 들어선 거 아닌가?
0: 응? 아니에요. 죽사에 비하면 나 같은 건 갓난아에 불과해요. 비교조차 할 수 없어요. 하지만 여보, 나한테도 기회가 왔어요. 서기봉님만 마스터하면 난

0: 오로지 축사 선생님한테만 배운 솜씨냐?
1: 네.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배웠을 뿐이에요.
0: 소문 내지 마라.
1: 네? 무슨 말씀이신지.
0: 사는 형편이 어떠니? 숨어 사셨으니 오죽하셨겠냐. 이 먼 데서 학교 다니려면 고생하겠다.
2: 아, 저 이 차를 좀 드세요.
0: 축사 선생님 어디 멀리 가셨나보죠?
2: 아유 참. 아유 어머니 오세요.
3: 네.
2: 어머니.
4: 교수님이세요.
5: 예, 교수님.
0: 절부터 받으세요, 선생님.
5: 아유, 아유, 뭔 절을 받는디요. 그냥 앉아.
2: 아유. 어머니! 어머니! 어머니! 어머니! 아유, 어머니! 어머니!
0: 무의를 통해서 죽사 선생님 살아계신 얘기를 알고 뛸듯이 기뻤어요.
5: 어머니!
0: 피곤하신가 봐요. 자리 피고 좀 늦게 해드리죠. 죄송해요.
2: 어머니! 일어나세요.
5: 니 멀리
2: 아우 아지 않는 어머니! 정신 차리세요. 어머니!
5: 힘내.

그놈의 손가락을 콱 분질러 버릴까 보다. 손가락 끝으로 깔짝거리지 말라고 내가 몇 번이나 말했냐? 응? 너 그 속보이는 재주 가지고는 우리 선상님 가락 터득하긴 당초 글른 일이여. 다시 여봐.

0: 무조건 마음으로만 하라 그러시면 어떡해요. 구체적으로.
1: 뭐요? 뭐요? 어따 대고 따박따박 말 대꾸요, 말 대꾸가. 울시고 서방 죽었냐? 울긴 썩을련?

0: 거 잘한다.
1: 쓰글년 좋게 잘한다 싶어 칭찬해준게 대바람에 잔재져버리는 것 좀 벗어.
2: 다시 타볼게요 어머님.
1: 시끄러 썩을련. 니년 꼴도 보기 싫은 게 다시 네 집에 발 들여놓을 생각 말어. 안 나가냐 니? 어이! 아 그따위 잔재주 가지고 평생을 예술한다고. 예술의 길은 험난하다. 예?
2: 무희야 너도 생각해봐. 어머님이 아무리 가야금을 잘 타시면 뭐하니? 막말로 방한 퉁수지. 송치 골짜기에 숨어 사시는 분을 누가 알아주겠어. 그렇다고 그 연세에 애들 경연대에 나가시겠니, 대사습을 나가시겠니. 밀어주고 받들어줄 사람이 곁에 있어야 신문, 방송, 텔레비전에도 나가시게 하고 연주에도 열어드릴 후원자가 필요한 거 아니겠니?
3: 엄만
2: 여러 스승을 모셔봤지만 어머님 같은 분은 처음이야.
1: 아 현침에서 손이 떨어지지 말랬잖냐.
3: 그건
1: 반양년처럼 줄리에서 손가락이 깔찌락 뛰니 아 그걸 시방 가야금이라고 타는겨? 천박한 것?
2: 저더러는 손이 떨어지지 말라면서 어머님은 흥이 도취되면 저절로 손이 춤을 추시고.
1: 그리어서?
2: 어머님 같은 도사는 아니지만 저도 초보자는 아닌데 흥이 나면 손가락 수법 좀 파격할 수 있음을 인정해 주셔야 돼요.
1: 어허, 이제서 알겄다. 너가 내 머리 꼭지 올라 앉아야 마음이 편컸다, 이거지?
2: 네? 아니에요. 제가 감히 어떻게
1: 해? 아니면 무엇이요? 응? 너가 여근을 뭔가 한 가지 배우러 온 것이요? 아니면 나를 가르치러 온 것이요? 응?
2: 그럴 리가 있나요, 어머님? 배우러 왔어요.
1: 글씨! 뭐라고 쪼랑쪼랑 말대꾸는 그 자체부터가 글러먹었단 말이오. 너가 나를 좀이라도 스승으로 여긴다면 시방 이것이 말대꾸를 계제요?
2: 하지만 어머니, 어머니도 생각을 해보세요. 똑같은 음인데 어제는 절대로 음을 흔들지 말라고 야단치시고 오늘은 음을 조금씩 흔들어야 된다고 하시니 제가 어떻게 비율을 맞춰야 좋을지 모르겠어요.
1: 똥을 쌀련 같으니 싹수가 이런 거를 진작에 알아불었어야 쓰는 거인디. 아 스승이 앉으라면 앉고 쓰라면 쓰는 거이지. 말 같지 않게 너가 예술에 대해서 뭐 짓불이나 한다고 돼요 안 돼요 댓글이냐.
2: 어머님.
1: 예술이란 때마다 변하는 것이 예술인 것이요. 응? 아, 사람이 어제 오늘 다르고 아침 저녁이 다른 것인데 어찌 예술이 기계로 찍어낸 금부처 같을 것이냐. 응? 어찌 가야금 가락이 탈적마다 같을 것이냐 이 말이요.
2: 어머님 그런 뜻이 아니고요.
1: 내숭 떨지 마라. 너 심보에 불행이 지나가는 줄 내 흔히 다 알고 있어. 응? 너가 그렇게 설치된다고 내 발치에 가당키나 흔 말이여? 왜 처음부터 감정을 잡고 벌벌 흔들어대냐? 응? 흔들지 않는 것도 감정을 나타내는 한 방법이라고 했잖여. 듣는 사람이 울지도 않는데 통곡부터 하면 쓰겄어? 아깝다는 생각이 소리를 거덜내느니 자고로 명인이란 불필요한 가락을 엄히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 명인이다 이 말이여. 이 열불나 죽겄네. 아가 소주 좀 가져오니라.
2: 누구나 자기 예술에 대해서 불만족스럽고 겸손하기 마련인데 어머니는 정반대야. 자기가 무슨 가야금의 제왕이나 되듯이 고만하시니.
3: 엄만 그럴 만한 자격이 있으세요. 죄송해요 선생님.
2: 물론 내가 죽사 선생님을 따라갈 순 없지. 어머님이 현존하는 가야금 산조의 최고 연주가임에는 틀림이 없어. 하지만 그것이 어머님 말고 서기복류를 발표해서는 안 된다는 이유는 성립이 안 돼.
3: 엄마가 한 교수님 독재 자체를 반대하신 건 아니잖아요. 좀 이르다는 것 뿐이죠.
2: 나도 알아. 그렇지만 내 실력을 어머님 귀에 맞힌 뒤 독재를 열 순 없어. 명심의 무이야. 서기 복류가 알려지고 인정을 받아야 어머님이 인간문화재 지정을 받으시고 너 화분애가 전수사 지정을 받아. 알겠니?
3: 선생님.
2: 뭐?
3: 내 힘으론 엄마 설득 못해요.
2: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네 나이가 마흔이 넘으면 네가 문화재 지정을 자동적으로 받게 된다니까 그걸 몰라? 예술은 학술은 해온과 동급이 되는 거야. 마흔 한 살의 이무희 씨가

0: 아니 지금 뭘 하고 계세요, 아주머니?
1: 잠깐만 네? 기다리세요.
0: 네. 아니 나 일 나가봐야 하는데.
1: 다 됐어요.
0: 아니, 이게 뭐예요? 어. 한국 최고의 가야금 산적. 욕쟁이 할머니와 함께 더위를 잊으세요. 장소 욕쟁이 할머니 집.
1: 어때요?
0: 이야, 이거 잘 그리셨는데요. 아 근데 방금 분이 오겠어요?
1: 저기 일 나가시다가요. 네. 사람 눈에 잘 띄는 곳에다 좀 붙여주세요.
0: 그야 어렵진 않지만. 뭐 하긴 욕쟁이 할머니가 마당에서 어? 가야금 타고 소리하고 하면은 깡패들한테 행패를 한다나겠군요.
1: 부탁 좀 해요. 대신 저 저녁에 제가 호박나루 맛있게 무쳐서 갖다 드릴게요.
0: 아이고 앵거리 염려 마십시오.

0: 이것이 우리 선영덕인 줄 알았더니 여기 와서 본 게 우리 장모와 향단이 비는 덕이 절반이 넘는구나. 그려도 내가 한번 불러봐야지. 이리 오너라. 이리 오너라. 이리 오너라. 춘향모 깜짝 놀래서, 아이고 향단아, 너희 아씨 생목숨이 끊어지게 되야 그러는지.
1: 아이고야.
0: 성주 조왕이 발동이 걸려 그러는지. 네. 어떤 놈이 술 다 푹 처먹고 온열 장마에 토당 무너지는 거야. 향단아, 나가서 알아보고 오니라.
1: 네.
0: 향단이 핑하게 나가더니 여보시오. 여보시오, 누구를 찾소? 너그 마님 좀 뵙자고 여쭈어라. 네네네네. 마님? 밖에 어떤 거린이 와가지고 마님을 좀 뵙자고 하는디요? 이, 그 사람 성질이 이상하다고 여쭈어라. 향단이 촘촘 걸음으로 나가가지고, 손님, 우리 마님이 그러시는디요? 당신 성질이 이상하다고 하는디요? 이, 내 성질은 원래가 팔자 속아닌 게 고칠 수가 없다고 여쭈어라.
2: 아이고, 시원하다. 소리란 새우젓갈 같이 삭힐수록 좋고, 술같이 묵힐수록 좋고, 인생의 웬가 때에 쩔수록 좋은 법이여. 산조는 20년이란 말도 있지만, 아무리 재주가 좋아도 10년은 들고 파야 제맛이 나는 법인데. 3년 배워서 발표를 허겄다고 번번이 그냥 낯가죽도 두껍제.
3: 왜 3년이에요? 한 교수님 30년 동안 가야기만 했다잖아요.
2: 아, 서기복류만 30년 들고 팠다고? 그냥 가야금줄에 손끝 붙으려면 아직 멀었어. 혼이 줄에 담겨야지. 재주만 나대는 거 대장장이 풀무질하기제 누군들 못하냐. 더구나 그 재주 가지고 발표 꺼정 허겄다고? 앞소사. 자고로 쟁이란 무대를 무서울 줄 알아야 하는 법이다.
3: 엄마도 참, 엄마처럼 먹고 자고 밤낮으로 가야금 탄 사람 이제 없어요. 세상 바뀐 거 오래라고요.
2: 네 년도 그리여. 알량한 상 타고 상금 탔다고 애미 머리 꼭대기에 올라갈 생각 말어? 손끝이 잘 돈다고 빽빽이 쏟아놓는 그냥 가야꼬 소리 너도 들었지? 환쟁이가 붓잘 돈다고 화선지에 온통 까막칠 해놓는 바로 그 짝이다. 소리를 알수록이 소리를 무서워해야 하는 법인데, 수없이 참고 참아서 그 소리에 속 살 거정 잘 달군 연후에야 비로소 한 소리를 내는 거이 쟁인 거이요. 그렇게 참는 소리로 귀에 스칠락 치면은 그 소리 속에 빈 것 같아서 낯이 붉어지는 판인데.

0: 주무세요, 엄마? 발표일 하든 말든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돼요?
1: 소리가 좋아서 학비 대줘. 용돈 심심치 않게 대줘.
2: 그게 싫단 말이에요.
1: 진짜 소리끼가 뚫린 양반은 시상천지에 그 양반 한 분뿐이요. 유당 빼고는.
2: 하여간 난 삼촌동 가기 싫어요.
1: 그리여 그리여. 좋아. 길거리에 나 앉자. 이 나 앉어.
2: 그게 날 팔아먹는 거야. 뭐가 달라?
3: 언니!
1: 어쩌?
2: 엄마가 진짜 쟁인지 아닌지 그건 난 몰라. 하지만 엄마 인생 난 존경 못해. 구질구질해.

0: 난 연주자인가요? 아니면?
1: 우리가 기생파티 흉내라도 낸다는 뜻입니까?
0: 어느 쪽이죠?
1: 어느 쪽이든 생각하기 나름 아니겠습니까?
2: 아, 아주 굿 아이디어입니다. 국악의 현대화가 아주 절실해요.
3: 국악을 현대화시킨다고 해서 그 원형까지 잃어버리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2: 좋다, 이 말 나온 김에 나도 한 마디 하겠다고. 쉽게 말해서 국악에는 정악하고 소각이 있는데 정악은 양반이 즐기던 것이고 소각은 상놈음악이 아니란 말이야.
3: 그렇게 딱 잘라서 말씀하세요.
2: 아, 내 얘기는 지금 세상에 양반 쌍놈이 어디에 있으며 국악 전체가 대중의 관심으로부터 외면당하고 있는 현실에 전통만 내세워서 되겠느냐는 거야. 아, 가령 이제 쉽게 배우고 즐길 수 있는 민요부터 대중을 끌어들여서 차츰 산조라든가 악이라든가 이런 데로 가야지.

0: 않겠느냐는 거야. 원장님 어떻습니까? 이 둘 다 필요한 거 아닙니까?
1: 차 선생님 말씀도 옳고 찬우 말도 옳고.
0: 그거 좋다. 이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야, 한 잔 받아.
1: 내가 받을게.
0: 아이 됐어 됐어 됐어. 아이 저 말이야, 하여간 이 젊은 사람들이 앞장서서 나서야 돼. 그렇지 않고는 국악에 희망이 없다고. 에, 들자고.
2: 그나저나 저 분위기도 이런데 우리 동석 씨 노래 한 자리 들어보자.
3: 그래. 그래.
1: 알았어요.

0: 다 갔다 올게.
1: 신고할게요.
2: 아, 그래요. 저 어디가요?
3: 나도 가봐야겠어.
2: 할 얘기가 많아.
3: 다음에.

0: 사람 좀 괴상하더라.
1: 윤호 씨?
0: 언니하고 특별한 관계?
1: 글쎄.
0: 사람이 들어왔는데 본척 만척이야. 인사도 안 받고.
1: 원래 그래.
0: 언니한테 가야금 배웠어?
1: 몇 번?
0: 그냥 부잣집 아들이야? 아니면 직업이나 있어?
1: 뭐랄까?
0: 언니한테 부탁이 있어 왔어.
1: 뭐?
0: 언니 아파트 방 몇 개야?
1: 방은 왜? 며칠은 채워줄 수 있어. 하지만 그 이상은 안 돼.
0: 며칠 가지고는 안 돼.
1: 아예 집 나오려고?
0: 그러고 싶은데.
1: 그럼 하루도 안 돼 죽사 선생님한테 머리끄댕이 잡히기 싫어.
0: 그 이유 하나뿐이야?
1: 설빈이 손재주 하나뿐이야. 학교 다닐 때부터 그 여잔 내가 잘 알아. 세상 사는 법을 잘 알지만 진짜 쟁이는 못 돼. 죽사 선생님이 기대를 거는 건 너야. 딸이 아니라 제자로서 너에게 기대를 거는 거야.
0: 언니.
1: 아무 말 말어. 난 못 도와줘.
2: 이거 나가라! 아, 미쳤다! 아, 이거는 뭐 가시네, 이거는 아주 그냥 육각이 풍부야, 아주 좋아. 왜 그려? 살금살 갖고 니 못해 갖고 싶어.
3: 얼싸!
2: 손을만 하자고 내고, 으쌰!
3: 얼싸!
2: 아, 이거 다! 아, 차버니야! 으쌰! 문어 나와라!
3: 에이!
2: 야, 너 또 뭐야? 으쌰! 아, 좋다! 으쌰! 으쌰! 아, 이거 좋다! 원래 무서워하는 건 신나가 없는 자체용물이야. 흐느르느 흐지적거리면서 착착 들어 감기겠다. 아이 좋다.

0: 그러실 줄 알고 속내이랑 미리 준비해왔어요. 저번에 들어오셨을 때도 그냥 나가셨겠네. 여기.
1: 저.
0: 여보. 바쁘세요?
1: 그냥 가.

0: 소식이 됐어요? 제가 말해요?
1: 왜 이러지? 왜?
2: 몰라.
1: 이거 진짜 이야?

0: 오늘은 속상금을 좀 타봐라.
1: 진짜 소리끼가 뚫린 양반은 시상천지에 그 양반 한 분뿐이요.

그때요, 추유는 일반 문무 장대상이가 모여 앉아 군병 조발 예비열세. 이날 간간 그냐에 천색은 청명하고 미풍이 부던 그날 추유 노숙 따름으로 와 공명이 나를 속였다. 이 윤동 때 어찌 동남풍이 쓸소냐? 노숙이 대답하되 제 생각에는 아니 속일 사람인데 더여이다. 어찌 아니 속일 줄 아느뇨? 공명을 지내보니 최준한 영웅이요 사람은 또한 군자라. 그러한 군자 영웅이 이러한 대사에 어찌 거짓말로 남을 속일까? 조금만 더 기다려보사이다. 하하이 보다야 그날 성경이 바람이 차차 일어난다. 급박 광풍이 우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

나기 백보의 헌모는 늑다야 성으로 벌 삽시다리 나무 대풍이 이렇게 가게 와대벌 몸도 대폭판 허거를 찬동날 찌른 나니 주유가 이 못냥벌 지난지라 이 사람을 탈주하는 귀신도 난청이라 아니물에 두어서는 통의 화근이니 중역 화름의 날이라 선성 정복을 불러 은근히 본부어대 너희 수륙으로 나누어 남병산 올라가 제갈량을 만나거든 장단을 놓지 말고 공명을 상토 잡고 드는 갈로 목을 얼른 쏴 일명을 당도하라 공명을 지내보니 체준한 영웅이오 사람은 군자라 죽이기는 아까우나 그 뒤로

너희 놈소조라니? 공명이 어디로 가느냐? 아니소 졸등은 공명 모두 낙득 박았던 사람이 많이 보.

원복이 간장수 선비 북내령 방대전하더니 우리 그를 내고 왕이라고 소근소근 목에 딱딱딱딱 입만 둥근둥근 하더니 그 백급이 잡은 하고 상류로 가더이네. 당시 운명이다 달랜대를 잡았다고 놈사공아 예 네 배를 빨리 저어 구경 배를 잡아야 망정 마디를 못 잡으면 이 칼로 네 목을 끄르게여 이 물에 붕덩다를 치며 여배 꼴로이 찾으며 사공들이 황급하야

밥이 되겠구나. 또 최고야 진다 이자 보라 휘겨라 저라 저라 휘겨라 후야 니야 너야 눈은 이 뜨들어 가를지 상류를 바라보니 호강요 얼떠

마음 이모 아는 일이라고 일보자고 해보아라.

자룡이 분을 리어 선생은 어찌 저런 남한 놈들을 목전에다가 놓으니까 소장한 살 끝에 저놈의 뼈지를 산적배도 더우리다. 공명이 말류되 아니거나 양국같이는 생각하여

약초기든 마르시고 돌리어서 나보내소성 저룡이 불을 참고 선비 국서성 놈서성 정봉아 성산 조자룡을 아느냐 모르느냐 가던 게 모르고 오거든 뒤에 바라보며 백보안이가 되던 나는 장봉 철자를 내려 뒤집게 바르고 주먹을 실어야 대두를 숙이고 홍보벽에는 주먹이 터지게 정동을 광지고 삼지임을 올려 궁혈을 나그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

0: 사랑을 몰라서 진단도
1: 젊은 국악인들과 함께하는 국악 실험실입니다.
2: 그럼 어떻게 굶어 죽어?
3: 아니 아니 그냥 빌어보자.
2: 고척돔 단독 콘서트 나중에
1: 늘 그냥 머릿속에 상상하면서 그럼요. 꿈꾸면서 그럼요. 우리가 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고.
2: 맞아요.
4: 음악 덕후 같은 사람들을 일단 모아야 된다 해서 이제 여러 가지 그 조건이 있었어요.
5: 채점을 다 당한 거예요.
1: 괜찮아요. 저희 아지트에서는 어떤 얘기
5: 듣는 아지트니까. 아,
1: 그럼 아지트인데.
6: 이것은 유네스코에 등재된 세계유산의 불빛. 한 나라의 유산이 아닌 인류 전체의 유산으로 빛나도록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대한민국에서 세계가 함께합니다.

지금부터 모건대학교 국악과 개설 30주년 기념 정기연주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모건대학교에서 지금 국악과에서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는 김나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모건대학교 국악과는 지난 30년 동안 또 전통을 잇고 미래를 열어가는 수많은 국악 인재들을 길러내며 우리 음악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써왔습니다. 오늘 무대는 그 발자취를 돌아보고 또 앞으로의 30년을 함께 꿈꾸는 그런 소중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저희 모건대학교 국악과는 1995년 고 노동은 교수님의 큰 뜻과 헌신 속에 시작되었는데요. 이후에 임재원 교수님, 또 이재경 교수님, 이태백 교수님, 신흥재 교수님과 같이 여러 교수님들의 우리 음악에 대한 자부심과 또 교육에 대한 철학으로 학생들과 함께 굳건하게 학과의 역사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1부는 저희 국악관현악 곡입니다. 첫 번째 곡은 이태백류 아쟁산조 협주곡입니다. 이번 협연에는 저희 재학생인 강동환, 모연태 두 재학생이 수고해 주겠는데요. 이 두 친구들에게 아주 큰 축하의 박수를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격려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프로그램 준비하겠습니다.

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네, 네, 좋았죠? 네. 이 두 친구들은 아마 오늘 이 시간을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공연은 좀 특별한 게 창과 간연악, 강도근제 흥보가 박타는 대목인데요. 지금 오늘은 이 곡을 초연하는 날입니다. 처음 이렇게 여러분들께 이 곡을 선보이는 날입니다. 우리 이난초 선생님의 흥보가 박타는 대목 큰 박수와 함성으로 모셔보겠습니다.

그때 흥보가 지붕으로 올라가서 박을 톡톡 튕겨보니 칠팔을 찬 녀석에 박이 꽉꽉 여물었겄다. 흥보가 박 세 통을 따다 놓고 한 통을 먼저 타는 뒤 박 타는데 무슨 소리가 있으리오마는 그래도 한번 해보던 것이었다.

헛발이 퍼지라우니 박통속이 행 흥보가 기가 막혀 복 없는 놈은 계란에도 유골이라더니 어느 도둑놈이 박속은 싹 긁어가 버리고 나무 조상께만 훔쳐넣었구나. 여보 마누라 여 갖다 내 버리소. 흥보 마누라 곁에 섰다. 아이고 여보 영감 그 박통속에서 나온 것이니 한번 열어봅시다. 하, 여자란 게 남자보다 통이 더 크단 말이여. 이걸 열어봐서 좋은 것이 들었으면 모르되 만약 나쁜 것이 들었으면 자네가 어쩔랑가. 좋은 수가 있네. 자네는 자석들 데리고 저 문가에가 서 있어. 내가 이걸 열어봐서 좋은 것이 들었으면 손을 안으로 들칠 것이고 나쁜 것이 들었으면 손을 내칠 것이니 자네는 자석들 데리고 내 째버리 소그리야. 흥보가 개 두 짝을 가만히 살펴보니 흥보씨 괴탁이라 허였겄다. 오 이거 날들이 열어보라는 말인디. 한 개를 슬그머니 열고 보니 어백미 쌀이 하나 쑤부하고 또 한 개를 열고 보니 돈이 그저 꽉 찼겄다. 흥보가 어찌 좋던지 장단을 희머리로 탈랄 몰아놓고 괴도짝을 한번 떨어비어 보는디

돌아보면 너는 하나 같아. 부어내고 대야내고 대야내고 부어내고 부어내고 대야내고 대야내고 부어내고 부어내고 대야내고 대야내고 부어내고 두 손 들고 보면 너는 하나 같아.

갔지. 따로 구워놨던지 그 돈과 쌀을 어떻게 계산할 수가 없던가 보더라. 흥부가 좋아라고 괴 두 짝을 들고 돈 한 끼물을 들고 춤을 추고 한번 놀아 보란디.

네, 여러분 명불허전이라는 단어가 생각이 납니다. 그렇죠? 정말 국악계에서는 뭐 명창, 명인 이런 단어를 많이 쓰잖아요. 근데 그 저희가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응원하는 의미에서 명창 이런 의미가 아니라 정말 정말 진정한 의미의 명창은 이러한 소리를 들려주시는 선생님들이 명창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세 번째 프로그램 잠깐 그럼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프로그램은 설장구 협주곡 소나기라는 곡입니다. 2007년에 이제 초연된 곡인데요. 설장구 가락을 관현악 반주에 맞춰 선보인 곡입니다. 한여름의 소나기를 표현한 이경섭 작곡가의 창작곡입니다. 이 곡의 이제 저희 이 곡의 좀 특별한 점은 저희 이번에 졸업한 우리 동문과 재학생들이 다 같이 함께 마음을 맞춰서 준비한 무대로 굉장히 뜻깊은 무대가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옛날 황주도화동에 한 소년이 살았으니 성은 심이요 이름은 학규였다. 그의 안에 각시가 있었으되 견처로고 얌전하사 눈먼 가장 품을 팔아받들며 근근히 살아갈지 각시 부인 뜻밖의 산후별증이 일어 딸 낳은 지 7일 만에 세상을 하직하였구나. 그때여 신봉사 따로기만 기다릴지.

반씩 재워주고 원놈 남 부인은 쌀 대식 떠서주면 맘쌀이 나 허여주어 이 인봉 사주와라

얌지암 살캉얌캉 설마 둥둥 낸다 서울가 서울가 밥만한 얻었다 도로방 속에 넣었더니 머리 감은 시양지가 찰랑달랑 다 까먹고

0: 이렇듯 세월이 어려워요. 심청 나이 벌써 15세가 되었구나. 부행이 출천하고 얼굴이 또한 일색이라 이렇듯 소문이 원근에 낭자하니 하루남 무릉총 장승상댁 부인이 시비를 보내어 심청을 청하였구나. 그때의 신봉사 따로기만 기다릴죠.
1: 청아, 어찌하여 못 오느냐. 청아,

0: 아버지.
1: 아니다. 아니다. 나 네 아버지 안 할란다.
0: 아버지, 제가 더디 왔다 노하시었소.
1: 아이고, 그냥 나 혼자 끙끙 앓다가 죽어버릴란게.
0: 아버지, 그게 무슨 말씀이요? 아버지는 저를 믿고 저는 아버지를 믿어 대수사를 의논하옵난디 노하라 쓸데없다 하시니 마음이 섭사옵니다.
1: 아가, 청아, 너 지금 우냐? 오지 마라, 오지 마라. 이 애비가 다 말아마. 실은 내가 너를 기다리다가 하도 답답하여 너를 찾으러 나갔는데 아 요아 개천물에 퐁덩 빠져 죽게가 되었지.
0: 예?
1: 마치 몽운사 화주승이 지나가다가 나를 건져줬어.
0: 아이고 고마워라.
1: 더 들어봐. 건져만 죽어갔으면 고마울 것인데 그 콩양미 300석을 몽사로 시주를 하면은 어디 눈을 뜬다기에 눈 뜬다는 소리만 듣고 콩양미 300석을 시주척에 적어 보냈으니 이런 미친

0: 전혀 답니다.
1: 전혀 답이
0: 없습니까?
2: 여보시오 선임네.
0: 왜 그러시오?
2: 이런 몸도 사시겠소?
0: 낭자는 누구며 몇 살이오?
2: 이름은 심청이고 나이는 15세요.
0: 거 우리가 사기는 마땅하나 낭자는 무슨 일로 몸을 팔려 하시오?
2: 부친이 안맹어여 천지분간 못하던 중 공량미 300석을 몽은 사이 시주오고 불공을 들이면 3년 내로 눈을 뜬다 하여 이 몸을 팔려 하오.
0: 기다려 보시게나. 보여보게. 자네들 생각은 어떤가?
3: 난
4: 고안이 효녀인 듯한데 우리가 저런 처자라는 사면 누굴 사겠소?
0: 알겠네.
5: 그 삽시다.
0: 빈낭자, 딸 300석을 옹사로 보내드리리다.
2: 행선날이 언제니까?
0: 이달 15일 해가 뜨면 행선날이니 낭패 없이 어여주오.
2: 그런 염려하지 말고 우리 아버지가 알면 큰일이니 어서 급히 돌아가시오.
0: 다 어서들 돌아가시게나.
5: 어서 가세나.
0: 가세.

보내드려라.

꼼꼼히 잘못 딱 잘못 봐. 양식 주고 술 사먹고 벽 퍼주고 고기 사먹고.

0: 그냥 가면은데 가만 봉창에 이불 대고 풀이야! 얼른 나와!
1: 뱅댕이래! 뱅댕이래!
0: 예예 윤광!
1: 자네가 대사를 다 안 쳤어.
0: 나 지금 읽은 것이 읍내 셋주간에서 호강 많이 했구만.
1: 어째 오늘은 뺑댕이네도 외국인 같고 중도 외국인 같고 다 그러네. 자네 이쪽으로 앉아봐.
0: 예.
1: 내가 오늘 광가에를 갔더니
0: 예.
1: 황성서 맹인잔치가 있다고. 응? 노자까지 후이주니 어서 짐 싸서 황성에 올라가세.
0: 우리만 가요?
1: 아 그럼 우리만 가지 뭐 싹군 사가지고 가나?
0: 아따 우리만 가면 심심도 허고운 게 담배 때 심부름도 시킬 겸 저 건너 황봉산아 데리고 갑시다.
1: 저 건너 황칠이?
0: 예예.
1: 안 돼.
0: 아 왜요?
1: 그놈이 여간 우몽한 놈이던디.
0: 아 우몽하면 저 우몽했지도 하고 뭔 상관이깐데.
1: 그래도 옛말에 시벌 지목이란 말이 있어.
0: 시벌?
1: 뭐 시벌?
0: 이 양반이 이제 요까지 오네.
1: 여기 참... 아니고 무시간에 팬이야. 시벌 지목! 10번 찍어서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다 그 말이요.
0: 아 나는 10번이 아니라 100번을 찍어도 안 넘어가. 안 넘어가!
1: 안 넘어가? 그래 우리 뺑대기네가 열려가지고 100년지. 그러면 내가 얼른 가서 그놈 데리고 와야지.
0: 안 돼 아치. 아이고 눈근육도 뭔 영감이 어떻게 가신다고 그러시오. 그러시오. 눈 밝은 지가 핑 갔다 팽 올라요.
1: 자네가 갔다 온다고?
0: 예예.
1: 그러면 좋은 수가 있네. 그놈 집 앞에 가서 안으로 들어가지는 말고 여보시오 황봉사 우리 심생원님이 황성 맹인잔치에 같이 가자고 합니다.
0: 정말 걱정 마.
1: 뒤도 돌아보지 말고 그냥 행하니 어서.
0: 예 영감 어휴 갔다 올려요.
2: 오메 시장
0: 아이고
2: 태극박 터지겠네 씨.
0: 야 이씨
2: 오메 씨
0: 너 눈근육도 없냐 이씨.
2: 그저 난 눈근육 없다
0: 오메
2: 피나 씨
0: 많이 들어본 목소리인데
2: 씨

0: 내가 선물 하나 준비했는데 일로 와봐.
1: 무엇이요? 와봐. 뭔 선물?
0: 일단 나 급한 게 저기 물레방앗간. 아, 요즘은 물레방앗간이 없어. 그 유성호텔로 일단 가자.
1: 아이고 안 돼. 지금은
0: 안 돼.
1: 아, 우리 영감탱이가 평생 맹인 잔치를 가자고 하는데 우리 사랑하는 동상을 두고 갈 수가 있어야지. 그래서 데려가는 길이야.
0: 그만 그랬어. 나도 황성은 가야겠는데 우리 사랑하는 뺑팔을 두고 갈 수가 있어야지. 그래서 나도 지금 데려가는 길이요. 뺑.
1: 예.
0: 좋은 생각이 났다.
1: 뭔 생각?
0: 이리 와봐. 우리가 황성을 가다가 주막에서 잠을 자다가 도짜 망짜

0: 그러지. 어메, 이렇게 이쁜 생각이 어디서 나왔을까?
1: 어디서? 요 대갈통.
0: 대갈통. 아이고, 알았어, 알았어.
1: 그래요.
0: 그러면은 내가 먼저 들어갈 것이.
1: 알았어.
0: 조금 있다가 들어와. 알았지? 영감, 영감, 영감.
2: 에이,
0: 다녀왔어.
2: 수고했네. 그 녀석 안에 있던가?
0: 아, 있는가 없는가는 모르겠고 영감이 시키는 대로 문 밖에.

0: 잘했네 잘했어. 그 녀석 있으면 금방 올 것이구만.
1: 신창원 계시오.
0: 아이고, 금방 와보. 그새 왔구나. 황인가?
1: 황이 뭐요 황이.
0: 뭐 황보고 황이라 어제 그럼 내가 뽕이라고 오냐.
1: 아따 그 내 이름이 버젓이 황출이라고 했는데 만날 때마다 황황황황황황 그러시오. 짜증나게.
0: 내가 미안하네 미안해. 자네 일이 그죠? 이름이 누루왕 일곱칠. 응. 영어로 하면 엘로세븐.
1: 엘로세븐. 응.
0: 황칠인 줄 내가 알지만은 그죠? 쉽게 부르라고 그랬네. 그죠? 자네 황성 맹인자치 이야기 들었는가?
1: 야,
0: 일로 와보소.
1: 예, 들었어.
0: 맹정이네.
2: 예예예.
0: 일로 와서 앉아.
1: 들었어.
0: 내가 자네를 오라고 한 것은 우리 두 내간만 가면 심심하겠지. 내 대면대 심부름도 하고.
1: 아이고 아이고.
0: 우리 뺑댕이는 요강 친구름도 하고, 이.
1: 야, 살살.
0: 그럼, 겸해서 같이 올라가자고 불렀으니, 같이 올라갈란가?
1: 아이고,
0: 에이. 황.
1: 오메, 오메, 오메.
0: 황.
1: 오메, 오메.
0: 황!
1: 야!
0: 내 말 들었는가?
1: 임병샹, 뭐라고 했는지요?
0: 아, 이 녀석이.
1: 부어 죽겠는데.
0: 눈구정만 먹은 것이 아니라 귓구정까지 멀었네. 잘 들어, 이놈아! 자네를 오라고 한 것은 내 댐배 때 시부를 보면서 항상 냉인잔치에 같이 가자고 불렀으니 같이 가자고 말이여.
1: 그러게 말씀을 똑바로 하시오. 그 심생원이 내 댐배 때 심부름을 한단 말이오. 내가 심생원 댐배 때 심부름을 한단 말이오.
0: 무엇이 어쩌이? 아니 나이든 어른이 그래. 젊은 놈 댐배 때 심부름 할까?
1: 나 그러면은 샹 들어서 안 가 샹 확실히
0: 하지 마라. 너 간 것이 아무래도 내가 끈적끈 했다 이 샹.
1: 안 가 나도 샹.
0: 가지 마.
1: 나는 안 가고.
0: 야 맹정이네.
2: 예예.
1: 어디서 돌풍 안 받지 라고.
0: 우리 두 내가만 올라가.
2: 세사에다가. 안 간다고 라. 안 간다고 말은. 안 간다고 말은.
1: 기다려봐 일단 좀 치고. 그렇지 이게 맞나 안 맞나 봐야요.
0: 야 그래도 껄쩍지 했다 너 그런 것이. 가지 마라 가지 마.
1: 오메 나이스 샷. 이럴 때 박수 한번 치는 것이.
0: 얼른 짐 챙겨서.
2: 예. 예 영감.
1: 갔지. 이태백 교수님 오늘 결혼 나와 함께 나트랑 골프장으로. 그래요 그래요 그래요 그래요. 심생원 그러지 말고 우리 둘이 갑시다.
0: 갑자기?
1: 그죠. 오메.
0: 그럼 같이 가세요. 뺑댕이네.
2: 예.
0: 행장 챙기고.
2: 예. 챙겼어.
0: 어떻게 같이 가게 된대.
2: 갑자기. 같이 갑시다.
0: 같이 가세요.
2: 예.
0: 뭐 할 말 없는가?
2: 아, 여보 영감. 우리 가는 길이 심심도 허거운게 영감 킬로레나 부르시오. 아. 내가 입장간 칠랑.
0: 그러세요. 그래, 황칠이.
1: 야.
0: 자네는 우먹하게 저만치 물러나 있어.
1: 임병 지랄하고 쌍. 여우같이 가. 저거라.
0: 뺑댕이네.
1: 마음에 안 들어. 저거.
0: 자네는 내 집행막대를 잡고 기잡이를 어서. 내가 노래를 하지.
2: 잡았어.
0: 저 우리 뺑댕이네가 우크라이나에서 왔어요. 이해를 하세요. 네. 도와동아 살림꾼

0: 여기서 좀 쉬었다 가십시다.
1: 뭐 한 번씩 있다고 그렇게 힘들다고 그래.
0: 아유 힘들어. 여보 영.

0: 언데 서로 장기자랑 한 번씩 하고 가는 것이 아 어떻겠어? 누가 먼저 해보라.
1: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0: 내가 전라도 사람인디?
1: 어, 왜 전라도요?
0: 나도 전라도요.
1: 그래요?
0: 응. 그럼 말 안 해도 알지?

잘 되는다 잘 되구나. 우리가 이렇게 잘 쉬고 잘 놀았으니 화석이를 떠.

0: 제발 저기 오고 회사를 거시로구나.
1: 거주 성명이 무엇이며 처자 유무를 낱낱이 아뢰도록 하시오.

0: 누가 나있다뇨? 아버지라고요.
1: 아이고 아버지, 여태로를 못 드셨소. 인당 속에 돌에 빠져 죽던 청이가 살아서 여기 왔소.

0: 보인다. 보여. 여기 태백이 동생도 보이고 완철이 동생도 보이고
1: 떴으니까 보이지.
0: 내가 눈을 떴다. 내가 눈을 떴어.
2: 아버지.
0: 아버지. 저기.

0: 시작하고 나서 좀 달라진 게 있을까 궁금하거든요.
1: 무용하고 나서는 체력이 엄청 좋아져서 한 시간도 걷든 연습할 수 있어요.

0: 이 노래 들어볼래?
1: 와, 이거 진짜야?
2: 에이, 설마. AI겠지?
1: 오, AI로 만든 거네.
3: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4: 경제총조사가
5: 당신의 사업을 업!
4: 인공지능 활용 데이터가 AI 인재 교육 확대로
6: 혁신기 업!
5: 로봇 활용 데이터가 로봇 산업 지원 확대로
6: 자영 업!
4: 사업 데이터를 업하면
5: 내 경쟁력이 업됩니다. 2025년 기준 경제총조사

안녕하세요. 영재 한음에 오신 여러분, 저는 전통음악을 공부하고 있고 우리 전통음악을 너무도 사랑하는 김서현입니다. 오늘 열리는 이 영재 한음회는 크라운 혜태가 주관하는 모여라 한음 영재들 및 한음 꿈나무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한 친구들이 준비한 재미있는 공연입니다. 저를 포함한 오늘 무대에 서는 친구들은 우리나라의 음악을 이끌어가는 큰 나무들이 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0: 보는 것만으로도 즐거운 우리 음악이지만 함께 즐길 때 그 즐거움이 배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악을 즐길 때 함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추임새인데요. 공연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추임새를 배워보는 시간이 가져보려고 합니다. 제가 하는 말을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이 씨구!
1: 어이 씨구!
0: 좋다!
1: 좋다!
0: 잘 따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추임새는 어떤 위치에 넣어야 한다는 규칙이 없으니 공연을 보시다가 연주자를 응원해주고 싶을 때 언제든지 외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무대는 하늘빛 가야금 병창단 친구들의 싸름, 금다래 꿍, 풍구 타령입니다. 서도민요 세 곡을 연곡하였는데요. 평안도와 황해도 지방에서 불리는 곡입니다. 남도 소리와 달리 콧소리를 섞어 얇게 떠는 창법이 매력적이며 때로는 애절하고 때로는 경쾌한 멋이 있습니다. 그럼 제가 어이 씨구 하면 여러분들께서 좋다로 공연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이 씨구!

두 번째 무대는 한예준 선배님의 기밀구류 아쟁산조입니다. 기밀구류 아쟁산조는 장월중선류 가야금산조의 가락을 기반으로 화두해 판소리적 선율의 흐름과 드라마틱한 감정선이 짙게 배어 있으며 연주자에게 단순한 기교 이상의 호흡, 정서, 해석을 요구하는 곡입니다. 활의 강약, 속도의 세심한 조절을 통해 음악적 긴장과 이완이 섬세하게 만들어내는 것이 이 산조의 묘미 중 하나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한예준 선배님의 무대를 감상하시겠습니다. 아이씨구!

세 번째 무대는 제가 준비하였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음악은 개고리 타령, 너영 나영, 군밤 타령입니다. 먼저 경기 입장 개고리 타령은 앞산 타령, 뒷산 타령,

타령 등을 이어부른 뒤 마감하는 성격의 노래이며 장단은 빠른 삼소박 사박자의 곡입니다. 연이어 들려드릴 너영나영은 너하고

쉽게 부를 수 있는 흥겨운 가락의 민요입니다. 마지막으로 들려드릴 군밤 타령은 복는 타령 장단에 많은 엇박으로 되어 있으며 13절과 후렴으로 된 유절 형식의 곡으로 리듬이 장단마다 변화가 있고 생기가 있는 노래입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번째 무대는 은율탈춤 보존의 친구들의 은율탈춤 사과장 양반춤입니다. 탈춤의 대표적인 소재 중 하나인 조선 후기 양반에 대한 조롱풍자 가장으로 하인인 말뚝이에게 양반이 조롱을 받는 대목이 돋보이며 양반 가문의 부인 세맥씨가 꼬두기를 낳게 되고 채파리가 등장하여 꼬두기를 달래며 꼬두기 타령을 부르는 것이 인상적인 작품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은율탈춤 보존의 친구들의 무대를 감상하시겠습니다. 아이씨고!

팔뚝이다. 팔뚝 구경하려고 떠났다. 구황산에 올라가 구황굴을 구경하고 이곳에 당

0: 공손히 허리를 굽혀 소인 부르셨습니까? 하고 대답하는 것이 옳거늘 내이 무슨 벌장머리인고?
1: 예, 죄송합니다. 하도 오래간만에 뵈었기에 너무나 반갑고 얼떨떨하여 아그머니 채찍으로 대가리를 했었습니다.

0: 저놈이 댕굴을 넙니다. 나 죽는다.
1: 아, 이게 웬일이냐?
2: 양반 노릇은 못하겠어. 정말 댕굴을 보면 기절하겠어.
3: 아따, 말 뚝가!
2: 예!
3: 아이고! 아이고, 형님들! 말뚝이가 나를 따라 안 들래요. 어떠어떠 말려도!
1: 이게 웬일이냐?
2: 양반님이 넘어지실까봐 다리를 보여드렸습니다! 도도독하게 떨리니 이를 어찌하며.

새끼야! 이야, 그 녀석 참 잘생겼다. 후전자전이라더니 그 녀석 참 잘생겼구나. 내가 세상에 살다가 아직까지 아들이 없었는데 새끼 낳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어디 한번 데리고 얼러보자. 오르르르르르르르르르 까꿍. 우와, 하하하하. 야, 이 녀석 어디 한번 곳곳이 서봐라. 꼬둑 꼬둑 꼬둑 꼬둑 꼬둑 꼬둑 꼬둑 꼬둑 옳고. 자, 꼬둑이 타령이나 한번 해보자. 꼬둑 꼬둑 꼬둑 꼬둑 꼬둑 꼬둑이 내 새끼야. 어느

동 동네 방네 기음동 금자동이냐 은자동이냐 만처청 사내부배 동이라고 독구독구 꾸독구 독구독인 내 새끼야. 야, 이 녀석 아주 방실방실 웃는구나.

다섯 번째 무대는 어린이 소리단 소리 소은 친구들의 수군가중 호랑이 부름 자라 목 내력 대목입니다. 수군가중 호랑이 부름은 호랑이를 토끼로 잘못 알고 불러 호랑이가 내려오면서 자라와 함께 통성명을 하며 자라의 목 내력을 듣는 대목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소리 소은 친구들의 무대를 감상하시겠습니다. 아이 시구! 우와!

0: 채를 든 손을 올렸다 내리면 얼씨구 추임새를 넣어주시고요. 채를 안 든 손을 올렸다 내리면 좋다 추임새를 넣어주세요. 채를 든 손을 올렸다 내리면
1: 얼씨구.
0: 부채를 안 든 손을 올렸다 내리면
1: 좋다.
0: 감사합니다.
2: 그때여 별주부 수로 말리를 아래턱으로 밀고 나와 아래턱이 뽀뽀 터여 퇴짜를 후짜로 붙여 한번 물러보는디

논의.

0: 살펴보니 아무도 없고 누 말라버린 새똥 같은 것밖에는 없지.
1: 아니, 이것이 날 부르는가? 이리 보아도 둥글, 저리 보아도 둥글, 어둠을 납작이냐? 하고 고함을 질러놓으니 아무 대답이 없지. 아마 이것이 하느님 똥인가 보다. 하느님 똥을 먹으면 만병통치한다더라.
0: 그 억센 발톱으로 다다곱판을 팍 짚고 먹기로 작정을 하니 다다 겨우 이뿌리만 돼요.
1: 자, 우리 통성명합시다. 아이가 이것이 날더러 통성명을 하자고? 오, 나는 이 산중을 지키는 생원이다. 너는 명색이 무엇인고?
2: 예, 저는 수극전 옥주부 공신 사대손 별주부 잘하라 하오.
3: 고래기가 잘하라

0: 이렇게 빼고 호랭이 앞으로 바싹바싹 달려들며
1: 자, 목 나가오! 목 나가오!
2: 아, 그만 나오시오! 그만 나와! 아, 그렇게 나오다가는 하루에 1,500발도 더 나오겠소! 어찌 그리 조그마한 분이 목이 들락날락 뒤움치기를 잘하시오!
1: 오, 이놈! 내 목 내력을 말할 테니 들어 봐!

0: 보라는 곳이 호랭이가 으뜩 잡았던지 거기서
1: 저 함경도 새소나무 고개까지 도망을

여섯 번째 무대는 화동정제예술단 친구들의 초무입니다. 초무는 이제부터 춤을 춘다는 서무의 구실로 궁중무가 있는데요. 오늘 추는 초무는 춤의 입문 과정에서 학습하는 기본무로 굿거리 장단이나 살풀이 장단에 맞추어서 추는 비정형화된 춤입니다. 작품의 완성도나 극도의 예술성을 가미하기보다는 호흡의 흐름에 따라 자연스럽게 감정을 표출하면서 추는 춤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따라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화동정제예술단 친구들의 무대를 감상하시겠습니다. 아이씨구!

일곱 번째 무대는 예음 전통 사물놀이 연희단 친구들의 중부농악입니다. 경기와 충청 지역에서 전승된 중부농악 장단이 동시대적으로 편곡하여 예음만의 중부농악 장단으로 연주됩니다. 중부농악 장단은 홀수박의 연주가 특징인데 예음의 중부농악 장단은 짝수박도 함께 구성되어 과거와 현대시대를 동시에 품고 있는 사물놀이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예음 전통 사물놀이 연희단 친구들의 무대를 감상하시겠습니다.

꽃이피니 분명코 봄이로구나. 다시 이산저산 꽃이 피니 다시 이산저산 꽃이 피던지 말던지 서른하고 몇 살 더 먹은 한 청년이 있었는디.

상황과 가장 어울리는 산의 방황과 가장 어울리지 않는 산에 이 산에는 매일 매일 고민 고민 생각 많고

0: 고민만 주구장창. 목소리는 타고난 듯. 어떤 사람,
1: 뮤지컬 하세요?
0: 어떤 사람,
1: 성우해도 되겠어요?
0: 목소리 좋다는 말이 왜 이리 듣기 싫은지. 내 목소리를 소리 실력이 못 따라가나?
1: 그래요? 아니죠? 감사합니다.
0: 이제 내가 잘하는 것 더 잘하게 하고 못하는 것 더 잘하게 하면서 그들렁거리며 내 맘대로.
1: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소리꾼이 아니라 오늘은 이 소곡선의 정복원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노래 불러드린 것처럼 방황과 가장 어울리면서도 어울리지 않은 그런 사람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단가의 내용을 짜임새 있게 나름 짰는데 방금 노래를 부르면서 굉장히 많이 틀어졌습니다. 거의 즉흥에 가까웠다,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소곡선이 들려드릴 이야기는 저 소곡선의 선원 정복원의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뭐 물론 궁금해하지 않을 굉장히 지극히 개인적인 이야기 드릴 수도 있겠지만, 청춘만발을 준비를 하면서 창작을 하다 보니 개인적인 이 요소들이 빠져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개인적인 요소들을 많이 그래도 공감을 하실 수 있을 법한 그런 이야기들을 조금 담았으니까 즐겁게 감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소곡선의 김한별 갑판장과 그리고 최민성 항해사와 함께 소곡선의 항해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차 어기야 디어차 어기여차 어기야 디어차 어기여차 나를 싣고 떠

0: 이번 정류장은 세실, 세실극장입니다. 다음 정류장은 정동극장입니다.
1: 그때요, 소곡선의 정복원이 강북 6번 마을버스를 타고 집으로 가는데, 하하, 이런 일이 있었던가 보더라.

정류장에 버스가 멈춰서고 기사님이 고맙다며 건네 초콜릿

보고 이리저리 치는 여름에 자그맣고 어여쁜

버스에서 내린 보관은 터벅터벅 집으로 들어갔었다. 집에 들어가서 샤워를 하고 침대에 누운 보관. 그런데 가끔 그런 날이 있지 않나. 피곤해 죽겠는데 잠이 오지 않는 날. 지금 보건이 그런 상태였던가 보더라.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지? 뭘 먹고 살아야지? 내가 뭘 더 잘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다 창밖에 별을 바라보던 것이었다.

정말 주무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열심히 자장가를 불러봐도 잠에 들지 못한 복원은 며칠 후 갑작스런 사고로 인해 차를 대차를 받았었다. 근데 마침 온 대차가 벤츠였던가 보더라. 그래서 기분 좋게 벤츠를 몰고 출근을 하니 마침 주차장에서 만난 직장 동료가 차를 보더니 오 벤츠! 이 한마디에 복원은 굉장히 모순적인 감정을 느꼈다. 이게 뭐라고?

동그라미 안에 꼭지점 세 개. 동그라미 안에 꼭지점 세 개. 참을 보고 조롱인지 부러움인지 감탄인지 모를. 참을 보고 조롱인지 부러움인지 감탄인지 모를. 요상한 말로 사람의 심중을 흔들어 놓고 아무렇지 않게 홀이야. 한마디에 마음이 오락가락 싱숭생숭. 이 한마디에 마음이 오락가락 싱숭생숭. 내가 차를 타는 건지 모시고 다니는 건지 내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입은 듯. 내가 차를 타는 건지 모시고 다니는 건지 내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입은 듯.

0: 동그라미 안에 동그라미 안에 동그라미 안에 꼭지점 세 개 찍고 삼각별.
1: 이건 제 일기장입니다. 공연을 위해서 여러분들 앞에 별걸 다 공개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살짝 분위기가 무거워질 수도 있는데 그러려니 하면서 즐겨주시면 됩니다.

정복원의 지극히 개인적인 일기. 2024년 12월 어느 추운 날, 아버지가 별이 되신 지 벌써 1년이 지났다. 행복했던 기억, 웃겼던 순간, 아버지의 마지막이 아직도 눈앞에 아른거린다. 전쟁 같던 시간이었지만, 아버지는 최선을 다해 싸우신 가장 멋진 병사였다.

전쟁이 이 끝났다. 아, 남겨진 자들의 슬픔이 가득하다. 떠날 준비를 하던 병사도 고연히 남아있던 가족들도 결과에 대비했다. 그랬다고 생각했다. 잔인함이 가득하다. 빈 공백이 가득하다. 청망만이 가득하다.

병사의 전쟁이 끝나간다. 병사는 최선을 다했고 결과에 승복하지 않았고 결과에 슬픔을 느꼈고 그저 싱거운 웃음만 지으며 병사는 늘 비슷한 말 항상 반복했다. 보고 싶다고 같이 있자고 전쟁이 끝나간다고 그리고 늘 미안하다고 남겨진 그의 가족들은 우리는 걱정 말라고

2024년 8월 무더운 여름 너는 여행을 간다더니 정말 긴 여행을 떠났다. 파란 하늘이 유독 미워지는 날이었다.

어지러워지고 다급한 발걸음들이 사위를

파란 하늘이 뜨거운 햇빛을 쏟아내고 구름 사이를 누비던 빛들이

2025년 1월 8일 누구나 이렇게 깊고 긴 터널을 지날 때가 있다. 캄캄하고 긴 터널을 걷다 보면 끝이 없을 것 같지만 멀리 보이는 희미한 빛을 별처럼 따라가다 보면 언젠가 터널 밖으로 나와 따뜻한 빛을 마주할 것이다. 어쩌면 그 빛은 누군가 대신 비춰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오래전부터 조용히 빛나고 있던 작은 별 하나일지도 모른다.

분위기가 많이 무거워졌죠. 이제 다시 살짝 한 요만큼 올라오셔도 됩니다. 지금까지는 소곡선의 선원, 정보관의 개인적인 이야기들을 그리고 경험담, 사건들을 창작을 해서 보여드린 무대였습니다. 어떠셨나요? 재밌으셨나요? 아, 그래도 나름 창작을 해가는 과정에서 어쨌든 들으시는 분들이 조금이라도 공감을 하실 수 있을 만한 살면서 경험했을 법한 그런 일상들 혹은 경험담 그런 것들을 가져왔는데, 그래도 조금이라도 마음에 맞닿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이쯤에서 우리 소곡선의 두 분들을 소개를 한번 제대로 시켜드려야겠는데, 이 소곡선의 유일한 홍일점이자 그리고 기타리스트이자 갑판장이신 김한별 씨를 소개합니다. 와우. 우리 거 공연할 땐 이런 거안 하더니. 자, 그럼 다음으로 우리 소곡선의 피아니스트이자 작곡가이자 그리고 항해사이신 최민성 씨를 소개합니다.

아하. 아. 얼씨구. 광복절이라고 지금 애국가를 또 이렇게 열심히 연주를 해주셨는데 감사합니다. 아, 이제 저희 소곡선이 들려드릴 이야기는 딱 하나가 남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들려드릴 곡은 청춘가입니다. 제가 처음에 단가를 부를 때 제가 방황도 많이 하고 고민도 많이 하고 말 그대로 걱정, 근심거리가 늘 가득한 흔한 어떤 청춘의 기본적인 어떤 요소를 다 갖고 있다고 봐야 될까요? 아무튼 청춘들이 흔히 하는 고민들이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난 뭘 먹고 살아야 되나, 그런 청춘들에게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었으면 하는 의미에서 만들어진 곡이기도 하고, 이 자리를 빌어 뭐 창작을 열심히 해봤지만 사실 두 분이 없었더라면은 이 무대에 서기까지 정말 힘들었을 거거든요. 아무리 제가 소리 작창을 짠다고 하더라도 두 분의 도움이 없었으면 이 자리에 설 수 없었다. 두 분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우, 감사해요. 감사해요. 아무튼 저희가 들려드릴 마지막 청춘가는 많은 위로가 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제가 지금 저희가 지금까지 들려드린 노래, 음악들이 여러분들 안에 오래도록 남아서 길을 잘 찾을 수 있는 등불이 되기를 기원하면서 청춘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깊고 어두운 밤길을 홀로 거니니 차가운 바람에 내 마음은 흔들리고 꿈은 멀고 현실은 차갑고 내 발걸음은 무뎌지고 나는 어디로 가려 하나 내가 빛나는 시절은 어디에 있나 남들은 날아오르는데 나는 왜 제자리에 머물고 있나 누군가 앞질러 가는 모습을 보면 문득 부끄러워

마음에 스스로의 그림자에 갇혀버렸네. 나가야 하지만 어디로 가야 하나. 두 발이 무거운 건 길이 없어서인지 나 자신 때문인지.

중요한 건 걸음이 멈추지 않는 것. 넘어지고 울어도 상처나고 찢겨도 괜찮다.

길의 끝을 두려워 말라. 2025년 8월 15일 소곡선으로부터.

0: 크게 잡아드렸어.
1: 어디 보자, 어디. 헌놈, 눈이 빨그레 한 것이 약되게 생겼구나. 토끼 듣거라, 내 우연 특병아야. 명희한테 물은 즉 네 간이 약이 된다기로 우리 수궁에 어진 신하를 보내 널 잡아왔으니 너 죽노라 하늘 마라. 여봐라, 토끼 배를 쫙 갈라. 간을 더운 김에 소금 찍어 올려라.
2: 오, 훈련 대장 한 곳 없고 영락 없이 죽을 때 잘 찾아왔다. 이왕 죽을 목숨 꽤나 한번 써보자. 자, 내 배 떠보시오.
1: 아니, 저놈이 배를 안 떼이려고 무서히 잔말이 많을 텐디 저리 배를 와락 떼민 것이 필시 곡절이 있구나. 토끼야, 네가 무슨 할 말이 있으면 하려무나.
2: 아니요, 내 배 따보면 속할 것이니 배 따보란 말이오.
1: 야, 이놈아, 이왕 죽을 바에야 말이나 하고 죽으려무나.
2: 말 할 것도 없이 배 따보란 말이오.
1: 야, 이놈아, 답답하니 말을 열어.
2: 대선이 봉태허도 성이 음음하여 실걸상돌의 소리 억조장생 은망중어 탐악한 성중인군 성현우 그 백수 질궁궁아 나에게로 발라 무고히 저기한 선들이고 공기가 없었으니 소태도 배를 갈라 간이 있으면 좋으려니와 만일에 간이 없고 보면 위다려 달라보며 어찌 다시 그리까 당장 배를 넘어서서
1: 이놈 이 말이 탕치한 말이로 수병죽 꿈을 응시거고 당수병죽 설득응원호 신수병죽 기불릉 정오고 간수병죽 꿈을 응시 허니

얼른 전기로 삼겹살 더니 고놈이면 간을 내고 그 몸이면 간을 드립니다. 그때에는 세상 경객들이 소태고 돌른 허면 간을 달라고 체계에 간을 내어 밭촌에 배다 꼭꼭 싸서 진노로 챙챙 돌며 의주석상 계수 나무늘은 매워 봉하유수 벗게 변해

0: 거짓말이 거짓말이로 사람이나 짐승이나 일신이대 장은 탑을 막아 못난데 네가 어찌 가는 대로 누리고 있노 출입을 한단 말이냐
1: 대왕 토니에르

허겁고소 대는 무슨 예로 머리가 요리던도 하겁고 대왕 목재에는 이돌이 번쩍번쩍 서

0: 예고 드리고 임으로 출입하는 표가 있느냐?
1: 예, 있지요.
0: 어디 보자.
1: 자,

0: 차량으로 넣어야 한다.
1: 그러면 이 간을 어디로 넣고 어디로 내느냐.
0: 입으로 넣고 밑공기로 내고 내 반물 시설 우동동동 돌리 남방이 지라서 반사 우동 육방 인육수 주먹어.

0: 젊은 국악인들과 함께하는 국악 실험실입니다.
1: 그럼 어떻게 굶어 죽어?
2: 아니 아니 그냥 빌어보자.
1: 고척돔 단독 콘서트 나중에
0: 늘 그냥 머릿속에 상상하면서 그럼요. 꿈꾸면서 그럼요. 우리가 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고.
1: 맞아요.
3: 음악 덕후 같은 사람들을 일단 모아야 된다 해서 이제 여러 가지 조건이 있었어요.
4: 채점을 다 당한 거예요.
0: 괜찮아요. 저희 아지트에서는 어떤 얘기
4: 아지트니까. 아,
0: 그럼 아지트인데.
5: 하고 나서 좀 달라진 게 있을까 궁금하거든요.
6: 무용하고 나서는 체력이 엄청 좋아져서 한 시간도 거뜬히 연습할 수 있어요.

양악지를 낀 상태에서 머리 뒤 천천히 활짝 펴주면서 마시고

0: 제1대 조선탄 스타를 차지하기 위한 치열한 대결. 최후의 1위는 과연 누가 될지 다음 도전자를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판 스타의 대표 끼쟁이 조주환. 와우.
1: 예.
2: 오늘 의상 뭐야? 정열적이시네 다들.
3: 그러니까.
0: 조주환을 서포트할 판정단 멕시코에서 온 대표 끼쟁이 크리스티안. 크리스티안의 서포트를 받은 조주환 씨가 과연 어떤 무대를 보여줄지 기대가 됩니다.
3: 사실 근데 저희는 두 분이 진짜 어떤 무대를 할지 전혀 예측을 할 수가 없는데, 아니 약간 스포를 조금 해주신다면.
4: 지금 의상을 보면 아시겠지만 약간 위대한 쇼맨. 여러분들한테 즐거운 쇼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5: 또 이렇게 네. 같이 하게 됐네요. 아, 워낙 그 색깔이 굉장히 명확하시기 때문에 솔직히 벌써 생각해 놓으신 게 있으실 것 같아요.
6: 저는 네. 크리스티안이 그 멕시칸이니까 네. 멕시코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했어요. 아. 그래서 라밤바가 갑자기 딱 머리에 들어왔죠.
5: 진짜요?
6: 그래서 빠라바라.

0: 멕시코의 아리랑 같은 민요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민요랑 같이 이렇게 섞어서 같이 즐기는 그런 파티 분위기를 만들려고.
1: 야리바가 위로예요?

0: 얼씨구, 우리의 얼씨구.
1: 아, 취임새?
0: 취임새, 취임새.
1: 와, 약간 소름 끼친다.
0: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아르리바는 얼씨구.
1: 그렇죠,
0: 그렇죠.
2: 얼씨구.
0: 얼씨구. 얼쑥.
1: 얼쑥 좋다.
0: 이거 아르리바 이런 거예요. 그래서 민요랑 너무 잘 어울리는 거예요.
1: 그러면 앞에 민요를 좀 잘 따와야겠네. 이게 잘.
0: 아, 그럼.
1: 크리스 형 절대 음감이에요. 딱 듣고 하면은 이 코드는 이렇게 진행하는 게 좋겠다. 이게 더 좋아요. 저게 더 좋아요. 약간 이러면서 음악적으로 크리스티안이 진짜 많이 만져줬어요. 처음에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최선의 상태 조주한 만이 할 수 있는 장르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람이 불어 눈물바람이로구나. 내 친구 놈 중에 멕시코 놈이 하나 있는데 그놈이 그시 엄마가 보고 싶은지 허구 헛날 방구석에 앉아서 피아노나 치면서 눈물이 질질 짜고 앉았고 예잉 눈물바람이로구나. 하기사 타양살이 그거 참 외롭고 힘들지. 자네 내 얘기를 한번 들어보게.

0: 아미고, 친구야, 어디 갔어?
1: 눈물 다 닦았어? 헤르모소 세뇨리타,

0: 와, 크리스티안 사기야. 아, 즐거웠다.
1: 크리스티안이 서포트한 조주안의 무대 과연 몇 점을 받았을지 점수 공개합니다. 95, 94, 92, 95. 네.
2: 나쁘잖아, 나쁘잖아.
3: 전 궁금했던 게 라밤바이기 때문에 군밤 타령을 하신 건가요?
4: 네, 라밤바여서 네. 라밤바 해서 군밤.
5: 아, 밤이라 밤.
0: 아, 왜 밤바? 밤바?
3: 제가 그 센스 때문에 너무 빵 터져가지고 그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전 매쉬업을 너무 잘하신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5: 아, 아이디어 좋아.
6: 네, 이제 뭐 연희라는 장르가 악, 가, 무 이 모든 걸 다 잘해야 되는 어떤 전공이지 않겠습니까?
4: 네,
6: 그걸 갖다가 유감 없이 보여준 무대인 것 같아서 굉장히 잘 봤고.
7: 조주환 씨는 끼가 머리 끝서부터 발끝까지 있어서 두 말 할 나위가 없어요, 사실은. 근데 서운한 게 있다면은 군밤 타령도 좀 몇 소절 더 했더라면
4: 아, 예.
7: 예, 좋았을 걸 그랬네요.
8: 네,
4: 감사합니다, 선생님.
1: 조주환의 무대 최고점과 최하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조주환 씨는 또 순위를 뒤집을 수 있을지.
9: 자신 없어요.
1: 공개해 주세요. 네. 총점 공개합니다. 564점.
10: 98점, 90점. 자, 일단
11: 결승전의 축하 무대 같은 정말 흥겨운 무대였어요. 그러나 제가 점수를 많이 못 드린 것은 연희를 하셨으니까 그런 부분을 좀 섞어서 좀 보여주셨으면 좀 좋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에서
4: 네.
11: 제가 점수를 많이 못 드렸습니다. 잘 봤습니다.
4: 아유, 네. 감사합니다.
1: 조주환 씨, 사실 소리를 전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매 무대가 거의 마지막 무대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까지 쭉 경연을 함께 해왔는데
4: 네, 저는 허니하고 집에 갈 줄 알았거든요, 사실. 그런데 지금까지 많이 봐주셔서 저는 또 감사드리고 네. 예, 크리스티 형이 같이 춤추면서 많이 웃는 모습도 봐서 기분도 좋고
1: 예.
4: 그렇습니다.
12: 수고하셨습니다.
4: 잘했습니다.
9: 저 되게 마음 아파요. 왜냐면 저 사실 어떻게 될지 몰라가지고 어제 저녁에 붙었을 때 멘트도 준비를 해놓고 떨어졌을 때 멘트도 준비를 해놨는데

0: 이 조선팝스타를 하면서 정말 세련되고 멋있는 무대를 만들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정말 한 무대 한 무대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제 생에 잊지 못하는 한 페이지의 추억으로 남을 수 있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조선팝스타 화이팅!
1: 결승행 티켓은 단 다섯 장! 마지막까지 이 티켓의 주인공은 누가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조선팝스타 사생결판 다음 도전자는 폭포스 보컬의 소유자 정초롱입니다. 아~
2: 강자다 강자.
3: 어우 너무 아름다웠다. 어우 예쁘다.

0: 해주시고 축하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정철홍 씨는 패자부활전에서 올스타를 받아 사생결판에 진출했지만 유일하게 혼자의 힘으로 무대를 꾸미게 됐습니다.
1: 외로웠겠다.
2: 이번에 유일하게 혼자 무대를 네. 준비하게 되셨잖아요. 그래서 지금 앞에 많은 서포터분들과 같이 한 무대를 보셨는데 제일 부러웠던 점이 있을까요?
3: 너무너무 부러웠어요. 사실 리허설 할 때도 굉장히 뭐라 그럴까 압도된다 그래야 되나요? 위축되기도 하고 굉장히 스스로가 좀 힘든 시간이기는 했어요. 저는 사실 똑같거든요. 지금까지 혼자 해왔기 때문에 이번 무대도 역시 열심히 한번 해보자 라는 생각을 했죠. 근데 배 아프긴 배 아팠어요.
4: 그러면 오늘 준비하신 무대가 늘 먹던 음식이에요? 아니면 새로 준비한 음식이에요?
3: 너무나 새로운 음식이에요.
4: 그래요?
3: 네.
4: 그래요?
5: 기대된다.
3: 이번에는 영화 음악, 영화 OST를 가지고 준비를 해봤는데요. 영화 알라딘의 스피치리스. 작창과 또 가사, 또 작사, 짧지만 도전을 한번 해봤습니다.
6: 대박. 이게 돼?
1: 아, 근데 약간 선곡이 뭐 아니면 도울 것 같아.
6: 진짜 뭐 아니면 도울 것 같아.

0: 벌써 폭풍 쳤어.
1: 정철홍 씨, 지금 앞에 도전자들의 또 굉장히 무대 많이 봤잖아요. 5위 안에 들어가야 결승에 진출할 수 있을 텐데 네.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2: 너무 들어가고 싶어요. 저한테 1라운드 때부터 하나라도 쉬운 게 없어요. 지금 너무 어려운 순간순간이고 또 그때마다 또 스스로를 다독여서 또 이 자리까지 왔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습니다. 꼭 들어가고 싶습니다.
1: 네, 스페셜 조선 판정단 여러분, 정철홍 씨의 무대 어떻게 보셨나요? 자, 마음의 결정 충분히 하시고 점수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점수를 눌러주세요.
3: 제가 어떻게 여기까지 올라오기는 했는데 그래서 더 간절한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1: 자, 정철홍 씨는 과연 몇 점을 받았을지 최고점, 최하점을 뺀 네 분의 점수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수 공개해 주세요. 94점, 96점, 95점, 93점.
4: 보통 이제 재해석하는 음악을 판단할 때는 원곡보다 더 잘하느냐 아니면 아예 다르게 해석하느냐 두 가지 이제 고민을 하게 될 텐데 이번 무대는 그야말로 장르 자체가 바뀐 것 같은 굉장히 색다르고 그러면서 굉장히 시원했던 무대였던 것 같아요. 잘 봤습니다.
3: 감사합니다.
5: 네, 우리 철홍 씨가 목이 굉장히 좋은 목을 타고난 소리꾼이에요. 그래서 오늘 뛰어난 타고난 목을 제대로 발휘를 해주신 것 같고 혼자서 해내야 됐기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정말 최선을 다하는 모습 아름다웠습니다. 잘 봤습니다.
3: 감사합니다.
1: 네.
6: 그 오바탕 소리에 있는 작곡을 하기란 쉽지가 않아요 사실은.
3: 네.
6: 어려워요. 편곡을 하는 그 자체도 어렵고 작창을 하는 자체도 어려운데 오늘 너무 좋아. 수고했어.
1: 혼자 무대를 펼친 정철홍 씨는 과연 반전의 드라마를 쓸 수 있을지. 자, 최고점과 최하점 공개해 주세요.
7: 더 이상 물러설 데가 없잖아요, 그렇죠?
3: 네.
7: 너무 이렇게 뭔가 많은 거를 하려고 하고 쓰러질 것 같이 그 무대를 다 쏟아내는 무대에 저는 약간 멀미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 절박함이 그게 조금 내려놓고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 점수를 제 마음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네. 네.
1: 오로지 혼자의 힘으로 경연을 펼친 정철홍 씨의 무대 총점 공개해 주세요.

0: 569점. 569점. 정철홍 씨는 600점 만점에 569점을 획득해 현재 3위입니다. 축하드립니다.
1: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0: 이런 걸 시도를 하는 것들이 아마 지금 여기 참가하는 모든 국악인들이 많이 겁냈을 거예요. 나 이렇게 해도 되나?
1: 그런 관점에서 조선판 스타가 가요와 국악이 만나는 어떤 장르의 벽을 뚫었어요.
2: 이렇게도 되게 재밌구나. 너무 재밌는데? 이런 걸 느낄 수 있게 해줬던 게 되게 큰 것 같아요.
1: 저희 경성고락부도 여기서 떨어진다고 끝나는 게 아니니까 지켜봐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와!
3: 이 사생결판에서 살아남으려면 단 1점이라도 더 받아야 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다음 무대를 준비하고 있는 도전자

0: 는 바로 미녀와 판소리가 만난 혼성 국악 그룹 거꾸로 프로젝트.
1: 예. 와, 뭐야.
2: 와우.
3: 와우. 와, 오늘 멋있다.
2: 여기도 만만치 않잖아. 예.
0: 그리고 거꾸로 프로젝트를 서포트할 판정단 국악계 여신 김난입니다. 와. 야.
1: 아, 또 드림팀이네, 드림팀.
0: 네, 앞으로 나와주시죠.
3: 의철 씨.
4: 네.
3: 김난희 씨가 서포터로서 어떤 역할을 해주셨나요?
4: 전 너무 밤마다 행복했습니다. 난희 씨께서 맨날 밤마다 전화가 오셔서 꼭 한 시간 이상을 통화를 하셔서.
5: 힘드셨겠다.
1: 부다장이네, 부다장이.
4: 제 귀에 캔디가 있었습니다.
6: 아, 캔디인데 씁쓸한.
7: 오늘 어떤 무대 보여줄 거예요?
8: 저희가 1, 2, 3라운드 다 좀 생기발랄한 그런 곡들을 선보였었는데 이번 라운드는 좀 저희만의 색을 좀 많이 보여드리고 또 저희 소리를 좀 많이 보여드리고 싶어서 선곡을 많이 고민하다가
9: 사실 저희가 이제 전략적으로 하려면 또 우리 지혜 언니가
10: 열심히
9: 국악곡 또 기가 막히게 또 쓰시고
1: 맞네요.
9: 우리 또 소리꾼이 셋이나 있으니까
10: 다 달라요?
9: 그러니까요. 네네.
10: 최저가 아닌가요 우리가?
1: 그럼요.
10: 국악을 보여주기 위해
9: 그럼요.
10: 최정예.
9: 아 그럼요, 그럼요. 그러면 혹시 선곡 생각하신 거 있으신지?
10: 우리 또 난이 판정님 또 소리를 잘 하시니까 국악적인 면을 살리려면 좀 진지하게 무대를 좀 꾸며봐야겠다. 그래서 지금 생각한 건 이상은의 공무도화가를 조금 이만 이만은 이만 물을 건너가지 마오. 물에 관련된 이야기잖아요.
9: 네.
10: 근데 보내기 싫은데 그분이 가잖아요.
9: 그렇죠.
10: 뛰어든단 말이에요.
1: 네.
10: 그래서 나 엄청 인당수
9: 심청이 같다는
1: 말이 나네.
9: 우철이가 이제 아무래도 도선주다.
1: 아, 제가 도선주.
9: 어차피 물에 들라! 이렇게 하는 데 있어요.
1: 빠지라고. 네,
9: 되게 악독하고 막 표독스럽고 막.
1: 흰몽사는 흰몽사처럼 타로기 대목 이쪽에서는 그 배로 들어가는 대목 하다가 사실을 이제 신청가에서는 청아 거기를 빠지지 말라고 실제적으로 얘기하진 않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 이렇게 아예 가요로 쉽게 얘기를 해주는 것도
9: 나 간다고 하니까 아버지가 신봉사 기가 막혀요.
1: 네.
9: 거기도 좀 자진머리지?
1: 네. 중중머리.
9: 중중머리야?
1: 중중머리. 회중중머리.
9: 자진머리에서 하면 왔다 갔다 하기가
1: 그렇죠.
9: 한 장당씩 이렇게
1: 왔다 갔다
9: 하기가
1: 그것도 진짜 전략적으로 생각을 그렇죠, 해봐야겠죠.
9: 그렇죠. 근데 사실 우리의 그 판소리나 미녀나 이런 게 극적인 요소를 저게도 빼놓고 얘기할 수 없으니까
1: 없죠.
9: 이 곡이 연결이 이렇게 쭉 이어가는 중에 저희가 중간중간 탁탁탁 이렇게 치고 나오면
1: 나도 같이 어떻게
9: 나도 같이
4: 조금 더 소리로 진검승부를 봐야겠다. 저희 넷이 하나의 팀인 것처럼 참 잘 나온 것 같습니다.
5: 무서워. 하얀색 옷.
11: 저 옷 되게 멋있다.
5: 전통에서는 전투복이라 저게.
11: 전투복이에요?
5: 네, 완전 전투복 저거는. 원래 이제 기본 딱 그 세팅이 하얀색이에요. 제대로 하려고 하는구만 저.
4: 여러분들께서 오늘 무대를 보시면서 3인 3색의 매력을 가진 소리꾼들이 공무도화가와 심청가, 춘향가를 통해서 하나가 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진짜 와 세다 세.

0: 한 명이 부르는 것 같아.
1: 저도 부끄러웠어요. 거꾸로 프로젝트의 무대.
2: 스페셜 조선 탄정단 여러분, 거꾸로 프로젝트 무대 잘 보셨죠?
3: 진짜 점수주기 어렵겠다.
4: 그치? 오늘은 진짜 힘들겠네.
5: 어떡하죠?
1: 거꾸로 프로젝트 무대 잘 보셨죠?
2: 과연 김난희 판정단이 서포트한 거꾸로 프로젝트는 몇 점을 받았을지 최고점, 최하점을 제외한 네 분의 점수 공개합니다.
6: 6점 나왔다, 6점 나왔다.
1: 94, 94. 94.
7: 최고가 100이 나오면 되니까. 최고도 100 나오면 되니까.
8: 진검을 뽑아두신 것 같아요. 그 전해주시고자 하는 그 감정과 그 마음이 제 마음을 또 이렇게 많이 몽글몽글하게 해주셔서

0: 돌아가신 아버님 생각도 났고 그래서 참
1: 네.
2: 조금 아쉽다면은 세 분이서 동시에 고음으로 막 질러대니까 극적이긴 한데 무슨 소린지가 잘못 알아듣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오히려 중간쯤에 남자는 고음도 좋지만 밑에 음으로 하음으로 쫙 한번 깔아도 그 기가 막히거든요. 뭐 그런 쪽으로 한 번쯤 해줬으면 더 멋있는 무대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1: 드디어 긴장되는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거꾸로 프로젝트는 과연 몇 점을 받았을지.
3: 저희 색깔을 드디어 제대로 보여드릴 수 있었기 때문에 정말 여한이 없어요.
1: 과연 거꾸로 프로젝트는 순위를 뒤집을 수 있을지. 최고점과 최하점 공개합니다. 자, 92점 그리고 99의 사나이 이현우 씨는 역시 99점을 예, 주셨습니다. 총점 공개합니다. 571점, 571점, 571점을 획득해 현재 3위로 올라갑니다. 축하드립니다.
4: 감사합니다.
5: 아, 진짜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지금도 약간 좀 가슴이 두근거리는데 마치 네 분이 칼춤, 아름다운 칼춤을 추는 것처럼 정말 날카로운데 그게 굉장히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들리고 사실 100점을 드려야 되는데 99점을 드린 것 같아서 좀 아쉽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4: 감사합니다.
0: 그동안도 좋았지만 오늘이 가장 좋았어요.
6: 맞아, 맞아. 오늘 제일 좋았어.
0: 정말 새소리가 나는 것 때문에 귀를 찌를 수도 있지만 그것이 마음을 찌를 수 있다라는 감정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멋있었고 또 나니 씨가 너무나 적절한 타이밍에 종 치며 들어올 때 이 무대는 내가 끝내겠어 하는 그런 멋있는 것까지 느껴진 멋진 무대였어요.
1: 일단 세 팀이 남아 있고 현재 3위입니다. 거꾸로 프로젝트 뭐이 정도 높은 점수를 받을 거라는 생각은 했습니까?
7: 사실 기대를 그 정도까진 못했고 저희 무대에만 집중하자는 생각으로 오늘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만큼 좋은 점수를 주신 것 같습니다.
8: 제가 이제 조선판 스타의 이제 판정단으로 함께 하기 시작을 하면서 동시대를 같이 이겨내고 있는 소리꾼들이 하는 경연이기 때문에 늘 응원하고 안타깝고 이런 마음으로 좀 경연을 함께 했었는데 진짜로 이렇게 무대에 서보니까 얼마나 다들 힘들게 네, 무대를 하셨을까 하는 생각이 더욱더 들었고요. 저 종을 처음 쳐봤어요. 그래서 이 종을 잘 쳐야 될 텐데 잘못 치면 진짜 종칠 텐데라는 걱정이 정말 많이 든 그런 무대였습니다.
6: 울지 마.
1: 네. 지금까지 김나니 판정단이 서포트한 거꾸로 프로젝트 무대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9: 감사합니다.
0: 내가 왜 울어?
6: 저렇게 좋까? 늘 아쉬움이
0: 오늘
6: 남지만
0: 최고의 성적이었지. 진짜?
10: 아니야, 나 울지 않을 거야. 이거 기쁨의 눈물이야.
3: 지금 입시 붙은 거보다 더큰 기쁨을 지금 누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0: 지금까지 이렇게 무대에서 즐길 수 있어서 굉장히 행복했고 즐거웠습니다. 저 조주하는 여러분들과 항상 함께 끼 부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씨구.
1: 순위가 또 한 번 바뀌었습니다.
2: 아, 야, 이거 썰벌하네.
3: 아, 어렵다.
1: 어려워. 하지만 여기까지 온 만큼 도전을 더욱더 포기할 수 없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요. 판정단의 서포트를 받긴 하지만 이 무대는 오롯이 도전자의 무대입니다. 계속해서 다음 도전자 모시겠습니다. 전통을 이탈해 새로운 길을 찾는 경로 이탈. 그리고 경로 이탈을 서포트할 판정단 대한민국 대표 걸크러쉬 치타입니다. 네. 자, 의상부터 파격적인 이 두 팀이 과연 어떤 무대를 보여줄지.
2: 아, 어떻게 무대 찢어질 것 같아.
4: 잘할 것 같아.
5: 잘하지.
6: 지금 그 매 무대마다 어떻게 보면 순위가 바뀌고 있잖아요.
7: 네.
6: 순위를 뒤집을 만한 어떤 관전 포인트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7: 저희 무대는 일단 그런 서사가 있고요. 결국에는 춘향이는 다 계획이 있었구나.
2: 아~ 춘향이는 춘향이가 그랬구나.
8: 우리 무대를 어떻게 할까요? 제가 생각한 경로 이탈팀은 약간 그 무대 그냥 이미지로 봤을 때는 저는 좀 더 불에 가까운 이미지를 생각한 것 같아요.
9: 불기둥 막 올라오고 막.
8: 듀얼 식스센스나. 아니면 DNA나. 제일 하기 제 입장에서 괜찮을 것 같다 하는 거는 하이 라이 댓?
9: 하이 좋을 것 같은데?
8: 들어보면 약간 그런 음악적인 음악 악기들이 조금씩 있더라고.
10: 일단은 생각하신 컨셉은 약간 화려하고 에너지 있고 뭐 이런 느낌이네요.
8: 맞아요.
7: 하이트 한번 할까?
9: 하이트
7: 부터 자, 위로 가야 되니까. 네. 자, 시작! 하나, 둘, 셋!
1: 할래!
9: 파이팅!
1: 치타 판정단이 서포트하는 경로 이탈의 무대 판 스타트!

수청을 들라!

0: 하는 고이한 것 묻혀라!
1: 헛끝자락 잡겠다고 저 높이 두 손을 뻗어봐도
0: 그래, 네가 얼마나 버틸 수 있는지 한번 두고 보자. 더욱

0: 속이 시원해, 속이 시원해.
1: 오, 멋있다.
2: 네 죄를 알렸다.
3: 찢었네, 찢었어.
4: 진짜, 진짜.
1: 경로 이탈의 무대였습니다. 자, 스페셜 조선판 정단 여러분. 경로 이탈의 무대 잘 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마음의 결정 충분히 하시고 점수를 눌러주세요.

0: 관리도 하겠는데 지금. 와.
1: 결과 보여주세요.
2: 엄마.
3: 와.
1: 상당히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4: 상당히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2: 대박이다. 야.
5: 솔직히 그 이전 무대를 다 까먹을 정도로 진짜 좀 폭발적인 무대였습니다. 이 보통 이제 언밸런스 하거나 다른 것들이 막 모이면은 도안이면 뭐가 되는데 이것들이 모여서 하나의 패션이 완성이 됐고 새로운 장르가 탄생한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중간에 나왔던 우리 치라 씨가 나와주니까 그야말로 여기서 약간 모자랐던 부분 1%가 채워지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완벽함이 만들어진 그런 최고의 무대가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잘 봤습니다.
6: 감사합니다.
7: 바로 이 무대가 조선 판스타가 원하는 그런 무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정말 우리 소리가 대중화되고 우리 소리가 세계화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다 갖추신 것 같아요. 특히나 우리 재우 씨 그 소리가 너무 살았어요. 제대로 소리도 살면서 여러분들 보여주실 수 있는 것을 다

0: 보여주신 것 같아요. 정말 대단한 무대였습니다. 잘 봤습니다.
1: 감사합니다.
2: 자, 경로 이탈의 무대 최고점, 최하점 보도록 하겠습니다.
3: 진짜 높을 것 같아.
4: 100점 나올까? 99점.
2: 최고점과 최하점 공개합니다. 점수가 상당히 높은 경로 이탈의 총점 공개합니다. 585. 경로 이탈은 현재 1위에 등극합니다.
5: 자, 아, 뭐 제가 뭐 말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뭐 연출, 뭐 무대, 뭐 의상, 뭐 구성, 편곡, 뭐 너무 그러니까 뭐 소리면 소리대로 잘 들리고, 혹시라도 진짜 블랙핑크가 이 무대를 본다면 언젠간 편곡으로 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느낌의 무대였던 것 같아요.
6: 더 말할 나위 없죠. 소리를 너무 완벽하게 잘했고, 또 한 가지는 변혁도 큰 역할을 해줘서 끝까지 그런데 멋이 좋다고 또 나발 불고
7: 맞아
3: 비명이죠. 비명
8: 진짜 치트키야.
7: 마지막 외침이었다. 이런.
6: 그게 또 하나의 큰 이슈였어요 오늘.
8: 감사합니다.
6: 너무 잘 봤고 너무 잘하고 너무 대견스럽고 너무 잘했어요. 잘 봤어요.
7: 네. 감사합니다. 네,
6: 서로 잘했어요. 예, 예.
2: 자, 지금까지 시타 판정단이 서포트한 경로 이탈의 무대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7: 감사합니다.
8: 잘했다. 완전히 퍼펙트했어.

0: 더 월!
1: 저희는
0: 한류 국악그룹 퀸입니다.
2: 첫 도전을 결심했었을 때는 저희 퀸을 조금 더 대중들에게 알리는 게 우선적이었었고요.
3: 그리고 이렇게 또 같이 작업을 하다 보니까 음악적으로도 저희 팀이 한층 더 성숙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된 것 같고 앞으로 이거를 발판 삼아서 조금 더 멋진 음악을 하는 팀이 돼야겠다라는 욕심들이 다 생기더라고요.
2: 조선 팬스타에서 저희 퀸의 무대는 여기까지이지만 저희 퀸 앞으로 많은 활동 기대해 주시고 많이 사랑해 주세요.
4: 고생했다.
5: 고생했다.
6: 고생했어요.
7: 고생했습니다.
8: 고생했습니다.
9: 그만해! 나 눈물 참고 있어요. 그만해! 나 눈물 참고 있어요.
10: 진짜. 아이고.
11: 다음 도전자는 조선 판스타의 만찢녀 윤예원. 그리고 윤예원을 서포트할 판정단 대한민국 1세대 아이돌 김동완. 와우.
12: 오! 오, 기타!
13: 기타! 김동완 데뷔한다!
11: 나란히 걸어오는 모습이 마치 아이돌 선후배가 걸어오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14: 동완 씨 기타 하면 모습 처음 보는 것 같아요.
15: 집에서만 쳤는데 무대에 처음 갖고 나왔습니다.
14: 그만큼 고민을 많이 했다는 얘기인데 자주 만났다고 들었거든요. 그 준비하면서 어땠는지 궁금하네요.
16: 제가 귀찮게 연락을 엄청 많이 드렸는데도 네. 되게 흔쾌히 연습 항상 해주셔가지고 좋았어요.
17: 네. 내가 오늘 지원분들을 불러왔어요. 네. 제가 좀 그 소나무라는 그룹 멤버이기도 하고 보컬 선생님이기도 해요. 그리고 자기 창법을 좀 가요처럼 하는 거에 자신이 없어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도움을 좀 줄 수 있을 것 같아서 내 맘대로 생각하는 방향으로 그런 도움을 좀 주길 바랍니다.

0: 하시고요.
1: 어, 좋겠습니다.
0: 이쪽은 아이돌 그룹 신인 기획자이고 작곡가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는 친구예요. 네. 이번에 우리가 이제 어떤 노래를 선택하면 편곡을 해줄 친구기도 하고.
2: 네, 잘
0: 그래서 오늘
3: 부탁드립니다.
0: 본격적으로 얘기를 나누려고 이 바쁜 두 사람을 내가 불렀거든요.
3: 네.
0: 그래서 우리가 다 같이 머리를 맞대고 아이디어를 짜내보자.
3: 네, 좋습니다.
1: 파이팅!
0: 파이팅!
3: 파이팅!
4: 나는 보면서 사실 무대 보면서 더 지를 것도 같고 뭐 더 할 것 같은데 되게 안정적인 길만 자꾸 하는 것처럼 느껴졌거든요. 이게 뭐 어떤 무대든 클라이맥스가 있어야 되는데
3: 네.
4: 그걸 항상 그 가야금으로 해줬단 말이야. 근데 그게 이제 몇 번에 걸쳐서 해줬으니까 지금 조금
3: 보컬로다가
4: 도전을 뭔가 해도
3: 네, 좋습니다.
1: 이승철 선배님 서쪽 하늘을

0: 이게 거의 나는 끝까지 치다다 가지고 내가 맞출까 봐 약간 겁나는 곡인데 일단은 여자 멜로디 한번 들어보세요. 근데 목소리를 나 이렇게 자세히 못 들어봤는데 홍기랑에서 되게 잘 어울렸겠다. 남매처럼.
1: 선배님도 남매 같으세요?
0: 진짜 차이가 나고. 내가 22살에 굉장히 결혼하고 싶었거든. 아. 그때 내가 이제 성공을 했으면 이런 딸이 있을 텐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래 뭐하지? 아버지와 나 이러고 할까?
2: 아버지 뚜비뚜바 이러고.
0: 뚜비뚜바

0: 불렀을 때 가장 잘 어울릴 수 있을 만한 곡으로 생각을 했고 또 퍼포먼스적인 부분을 많이 보여드렸던 것 같아서 이번에는 가야금을 잠시 내려놓고 노래로 한번 제 실력을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1: 그 연 회차마다 최고 점수가 갱신되고 있는데
2: 네.
1: 이번 그 무대를 준비 부담 많이 되시죠?
2: 사실 그 김주환 씨, 김정민 씨, 뭐 이현우 씨 이런 선배님들하고 함께하는 것도 영광인데 함께 무대에서 경쟁을 한다는 게 지금 오늘 굉장히 부담으로 다가가고 있습니다.
1: 아 예원 씨한테 이제 여쭤본 건데
0: 죄송합니다. 여태까지 라운드 때는 항상 가야금을 들고 노래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번 라운드 때는 선배님께서 제 가야금 대신 기타로 쳐주시고 저는 아니, 노래에 집중해보려고 합니다.
3: 주의 깊게 듣잖아.
4: 이제 주의 깊게 듣겠습니다. 예.
1: 아, 동환 씨도 노래를 해요?
2: 저도 예 합니다.
1: 그럼 둘이 발성이 다를 텐데 어떻게 매칭이 된다요?
2: 발성이 달라서 제가 볼륨을 절반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하다가 만약에 내가 아예 소리를 죽여도 아무 상관없게
4: 최고의 서포터네요.
1: 진정한 서포터예요. 진정한 서포터.
0: 여기까지 올라온 것도 정말 영광스럽고 좋은데요. 이왕 온 거 결승까지 가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네!
5: 화이팅! 자, 동환 씨.
2: 예원이 결승 가겠습니다. 와우! 결승 갑니다, 예원이.
6: 다섯 팀 안에 들 자신이 좀 있어요?
0: 제 목만 따라와 준다면 자신 있습니다. 제가 이번 네 번째 판에서 막내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선배님들 저는 집에 빨리 가기 싫으니까 열심히 열 준비한 만큼 좋은 무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0: 대원 씨, 무대 마친 소감 어떠세요?
1: 떨렸었는데 끝나고 나니까 후련하고요. 잘한 건지는 정신이 없어서 잘 모르겠어요.
0: 자, 윤혜원 씨, 과연 몇 점을 받았을지 공개합니다. 자, 90, 92, 91, 92. 자,
2: 참 무대가 담백하네요. 근데 약간 그런 게 있잖아요. 왜 사람이 맵고 짠 거 먹다가 담백한 걸 먹으면 너무 싱거워요.
3: 예, 윤혜원 씨는 전혀 국가적인 때가 안 나고 소리꾼 때가 안 났어. 단 1분이라도 아니 30초라도 이왕이 소리 하는 거 할 줄 알면서 왜 안 했을까 하는 의아심도 들고.
0: 최고점과 최하점 공개합니다.

0: 그 다른 것보다 이번 무대에 우리 그 서포터의 역할이 그 예원 씨보다 돋보인 게 예, 그게 가장 좀 안 좋았던 것 같아요. 동환 씨 이런 모습을 처음 봤는데 너무 매력적인 거예요. 아. 그래가지고 처음에 딱 하고 나서 예원 씨로 바뀔 때 그 어떤 이질감, 기분 좋은 이질감이 굉장히 좋았어요. 근데 그 뒤로 본인이 가장 잘할 수 있는 것 같다가 이제 경연에서 보여줘야 되는데 거기서 약간 작전, 그리고 또 우리 서포터가 너무 두각을 나타내다 보니까 예원 씨가 상대적으로 죽은 게 아닌가.
1: 뭐 다른 무대들이 사실 뭐 잘 익은 석류 같은 무대였다면 굉장히 좀 그냥 방금 딴 풋사과 같은 그런 분위기가 분명히 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소녀스럽고 뭔가 소년스러운 그런 모습이 그 나름대로의 충분히 가치가 있었다.
2: 550점. 아, 안타깝게도 탑5 안에는 들지 못했습니다.
1: 네. 네, 아 미안합니다.
3: 아, 좀 더 잘할 수 있었는데. 예.
4: 아니 잘했는데.
5: 같이 열심히 준비해 주셨고 오늘 좋은 무대에 맞춰서 기분이 좋고요. 네. 이제 앞으로 무대에 서지는 못하지만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네, 다양한 무대에서 자주 뵙길 바라겠습니다.
5: 네.
2: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6: 수고하세요.
3: 소리를 좀 더 할 걸 했어.
2: 자, 지금 탑5 안에 들었다고 절대 안심할 수가 없습니다. 순위는 또다시 뒤집힐 수가 있습니다. 경로이탈, 미오루, 김산옥, 거꾸로 프로젝트는 일단 결승에 진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단 하나의 무대만 남았습니다.
7: 정철웅을 꺾느냐, 박재희가.
2: 정말 안타까운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민은경, 박성우, 유태평양 씨는 지금 음성임에도 불구하고 또 밀접 접촉자로 분류가 돼서
8: 부득이하게 저희 직장에 코로나 확진자와 동선이 겹치는 바람에 2주간 자가격리를 들어가게 되어서
9: 열심히 한 만큼 다음 라운드를 가지 못해서 조금 아쉽기는 하고 속상하기도 하지만
10: 자가격리하면서 방역수칙을 잘 지키면서 준결승에 올라가신 분들을 응원하겠습니다. 조선판스타 화이팅! 화이팅!
9: 감사합니다.
2: 현재 5위는 정초롱 씨, 그리고 이제 단 하나의 무대만 남았습니다.
11: 아니 저랑 같은 대기실을 쓰고 있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 계속 목을 풀고 그 R&B를 하셔가지고 제가 지금 속이 너무 안 좋아요 지금. 이거 계속 하셔가지고.
0: 아니 저랑 같이 작업할 때도 저 정도로 목을 풀진 않았거든요. 네.
2: 매 판마다 애절함의 끝을 보여주는 감성 소리꾼 박자희.
12: 와우 와우. 뭐지? 와우
7: 와우. 감사합니다.
2: 박자희를 서포트할 대한민국 R&B의 전설 소울 대디 김조한.
12: 나 같은 방.
13: 갱스터 느낌 좀 있는데.
14: 뭐 멋있다.
15: 조한이 오빠 가죽 입고 십자가였으면 끝난 건데.
16: 아, 그치? 네.
0: 아까 들어보니까 김조한 씨가 엄청난 서포트를 했다고 들었는데
17: 박자희 씨를 제대로 한번 보여드리고 싶은 그 마음에 이제 뭐 그림을 그린다면 자희 씨를 놓고요 그 옆에 그냥 양념만 조금 했습니다.
15: 양념 많이 쳤을 것 같아.
18: Come on, bro. 잘 있었어?
19: 반갑습니다.
15: 안녕하세요.
18: 노영환 감독이고요.
15: 아, 네.
18: 음악 생각을 했을 때 네. 내가 혼자 생각하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막 얘기 많이 했어요. 아무래도 우리가 서로 어떤 방향 갈 건지 하기 전에 그냥 저희 씨 얘기 한번 들어보는 게 어떨까 해서 들어서 뭐 특별한 게 뭐 있는지.

0: 되게 서정적인 것만 해와가지고 누가 봐도 어? 저런 곡을 선택했어? 좀 이미지 변신?
1: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2: 어떻게 혹시 생각해 오신 곡 같은 게 있나요?
0: 저요? 저는 제가 생각한 곡은 그래서 임정희 씨의 뮤직 is my life 그거 좀 생각해 봤어요.
1: 우리 연구 좀 더 하고 통화하고
0: 네.
1: 문자로 다 공유하고 네. 해야 되겠다.
0: 이거는 사실 제 무대이잖아요, 어찌 보면. 그런데 정말 열성적으로 도와주셔가지고 자고 일어나면 문자가 와 있는 거예요. 메일 보냈다? 이렇게. 그래서 진짜 너무 감사했고 매일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항상 이렇게 해주시고 아이디어도 많이 내주시고

0: 이제 조한 선배님과 같이 하는 콜라보 무대였기 때문에 전혀 색다른 모습을 좀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A Music Is My Life라는 곡에 제가 작창한 부분과 저의 적벽가를 넣어서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정말 신나는 곡으로 메시지도 드리면서 다 같이 좀 즐겨보자 이런 분위기의 곡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을 잘 감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1: 오늘 무대에 힌트를 좀 주신다면 이게 적벽가고 이게 준비하신 노래랑 어떻게 연결이 되나요?
2: 저 같은 경우는 여자 소리꾼으로서 심청과 춘향가만 많이 부르다가 적벽가를 제가 배우고 작품을 올렸을 때 굉장히 제 소리 인생에 있어서 음악적인 폭이 넓어졌어요. 아, 여자 소리꾼도 적벽가를 당차게 할 수 있구나라는 걸 느껴서.
3: 적벽가는 남자 노래야?
4: 삼국지 내용인데 전쟁 씬이 많다 보니까 주로 남자가 많이 있어요. 성대가 상할 수 있어가지고.
3: 기대된다.
5: 김조한 판정단이 서포트하는 박자희의 무대 판 스타트.
0: 이번 무대는 나만 잘하면 되겠다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요.

동동 내봉지 번개 같이 달려들어 한 번에 물이 번쩍 천지가 더구르르르르르르르르르 강산이 무너지고 두 번에 물이 번쩍

0: 정한이 형은 기계다, 기계.
1: 무대가 너무 멋지더라고요. 그래서 아 너무 아쉽지만 그래도 서포터 없이 여기까지 한 건 정말 잘했다고 스스로를 칭찬을 하면서 이제 마음의 정리를 좀 했던 것 같아요.
2: 마지막 무대 잘 봤습니다. 박자희 씨, 아, 무대 후회 없어요?
3: 아, 후련합니다.
2: 예, 네. 아주 표정도 개운해 보여요. 이제 마지막 무대이기 때문에 여기서 높은 점수를 받으면 탑5 안에 들어 결승에 진출을 하게 되고요.
3: 네.
2: 아, 정초롱 씨보다 1점이라도 낮으면 아쉽지만 아, 이 무대가 마지막 무대가 되는 겁니다.
4: 참 난감하네.
5: 난감하네.
2: 점수를 눌러주세요. 점수를 눌러주세요. 자, 김조한 판정단이 서포트한 박자희 씨는 과연 몇 점을 받았을지, 최고 점수, 최하 점수를 뺀 나머지 점수 공개합니다.
6: 아, 궁금하다.
7: 와, 이건 진짜 궁금하다.
8: 너무 잘했다. 너무 잘했다.

0: 자, 93, 95, 93, 95.
1: 자, 이거 모르겠네요.
0: 예,
2: 이게 그냥 듀엣 무대였으면 사실 탑3 안에 드는 무대였어요. 듀엣 무대 자체로 너무 완벽하고 훌륭했고 진짜 보는 내내 황홀함을 느꼈지만, 근데 이제 우리 프로그램 이제 성격이 소리를 기반으로 한, 그리고 또 이렇게 서포터를 갖다가 좀 애써 보지 말아야 되는, 박자의 시만 또 봐야 되는 이런 고통이 있습니다. 잘 봤습니다.
0: 네.
3: 그 경연이 아니라 공연을 한편 본 것 같은 조화가 이렇게 잘 못 떨어지게 이루어질 수 있구나. 어느 음악과 함께 어울려도 충분히 대중화, 세계화 될 수 있겠다.

0: 라는 그런 자신감을 일으켜준 그런 무대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1: 이제 피하고 싶어도 피할 수 없는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과연 박자희 씨는 마지막 결승 티켓을 거머쥘

0: 그런 일은 없게 해야죠.
1: 최고점과 최하점 공개합니다.
2: 92.9점. 92.9점.
3: 500에
4: 공점인가?
1: 총점 공개합니다. 566점. 박재희 씨는 600점 만점에 566점을 받았습니다.
0: 꿈인가 하노라 헤어진다. 꿈인 것 같아요. 혼자 외로운 싸움을 했다라는 것에 제가 굉장히 위축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1: 5위인 정초롱과 단 3점 차이로 6위를 해 탑 5 안에 들지 못했습니다. 못했습니다.
2: 아, 진짜 아쉽다.
1: 자,
5: 저는 사실 무대를 굉장히 잘 보고 있다가 저도 모르게 시선이 김정 선배님한테 가 있었어요. 짜임새나 이런 구성에 대해서 뭔가 저의 시선은 이쪽에 좀 많이 뺏겼고, 그리고 정리가 뭔가 잘 안 된 것 같은 느낌이 계속 들어서 그 부분이 조금 아쉬워서 점수를 이렇게 드렸습니다. 네.
6: 여기까지 올라왔으니까 결승까지 가고 싶은 마음은 있었어요. 네, 그런데 좀 아쉽긴 하지만 감사했습니다. 정말 네, 감사했습니다. 진심으로 평가해 주셔서.
2: 아쉬워요. 아쉬워. 네.
0: 아쉽긴 해요, 솔직히. 또 이 무대가 이제 마지막이라는 생각이 아쉽고, 무대 하나하나가 다 소중하고.
1: 제1대 조선 판스타를 가리는 최종 결판! 결승에 진출한 다섯 팀의 얼굴을 공개합니다! 전통을 이탈해 새로운 길을 찾는 경로 이탈! 국악과 재즈를 결합한 그룹! 뮤루! 파워풀 보이스의 소리꾼 김산옥, 민요와 판소리가 만난 혼성 궁합 그룹 거꾸로 프로젝트. 폭포수 보컬의 소유자 정초롱, 최후의 한 팀은 과연 누가 될지.

0: 소망을 불러서 진단도
1: 젊은 국악인들과 함께하는 국악 실험실입니다.
2: 그럼 어떻게 굶어 죽어?
3: 아니 아니 그냥 빌어보자.
2: 고척돔 단독 콘서트 나중에
1: 늘 그냥 머릿속에 상상하면서 그럼요. 꿈꾸면서 그럼요. 우리가 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고.
2: 맞아요.
4: 음악 덕후 같은 사람들을 일단 모아야 된다 해서 여러 가지 그 조건이 있었어요.
5: 채점을 다 당한 거예요.
1: 괜찮아요. 저희 아지트에서는 어떤 얘기
6: 듣는 겁니까?
1: 그럼 아지트인데.
7: 무용을 하고 나서 좀 달라진 게 있을까 궁금하거든요.
8: 무용하고 나서는 체력이 엄청 좋아져서 한 시간도 거뜬히 연습할 수 있어요.

양악지를 낀 상태에서 머리 뒤 천천히 활짝 펴주면서 마시고

0: 하고 나서 좀 달라진 게 있을까 궁금하거든요.
1: 무용하고 나서는 체력이 엄청 좋아져서 한 시간도 거뜬히 연습할 수 있어요.

0: 이거 실화야?
1: 에이, AI 같은데.
0: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0: 전국에서 뜬가는 그런 명산으로 한번 만들어보자고. 이게 거미줄이다 말이야. 아~ 내가 거미가 돼가지고 여행을 다니는 거야, 애들이.
1: 너무 어려울 것 같은데? 아니, 괜찮아. 이거 아닌 것 같아. 허리 아파 죽겠다, 지금 이거 너무.
0: 아니, 그거 무겁지도 않은 거 사람들이 몇 명이 들고 오면서 그걸 업고 있어.
1: 바퀴가 하나라 좀 말을 안 듣네.
0: 아이고, 참. 야, 바른다, 시원한 거. 하여튼.
2: 아, 좋다.
3: 경남 밀양. 산이 좋아 산으로 귀농한 5년차 농부 진길 씨. 요즘 한창 산마늘을 수확 중입니다.
0: 힘드시죠?
4: 네.
0: 아유, 참 고생 많습니다. 허리도 아프시고.
3: 올해는 체험 농장도 시작했습니다.

0: 공기 좋은 산속에서 나만의 농장을 갖고 가고 있는 진기 씨의 귀농 이야기 시작합니다. 밀양 시내에서 차로 10분 거리에 있는 야트막한 산에 있는 농장. 진기 씨는 이곳에서 산마늘과 표고버섯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1: 야, 죽이 따자.
2: 어디 닦아요?
1: 이쪽에 이어서부터 한 따가지고 올라가자고. 이것이 많이 컸다, 이것도.
0: 지난 3월부터 산마늘을 수확 중입니다.
1: 아, 이게 명이나물이죠, 이게. 울릉도송입니다. 작년부터 지금 생산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0: 상품성 있는 산마늘을 생산하기 위해선 4년에서 5년은 기다려야 해서 귀농 첫해 파종한 것이 작년에 첫 수확을 하고 올해가 2년째입니다.
1: 우리가 처음 만나가지고 이렇게 농사를 지을 줄은 우리 임사람은 꿈에도 못 알았을 겁니다.
2: 신랑이 이걸 키우니까 이런 경험도 해보고 참 좋네요.
1: 에이, 신랑을 다 잘 만나서 그래요. 아이, 그 두 개를 또 왜 또 싹둑 잘라?
2: 그럼 어쩌지?
1: 제발 좀 두 장씩 한꺼번에 다 따지 말고 한 장은 남겨둬야 명이나물이 좀 살고 있지. 뿌리 자기 뿌리가 살아야
2: 예,
1: 될 거 아니야.
2: 알겠습니다. 아이고 미안합니다.
1: 똑바로 해, 똑바로.
2: 아이고 미안하대.
1: 미안하대. 반말하는 거야? 같이 늙어간다고?
2: 아니, 이거한테 이야기하는 거야.
1: 아, 그래? 그럼 그렇지.
2: 아이고, 아까 다 잘랐다고 하도 야단쳐가지고 이제 세심히 봐야 되겠네. 두 개가 어떤 건지.
0: 산마늘은 잎을 모두 따면 광합성을 못해서 생육 상태가 나빠지거나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확 시 잎을 하나씩 남겨놔야 합니다.
1: 아, 좋다. 이제 그만하고 가자. 그만해.
0: 오늘은 오후에도 할 일이 많아 욕심내지 않고 주문받은 물량만 수확하고 마무리합니다.

0: 천천히 조심해서 걸어와. 먼저 간다.
1: 그런데 혼자 가시는 거예요?
2: 혼자 걸어가야죠. 태우지도 못, 안 태우니까. 저것도 타도 저거 위험해서. 근데 한번 탔는데 엉덩이를 얼마나 타는지 엉덩이가 아파갖고 그 뒤로는 안 타요.
0: 그렇게 많이 지금 딸 건 없어. 집 건물이 돼가지고.
2: 건물이네.
0: 다음 하방에 한번 열을 해야 되는데 저쪽에서부터 한번 둘러보자고.
1: 증기 씨는 산마늘밭에서 300m 정도 거리에 표고버섯도 키우고 있는데요. 노지 재배라 시설 재배와 달리 봄, 가을 두 번 수확이 가능한데 봄 수확은 거의 끝나갑니다.
0: 참나무에 종균을 넣어서 키우는 게 이 옛날 방식인데 향과 식감이 천지 차이 나죠. 이게 너무 몸에 좋고 이런 것들 얼마나 좋습니까?
1: 조금씩 키우기 시작한 것이 규모가 커져 지금은 원목만 약 4,000본 정도 됩니다.
0: 그러니까 여기도 있어. 옆에 있고요. 그 옆에 위에.
1: 마늘 때는 하루에 50kg 정도 수확했는데요. 요즘은 수확이 거의 끝나가 10kg 정도 나온다네요.
3: 예쁘네요.
0: 저는 생산량이 좀 작고 하더라도 정말 질 좋고 몸에 좋고 그런 임산물을 좀 재배해보는 게 제 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집을 하고 있답니다. 그런데 사실상 정말 힘드네요.
1: 귀농 전 전화국에서 15년간 근무했던 진기 씨는 명예퇴직 후 의류 사업을 했는데요. 20년간 승승장구했지만 나이가 들면서 귀농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강해져 2020년 귀농. 5년간 직접 산을 일궈 농사와 체험을 함께할 수 있는 지금의 농장을 만들었습니다. 지나가던 동네 주민이 야산이 농장으로 바뀐 것을 신기해하며 들어오셨습니다.
0: 네, 우리 체험장 표고가 우리 오는 산에서 그래 나오시오. 산에서 바로 그 소나무 밑에 바로 깐 겁니다. 다른 거에 원목에 연안자 여러 들어 있고 아주 좋죠.
4: 여기 키로는?
0: 네, 키로 2만 원. 아이고 고맙습니다.
4: 이거 좋네.
0: 이거 진짜 저 위에 산에 이런 하우스 키우는 하나도 없습니다. 예. 커피는 언제든지 공짜니까 예? 지나가다 친구분들하고 와가지고 차 한잔하고 이야기 놀다가 이래 가셔도 돼.
4: 나는 이제 배달이 있어요.
0: 그렇지. 이제 다음 달 돼가지고 코 피기 시작하면 은근히 좋고 예. 이제 전부 맹이나물이라
4: 지금. 이거 몰랐잖아.
0: 그렇지. 예, 고맙습니다. 예, 들어가십시오. 예.
1: 손님이 돌아가시고 오늘 수확한 산마늘 포장을 시작하는데요. 산마늘은 먼저 깨끗이 세척한 후에 200g과 1kg 단위로 나눠서 포장해 판매합니다.
0: 신선한 상태로 오래 보관이 안 되기 때문에 요거는 딱 나오는 시기 3월 중순에서 4월 말까지 이때만 생채를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있거든요.
1: 오늘은 새로운 거래처에 첫 납품을 하는 날이라 물건을 포장해 늦지 않게 서둘러 출발합니다. 이곳은 밀양에 새로 생긴 테마파크입니다.
0: 아, 예, 팀장님.
1: 테마파크 안에 입점한 로컬 푸드에 산나물과 표고버섯을 납품하기로 했습니다.
5: 다섯 개로만 출시되면
0: 네, 그러니까.
1: 물건이 잘 보이게

0: 균열에도 신경을 씁니다.
1: 아직까지는 뭐 그렇죠. 예, 주중이 돼가고 뭐
2: 주중이라 어제 이제 첫 주말이었는데 예, 예. 날씨가 좀 좋지 않아가지고 이제
1: 계속 손님 늘겠죠. 뭐
2: 예, 예. 홍보 지금 시에서 그러니까. 열심히 하고 있어서 예, 예. 점점 더 많이 늘어.
1: 그러니까 아이고 잘 부탁드립니다.
2: 예. 부탁드립니다. 예. 예.
0: 로컬 푸드는 아픔은 처음이라 잘 팔렸으면 하는 바람이 큽니다.
1: 와, 좀 빨리빨리 와, 빨리빨리.
3: 일단 조금 그런 것들 옮기 심을까?
1: 밥은 조금 더 큰 거 가지고 오지. 그래, 옮기 심어야 뿌리가 활착이 좋지.
4: 그거 하면 되겠어요.
1: 아, 그거 하면 되겠네. 자,
3: 하나 빼줘. 이런 것.
5: 뿌리가 저 뿌리 많이 났죠?
1: 뿌리 많이 돌았어?
5: 뿌리가 많이 나왔어.
0: 체험 농장을 꾸밀 생각으로 작년 가을에 삽목해놓은 수국을 오늘 산으로 옮겨 심으려고 합니다.
1: 자, 이거 이제 저쪽에 좀 갖다 놔주세요.
5: 네, 알겠습니다. 감시 감독하면서 돌봐드릴게요.
0: 체험객들이 긴 시간 꽃을 볼 수 있도록 5월부터 9월까지 순차적으로 꽃이 피는 다양한 종류의 수국을 심으려고 준비 중입니다.
1: 어, 잘 왔다. 예, 마사가 없는데 조금만 조금만 좀 손으로 담아갖고 정도만 좀 담아다줘.
0: 오늘 심을 모종 개수가 많아 걱정이었는데 다행히 막내 아들이 때맞춰 왔습니다.
1: 됐어, 됐어.
5: 흙으로 덮지 말고 꽃이 다 보인다.
6: 알겠습니다.
5: 흙 다 붙지 말고, 상냥아.
1: 좀 단디해라. 엄마 또 잔소리 나오기 시작한다, 이 사람아.
6: 엄마가 뺏어 아프죠.
5: 그래, 꽃은 정성으로 심어야 돼, 정성으로.
1: 우리 잔소리꾼이 또 시작이다. 아이고, 이거.
6: 엄마는 왜 일하고 있는데?
5: 엄마는 감독.
1: 내가 말하는 거네, 잔소리로. 감독, 감독. 어? 잔소리로 일 다 하는 사람이다.
5: 아들이 다 이거 삽목 다 해놓은 거예요.
6: 제가 먼저 말을 던지고 실은 아버지가 하고.
1: 예, 늙은 아버지가 계속 일을 하고 자기네 입만 가지고 해요.
6: 진짜 아든지?
1: 아니요, 웃으려고 하는 소리예요. 좀 많이 자란 것들을 저 노지에다 좀 체험장 옆에 좀 갖다 옮겨 심자고 지금부터 심기 시작해야 되니까 일을 많이 빼야 될 겁니다. 빼야 돼요, 지금.
6: 제가 평생 하던 일들이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그게 조금 시작하기가 살짝 두려운 느낌이었습니다.
0: 상영 씨도 귀농을 준비하고 있어 틈틈이 와서 일을 배우고 있습니다.
5: 조심해. 수국이 소중하니 수국을 아껴야지. 수국은 병원에도 못 가. 아파?
6: 야, 사들
5: 조심해야지. 야, 이 돈이 바닥이 얼마나 미끄러운데.
6: 뭔 이제 와서 아들 걱정이세요?
5: 수국은 병원에도 못 가잖아.
0: 이제 막 일을 배우는 단계라 상현 씨 아직 서툰 것들이 많습니다.
5: 엄마한테 이걸
6: 씻고
5: 가라 해야 되겠니?
6: 엄마 이것도 어떻게 숙련된 노하우가 있어요. 할 수 있는 건데.
5: 한번 해볼게. 한번 묵어봐서 못 돌렸다.
7: 숙련된 노하우가 한번, 있으신 분이 넘어졌어요?
6: 그렇게 예. 할 말이 없습니다. 아, 이거 뒤처리 어떻게 하는데?
5: 아, 어떻게 하지?
6: 고도의 노하우가 아, 필요하다니까.
5: 그러면 마음대로 못 이게 안 되네? 어쩌지?
6: 너 엄마가 한 거지?
5: 네, 내가 했다 소리 하지 마.

0: 친구를 생각 안 하고.
1: 수금은 병원을 못 가잖아.
0: 아, 미안하다. 말을 잘못했어, 엄마. 엄마? 어쩌지? 아빠 소중히 다른 건데.
1: 엄마 지금 하나 밟고 있거든.
0: 어디? 어쩌지? 어머머머머머머. 어머 어쩌지? 엄마 몰랐다. 아까부래. 아빠한테 혼나겠다 이거.
1: 엄마가 한 거다.
0: 응?
1: 엄마가 한 거라고.
0: 근데 엄마?
1: 이제 다 된 거 같은데.
0: 아빠한테 비밀이 돼.
1: 엄마 이 처참한 모고를 보고 어떻게 비밀을 할 수가 있겠니?
0: 아빠 뭘 하겠다 갑자기. 둥둥이 아프다. 다녀와.
1: 응?
0: 둥둥이 아파.
2: 아우. 아무래도 아버지께 한 소리 들을 것 같은데요.
0: 안녕! 아들! 아, 어서 와.
3: 할머니 안녕하세요.
4: 정글 와.
5: 차가 안 한다. 엄마 뭐 일꾼인 줄 알고 지금 일세지로 잘못 벗어 주고 있는
4: 그대로.
0: 문근아 팔 아파. 좀 들고 가자.
5: 아이고. 일로.
0: 미리 일로 가고 상영이는 절로 가고 가까운 길로.
5: 이거 어디로 갈 거예요?
0: 그 체험장 앞으로.
6: 야 수국들이 왜 이래?
1: 엄마가.
6: 어? 그 조금 거 드실 건데 그렇게 다 엎어가지고 아이고 참나.
0: 죽겠다 지금 이거 너무.
6: 아니 그 무겁지도 않은 거 사람들이 몇 명이 들고 오면서 그걸 업고 있어.
0: 바퀴가 하나 났어. 말을 안 듣네.
6: 아이고 참. 야 발른다 시분 한 거. 하여튼
0: 어쩌지?
5: 맞네 시분 안 왔네.
0: 예?
5: 아 시분도 와 일로.
0: 비는 게 없다 내가.
6: 아이고
0: 허리가 참. 아프니까 비는 게 없네. 누구나
5: 많이 났네.
0: 누구나 이럴 때는 장갑이 있어야 돼.
5: 아유.
0: 이제 나는 간다.
6: 어딜 간다 말이고. 물도 주고 해야지.
0: 나 허리 아프고 궁둥이 아파서 나 이거 못
6: 하네. 아, 알았어 알았어.
5: 이 그 냄새 나요?
6: 지금 봄이잖아. 이제 따뜻해지니까.
5: 죽을 죄는 없었다니까.
6: 그러니까 어제는 하루가 다르게.
5: 많이 나쁜네.
6: 네. 22년 키운 아들입니다. 22년 키운 아들. 에? 지금 문건이가 올해 나이가 몇이고?
5: 16살 때 알았습니다.
6: 18살 때부터 이제 저하고 부모자식간처럼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2: 증기씨뿐 아니라 아이들과도 친형제처럼 지냅니다.
6: 저 밑에 목수국 중간에 너무 비좁으니까 그거를 저 중간쯤에다 예쁘게 좀 씌워봐라고 그랬어.
5: 예. 예. 뭐네? 좀 됐나? 한번 들어갔다 앉아.
6: 자 그래 살 찍기 봐.
5: 우와 물도 안 빠져.
6: 자 옆에 더. 더 골라.
2: 어휴 뿌리가 깊게 내려 장종 둘이 함께 했는데도 힘들게 뽑았습니다.
6: 그 삽질 하는 거 이기 봐라.
5: 돌이 말고 빠진다. 아버지 밑에 돌 있는데.
6: 이기 봐라. 내가 할게. 아, 그 얘가 삽질이 그대 못 해가지고
5: 안 들어가잖아요.
6: 어. 내가 하는 거 틀리잖아.
5: 와, 안 들어가잖아요. 비슷하죠?
2: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파십니다.
5: 잘 파고 있었죠?
6: 왜냐면 너 파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다 지금.
5: 아니 파진 않고 자꾸 그러면 뭐 이 똑같구만은.
6: 야 60 넘은 아빠가 이 정도 파면 잘 파지 있나?
5: 위치 한번 봐보시죠.
6: 나와봐.
5: 멀리 똑같고.
6: 오케이.
5: 됐어?
6: 됐어.
2: 든든한 아들 둘이 함께 도와주니 일이 수월하게 끝났습니다. 고된 일도 아들과 함께면 힘든 줄 모르겠습니다. 오늘 저녁 메뉴는 돼지고기 바비큐입니다. 공기 좋은 산에 농장이 있으니 이렇게 고기만 구우면 캠핑이 안 부럽습니다. 먼저 그릴에서 초벌을 해 불향을 입혀준 후 팬에 올려 2차로 다시 익힙니다. 그래야 고기가 타지 않고 빨리 익는다고 하네요.
5: 우리 고기 먹자. 버섯이랑 버섯 먹어볼래? 와.
2: 직접 키운 표고버섯을 올려 같이 구우면 오, 정말 별미입니다.
5: 고생했습니다, 오늘도. 자, 잘가. 한 잔씩.

0: 가물가물하는데.
1: 그러니까 오래돼서.
0: 그렇지.
1: 부끄럽다. 벌써 20몇 년 된 이야기를 한단 말이면 기억도 안 나고만은.
0: 한때 방황했던 시절도 있었지, 그지?

0: 자, 봅시다. 자.
1: 아이고, 고맙다.
0: 내일도 건강해.
2: 가족들과 함께하는 행복한 밤이 깊어갑니다.

0: 다음날 아침 진길 씨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제일 먼저 하는 일은 동물들 밥을 챙기는 일입니다.
1: 물도 떨어졌네. 우리 어린이들 왔을 때 관찰도 하고 또 유정란도 생산하면 저희들 체험장에 선생님들한테 쓸 때 그 유정란 계란으로도 빼고 하기 위해서 제가 키우고 있습니다. 많이 먹어. 개 사료주러 가야겠다. 밥 먹자. 먹자. 앉아. 기다려. 앉아. 그렇지. 앉아. 망고. 앉아. 그래. 응?
2: 야. 깊은 산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산이기 때문에 야생동물들이 한 번씩 출몰합니다. 그래서 농장도 지키고 그러기 위해서 키우고 있죠.
1: 잘 지켜야 돼. 그래. 맛있게 먹어.
0: 일이 있어서 서둘러 농장으로 향합니다.

0: 어서 오십시오.
1: 아이고, 마우라까지.
2: 여기까지 올라오면서 아이고 아이고 소리가 나오시는 분들은 평소에 운동을 그만큼 안 하셨던 걸 증명하는 겁니다.
3: 했었잖아. 운동 많이 했다.
1: 그렇죠.
4: 나는 안 하는 사람.
0: 자, 조심해서 들어오십시오.
5: 오늘은 아내의 지인들이 체험을 하러 왔습니다.
2: 자, 채취하는 방법은 이 맹이가 5년생이 이상 되면 한 뿌리에서 잎이 2장 내지 3장이 나옵니다. 한 장만 제일 밑부분을 딱 꺾어서 따주면 됩니다. 이렇게. 그러고 한 장은 남겨두시고, 한 장은 남겨두시고 꼭 한 장만 따셔야 됩니다.
0: 열심히 한번 따봅시다.
3: 네.
5: 처음 해보는 일이지만 모두들 열심입니다.
3: 네, 나중에 네.
4: 그래, 그래.
0: 힘드시죠?
3: 네.
0: 아유, 참 고생 많습니다. 허리도 아프시고. 아, 정말 잘 따시네요, 그래도.
5: 지인들과 함께하니 시간 가는 줄도 모르겠습니다.
3: 제가 제일 잘하는 것 같아.
4: 내가 제일 잘하는 것 같아, 이런 거.
3: 아, 그래. 내가 제일 잘나가. 잔소리하지 말고 많이 따라와.
4: 내가 제일 잘 나가! 오, 예!
5: 금세 수북이 쌓였습니다.

0: 수리랑 수리수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고개로 날 넘겨주소
1: 자 밥 먹으러 갑시다
2: 네 갑시다
3: 체험객들이 수확한 산나물은 장아찌를 담가 집에 가져갈 수 있습니다.
4: 물 안 빼고 함께
5: 써오세요.
3: 그래서 산마늘 장아찌 담그기도 체험 코스입니다.
6: 늦게 와서 있긴 해. 니는 오늘 하퍼 연주해. 우리는 하이. 즐겁게, 오케이?
7: 됐어.
6: 까짓 거 뭐 하지 뭐.
8: 해봅시다.
6: 그렇지.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0: 우리 미랑 씨 합창단 단원들이에요.
1: 아, 전부 다요?
0: 예, 예.
2: 이제 본격적으로 산마늘 장아찌를 담기 시작합니다.
0: 뭐 세 가지밖에 안 넣네.
3: 네 가지.
0: 식초까지 네.
3: 네. 물하고 간장하고 설탕하고 식초하고 장아찌 물을 돌을 이거 필요해가지고 신랑 맞아. 보고 가서 어디 가서 좀 가져오세요 하니까는 돌
0: 예쁘다야
3: 집어 갖고 왔더라고요. 그래 이걸 깨끗이 소독해가지고 여기 누르세요. 여기 누르세요. 이렇게 누르면은 꼭 잠깁니다. 여기 뚜껑이 맞는가 보자. 이쪽 맞지?
2: 체험의 마지막 코스는 식사인데요. 농사 지은 버섯과 나물들로 만든 비빔밥을 함께 나눠 먹습니다.
0: 아, 맛있겠죠? 너무 맛있을 거야.
4: 농약이라고는 전혀 쓰지 않는 그런 것들만 재료를 가지고 같이 비벼서 이렇게 먹는 겁니다, 이거는.
3: 맛있어.

0: 일을 하고 먹으니 더 꿀맛입니다.
1: 맛있다.
0: 세움객을 받은 지 얼마 안 됐는데 반응이 꽤 좋습니다.
2: 잘 먹을게요.
3: 고생했어요.
4: 고생하셨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3: 수고해.
4: 네. 맛있게 드세요.
2: 네. 잘 먹을게요.
0: 그날 오후 아버지가 좀 특별한 걸 준비 중입니다.
5: 양사방에서 나홀로 갈 수 있어요.
6: 네, 그 저쪽에서 오고 이쪽에서 오고. 네.
5: 이렇게 가서
6: 수평으로.
5: 아니 수평이 아니고 수평으로 할까요?
6: 그걸 수평을 해야지 위에.
0: 굵은 밧줄을 나무에 감아 뭔가를 만들고 있는 것 같은데요. 도대체 뭘 만드는 걸까요?
6: 숲 누리터를 조성 중인데 우선 여기에 지금 현재 이 자리는 그 그물이죠. 애들이 올라가서 눕기도 하고 할 수 있는 그물을 그 해머 큰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5: 자, 선생님, 예, 예, 예, 예. 자, 왼손을 놓고 이걸 당겨야 돼.
7: 아버지.
0: 그리고 아버지를 도우러 아들 문곤 씨도 합류했습니다.
7: 잡고 있죠.
8: 그물 모양을 어떻게 만들어줄까요? 거미줄처럼 한다든지 아니면은 그냥 뭐 바둑판처럼 이렇게 한다든지.
6: 뭐 알아서 아십시오 선생님. 내가 안 와. 내가 반지 보지 다 했는데 뭐.
7: 저도 이런 생긴 걸 한번 볼 텐데.
8: 어떤 모양이 좋겠습니까?
6: 대단한 걸 못 봤다니까. 어떤 아니, 모양이 그러니까. 괜찮은지.
7: 아니야 뭐 이게 괜찮다 하죠.
6: 그러니까.
7: 뭐 없어요 이거 뭐 해놔.
6: 아니야 아니야 선생님 봐봐 어떤 모양이 괜찮겠니? 싶으면 그래 해주면 되지.
0: 문곤 씨가 아버지 곁에서 지원군으로 상황을 정리하려 노력해보지만 아무래도 아버진 작업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꽤 손이 많이 가는 작업이라 작업 시간만 무려 6시간이나 걸려 완성됐습니다.
6: 이게 거미줄이다 말이야. 내가 거미가 돼가지고 이래 다니는 거야 애들이.
3: 너무 어려울 것 같은데? 누구라고?
7: 네, 들고 던져줄까?
3: 아니 괜찮아. 이거 아닌 것 같아. 이거 어떡해. 무섭다 무섭다. 아니 무서워.
2: 애기들 묻는 거예요?
3: 이거 너무 위험하다.
2: 아니, 탄성이 있네. 너무 무섭다. 너무 무섭다. 아버님도 노신경 있으시다. 우진아 매달려.
0: 그물 간격이 넓어 걱정했는데 매달려서도 재미있게 노는 것을 보니 조금 마음이 놓입니다.
2: 우진아 일어나.
7: 아들아 일로 와봐라 아빠한테. 아까 아버지 안 아픈 적이 있겠다. 육수 아프다.
3: 그러니까 아프다니까. 으이야.
7: 아들아 뽀뽀.
0: 아버지 마음을 풀어드리려 문곤 씨가 열심히 노력하는데요. 덕분에 불편했던 진곤 씨 마음도 사르르 녹았습니다. 오늘은 아내와 함께 이웃 농가에 방문했습니다.
6: 잘 지냈어요.
2: 아이고, 오셨어요. 반갑습니다.
6: 반갑습니다. 아, 우리 친누나고 매형인데 이제 직장 생활을 울산에서 화학 회사에 정년 퇴직을 하고 이쪽에 기농 기촌을 하신 지가 지금 몇 년 차죠?
9: 딱이 이제는 한 7년 한 2년은 준비하고.
10: 아, 저는 기촌을 하고 싶었는데 신랑이 퇴직하고 일이 있어야 된다 해 가지고 했거든요. 그래서 좀 즐거움도 있지만 힘들어요. 농사가 너무 힘들어요.
6: 아이고 얼마나 농사를 잘 짓는가 보자. 바구니도 맡기네 앉아. 농사 지으면서 이 꽃 관리하고 진짜
10: 이게 대단하다. 재밌어. 이게 재밌어요.
6: 농사 지으면서 이게
10: 꽃을 워낙 좋아하는 사람이. 이봐봐 이렇지. 이러면 오른 게 뭐 있어. 이것도 이상하지. 나도 이제 뭐 오른 게 아니잖아. 아~ 숟가락을 해야 돼.

0: 여기 엄청 일이 많아, 이 딸기는. 이렇게 해야 딸기가 커지고, 이래 보면 못생긴 거는 무조건 다 따줘야 돼.
1: 온 김에 일을 돕기로 했습니다. 아, 그런데 열매를 따버렸습니다.
2: 손님, 이거 따붙다.
0: 어떡해? 아유, 일당 다 나갔다. 이거 어? 왜?
1: 누나 화순 씨는 역시 손길이 능숙합니다.
0: 다 섞어줘.
1: 서툴지만 해숙 씨도 부지런히 돕습니다.
2: 형님, 딸기 먹어도 돼요? 하나? 아, 하도 이뻐서 하나 따먹으려고.
1: 생긴 것만큼 맛도 좋을까요?
2: 어서 당도가 높네? 잘해?
0: 근데 그만큼 일을 열심히 많이 해야 이렇게 좋은 작품이 나오는 거야.
1: 역시 노력 없는 결과는 없는 것 같습니다.
3: 갑시다. 말을 안 하는가?
1: 여성분들이 일하는 동안 남성 두 분은 슬쩍 하우스를 빠져나가시는데요.
3: 야, 아유, 어디 있어? 아이고, 수고합니다.
4: 맞아, 맞아. 예.
1: 아니, 근데 이렇게 두 분만 쉬셔도 되는 건가요? 살짝 불안해지는데요.
3: 어제도 그럼 뭐, 응? 농사만 짓고 어디 뭐 어디 바람도 좀 쉬러 다니고 이라 있어.
5: 여기서 농사 짓는 게 힐링 아이가.
3: 아이고, 자.
0: 앉아 좀 쉬자. 아니, 이 아저씨도 뭐 하는 거야? 일도 안 하고 바로 커피만 마시고 있다니까. 이러니까 내가 얼마나 힘들겠어.
5: 이유가 명품을 만드는 거야. 아이고. 뭐 일만에 매달리가 뭐 좋은 거 넣는 줄 아나.
0: 그럴 바에 명품 백을 한 개 사 주든지 차라리. 아. 그게 낫지. 얘는 아니야.
5: 기다려봐. 기다려봐. 명품 백이 뭔지 모르지만은 좋은 거 사줄 테니까.
0: 명품 백 약속했어요.
5: 자, 당연하지.
0: 새끼 손가락 걸리고. 약속해,
3: 아.
0: 복사.
3: 아, 우리
0: 정. 아, 명품백 자, 조금 기다려. 아,
3: 정인도 여기 있다. 정인도 여기 있어.
2: 명품백 나도 하나 사줘 그럼.
3: 아, 당신, 야, 당신이 명품인데 뭘 또 명품으로 또 갖다 바르려고 하는데.
2: 그건 아니지. 명품, 그건 아니지.
3: 아, 당신 자체가 명품이야. 됐어 그냥.
0: 내 자체가 명품이야. 명품이 명품이지. 이 무슨 명품이야? 명품백이 명품이지. 명품백 사주세요. 명품백.
3: 아이고 참나. 아이고.
0: 또 나중에 시간 나면 보자.
3: 맛있게 먹고 또 이래 또 어떡하네. 자, 수고하세요.
1: 누나 덕분에 오랜만에 많이 웃고 갑니다. 그날 밤 아내 혜숙 씨는 저녁 준비가

0: 내가 하는 게 더 맛있어요. 맞지?
1: 예. 저는 잘 굽어요, 저는.
0: 대답이 그런데.
2: 돈만 잘 굽으시는 거 아니에요? 돈만 잘 하시는 거
1: 아니. 김치찌개, 된장국, 전.
0: 너도 다 잘하는 거지, 뭘. 밥도 잘하고.
1: 전 종류는 잘해요. 잘 굽어져요.
3: 농사일로 아내가 힘든 것을 잘 알아 할 수 있는 건 조금이라도 도우려고 노력합니다. 노릇노릇 바삭하게 구운 전까지 식탁에 올려놓으니 저녁 밥상이 그야말로 진수성찬입니다.
0: 너 힘들게 일했는데.
1: 아휴. 많이 드세요.
0: 자, 내가 심혈을 기울여서 구웠는데 한맛 한번 맛있을 거야. 자. 어때?
1: 맛있나?
0: 괜찮아?
1: 응.
0: 맛있는데?
1: 근데 이것도 콩나물도 같은데.
0: 알았어.

0: 앞에서 나같이 막 빠뜨렸어. 맛있어. 한번 먹어봐봐.
1: 상품성이 떨어지는 버섯들은 이렇게 장아찌로 담가 먹습니다.
2: 맛있네.
1: 고된 일을 마치고 돌아와 함께 식사를 하는 이때가 하루 중 가장 편한 시간입니다.
0: 사위한테 전화 한번 해볼까?
3: 뭘 하세요. 살인 거 해줘야지.
0: 아, 알았어.
4: 일단 다 보여요.
0: 어? 오케이.
3: 아유, 로즈.
0: 레오.
3: 로즈. 로즈야. 에린아 안녕.
0: 에린아 안녕.
3: 가보.
4: 네.
3: 가보 오늘 뭐 했어 하루?
4: 아침에.
3: 아.
4: 저기 테니스 치러 갔어요.
0: 어 테니스?
4: 네네 테니스 지금 그 한국. 아저씨들이랑 갔거든요.
0: 어.
3: 소라는 소라 몸은 어때?
5: 나?
3: 어.
5: 나 뭐 건강하지?
4: 검사는 끝났어요? 아직도?
0: 아니 끝이 없어. 빨리 너가 끝이요? 끝이 없어. 빨리 가보가 와서 도와줘야지.
4: 아 예.
0: 어 네가 와서 할 일이 꽉 찼어.
4: 네, 놀러 갈게요.
0: 어 그래 빨리 와서 도와줘.
3: 사이.
4: 네.
3: 사랑해.
4: 아, 사랑합니다.
3: 네, 사랑해. 우리 딸 사랑해. 우리도 이렇게 해봐. 이렇게. 이렇게.
0: 아이고.
3: 안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인다. 사랑해.
0: 자, 바이바이.
3: 아.
0: 어, 잘 지내고.
3: 아,
0: 어, 잘 지내. 어. 바이바이.
3: 아~
0: 응.
3: 아. 아이고, 애들 잘 탔네.
0: 아이고.

0: 아침부터 진규 씨가 분주합니다. 오늘은 지인들과 산악 자전거 모임 약속이 있습니다. 장갑과 헬멧까지 꼼꼼하게 준비를 합니다. 귀농을 한 후 바빠지면서 그동안 하던 취미들을 전부 못하고 있는데요. 지금도 유일하게 즐기는 취미가 산악자전거입니다. 이번 모임은 진길신의 농장 근처의 산을 코스로 잡았습니다.
1: 어이, 다들 오랜만이다. 야, 날씨 좋다. 날씨 좋아.
2: 잘 지냈어요.
3: 고생했습니다.
1: 오늘부터 앉아 화끈하게 라이딩 한번 합시다.
3: 예, 고맙습니다.
1: 예, MTV 동호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달 한 번씩 타는데 동절기에는 못 탔는데 오랜만에 이래 모여가지고 오늘 라이딩 즐거운 라이딩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한 달 좀 봅시다.
0: 동호회 회원들과 함께 신나게 출발합니다.
1: 어서. 좋다.
0: 산악 자전거는 7년 전부터 꾸준히 타고 있는데 나이가 들수록 더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산바람을 맞으며 달리면 힐링이 됩니다.
1: 대다. 힘들다.
0: 야. 오랜만에 타서 좀 힘들었지만 무사히 마무리했습니다.
1: 야, 고생했어요.
4: 아이고, 또 고생하셨습니다. 아이고.
3: 보약 한입 먹었습니다, 오늘. 잘 먹었습니다.
5: 아, 이게 보약이에요?
3: 예, 이게 보약 아닙니까? 뭐, 다른 게 있습니까?
5: 힘들지 않으세요?
3: 이걸 즐겨야죠.
1: 아이고,
6: 진짜. 벌써 곱빼기 못이다.
1: 네.
3: 네.

0: 돌아오는 시간에 맞춰 문곤 씨와 어머니는 아버지와 회원들이 드실 참을 준비 중입니다. 싱싱한 상추를 듬뿍 넣고 매콤달콤한 비빔국수를 만들었습니다.
1: 맛있는가 봐.
2: 한번 약한데.
1: 조금 약해? 고추장 더 넣을까?
2: 아니다. 맞다. 맵다.
0: 커다란 냉면 그릇에 국수를 넉넉히 담아냅니다.
3: 초고버섯 안에 비닐이가 나오노.
4: 맛있겠다.
2: 냄새다.
0: 열심히 운동한 후에 먹는 식사라 그런지 오늘은 비빔국수가 더 맛있습니다. 술술 넘어가는 국수 가락에 피곤함이 날아가는 것 같습니다.
3: 와, 끝내줍니다. 맛있다.
5: 다음에는 진짜 제대로 된 고소한 띄웁시다. 저 안동까지 우리 라이딩 함 합시다. 좋은 것도 좀 먹고.
2: 기대하겠습니다.
0: 다음 약속을 잡으며 기분 좋게 마무리합니다. 오후엔 누나 화수 씨의 시댁 식구들과 시어머니까지 대식구가 농장을 찾아오셨습니다. 어떤 일로 오신 걸까요?
6: 누님, 시어머님께서 오늘 95회 생일이에요. 그래서 가족들하고 여기서 생일 식사를 한번 대접한다고 이렇게 지금 같이 나눠 먹고 있습니다.
5: 염색을 안 해서 그래서 염색을.
7: 그건 안 놀던데. 우리 사양양.
5: 내일 고생만 시키게. 신랑 고생을 시키게 하지 말고.
7: 그건 안 놀던데. 우리 사양양 뭐 많이 놀던데. 내가 마저리 놀고 놀던데.
0: 부산에서 일부러 농장 구경을 한다고 오신 터라 음식을 더 정성스럽게 준비했는데요. 농사 지은 표고버섯을 듬뿍 올려 돼지고기와 함께 구웠습니다. 모두들 맛있게 드시니 열심히 준비한 보람이 있습니다.
1: 딸기 한다고 욕받은 이거 좀 드셔요. 예.

0: 잘한다.
1: 기합하고 인싸. 야. 자, 어우 최고.
2: 사돈 어르신의 95번째 생일 잔치가 행복하게 끝났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낯선 청년 한 사람이 농장으로 들어옵니다. 누굴까요?
1: 우리 예비 청년 농부 잘 왔어. 예비 청년 농부 왔는데 큰 일꾼이 왔어.
3: 너무 잘생겨가. 아들이었으면 좋겠어.
4: 저는 지금 내년에 있을 청년 후계농 준비 중이고 그 전에 이제 이렇게 이런 농장들을 한 번씩 다녀보면서 제가 할 거를 좀 미리 정해보고 있습니다.
2: 영호 씨는 얼마 전부터 진규 씨네 농장에 와서 일을 배우고 있습니다.
4: 근데 이거 따는 기준은 뭐예요?
1: 평균은 제일 상품 가치가 좋은 게 우리 종이컵 있지, 종이컵. 네. 종이컵 안에 들어갈락 말락 할 정도 크기. 그게 제일

0: 키워냈더니 맛은 일품입니다.
1: 버섯을 먹어보면 한번 먹어보자. 먹어봐.
2: 오, 향이.
1: 향이 진짜 향해. 이 향이 아침에 먹었잖아. 네. 점심 때까지 계속 이 향이 입에서 맴돌아. 이 향이 얼마나 향이 독한지.
3: 아, 향이 독하다는 거 표현이 안 맞지. 강하다고 해야지. 그게 맞지. 어? 이 향은 독한 향이 아니야. 정말 강한 거야. 강한 거.
1: 어? 아이고
3: 또 때려. 이 뭐 맨날 맞다가 살겠네 이거. 어?
1: 아이고. 명예밭에 가갖고 또 두 개 자른다고 잔소리. 평범해서 또 일하는데 내가 도와주니까 또 잔소리.
3: 아이고.
1: 여자가 잔소리 많다더니만 남자가 그 잔소리 많네.
3: 야, 아, 참 진짜 바른 말을 가르쳐주면 좀 알아들어야지. 말을 자꾸 그래. 또 삐진다. 또 삐진다. 이리 와.
1: 아, 누워.
3: 자, 알았어. 따따따 가자. 내려와.
0: 자주 티격태격하지만 둘 다 뒤끝이 없어 또 금방 풀립니다. 남아있는 버섯이 얼마 없어서 아무래도 오늘 수확이 거의 마지막일 것 같습니다.
1: 그래도 날씨치고는 많이 나왔네.
2: 많이 나온 거요?
3: 네. 안 나왔지.
1: 많이 나왔지?
3: 이게 뭐 많이 나와. 많이 안 나왔어. 보통 게 큰 박스에 한 네 박스, 다섯 박스씩 따는데. 그런데 이제 마지막이야, 마지막.
1: 근데 마지막 치고는 이게.
3: 아니야.
1: 산에서 일하니까는 덥던데. 내려갈 때는 옷 입고 내려가야지.
3: 아, 내가 먼저 내려갈 테니까 조심해서 걸어와.
0: 아쉽지만 표고 수확은 이제 마무리하고 다시 가을을 기다려야 할 것 같습니다. 그날 오후 수확을 끝내고 오랜만에 여유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경치 좋기로 유명한 천왕산으로 나들이를 나왔습니다.
4: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1: 밑에 쳐다보면 어지럽네. 밑에 보지 마. 저 위로만 쳐다봐.
0: 아침부터 저녁까지 농사일에 매달려 지내다 보니 부부가 함께 이렇게 밖에 나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케이블카도 참 오랜만에 타는 것 같습니다.
3: 어우, 추워. 저 구름 봐봐, 구름. 구름이 막.
1: 구름을 안 깨.
3: 추워.
0: 큰맘 먹고 나온 나들인데 날씨가 도와주질 않네요. 그래도 함께 걸으니 참 좋습니다.
1: 다리 아프다.
3: 이걸로 다리 아프다 하면 어떡해? 개불거 타고 와서 다리 아프다 하면 어떡해?
0: 15분 정도를 걸어 드디어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좀 춥고 다리도 아프긴 하지만 경치 하나는 정말 최고입니다.
3: 오, 흔들리는 것 같아. 흔들려. 바람이 많이 불어가지고. 백호 바위. 백호. 흰 호랑이가 누워있다는 바위 모양이.
0: 그런데 경치 구경하다 말고 거긴 왜 들어가시는 거예요?
1: 나는 추워서 이리 왔어. 추워서.
3: 우산 줘.
1: 추워.
3: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산도 정말 밀양에서 어떤가는, 아니 전국에서 어떤가는 그런 명산으로 한번 만들어보자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힐링하고 즐기고 또 신선한 임산물까지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산을 한번 만들어보자고.
1: 그래,
3: 해보자.
1: 한번
3: 그래.
1: 화이팅 하시죠.
3: 화이팅. 자, 맨발로 황토를 충분히 느껴보세요. 느껴보고.
5: 그래.
6: 열심히 하고 가세요.

0: 사랑을 몰라서 지내다니고
1: 젊은 국악인들과 함께하는 국악 실험실입니다.
2: 그럼 어떻게 굶어 죽어?
3: 아니 아니 그냥 빌어보자.
2: 고척돔 단독 콘서트 나중에
1: 늘 그냥 머릿속에 상상하면서 꿈꾸면서 그럼요. 우리가 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고.
2: 맞아요.
4: 음악 덕후 같은 사람들을 일단 모아야 된다 해서 여러 가지 조건이 있었어요.
5: 채점을 다 당한 거예요.
1: 괜찮아요. 저희 아지트에서는 어떤 얘기
6: 아지트니까.
1: 그럼 아지트인데.

0: 하고 나서 좀 달라진 게 있을까 궁금하거든요.
1: 무용하고 나서는 체력이 엄청 좋아져서 한 시간도 걷든 연습할 수 있어요.

껍질을 낀 상태에서 머리 뒤 천천히 활짝 펴주면서 마시고

감사합니다.

0: 네. 또 앙콜이죠?
1: 네. 네.
0: 그럴 줄 알고 하나 더 좀 준비했어요. 이게 마지막 곡입니다. 성자들의 행진.

0: 젊은 국악인들과 함께하는 국악 실험실입니다.
1: 그럼 어떻게 굶어 죽어?
2: 아니 아니 그냥 빌어보자.
1: 고척돔 단독 콘서트 나중에
0: 늘 그냥 머릿속에 상상하면서 꿈꾸면서 그럼요. 우리가 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고.
1: 맞아요.
3: 음악 덕후 같은 사람들을 일단 모아야 된다 해서 이제 여러 가지 그 조건이 있었어요.
4: 채점을 다 당한 거예요.
0: 괜찮아요. 저희 아지트에서는 어떤 얘기를
5: 아지트니까.
0: 그럼 아지트인데.

0: 부임하고 나서 좀 달라진 게 있을까 궁금하거든요.
1: 부임하고 나서는 체력이 엄청 좋아져서 한 시간도 걷든 연습할 수 있어요.

깍지를 낀 상태에서 머리 뒤 천천히 활짝 펴주면서 마시고

마음을 다스리는 칼, 아니면 또 나쁜 마음을 도려내는 칼. 그게 어떤 이유로든 간에 다양한 적이 그 나쁜 마음이 생길 수 있고 안 좋은 생각들이 있을 때 우리 선인들은 이 장들을 보면서 마음을 다스렸죠.

일대 아버지께서 75년 동안 장도를 만들어 오셨어요. 내가 태어나서 나이를 먹으면서 성인이 되고 그 뒤로 계속 아버지 옆에서 보조 역할을 하면서 수십 년 지켜봤죠. 지켜보니까 아, 이 장도를 만드는 일은 정말 나 개인의 희생이 아니라 전 가족의 희생이 따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칼자루와 칼집의 비례감, 그 비례 때문에 칼의 그 각도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칼날이 너무 강해도 부러지고 너무 지기 그 열처리가 안 되고 부드러우면 또 이빨에 나갑니다. 그러면 칼등은 칼날을 받쳐주기 때문에 부드러워야 됩니다. 칼등의 부드러움과 칼날의 강함이 또 조화를 이루어지는 거죠. 강하면서 부드러움.

이게 지금 이렇게 까맣지 않습니까? 이 작업 과정에서 나오는 이 까만 것을 갖다가 우리가 이 모래를 통해서 모래의 마찰을 통해서 때가 벗겨지면서 은혜 저기 그 은색이 이렇게 올라오는.

근데 우리 한국 장르는 그 아름다운 예술성이 있습니다. 일단은 다 100% 핸드메이드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 작은 칼이 갖는 예술성과 가지고 있는 내면의 세계까지, 정신 세계까지 우리는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받으신 분이 우리나라 문화에 대해서는 얘기해 주셨어요. 지진 되셨어. 그때는 장가 할아버지는 누가 옆에서 막 안 챙기고 알아서 이렇게 문화재 호수를 태어나면서부터 이미 재난적인 그 장도장하고 한 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너무 자연스럽게 이어져 가는 거죠. 아무리 힘들어도. 그래서 저는 나는 장도장의 제 자식으로 태어난 것 자체가 숙명이지 않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충분히 그.

이 시대에 장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과연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차라리 이렇게 말합니다. 장도를 가질 수 없으면 마음으로라도 가져줘라. 장도는 정신이거든요. 그 정신이라도 마음으로라도 가져줬으면 좋겠다. 저는 그게 바람입니다. 그게.

가약 무릎에 이렇게 얹어놓고 렌즈를 하잖아요. 진동으로서 이루어지는 건데 현을 등기부로 인해가지고 안쪽으로 해서 밑에 통에 음이 전달이 되잖아요. 그럼 전달되는 사람이 무릎으로 전달이 돼요. 이렇게 해서 사람 가슴과 같이 이렇게 뭔가 이렇게 어우러지는 그런 느낌을 받아요.

이거 만드는 일이 뭐 지루하다, 뭐 하기 싫다, 뭐 그런 것을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어요. 이 나무를 잘라서 켜가지고 변하는 모습이 있잖아요. 손을 댄 만큼 또 자꾸 뭐 모양이 변하고 결국 나중에는 야는 이제 소리로서 또 대하잖아 나를. 이 단단한 나무는 그 대신 또 뭘 해줘야 되냐면 그 제작자가 나무의 성질을 알아야 돼. 손으로 수백 번 만져가면서 또 깎아보면서 강도의 두께를 맞출 줄 알아야 되거든요.

0: 전통적인 방법, 옛날 방법 그대로 정말 그 고집을 하시면서 기계를 잘 사용하지 않으시고 웬만해서는 뭐 손으로만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정말 존경스럽고.
1: 아, 예. 어서 오세요. 네. 아니, 더운데 오시느라고 고생하셨네. 네. 아이고, 얼마나 열심히 했는가 하다 표시가 나네. 반지 달아졌구만.
2: 어떤 안쪽 이 밑에가 이제 좀 움직이는 거
1: 움직이지?
2: 네. 이게 연습을 많이 해서 이게 판이
1: 연습 나니까.
2: 네. 많이 써가지고.
3: 그렇지. 네.
4: 이 악기 판이 보시면은 두께가 다 다르거든요. 네. 선생님은 항상 이렇게 나무를 우선은 무겁고 좀 따뜻한 소리를 만드시려고 항상 아끼지 않고 좀 나무를 이렇게 다 쓰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가는 줄 모르고 기근맞게 해왔는데 어느 날 세월이 다 흘러서 본 게 내가 나이가 꽤 많이 먹었더라고. 그래서 야 이게 이 길로 지금까지 왔구나. 내 평생을 여기다 전부 바치는구나 하는 그런

한 검정선 이렇게 합혀가지고 눈을 박아서 눈금을 연결선이 되죠. 이 완자문이라고 우리 전통 문양인데 이 안쪽이 중요한 부분은 줄에서 줄의 장력을 통에다 전달해주는 역할을 얘가 해요. 예를 들어서 낮으면은 연주할 때 좌우로 흔들림이 있고 너무 크면은 높으면은 또 동연할 때 불안정하고 적당한 높이가 있어요. 그 악기에 따라서

0: 무슨 고생하는 거, 얘는 그렇지 고생이라고 안 할 거예요. 재미라고 느끼리라고 생각하고. 이런데 보면 지금도 옹이 자국들이 다 있잖아요. 곱질 않고 여기 노랗게 나왔을 거예요. 이게 말하자면 그 완전 곰 발바닥이야 이게. 오늘 나무를 구입을 해야 되고 또 이 나무는 여름에는 자르면 절대 안 돼. 저기 보인다.
1: 아버지, 이 정도면은 오동노무가 몇 년 정도 된 것 같나요?
0: 이 정도면은 한 70년에서 80년 이렇게 껍질을 보니까 네. 이런 데서 자란 나무여야 악기가 소리가 변함이 없는 거예요. 요즘 이런 나무가 어디 있어? 진짜 보기 드문 나무인데 참 잘 자랐다. 이야, 정말 좋다. 지금 이걸 해보니까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냥 만들어지는 악기가 아닌 것 같더라고. 지금도 뭔가 만들어 놓으면 조금 야 뭔가 좀 서운한 부분이 있고 막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야 이건 끝이 없는 것이구나. 내가 죽을 때까지 해도 이것은 뭐 계속 연구를 해야 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봐요.

0: 젊은 국악인들과 함께하는 국악 실험실입니다.
1: 그럼 어떻게 굶어 죽어?
2: 아니 아니 그냥 빌어보자.
1: 고척돔 단독 콘서트 나중에?
0: 늘 그냥 머릿속에 상상하면서 꿈꾸면서 그럼요. 우리가 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고.
1: 맞아요.
3: 음악 덕후 같은 사람들을 일단 모아야 된다 해서 이제 여러 가지 그 조건이 있었어요.
4: 채점을 다 당한 거예요.
0: 괜찮아요. 저희 아지트에서는 어떤 얘기
5: 아지트니까.
0: 그럼 아지트인데.

0: 하고 나서 좀 달라진 게 있을까 궁금하거든요.
1: 무용하고 나서는 체력이 엄청 좋아져서 한 시간도 거뜬히 연습할 수 있어요.

0: 이 노래 들어볼래?
1: 우와, 이거 진짜야?
2: 에이, 설마. AI겠지?
3: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하늘과 바다, 깎아지는 해안 절벽의 조화가 언제 봐도 절경입니다. 육지에서 가장 먼 섬이지만 마음의 거리는 그 어느 섬보다 가까운 곳, 제주. 섬 한가운데 우뚝 솟은 한라산을 중심으로 자연이 그려낸 비경은 언제든 기대고 싶은 최고의 안식처인데요. 잘 알려진 유명한 여행지 외에도 화산섬 제주에서만 볼 수 있는 특별한 풍경도 참 많습니다. 바다 한가운데서 화산이 폭발해 성산 일출봉이 솟아났고 차가운 바닷물과 만나 깎아지른 듯한 해안 절벽, 주상절리가 탄생했는데요. 신비로운 해안 절벽이 이루는 천상의 조화, 용암과 물이 만들어낸 뜻밖의 풍경들, 제주 해변을 따라 신비롭고 비밀스러운 풍경을 만나봅시다.

제주도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 삼방산 아래 용머리 해안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랜 기간 퇴적과 침식에 의해 그 형상이 마치 바다로 들어가고 있는 용과 같다고 해서 용머리 해안이라는 이름이 붙었는데요. 180만 년 전 이곳의 얕은 바다에서 화산이 폭발하면서 분출된 물질이 차곡차곡 쌓이고 다시 수만 년 동안 파도에 부딪히고 바람에 의해 깎이면서 지금의 절경을 만들어냈습니다.

소리 해안의 탐방로를 따라가 보면 파도가 부딪혀 생긴 울퉁불퉁하고 기괴한 모양의 절벽을 만나게 됩니다.

형형색색 쌓이고 층층이 깎인 용머리 해안은 마치 아득한 시간과 자연이 정성을 들여 빚어낸 거대한 조각품 같습니다.

제주도 남쪽 해안에서는 화산에서 나온 용암이 바닷물에 깎이면서 만들어진 독특한 풍경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백록담에서 발원해 한라산 남사면을 흐르는 효동천. 마치 용암이 흐르는 것 같은 독특한 풍경을 보여줍니다.

이곳을 따라가다 보면 담수와 해수가 만나면서 만들어진 깊은 웅덩이가 나오는데요. 이름도 독특한 쇠속각입니다. 쇠속각의 쇠는 소, 소는 연못, 각은 끝을 의미합니다. 마치 육지에서 만난 잔잔한 호수 같죠? 여기가 제주도가 맞나 싶을 정도로 이색적인 풍경이 펼쳐집니다. 서귀포의 숨은 비경 중에 하나로 손꼽히는 이곳은 투명한 물과 울창한 소나무 숲, 기암 괴석이 어우러져 있는데요. 아름다운 풍경을 보고 있노라면 시간이 멈춘 듯한 착각에 빠지기도 합니다.

천혜의 아름다움을 간직한 섬 제주에는 자세히 오래 들여다봐야만 발견할 수 있는 특별한 속살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오직 이곳 제주에서만 만날 수 있는 천연기념물이 곳곳에 숨어 있는데요. 토끼섬에 활짝 핀 매혹적인 문주란, 해류에 실려온 푸른 생명력의 선인장, 신비로운 바닷속에 피어나는 연산호 군락입니다.

제주도 동쪽 하도리 앞바다. 해안에서 불과 50여 미터 떨어진 곳에 작은 섬이 하나 있습니다. 멀리서 보면 섬이라기보다 큰 바위처럼 보이는데요. 바로 토끼섬입니다. 옆에서 보면 토끼 머리를 닮은 것 같죠? 이곳엔 수십 센티미터의 모래가 쌓여 있어 해류를 타고 온 낯선 식물들이 곳곳에 자라나고 있는데요. 특히 한여름이 되면 하늘거리는 하얀 꽃들이 피어나 섬 전체를 가득 채웁니다. 이 하얀 꽃이 바로 천연기념물 문주란입니다. 원래 기후가 온화한 모래해변에서 피는 꽃인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오직 제주 토끼섬에서만 볼 수 있습니다. 마치 야외 식물원에 온 것 같네요.

향기섬을 가득 채우는데요. 그 향기가 먼 곳까지 퍼진다고 해서 천리향으로도 불립니다.

이렇게 선인장이 한 곳에 무리지어 자라는 건 저도 처음 보네요. 옛날부터 쥐나 뱀이 집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집 돌담에 옮겨 심었고 지금은 월령리 마을 전체에 퍼져 있습니다. 이곳 주민들은 선인장이 손바닥처럼 생겼다고 해서 손바닥 선인장으로 부르는데요. 노란색 꽃을 피우고 무화과처럼 생긴 열매도 맺습니다.

강남이나 해안가뿐만 아니라 제주의 바닷속에도 눈부신 꽃밭이 펼쳐집니다. 바다에서 만나는 꽃동네, 제주의 연산호 군락인데요. 제주 서귀포 해역은 다양한 기후의 해양생물이 함께 자라는 곳으로 연산호의 본 서식지입니다.

만산호는 육지에서 피는 꽃, 맨드라미를 닮아서 화려한데요. 그래서 바다의 꽃이라고 불립니다.

육지에서는 볼 수 없는 신비로운 생물들이 사는 곳. 바닷속 꽃밭을 함께 헤엄쳐 봅니다.

제주는 육지와 멀리 떨어진 고립된 섬이지만 한편으로는 쉼없이 흐르는 해류를 타고 외부의 문화를 가장 빨리 받아들이는 지리적 장점도 있었습니다. 화산섬 제주 하면 빼놓을 수 없는 특별한 풍경이 있죠. 바로 화산 활동으로 생긴 완만한 구릉지대, 오름입니다. 300개가 넘는 제주의 오름 중에서도 특별한 지형으로 눈길을 끄는 곳이 있는데요. 드넓은 들판에 숨겨진 분화구를 만나봅시다.

제주에는 오름이라고 부르는 기생화산이 무려 368개나 있습니다. 곳곳에 작은 동산처럼 완만한 능선을 보이는데요. 정말 오름 박물관이라고 부를 만하죠. 제주시 조천읍 교래리 넓은 들녘에는 독특한 형태의 상군부리 분화구가 있습니다.

군부리는 분화구의 제주말인데요. 규모가 산처럼 크다고 해서 산군부리라고 부릅니다. 원뿌령으로 생긴 분화구를 가진 보통의 기생화산과는 달리 삼군부리는 낮은 평지의 땅으로 푹 꺼진 듯한 커다란 분화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형태를 가진 분화구는 우리나라에서는 상군부리가 유일한데요. 110m 깊이의 분화구 안에는 다른 곳에서는 볼 수 없는 특별하고 독특한 식물이 자라고 있습니다.

시원한 바람을 맞으면서 상군부리 갈대밭을 올라갔던 때가 생각나는데요. 오름이 비교적 완만한 경사를 가졌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올라갈 수가 있죠. 하지만 제주의 심장이라고 불리는 한라산 정상을 오를 때는 남다른 각오가 필요합니다. 1947m, 한반도 남쪽에서 가장 높은 산이죠. 특히 겨울엔 눈이 많이 내려서 산을 오르기가 쉽지 않은데요. 저와 함께 한라산 백록담을 만나러 가볼까요?

산자락을 따라 올라가면 만나게 되는 기암괴석과 희귀 동식물들이 살고 있는 자연의 보고, 한라산입니다. 동서남북에서 바라본 한라산의 풍경과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주변 경관은 장엄하고 경이롭기만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산정호수로 침식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아 수려하고 압도적인 아름다움을 보여줍니다. 한라산 정상에 흰 사슴이 많이 놀았다고 해서 백록담이라고 부릅니다.

0: 광해군 복위 사건에 연루돼 제주로 유배온 화가 이건은 제주의 자연과 풍습을 기록한 제주 풍토기를 남겼는데요. 그는 책에서 한라산의 평화롭고 신비로운 풍광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1: 한라산에는 곰, 호랑이, 이리 등과 같은 사나운 짐승은 없고 소나 말은 잘 자라며 사슴은 놀라울 정도로 번식하고 있다. 산복더위에도 한라산 정상에는 얼음과 눈이 남아있어 해마다 여름철이면 장정들을 모아 얼음을 날라다 광가에 곡물로 바쳤다.

0: 제주는 지치고 힘들 때 누구나 쉴 수 있는 천혜의 안식처. 우리 모두의 정원 아닐까요? 눈부신 자연은 물론이고요. 거친 바다를 통해 들어온 낯선 문화를 거부하지 않고 섬의 토착 문화로 이끌어들인 지혜도 배워야겠죠. 유네스코가 반한 세계 유산을 품고 있는 대한민국. 그 안에 살고 있다는 사실이 새삼 뿌듯하고 고맙습니다.
1: 아침 6시. 어느 동쪽에도 그만한 태양은 솟는 법인데 유독 성산포에서만 해가 솟는다고 부산 필 거야. 아침 6시 태양은 수만 개, 유독 성산포에서만 해가 솟는 것으로 착각하는 것은 무슨 이유인가. 나와서 해를 보라. 하나밖에 없다고 착각해온 해를 보라.

0: 젊은 국악인들과 함께하는 국악 실험실입니다.
1: 그럼 어떻게 굶어 죽어?
2: 아니 아니 그냥 빌어보자.
1: 고척돔 단독 콘서트 나중에?
0: 늘 그냥 머릿속에 상상하면서 꿈꾸면서 그럼요. 우리가 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고.
1: 맞아요.
3: 음악 덕후 같은 사람들을 일단 모아야 된다 해서 이제 여러 가지 그 조건이 있었어요.
4: 채점을 다 당한 거예요.
0: 괜찮아요. 저희 아지트에서는 어떤 얘기
5: 아지트니까.
0: 그럼 아지트인데.

0: 우와, 이거 진짜야?
1: 에이, 설마. AI겠지?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한반도 남쪽 끝 따뜻한 바닷가 마을 위쪽 지방에선 보기 힘든 나무와 꽃들로 가득한데요. 외부와 고립된 섬에는 역시 다른 데선 보기 힘든 시인의 정원도 있습니다. 외지고 고립된 환경에서 저마다 개성을 꽃피운 나무와 인간. 환경에 맞춰 진화한 자연과 문명이 담긴 오래된 정원을 찾아 떠나봅니다.

0: 10월의 어느 가을날 비 내리는 삼천공원에 누가 방문했는데요. 가을빛으로 물드는 나무의 시간을 살피러 그림 그리는 식물학자 신혜우 박사가 찾아온 거죠.
1: 삼천공원에 왔습니다. 가을이 시작되는 지금 초록빛들이 많이 지쳐가 보이는데요. 한여름의 초록빛과는 좀 많이 다르죠. 곳곳에 빨간색, 노란색 단풍들도 보입니다.
0: 북악산서 흘러내린 작은 물줄기가 모인 계곡. 점점이 붉은 빛이 침투하는 녹색 숲 아래에 황금빛으로 빛나는 게 보이는데요.
1: 이렇게 계곡물에 떠내려온 낙엽들이 있네요. 원래는 이렇게 초록색이었다가 점점 노란색이나 붉은색으로 물이 들죠. 하지만 사실은 이런 노란색이나 빨간색들이 원래 있던 색들이고 초록색을 나타내는 엽록소에 가려져 있다가 가을이 되면서 초록색이 사라지면서 이 색깔들이 우리 눈에 보이게 됩니다.
0: 아직은 푸른 빛깔 가득하지만 공원 한쪽에 홀로 노랗게 물든 느티나무가 눈에 띄는데요.
1: 느티나무가 아주 노랗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자연에 숨겨진 색깔들이 이제 드러나고 있는 거죠.
0: 자연은 숨기를 좋아한다. 고대 그리스의 자연 철학자 헤라클레이토스가 한 말인데요. 보이는 것 너머에 숨겨진 많은 비밀들. 식물학자는 나무를 떠나 인간의 공간을 향합니다. 삼천공원 아래는 오래된 전통 가옥이 많은 동네인데요.
1: 삼천공원에서 북촌 한옥마을로 내려왔습니다.
0: 북촌 언덕길에 전망이 트인 곳에 잠시 발을 멈춥니다. 가파른 언덕 아래 한옥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는데요. 미음자로 된 한옥 지붕들이 촘촘히 이어져 있죠.
1: 탁 트인 전경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이 밑에는 전통 한옥이 가득 있습니다. 다 미음자 모양으로 지붕이 보이는데 꼭 다닥다닥 붙어있는 세포 같기도 하네요. 살아있는 나무들과 죽은 나무로 지은 집들, 이 어울림이 참 인상적입니다.
0: 식물학자의 눈에 한옥 지붕이 마치 세포처럼 보이는데요. 미음자 형태의 세포들이 모여 거대한 유기체를 이룬 것 같죠? 그 안에 무엇이 있을까 참 궁금한데요. 학자는 한옥 마을 깊숙이 내려가 봅니다. 북촌의 한옥은 대부분 20세기 초에 지어졌습니다. 1950년대에 세워졌다는 근대 한옥에 오늘 식물학자의 일일 연구실을 마련해 봤는데요. 외부로 꽁꽁 막힌 비밀의 문 너머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0: 와, 들어오니까 정말 작지만 아늑한 한옥이네요. 미음자 구조가 잘 느껴집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유리창도 있고 좀 근현대적인 그런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한옥과 근현대적인 어떤 형식이 같이 조화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마치 식물이 진화하듯이 건축물이 진화했다고 할 수도 있겠네요.
1: 한옥 안으로 들어와 봤는데요.

0: 여기는 제 1일 연구실입니다. 이렇게 아늑한 한옥에 직접 들어와서 보니까 너무 멋집니다. 여기가 진짜 제 연구실이면 좋겠네요. 오늘 여기서 자연과 문명의 진화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여름에 남쪽의 완도, 해남, 북일도에 갔다 왔었는데요. 거기에서 이렇게 많은 식물들과 사람들, 그리고 인간의 문명을 알 수 있는 그런 건축물들, 또 제 분야가 아닌 다양한 분들을 만나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단풍이 드는 이 시기와 달리 그때는 지금과 다르게 초록 물결로 가득했죠.
1: 아직도 지난 여름의 시간을 머금고 있는 녹색의 푸른 잎. 저 멀리 남도의 해안가로 떠나볼까요? 붉은 대지의 물결치는 녹색의 바다. 8월 중순의 완도 수목원인데요. 울창한 숲은 늦여름 빗줄기 속에서도 초록빛으로 반짝였습니다. 중부지방에선 보기 힘든 두껍고 반짝이는 초록 나뭇잎들이 사방에 짙은 녹음을 풍겼는데요. 식물학자는 연중 푸른 남도의 화렵수림을 대표하는 나무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0: 북가시나무인데요. 남쪽에서 볼 수 있는 참나무과 중에 하나입니다. 언뜻 보면 참나무과처럼 보이지 않지만 이렇게 반짝반짝거리는 잎 때문인데요. 처음에 제가 공부를 할 때는 이게 이렇게 도토리가 맺히는 참나무과라고 하는 거를 처음에는 정말 놀랬었던 것 같아요.
1: 참나무과인 북가시나무는 남쪽 해안가 숲에서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수목원 곳곳에 있는데요.
0: 이것도 북가시나무네요. 재밌는 건 참나무과라고 우리가 어떤 그룹을 얘기하지만 참나무과에 참나무는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참나무에서 잘 알고 있는 뭐 졸참나무, 갈참나무, 떡갈나무, 상수리나무 이런 나무들에서 도토리를 얻어서 도토리묵도 해먹고 하죠. 그런 나무들은 사실 중부지방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낙엽성 참나무고 이렇게 남부지방에서는 가시나무류, 개가시나무, 종가시나무, 가시나무, 북가시나무 이런 아이들이 참나무과 식물들입니다.
1: 참나무과에 정작 참나무는 없다. 처음 듣는 분 많으실 텐데요. 같은 참나무과라 해도 중부지방과 남부지방에 따라 그 종류가 크게 다르다고 하죠. 서로 다르게 진화한 겁니다. 참나무과 외에 남도의 해안가를 대표하는 나무로는 농나무과를 들 수 있습니다. 이름부터 감미로운 농나무는 어떤 나무일까요?
0: 농나무인데요. 농나무과 식물의 대표라고 할 수 있겠죠. 농나무가 문학이나 여러 곳에서 이름이 예뻐서 그런지 많이 등장을 하는데 사실 실제 농나무를 보신 분들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농나무과 식물들은 다 잎을 뜯어서 냄새를 맡아보면 다 아주 향기롭습니다.
1: 바라만 봐도 전해지는 진한 녹색의 향기.
0: 여기 수피가 되게 예쁜 나무가 있는데 이것도 농나무과 식물입니다. 육박나무이고요. 여기 마침 육박나무 잎이 떨어져 있어서 잎을 보면 이렇게 잎맥이 여러 갈래로 나눠져 있는 것이 있고 또 옆에 있는 이 잎은 다른 농나무과 식물인데 생달나무예요. 근데 생달나무는 잎맥이 이렇게 세 개로 갈라져 있습니다.
1: 두 개의 다른 형태로 잎맥이 진화한 농나무과

0: 나무들. 육박나무 근처엔 식물학자가 예전에 그렸던 생달나무와 생강나무가 있었습니다. 생달나무는 농나무 속에 속합니다. 농나무 속의 학명은 시나무문인데요. 우리가 즐겨 먹는 그 시나문, 계피 맞습니다. 생달나무는 계피를 얻는 나무들과 친척이죠.
1: 여기는 아래쪽에 생강나무가 있는데 이 잎을 뜯으면 생강 향기가 나서 생강나무입니다. 그리고 농나무과에 뭐 생달나무, 샌달나무, 육박나무, 농나무 아주 구분하기가 힘든데 그에 반하면 이렇게 오리 발바닥처럼 세 개로 갈라진 게 특징적이어서 생강나무는 아주 구별하기가 쉽습니다.
0: 농나무과도 참나무과만큼이나 종류가 많네요. 환경에 따라 각기 다른 형태와 생존 방식을 찾은 게 진화일까요? 이제 전망대에서 수목원 전체를 조망해 보려 하는데요. 따뜻한 남쪽 지방엔 화렵수가 많죠. 북쪽의 침엽수처럼 사철 푸르지만 날카로운 잎을 가진 침엽수와는 전혀 다른 느낌을 줍니다. 와, 양탄자처럼 보드랍게 덮인 녹색 나무숲이 장관입니다.
1: 여기 파랗게 펼쳐져 있어서 정말 예쁘네요. 게다가 오늘 좀 비가 약간 와서 구름이 내려와 있는데 더 예쁜 것 같습니다. 난데 식물 특유의 아주 몽글몽글한 모습으로 진짜 예쁜 것 같아요. 제가 옛날에 한 10년 전쯤에 여기 겨울에 왔었는데요. 그 해에 가장 추운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이렇게 초록색이 펼쳐져 있어서 겨울인데 아주 충만한 초록색을 보고 갈 수가 있었어요. 그때 생각이 또 나네요.
0: 전망대에선 바다 건너로 해남 땅이 보이는데요. 다음 목적지인 해남의 달마산으로 가봅니다. 백두대간이 한반도의 끝을 달리는 곳에 해남 달마산이 있습니다. 바다 옆에 벼랑처럼 솟은 바위산에서 한반도 식생의 끝자락을 접할 수 있는데요. 달마산 어깨의 능선길을 따라 도소람으로 가봅니다. 울창한 숲과 잘생긴 바위들이 이어져 장관이죠. 까지른 벼랑이 바람 부는 곳에 예쁜 꽃을 하나 볼 수 있었는데요.
1: 여기 지금 한창 꽃이 예쁘게 펴 있는 건 개요등인데요. 개요등의 개자는 닭개자고 요자는 오줌을 뜻하는. 그래서 개요등을 보면 이 꽃이 아주 우아하고 예쁘지만 절대로 잘 만지진 않습니다. 만지면 그 닭 오줌 냄새가 나기 때문인데요. 여기 보면 이렇게 연두빛으로 잎이 나 있는 건 댕댕이 덩굴이고 이거는 이제 개요등으로 같이 섞여 있는 모습이 정말 예쁘네요. 게다가 열매가 맺히면 이게 황금색으로 알알이 막 달리는데 그 열매도 아주 예쁩니다. 그래서 모든 게 다 예쁜데 냄새만 별로 좋지가 않은 식물입니다.
0: 개요등의 향내는 사람에겐 오줌 냄새에 불과한데 동물들에겐 어떨까요? 아마도 특정 곤충을 끌어들이거나 물리치기 위해 꽃이 진화한 거겠죠? 이제 도소람에 도착했습니다. 산 정상 부근의 척박한 환경에는 또 다른 놀라운 식물이 살고 있었는데요.
1: 와, 마삭줄이 엄청 잘 자랐는데요. 원래 마삭줄은 숲속에서 아주 작은 풀이나 나무입니다. 사실은 실제로는 나무인데 풀이라고 다들 많이 생각하는 이유가 아주 작게 자라서 그렇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정말 나무처럼 이 바위를 잘 타고 올라가서 나무인 게 잘 느껴집니다. 여기 보면 열매도 맺혀 있네요. 나중에 열매가 쪼개지고 거기서 씨앗이 날아가는 모습도 아주 독특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본 마삭줄 중에 가장 큰 마삭줄인 것 같아요.

0: 척박한 환경에서 오히려 더 크게 자란 마삭줄의 적응력이 놀라운데요. 곧게 서지 않는 덩굴 식물의 지혜도 진화로 얻어진 것이죠. 도소람 전각에 올라서 보는 달마산 전경.
1: 아, 좋네요.
0: 환경에 맞춰 각기 다르게 진화한 녹색의 식물 종들. 바다같이 광활한 여름 숲에서 다채로운 종의 분화를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농나무차가 아주 향기롭고 좋습니다. 참나무과는 다정하고 농나무과는 향기롭죠. 저는 종종 식물을 그렇게 설명합니다. 사실 농나무를 본 적이 있냐고 물어보면 보신 분들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농나무과에 어떤 종들이 있을까 생각해 보면 사실 우리가 잘 아는 식물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당연히 농나무가 포함되고요. 이렇게 보면 농나무 잎과 농나무 가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리에 많이 쓰는 이런 월계수, 그리고 수정과를 만들 때 넣는 계피, 그리고 아보카도도 농나무과에 속하는 식물입니다. 월계수 같은 경우는 다른 나라 식물이지만 저한테는 추억이 있는 식물인데요. 사실 제가 남쪽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기 때문에 교정에 월계수가 자라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이게 월계수인지를 몰랐습니다. 졸업할 때까지 몰랐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냄새를 맡아보면 치약 냄새가 난다고 그때는 생각을 해서 친구들을 한 명씩 한 명씩 데려가서 치약 냄새가 나는 나무가 있어 라고 계속 얘기를 했었습니다. 우리나라가 크지 않아서 사실 식물들이 큰 변화가 있을까? 종들이 그렇게 다를까? 생각할 수 있지만 이런 농나무과에 있는 어떤 종들은 농나무도 포함해서 남쪽에서만 볼수 있는 식물들입니다. 식물학자들이 오지를 탐험하고 전 세계를 여행하는 것은 진화와 계통에 대해서 생각해 볼수 있는 중요한 일이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진화론을 잘 다듬어서 만들어준 다윈도 사실 단한 번의 여행이라고 할수 있는 비구로 여행에서 진화론의 아이디어를 잘 다듬게 됐죠. 다윈의 갈라파고스 섬 여행처럼 저도 이번 8월에 한 역사적 인물이 두드러진 남도의 섬에 갔었습니다. 바로 보길도였지요.

0: 달마산에서 좀 더 내려오면 전라남도 해남의 땅끝 마을입니다. 한반도 육지 최남단인데요. 땅끝 마을에 있는 갈도항에서 보길도로 가는 배가 출발하죠. 잔잔해서 호수 같은 남해 바다에 섬들이 가득한데요. 보길도는 갈도항에서 배로 30분만 가면 나옵니다. 식물학자는 오후 늦게 배를 탔는데요.
1: 아, 이제 안개를 뚫고 가고 있는데요. 이 안개를 넘어서 노아도에 이르겠죠. 노아도 너머에 보길도가 있습니다. 이제 땅끝에서 만난 식물들과 이제 바다 건너의 보길도에는 또 어떤 식물들로 변화되는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0: 해가 질 무렵인 저녁 7시, 보길도의 한 해변에 도착했습니다. 8월의 늦여름엔 아직 해가 긴 편이었는데요. 식물학자는 석양빛을 따라 해변으로 나갔죠.
1: 아, 보길도에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는 예송리 해변가고요. 지금 해가 지고 있는데 보랏빛이 돌아서 정말 아름답네요. 사실 이 예송리 해변가는 몽돌 해변과 함께 그 옆에 있는 이 울창한 숲도 정말 멋집니다.
0: 오래된 방풍림이 어우러져 더욱 인상적인 예송리 해변. 다윈이 갈라파고스 제도를 찾았던 것

0: 인간의 문화도 독특하게 진화했죠. 조선시대의 한 시인이 일군 돌연변이와도 같은 건축이 식물학자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해변이 내려다 보이는 전망대에서 식물학자가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1: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2: 멜로디 잘 지냈어요?
1: 네, 잘 지냈어요.
2: 아, 거기까지 오는데 힘들지 않았어요?
1: 괜찮았어요. 아, 너무 그래요? 아름다웠어요, 오는
2: 그쵸?
1: 길이.
2: 여기 진짜 예뻐요. 근데 식물도 많고 해변도 진짜 좋지만 여기 되게 특이한 건축물이 있는데 멜로디가 되게 좋아할 것 같아요.
1: 아, 정말로요? 네. 기대돼요. 아,
2: 같이 가볼까요?
1: 같이 가요.
2: 네, 갑시다.
0: 식물학자가 보길도에서 만난 사람은 건축가 송멜로디. 서울 강남에 독특한 공유주택을 지은 젊은 건축가인데요. 시대와 공간에 따라 인간의 삶이 어떻게 변하는지 관심이 많죠. 식물학자는 보길도를 대표하는 유적으로 건축가를 안내합니다.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여 보길도에서 가장 아늑하다는 부왕리 마을. 17세기 조선의 정치가이자 시인 윤선도가 만든 부용동 정원이 있습니다. 그중 한 정자와 연못으로 먼저 가는데요.
1: 우와, 멋지네요. 와, 이게 물이 잠잠한데 되게 다이내믹한 풍경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돌에 이런 배치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시각적으로 그 돌을 발판 삼아서 이 안까지도 점유를 할 수가 있는 거죠.
3: 아, 맞아요.
1: 그리고 이렇게 좀 비스듬하게 잘려 있는 면
0: 물과 돌이 절묘한 조화를 이루는 비밀의 정원. 1637년 윤선도가 51살 때 보길도를 처음으로 방문하고 만든 세연정인데요. 자연 계곡을 막고 큼지막한 돌들을 배치한 디자인이 탁월하죠.
2: 이 바위는 진짜 크네요.
1: 그렇네요.
2: 너무 적절하게 어울리게 있어요.
1: 저기 자라도 있어요. 오!
2: 와,
1: 둘이 커플인 것 같아요.
0: 귀여운 자라가 사는 정원의 중심엔 사방이 트인 정자 건물이 있습니다.
2: 세연정에 올라가 봐요.
1: 네.
2: 신발을 벗고.
1: 네.
2: 아, 여기 엄청 시원하다.
1: 그러네요. 우와.
2: 다.
1: 아유. 네.
0: 정자의 남쪽엔 자연 계곡의 형태 그대로 곡선을 살린 연못이 있는데요. 구불구불 불규칙한 형태가 역동적인 변화를 보이죠. 화초가 심어진 인공섬 옆쪽엔 특이한 시설이 있습니다.
1: 오, 무대가 있네요.
2: 저희가 동대서대라고 네. 들었는데 무대 같아요?
1: 네. 이렇게 들어 올라져 있으니 이거 참 신기한 게 이게 완전히 들어 올려져서 최대한 무대를 볼 수 있는 경관이 되네요.
2: 약간 막이 열리는 것 같은 그런 걸 연출을 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1: 그러네요.
2: 저기 춤추고 막 짜잔 열리고.
1: 근데 예전엔 나무
0: 춤을 출 수 있는 무대로 쌓은 동대와 서대. 윤선도는 관람석인 세연정에 앉아 악공의 연주와 무희의 춤을 감상했을 겁니다. 이 세연정을 가운데에 두고 구불구불한 세연지 연못과 반듯한 사각형의 회수담 연못이 서로 대조를 이루고 있죠.
1: 네모난 인조 스테이지가 옆에 있네요.
0: 회수담에도 설치된 네모난 섬. 세연정은 시인 윤선도의 영감을 일깨우는 유희의 공간이었습니다. 윤선도는 이런 세연정을 아마도 직접 설계했을 텐데요.
1: 오! 배수구가 있네요.

0: 여기는 세 개가 있고 뒤에는 다섯 개가 있어요.
1: 저 구멍이 뚫려 있는 거가 물이 넘치면 그때 가기 그쵸. 때문인 거겠죠?
2: 저 뒤쪽이 자연계류여서 이게 물이 빠르게 넘치게 흐르더라도 이쪽이 구멍이 덜 있으니까 어느 정도 중재 역할을 해주는 것 같아요.
0: 여기 잘 보이진 않지만 다섯 개의 구멍이 있었대요.
1: 그래요?
0: 네. 뒤에는 다섯 개, 앞에는 세 개 해가지고 이분이 좋아하는 숫자 8이 되네요. 물 중재 역할도 하고요.
3: 뒤쪽엔 구멍이 다섯 개 뚫린 데 반해 앞쪽엔 세 개만 있어 비가 많이 와도 연못에 물이 넘치지 않는 건데요. 세연정의 이런 공학적 만듦새는 세연지와 연결되는 계류를 막는 판석보에서 더욱 돋보입니다. 평평한 돌을 양옆에 세워 속은 강회로 채우고 뚜껑 돌을 얹은 구조인데요. 평소에 다리로 쓰이다 비가 많이 와서 물이 넘치면 자연스럽게 폭포가 되기도 하죠. 시인 윤선도의 창의성이 돋보이는 기발한 구조입니다.
0: 재밌는 게 이거 돌을 이렇게 수직적으로 절벽처럼 세우니까 진짜 물이 이렇게 셀 틈이 많이 없을 것 같아요.
1: 맞아요.
0: 네, 이렇게 막아놨으니까
1: 그리고 진짜 잘 만들어가지고 틈이 거의 없네요. 이게 물이 되게 넘치면 이렇게
0: 네. 수평적으로 해서 얘기했듯이 절벽처럼 폭포로 팍 이렇게 떨어지겠네요.
1: 그래서 일부러 더 이렇게 깎아서 만든 것 같기도 해요.
3: 아름다운 유희의 공간은 공학적 설계가 뒷받침하고 있는 거죠. 판석보를 건너면 세연정을 아주 잘 조망할 수 있는 장소가 나옵니다. 이제 세연정의 식물을 살펴볼까요?
0: 저 노란 꽃이 연꽃이에요? 이런 꽃은 처음 봐요.
1: 그쵸. 이 노란 애들이 개연 종류인데 개연, 외개연, 남개연 이렇게 있어요. 사실 저 꽃 안쪽을 봐야 정확해요. 안에 암술이 빨가면 남개연이고 노라면 외개연인데 그냥 봤을 때는 다 노란 걸로 보여요.
0: 네.
1: 네. 근데 이 세연정에 되게 어울리게 심은 것 같아요.
3: 자연 지형에 절묘하게 인공을 가미한 정원 세연정. 구학리 일대에는 세연정을 비롯해 윤선도가 세운 건물과 정원이 곳곳에 있는데요. 이를 통틀어 부용동 월림이라 부르는 거죠. 부용동 월림은 조선시대 때 다른 곳에선 볼 수 없는 아주 독창적인 건데요. 중앙정치에서 패배하고 남해의 외딴 섬에 은거했던 윤선도의 창의력이 돌연변이 같은 건축을 낳은 겁니다. 고립된 환경에서 문명의 예외적인 진화가 발생했던 거죠. 그런데 세연정에는 과거 식물학자가 심은 식물도 있다고 합니다. 어떤 걸까요?
1: 여기 제가 개인적으로 추억이 있어요. 여기 한 10년 전쯤에 난초를 심으러 왔거든요.

0: 수가 있어요?
1: 네. 여기 보면
0: 다 가지 같은데요?
1: 동그랗게 뭔가 표시되어 있는 거 보이세요?
0: 네.
1: 뭔가 동전만한 게 달려있죠?
0: 네네.
1: 이쪽에 보면 동전만한 거 밑에 뭔가 이렇게 지네처럼 생긴 게 기어다니는 것 같은?
0: 오!
1: 그게 난초예요. 지네발란이라고? 지금 지네처럼 생긴?
0: 아, 그렇군요.
1: 제가 그때 학생이었거든요.
0: 네.
1: 이 세연정 주변에 멸종위기 난초를 복원하는 거에 참여를 했어요. 지금 생각보다 저는 잘 자라서 되게 놀랐어요. 물론 되게 난초가 없고 비어있는 표식도 있는데 저렇게 살아있어서 엄청 뿌듯하네요.
2: 지네발란은 정말 예쁘게 기어가는 지네처럼 생겼네요.
1: 다른 난초도 있는데 이쪽으로 가볼까요?
0: 네.
1: 여기는 더 잘 자랐어요.
0: 오.
1: 네, 엄청 크게 막 자라서. 그리고 흰색 뿌리 보이세요?
0: 네, 보여요. 오, 네, 귀여워요. 네, 발 같아요.
1: 그쵸? 이런 종류를 착색란이라고 하거든요. 땅에서 나는 애들은 지색란이라고 하고, 얘는 나무에 붙어서 자라는 거. 그렇다고 얘네가 뭐 이렇게 기생은 아니에요. 막 영양분을 뺏어먹진 않아요. 근데 나무에 저렇게 붙어서 자라는 거죠.
2: 하얀 꽃이 피는 석곡은 약재로도 많이 쓰인답니다.
1: 사람들이 난초를 좋아하잖아요. 그 이유가 되게 꽃이 예쁘고 다양해서 그런 건데, 저 석곡도 정말 볼만해요. 사실 지네발람도 진짜 귀여워요.
0: 귀여워 보이진 않던데요?
1: 아, 진짜 귀여워요. 꽃이 요만한데 핑크색으로 생겨서 진짜 귀여워요. 사실 저는 지네발람을 더 좋아하는데 귀엽지 않나?
2: 식물학자는 이제 부용동 원림의 다른 곳으로 건축가를 인도합니다. 세연정에서 20분 정도 걸어가면 산 중턱에 독특한 건물이 하나 보이는데요.
0: 네. 우와. 저기 가는 거예요?
1: 네, 우리 저기 갈 거예요.
0: 오.
1: 새 두 마리 앉아 있는 것처럼 보이는?
0: 그러네요.
1: 네.
0: 딱 위에서 우리를 내려다 보는 것 같아요.
1: 맞아요. 저희가 동천석실이라고 하는 곳인데 되게 특이하게 지어진 데래요.
0: 아, 가볼까요?
1: 가봅시다.
0: 네. 네.
2: 동천석실은 보길도에 은거한 윤선도의 개인 휴식 공간인데요. 부용동의 살림집이라 할 낙서재의 맞은편 산봉우리 아래에 위치하고 있죠. 찌그덩 찌그덩 어여차, 파도소리 싫어하지 마라. 속세의 시끄러운 소리 막아준다. 윤선도가 부용동에서 쓴 어부사시사 중 한 구절인데요. 자연과 어부의 삶을 한글로 쓴 시에는 혼탁한 세상에서 벗어나고픈 소망이 담겨 있습니다. 연꽃처럼 피어난 부용동 산봉우리에 숨어있는 동천석실. 과연 어떤 곳일까요?
1: 밖에 되게 밝은데 여기는 엄청 어둡죠.
0: 네, 숲이 참 깊네요.
1: 저게 뭐가 있는 것 같아요.
0: 아, 그래요?
1: 아, 예전에도 본 적이 있어요. 여기 보여요?
0: 네.
1: 나뭇가지 같은
0: 그런 가지 같은데요?
1: 네. 이게 무염란인데, 무염란이라서 그래요. 말 그대로 잎이 없네. 잎이 없고 그냥 꽃만 올라와요.
2: 잎이 없다니? 그럼 양분도 없이 어떻게 꽃을 피우는 걸까요?
0: 이게 꽃이에요?
1: 아니요, 지금은 열매가 맺었어요.
0: 우와.
1: 여기 보면 위쪽에 터진 데가 있는데,
0: 네.
1: 오. 뭔가 가루 같은 게 막 만져져요. 그게 네. 난초 씨앗이에요. 씨앗을 뿌려주고 갈까 봐요.
0: 아,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도움이.
1: 이미 다 익어서 벌어져요. 네. 난초 씨앗이 세상에서는 제일 작은 씨앗들이죠.
0: 우와, 하얀 가루가 나요.
1: 맞아요.
0: 오!
1: 얘가 또 떨어져서 네. 나중에 얘는 영양분을 스스로 못 만들어요. 잎이 없으니까.
0: 네.
1: 그러면 이제 곰팡이나 이런 애들의 도움으로 다시 또 나겠죠? 오. 씨앗이. 어,
0: 재밌네요.
1: 다음에 또 옵시다.
0: 네. 네. 얘를 예. 네. 돌로 뭐 이렇게 표시할 수 없나?
1: 더 올라갈까요?
0: 네.
2: 난초가 영양분을 직접 만들지 않고 곰팡이에게 공급받는다니 참 재밌는데요. 무염난의 곰팡이 활용, 윤선도의 돌연변이 같은 건축 모두 자연과 문명의 독특한 진화를 보여줍니다.
1: 우와. 어, 탁 트였어요.
0: 우와. 와, 전망이 너무 좋아요.
1: 아, 엄청 잘 보이네요.
0: 네.
1: 어, 바위도 되게 멋있고. 와. 여기 연못이 있어요.
0: 아, 그러네요.
1: 지금도 좀 남아있고, 수련도 막 떠있고 그래요.
0: 어.
1: 그리고 여기가 다리래요.
0: 어, 돌로 만든 다리네요.
1: 네.
2: 규모는 작지만 작은 연못들 사이에 자리 잡은 석축이자 다리는 세연정에도 있던 거였는데요. 윤선도의 월림에서 볼 수 있는 특유의 건축 유전자. 이를 문화적인 DNA라고 볼 수도 있겠죠.
1: 저기 지금 건물이 보이는데 여기가 되게 요새같이 딱 들어앉아 있는데 우리 한번 저기 가볼까요?
0: 좋아요.
1: 네, 갑시다.
0: 네.
2: 윤선도는 전망 좋은 동천 석실에서 광활한 토지를 관리하며 자신의 왕국을 일궜는데요. 식물학자의 눈에 또 난초가 보입니다.
1: 꽃이 핀 걸 봤었는데 여기
0: 오.
1: 이것도 난초거든요.
0: 우와.
1: 난초처럼 안 보이지만
0: 네, 이렇게 피는군요.
1: 지금 꽃이 져서 열매가 맺어서 그 열매도 다 터졌어요.
0: 아, 아까 본 애랑 너무 다르게 생겼는데요?
1: 그렇죠. 이거 보면 이렇게 약간 꼬여 있잖아요.
0: 네.
1: 그래서 얘 이름이 타레 난초예요. 타레처럼 꼬여 있다고. 근데 그 꽃이 펴 있을 때도 타레처럼 꼬여 있고.
2: 타레 난초는 나선형으로 쌓은 탑 같기도 하죠.
1: 지금 다 터져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서 무슨 건축물 같아요.
0: 네, 정말 구조적이네요. 아름다워요.
1: 내년에 또 꽃이 피겠죠. 이 자리에 놓고 오면 돼요. 이 건물 밑에.
2: 이제 동천석실 건물을 향해 바위 사위로 오르는데요. 깎아지른 암벽 위에 하늘로 날 것처럼 작고 날렵한 건물이 앉아 있습니다.
1: 다 왔네요.
0: 네.
1: 와, 밑에보다 훨씬 잘 보이네요.
0: 와, 멋지네요.
1: 네. 이렇게 산이 둘러쳐 있네요.
0: 네. 저 멀리 산림하던 그곳까지도 보이네요.
1: 여기서 책 읽다가 저 집을 보면 어땠을까? 여기가 진짜 자기 왕국이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0: 네.
1: 저기서 사람이 있으면 부르면 들리겠죠? 진짜 크게 얘기하면.
0: 이렇게 손 흔들면 보이겠죠?
1: 식혜를 가져와라. 식혜 가져오고. 난 거의 식물만 보는데 멜로디는 건축을 하잖아요. 거기 네. 건축을 보니까 어때요?
0: 아, 정말 인상 깊었던 게 보통 건축은 창조하기 위해서 파괴를 먼저 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최대한 있는 돌을 암벽을 사용을 하면서 그리고 그 돌을 관찰을 하면서 그 돌을 배치해 놓은 게 사람과 자연의 조화 그러면서 대비가 되는 게 되게 아름다운 것 같아요.
1: 맞아요.
0: 정말 지혜롭고 평화적인 것 같아요.
1: 평화적.
0: 그리고
2: 수도 한양의 정치 투쟁에서 밀려나 멀리 남쪽의 보길도에 은거한 윤선도. 속세와 단절된 고독한 환경에서 오히려 그의 창의력이 돌연변이처럼 발현되는데요. 부영동에서 만난 난초들처럼 그의 건축과 조경은 특유의 문화적 DNA를 일대에 발현시킨 겁니다.

독일도에 가서 제가 거의 10년 전에 심은 난초가 살아있다는 걸 발견했을 때 정말 반가웠는데요. 난초는 참 연약해 보이죠. 그렇지만 꽃이 피는 식물 중에서 두 번째로 가장 종수가 많은 분류군입니다. 지구에서 아주 성공한 종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럼 첫 번째로 많은 꽃이 피는 식물은 뭘까요? 바로 국화인데요. 국화과가 이렇게 번성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한 송이처럼 보이는 국화가 사실은 하나하나가 꽃이기 때문인데요. 이 하나하나의 꽃에서 또 하나하나의 씨앗이 맺히게 되죠. 우리가 잘 아는 국화과는 해바라기가 있는데 해바라기 꽃을 보면 그 안에 수많은 씨앗들을 볼 수가 있죠. 꽃들이 모여 있음으로써 벌과 나비

0: 비가 왔을 때한 번에 수장을 하기가 좋습니다. 그리고 난초가는 국화과처럼 종수가 많기는 하지만 사실 그 각각의 종들이 개체가 많은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난초가 정말 다양한 종들로 분화한 이유는 뭘까요? 그건 바로 이 독특한 꽃 모양에 있습니다. 이꽃 모양과 딱 맞는 벌과 나비가 있기 때문에 그 벌과 나비가 좋아하게끔 꽃들의 모양을 정성 들여서 디자인한 거죠. 그러면서 각각의 종으로 분화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보길도에서 또 다른 반가운 만남을 가질 수 있었는데요. 세현정 바로 옆에 있는 보길 초등학교 어린이들을 만난 겁니다.
1: 식물학자는 건축가를 보내고 세현정 주변을 좀더 산책했는데요. 그런데 세현정 담장에 귀여운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2: 안녕.
3: 안녕하세요.
2: 여기 뭐예요?
3: 여기 보길 초등학교예요.
2: 아, 초등학교예요?
3: 네.
2: 친구들이에요?
3: 네.
2: 여기 매일매일 보겠네요.
3: 네.
2: 아, 너무 부러운데? 여기 와서 많이 놀아요?
3: 네.
2: 어떻게 와요?
4: 학교 담 넘어서요.
2: 학교 담 이거잖아요.
3: 네.
2: 아, 어떻게 넘어와요?
4: 점프해서요.
2: 점프해서요? 여기 되게 높은데 내 키보다 조금 낮은 정도밖에 안 되는데?
1: 세현정 바로 옆 보길 초등학교. 학교는 세현정만큼이나 남도의 아름다운 식물들로 가득한데요. 식물학자는 3학년 어린이들의 일일 교사가 되어 교정의 나무를 함께 관찰했습니다.
2: 우리 학교에 있는 식물 한번 볼까요?
3: 네.
2: 아마 나보다 더 잘할 것 같은데. 이거 한번
3: 아니에요.
2: 볼까요? 혹시 이 나무 열매 이렇게 맺힌 거 전에도 본적 있어요?
5: 아니요.
2: 이게 나한송이라고 하는 식물이에요. 나한송. 나한송. 우리 이거 좀 그릴까? 조금 따갈까?
3: 네.
2: 조금 따요. 자기가 그리고 싶은 만큼만?
1: 남쪽에서만 사는 나한송은 소나무 같은 거시 식물이죠. 하지만 그 모양새가 많이 다릅니다. 솔방울도 바늘 같은 잎도 가지지 않았죠. 잎은 버들잎 같고 열매는 빨갛게 익습니다. 아이들은 평소 잘 모르고 지나쳤던 나한송을 처음으로 진지하게 관찰해 봅니다.
2: 아, 그 옆에 것도 볼까요? 얘랑 얘랑 다르네요. 얘 이름은 다정큼나무예요.
3: 다정큼나무.
2: 다정하다 할 때 다정. 큼은 이만큼 할 때 큼. 다정큼나무.
6: 엄청 작아요.
1: 이름도 다정한 다정큼나무는 잎이 작고 귀엽죠.
2: 아, 한참 걸릴 것 같아요. 됐어요? 우리 옆에 나무도 한번 볼까요? 옆에 가봅시다. 이건 잎이 되게 크죠? 잘 봐요. 이거는 굴거리 나무예요. 살살. 나무가 아파요.
1: 굴거리 나무는 잎이 큼직합니다.
7: 작은 거야, 어린이.
8: 너무 아파요, 살살.
7: 미안해.
8: 살살.
2: 됐어요?
8: 이거 먹었죠.
2: 근데 오늘 본 이 나무? 이름 혹시 기억나요? 제.
9: 다정큰나무.
10: 나한송.
2: 맞아요. 서연이 맞아요. 이거는 뭐?
9: 다정큰나무.
10: 다정큰나무.
2: 다정큰큰. 미음이에요, 밑에. 다정큰나무. 얘는 뭐라고요? 기억날까?
9: 몰라요.
2: 굴거리. 굴거리 나무. 이 나무 전부 다 위쪽 지방에서는 못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있는 이 초등학교에서 볼 수 있는 되게 행운아들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저쪽으로 또 가볼까요?
3: 네.
2: 네, 갑시다.
1: 남쪽 바닷가가 아니면 보기 힘든 나무들로 가득한 보길 초등학교 교정.

0: 엄청 크죠?
1: 네. 요거요?
0: 네. 이 나무 되게 반짝반짝 거리죠?
1: 네.
0: 근데 밑에 열매가 떨어져 있는데 한번 주워볼까요? 누가 먼저 찾을까? 열매. 약간 도토리처럼 닮았어요.
1: 아, 딱딱!
0: 어? 찾았어요? 맞아요? 어, 맞아요. 맞아요. 찾았어요. 어, 맞아요. 이거예요.
2: 찾았어요.
0: 찾았어요? 안 썩은 거 찾아봐요.
3: 모밀 잡밥나무도 참나무과에 속해 그 열매가 도토리와 닮았죠.
1: 여기 있어요.
0: 응. 이거 뭐처럼 생겼어요?
1: 소나기요.
0: 응? 소나기? 새로운데?
1: 소나기가.
0: 아, 약간 물방울처럼 생기긴 했는데.
3: 열매가 소나기를 닮았다고 하는 아이들의 상상력 참 재밌네요.
1: 없어.
0: 자, 여기 우리가 다 주워서 없나 보다. 여기? 구부러졌어, 근데 걔는. 이제 못 찾은 사람 있어요?
1: 좀 특이하게 생긴 딱밤 찾았어요.
0: 그래요? 자, 이제 안 주운 사람 없죠?
1: 네.
0: 다 한번 볼까요? 우리 서로?
1: 네.
0: 볼까요? 우와. 우와, 엄청, 주워 엄청 많이 나네. 주역이 엄청 많네. 지금 해담이가 주운 거가 이렇게 껍질이 있잖아요. 원래 이렇게 껍질이 있던 건데 껍질이 벗겨져서 이게 쏙 나오는 거예요.
1: 아, 그럼 여기 이렇게 된 거예요?
0: 응. 너 같아요, 이게.
1: 도토리?
0: 도토리랑 가까운 애예요, 얘가. 밤, 조그만 밤처럼 생기지도
1: 아몬드?
0: 않았어요? 잣? 아몬드? 비슷하게 생겼죠. 얘 이름은 모밀 잣 밤나무.
1: 아, 어디서 많이
0: 힘들죠? 밀 잣 밤나무. 이거 이렇게 벗겨서 안에 먹을 수 있어요.
1: 알아요.
0: 아, 진짜요?
1: 네, 먹어봤어요.
0: 진짜요?
1: 네. 우리가 2학년 때 이거 매일 까서 먹었어요.
0: 아, 진짜요? 무슨 맛? 나 아직 안 먹어봤어요.
1: 살짝 달달하다.
4: 고소해.
0: 달달해요?
1: 아니, 그냥 너무 달달하지 마요.
4: 고소해.
0: 그냥 생으로 먹어요?
1: 네.
4: 고소해요.
0: 아, 진짜요? 네. 나만 안 먹어봤어. 이게 여러분이 사는 이 지역에서 많이 나기 때문에 나는 위쪽에서 이거를 쉽게 구할 수가 없어서 못 먹어봤어요. 그래서 항상 맛이 궁금했어.
4: 이제 먹을 수 있겠네요.
0: 뭐 오늘 먹을 거예요.
1: 하나 가져가세요.
0: 아, 이거, 진짜요?
1: 이거는...
0: 다들 마음 부자인데? 아, 자, 이제 준비됐죠? 우리 가서 그림 그릴까 봐요. 갑시다. 갑시다.
3: 식물학자는 이제 아이들과 학교 도서관으로 향합니다. 식물을 관찰하고 그림으로 그려볼 건데요.
0: 자, 이제 우리 식물을 관찰해서 진짜 그려봅시다.
1: 네.
0: 우리가 아까 몇 개의 식물 봤죠?
1: 네 개.
0: 네 개. 네 개 봤어요?
1: 네.
0: 그러면 그 네 개를 딱 분리해 볼까요? 네 개가 뭐였는지?
5: 분리했어요.
0: 분리했어요, 벌써?
5: 분리했어요.
0: 볼까요? 얘랑 얘랑 짝이에요?
5: 네.
0: 얘 짝은? 어, 이건 맞아요. 얘 짝은 얘예요. 이렇게 해요. 볼까요? 잘했는데?
3: 교정에서 채집한 남도의 나무들.
0: 얘는 얘네 거예요.
3: 모밀 잣밥나무, 다정 큰나무, 나한송, 굴거리 나무인데요.
0: 자, 제 그림을 그려볼 건데 이제 먼저 이거 이름 아는 사람?
1: 렌즈?
0: 현미경? 렌즈. 그럼 렌즈 비슷한 거예요. 이거는 루페라고 하는 거예요.
1: 루페.
0: 루페라고도 해요. 이거는 이제 돋보기처럼 크게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여기 한번 볼까요? 고개 딱 대고 보는 거예요. 딱 대고. 그럼 이거 제일 큰 잎 한번 그려볼까요? 제일 큰 잎.
1: 진짜 확실해.
0: 제일 큰 잎.
1: 아마도.
3: 먼저 관찰할 것은 굴거리 나무의 잎사귀입니다. 와, 루페로 보니까 잎맥이 아주 잘 보이네요. 잎맥은 물과 양분을 전달하는 조직인데요. 꼭 사람의 핏줄 같죠? 이제 열매도 살펴볼까요?
0: 손을 잡고 이 부분을 봐봐요. 까만 부분? 그냥 동그랗지 않죠? 그럼 우리 이 열매 안에 궁금하지 않아요?
1: 네.
0: 뜯어가지고 한번 볼까요?
1: 네.
0: 뜯어봅시다.
5: 어떻게 뜯어요?
0: 그냥 손톱으로 잔인하게.
1: 솔직히 씨앗이 너무 불쌍해요.
0: 잘 돼요?
1: 물이 나와요.
0: 안에 씨앗이 있죠? 씨앗이 있죠?
1: 야, 여기 무슨 노란색.
3: 굴거리 나무 열매의 껍질인데요.
0: 생각 냄새 나나요? 이렇게 이렇게.
3: 오늘 채집한 열매 중 가장 큰 나한송의 열매도 쪼개서 살펴봅니다. 다정 큰나무의 열매는 채집한 것 중 가장 작은데요. 모밀 잣밥나무 열매는 밤처럼 맛있게 생겼죠? 이제 관찰을 끝내고 그림을 그려봅니다.
0: 첫 번째 맥에서 갈라지는 걸 두 번째 맥이라고 해요. 우리 한번 색깔 칠해볼까?
3: 관찰한 것을 꼼꼼하게 그림으로 옮겨보는데요. 관찰할수록 너무 많은 게 보여 그림 그리기가 쉽지 않죠. 보길 초등학교 3학년 어린이들이 그린 나무들. 어떤 그림일지 참 궁금하네요. 먼저 최기강 어린이의 그림입니다. 기강이는 똑같은 굴거리 나뭇잎을 두 개로 각기 따로 그렸네요. 하나는 잎맥의 형태를, 또 하나는 잎의 색깔을 강조했는데요.
0: 다음에 친구들 만나면 이거 뭐라고 알려줘야지 하는 나무 있었어요?
2: 네, 구걸이 연필로 손 따라 그릴 때 너무 재밌었어요.
3: 다음은 전서현 어린이의 그림입니다. 서현이는 각각의 잎과 열매의 차이점을 강조해 뚜렷하게 구별해 놓았죠.
0: 관찰하기 전이랑 후랑 되게 달랐어요?
6: 네. 그리기 쉬울 거라고 생각했는데 자세히 보고 그리니까 좀 어려웠어요. 네.
3: 백하윤 어린이의 그림도 봐볼까요? 하윤이는 잎사귀의 뒷면에도 주목했는데요. 모밀 잣밥나무 잎의 뒷면이 연한 갈색으로 된 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최주혁 어린이의 그림도 궁금하죠? 주혁이는 굴거리 나뭇잎을 두 부분으로 나눠서 그렸네요. 잎맥과 잎색을 자세한 것과 자세 안 한 것으로 구별했습니다.
6: 이게 잎이 끝날 때까지 돼 있는 줄 알았는데 중간에 끊겨 다 나눠졌어요. 그런 게 생각하는 것보다 다르다요.
3: 김주아 어린이의 그림도 독특합니다. 열매 자루까지 꼼꼼히 그렸네요.
0: 친구들한테 꼭 알려주고 싶은 나무가 있어요?
1: 다정 큰 나무요. 이렇게 작고 색깔은 다 초록색이지만 그래도 위에는 살짝 갈색? 그런 색이어서 특이하게 생겼어요.
3: 다음은 조혜담 어린이의 그림인데요. 혜담이는 루페로 관찰한 굴거리 나뭇잎을 색깔 없이 드로잉으로 그렸죠. 잎맥의 세밀한 구조가 사실적입니다.
0: 루페 오늘 사용해봤잖아요, 처음. 사실 저게 식물 말고도 많이 볼 수 있는데 뭐 볼 거예요?
1: 모기요.
0: 모기? 좋은 생각이에요.
3: 마지막으로 박다민 어린이는 어떻게 그렸을까요? 다민이는 네 개의 잎과 열매를 모두 그렸습니다. 나뭇잎마다 각기 다른 초록색 빛깔을 구별해서 그려냈네요.
0: 색깔을 칠할 때 뭐가 제일 재밌었어요?
7: 그냥 나한송 나무요. 색깔이 너무 예뻐가지고.
0: 그렇죠. 그 색깔이 너무 예뻐요.
7: 네.
3: 똑같은 나뭇잎과 열매지만 어린이마다 관찰하며 그린 게 모두 다른데요. 아이들은 각자 자신의 눈으로 식물들이 저마다 오랜 세월에 걸쳐 만들어낸 서로 다른 생김새를 포착해냈죠.
0: 자, 우리 오늘 네 가지 식물을 만나봤는데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내 인생에서, 길지 않은 인생에서 가장 열심히 오래 본 식물 아닐까?
1: 네.
0: 그쵸? 그래서 이 식물들을 잘 기억해주면 좋겠어요.
1: 네.
0: 네, 오늘 너무 고생했고 우리 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수고하셨어요. 고생하셨어요. 네.
8: 가요.
3: 나무와 인간의 다채로운 진화의 순간들. 나무마다 구별되는 형태와 생존 방식처럼 인간의 삶도 환경에 따라 독특하게 꽃피었는데요. 보길 초등학교 어린이들의 식물 그림에는 자연과 문명의 진화의 형태들이 소박하면서도 사실적으로 담겨 있었습니다.

춤은 저에게 소리가 아닌 또 다른 언어이기도 합니다. 잘 듣지 못하고, 하지만 소리가 있는 음성 언어를 쓰고 있고, 발레를 전공하고 있고, 저는 이미 평범하지 않은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그래서 나의 새로운 길을 만들어 보자

안녕하세요. 저는 미용과 구아나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일단은 이제 발레 동작에 발끝으로 이렇게 하는 브레브레라는 동작이 있거든요. 네, 그거를 이제 활용해서 저희 아는 언니가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발, 걸음 이렇게 표현하고 여기에 무대, 땅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표현하고 요거는 여자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여자라는 뜻, 그래서 제 이름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저는 일단 태어나서부터는 비장애인이었고요. 이제 생후 4개월 만에 이제 고열로 인해서 이제 청각장애 판정을 받았고, 그래서 그 이후로 쭉 농인으로 살아왔던 거죠. 네. 제가 어렸을 때 처음부터 본인에게 장애가 있다는 거를 잘 듣지 못했다는 거를 알지는 못했고, 얼굴을 보면서 소통 인물을 보면서 사용하는 방식을 구화라고 하거든요. 같은 컨디션의 친구들과 소통을 하다가 그런 특수 유치원이 있었거든요. 거기를 다니다가 이제 비장애인 학교로 통합 교육을 받기 시작할 때부터 인지한 거죠. 제가 잘못 듣는다는 거를. 그게 7살 때였어요.

저희 어머니가 저를 데리고 이제 강원도 고향에서부터 서울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인문학 보면서 얘기하는 이제 구화 학교를 이제 보냈어요. 거기에서 이제 낮에는 이제

스토리가 있는 구화를 하는 방식과, 그리고 또 집에 오면은 저희 어머니가 또 훈련시키고, 뭐 예를 들면은 뭐 젓가락 같은 긴 마대기로 입쪽을 집어넣어서 목티를 건드리면은 이제 반사적으로 킥킥거리는 것부터 시작해서 뭐 킥이라는 발음이 또 자음이 이제 파생되고, 또 거기에 모음을 더하고, 뭐 종이가 있으면은 휴지나 이런 게 있으면 입 앞에 대고, 뭐 파, 뭐 약하게 하면 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강도에 따라서 이제 발음을 한 거죠.

7살 때부터 시작했어요. 제가 여러 학원 다니던 중에 가장 흥미를 보였던 게 몸으로 표현하는 미용. 그래서 미용 학원을 그 어느 학원보다도 열심히 다녔던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지금보다 어렸을 때 말이 서툴렀거든요. 그래서 이제 서투르니까 몸으로 표현하는 게 훨씬 더 저한테는 편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미용 학원을 다니면은 꼭 거울 앞에 있는 제가 이제 움직이는 그 표현하는 제 자신을 보는 게 그게 하루 종일 낙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춤은 저에게 소리가 아닌 또 다른 언어이기도 합니다. 네.

제가 시골에 그 독립학원을 다녔을 때제 친구들은 하지 않는 발레를 나만이 할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약간 어떻게 보면은 우월감? 또 이제 친구들로부터 받는 그런 칭찬이나 그런 부분들이 저는 그게 단순히 그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나만이 표현을 할수 있는 또 언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네, 그랬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발레에 대한 우아한 이미지를 제가 거기에 상응하고자 감히 발레에 도전을 했고, 그걸로 거의 한 25년 가까이 대학교, 대학원 다닐 때까지 발레를 쭉 해왔어요. 쭉 해왔다가 그 대학원 막바지쯤부터 좀 조금씩 삐뚤어지기 시작했어요. 이제 슬럼프도 왔고, 그래서 이제 대학원 졸업하고 나서 고민을 했던 거죠. 고민을 하면서 제 춤에 대해서, 혹은 나의 춤, 나만의 춤,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발레가 나에게 자유로운 언어일까? 라는 자문을 하게 되었고, 그냥 막 움직여봤어요. 움직여봤더니, 아, 그게 오히려 저한테 맞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스토리나 뭐 가치관이라든지 제가 또 살아왔던 그 어떤 삶의 이야기 등을 담아낸 그 스토리를 바탕으로 해서 또 그런 거를 이제 작품으로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마디로 컨템포러리

0: 댄스를 하면서 물론 발레를 베이스로 하고 있지만 실제로 활동하는 친구들도 장르를 따지지 않고 다 같이 아울러서 춤을 추고 있거든요. 그게 훨씬 저한테 더 편합니다.
1: 네.

일단 저는 잘 듣지 못하고 하지만 소리가 있는 음성 언어를 쓰고 있고 발레를 전공하고 있고 일단은 이 세 가지 키워드만으로도 저는 이미 평범하지 않은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그래서 나의 새로운 길을 만들어보자 이런 의미에서 가지 않은 길이라는 작품을 첫 안무작으로 했습니다. 네.

어떤 불편함 또는 그 사이 어딘가라는 그쵸. 제목이 되게 긴데, 왜냐하면 제가 일단은 잘 듣지 못한다는 불편함을 가지고 있고요. 그 불편함을 가지고 있지만, 실은 누구나 다 불편함이 하나씩 혹은 하나 이상은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뭔가 이 일상적인 표현으로 하면 생선을 먹다가 생선 가지가 목에 걸렸어요. 근데 이게 또 시간이 지나면은 괜찮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 불편함도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불편함도 결국에는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진다. 실제로 제가 작품을 표현할 때한 발은 맨발로, 한 발은 투시즈를 신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제 정체성에 대한 표현이었는데, 투시즈로 쳐왔던 발레와 맨발로 추는 춤, 이거의 사이를 이제 그때 약간 왔다 갔다 하는 그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도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네.

음악은 낯설고 어렵게만 느껴졌다고 한그 시기에 그 컴퓨터에 음악 편집 프로그램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편집 프로그램에 음악 파일을 집어넣으면 음악이 이제 정보가 다 눈으로 보여요. 뭐 이제 파형의 높낮이, 이제 음고, 뭐 음의 높은 음, 고음, 저음, 뭐 그리고 볼륨, 크기, 음량 이런 것도 이제 제가 눈으로 보면서 알게 되었고, 그리고 음악의 속도, 이 음악이 빠른지 느린지. 그래서 그때 제가 느낀 거는, 아, 음악은 귀로만 듣는 게 아니라 눈으로도 보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된 거죠. 네.

0: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2: 네. 잘 지내셨죠? 아까 옴니버스 느낌으로 넣고 나중에는 뭐 이제 음성 언어를 쓰는 친구 말고 수어를 모국어로 쓰는 친구 같은 경우에는 뭔가 한 장면을 그 디테일하게 이제 활성화하면 네. 더 재밌지 않을까.
1: 맞아요, 맞아요.
2: 처음에는 제가 이 작업실 방문하면서 이제 저는 특히 부착기를 낀 상태에서 이제 가청 범위를 잡아주셨죠. 그래서 그 전까지 음악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그 생각이 있었고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근데 이제 만나면서 제가 음악을 사랑하게 되었고 임신할 때 제 자장가도 같이 만들고 그래서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그 자장가 특별한 그 음악을 만들고 아 이렇게 내가 다시 음악을 사랑하게 될 줄은 몰랐구나 라는 느낌이 있었고

0: 아름답게 비치는 넓은
1: 그냥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정말 행복해요. 태호가 좋아할 만한 뭔가를 하면서 태호가 좋아하거나 행복하면은 저는 그것만 바라만 봐도 이제 행복을 느끼고 있고. 몇 명 있죠? 아, 부끄러워? 태호 할 줄 알잖아. 태호한테 엄마가 못 듣는다 싶으면 엄마 이제 얼굴 보고 얘기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빠가
2: 언니 공연하는데 멋있다.
1: 어느 순간 태호가 저희 앞으로 또 와서 눈을 똑바로 보고 되게 큰 소리로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그 습관이 됐는지 다른 친구들이 막 자기 말을 안 듣는다거나 그러면 자기 친구 앞에서도 되게 똑바로 얼굴을 보고 얘기하더라고요. 그 부분이 정말 귀엽습니다. 아.

음악 자체가 전달할 수 있는 어떤 그 가장 핵심적인 힘이라고 하는 것을 저는 긴장과 이완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긴장과 이완이라고 하는 것을 토대로 이제 동작을 만들면 사실 소리가 없어도 그 동작이 음악을 만드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사람들이 그 동작을 보면서 머릿속에서 나름의 소리를 상상할 수도 있어요. 뭔가 우리가 전통적으로 알고 있는 어떤 음계를 사용한다든지 화음을 쓴다든지 이렇게 쓰지 않고, 우리만의 어떤 음악,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스스로의 음악을 떠올리게 할수 있는 그런 작업으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0: 음고가 이렇게 상행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핵심 음영으로 썼었잖아요. 근데 그것이 이제 마지막에 이제 서로가 서로를 들어주는 듯한 그 청강이 이렇게 뭐 서로 맞닿은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너무나 아름다운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때 막 음악의 본질 이런 얘기하면서 아라님의 서사로 이제 긴장과 이완과 이 호흡으로 만들어주셔가지고 몸 안에서 피어나오는 음악을 했던 것 같아요.
1: 저도 특별했죠. 되게 꼭 악기로 만든 게 음악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거는 순소리로 음악을 만든 거잖아요. 순소리나 움직임이 만드는 소리, 몸에서 나오는 소리, 동작이 만들어내는 그 모든 그런 게 반복이 되면 그 리듬이고 맞습니다. 그 리듬이 또 반복되면 그게 음악이 될지도 있겠구나라는 그 생각이 들었거든요.
0: 맞습니다.
1: 춤과 음악은 항상 공존해야 된다는 그런 편견을 깨고 싶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소리 없이 춤을 만들면서 대신에 규칙이 있었어요. 춤에도 리듬이 있었으면 좋겠다. 뭔가 변화가 있는 반복? 뭐 예를 들어서 어떤 한 동작을 4번 반복한다면 반복하면서 확장하고

또 다른 춤으로 동작을 바꾸면서 또네번뭐 바꾸면서 이제 확장하고 그렇게 해야 보는 사람들도 굳이 소리를 음악을 듣지 않고도 리듬을 느낄 수 있다.

0: 저는 제가 다 같이 움직이면 저 항상 느끼는 거는 아 이게 사회다라는 거를 느끼거든요. 저 혼자 저도 춤을 추면 물론 저만의 독보적인 표현을 할 수 있지만 또 다 같이 움직였을 때는 또 달라요. 신선함을 느껴요. 제가 워낙 그 낯선 것을 좋아하거든요. 뭔가 새로운 거를 좋아하고 그러다 보니까 BV도 새롭고 핸드미용 하는 친구들 또 스트릿 댄스 이런 친구들하고도 이제 쳐봤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면 오히려 안 맞을 것 같은 것들이 이제 만나서 호흡만 맞추면 정말 또 하나의 새로운 춤을 보여줄 수 있다. 그런 부분에서도 이제 재미와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1: 이어서 조카 공연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무대는 제42회 강원특별자치도 전국장애인 기능경기대회
2: 여기 팔 뻗는 게 다다다 괜찮아 이거 괜찮아 첫 이 대형이 기정이
3: 기정 조금만
2: 내가 말할게 이 스텝이 뭐냐면 돌고 돌고가 아니라 오른발 축으로 도는 거야 이제 그나가 더 나가야 돼.
4: 힘 이게 최대라고.
2: 내가 아 그래.
3: 씨.
0: 빵 터지는 것도 좀 여지 있게 나가면 될 것 같아.
2: 이제 누나 이외에도 다른 청각장애 누나들이랑도 같이 하다 보면 일단 카운트가 제일 문제예요. 그러니까. 음악이 정확하게 원, 투, 쓰리, 포 이렇게 정확하게 있는 음악이 있는 반면에 그냥 어떤 소리처럼 나오는 음악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좀 애를 많이 먹었어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해결했냐면 일단 뒤쪽에 있으면은 그 신호를 주던지 그 N 뭐 이렇게 하던지 아니면은 앞에 사람이 먼저 하고 다 뒷사람이 할 수 있게끔 보고 가는 거 아니면은 조명으로 큐를 주는 거죠 바닥에 규명이 딱 하면은 N 들어가자 이런 식으로 해서 좀 해결을 했던 것 같아요

장애로만 보는 게 아니라 그냥 그 바라보는 그 사람 자체로 존중해 해주면 좋겠어요. 아, 그냥 이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뭔가 이제 장점이나 가능성 이런 게 되게 풍부하게 보인다면 그만큼 이제 찬사를 보내줘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요. 그래서 저 또한 그러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고, 오늘 이렇게 같이 콜라보 작품도 만들어내고, 노력으로 만들어낸 그 실력으로서 또 이제 멋지게 아름답게 바라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아하는 동작이요. 손을 이용한 동작인데 이제 이게 이제 꽃이거든요. 이게 실제로 수어로 꽃이라는 의미고 꽃봉오리에서 움츠렸다가 피는 과정. 이게 저는 정말 가장 아름다운 단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꽃 하나로 이제 경계를 풀 수 있다는 그런 어떤 미디어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꼭 춤 동작이 아니라 이 추어, 단순한 추어 동작인 꽃을 춤으로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동작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강화하여 나에게 힘을 실어줄 수 있는 메시지를 전해보고 우리 몸의 중심인 골반이 건강해지는 데 도움을 주는 요가 동작을 함께 배워보겠습니다. 내가 달성하고 싶은 목표나 이루고 싶은 꿈들을 생생하게 머릿속에 떠올려 봅니다. 목표를 달성했을 때 나의 감정을 상상해보고 기쁨과 성취, 만족감과 짜릿함을 몸 안에서 느껴봅니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강하다와 같은 긍정적인 단어나 힘이 되는 명언을 생각하며 강력한 긍정 메시지로 마음을 채워보세요. 명상이 끝난 후에는 희망과 긍정적인 에너지로 충전된 마음을 가지고 일상으로 돌아가 내가 꿈꾸는 미래의 모습을 그려보고 그 미래를 실현하기 위한 과정을 탐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흡을 가다듬으며 자신에게 조금 더 집중해보세요. 허리는 꼿꼿이 세우고 턱은 당긴 채 눈은 살며시 감습니다. 코로 천천히

마시고 천천히 숨을 내쉬고 몸과 마음의 긴장을 천천히 내려놓아 봅니다.

골반 건강에 도움을 주는 아르라바타 파드마 파치마타나사나와 바타코나사나입니다. 골반을 자극해 골반 안쪽까지 순환을 도와 소화불량과 변비에도 효과적인 아르라바타 파드마 파치마타나사나부터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오른쪽 다리를 접어서 왼쪽 발 측면에 내려놓습니다. 손을 바닥에 내려놓을 때 왼쪽 무릎을 살짝 15도 가까이 접습니다. 바닥을 내려놓고 호흡을 세 번 이어가 봅니다. 하나, 목에 힘을 빼고, 둘, 셋, 마시면서 고개 들고 내쉬고 천천히 상체 일으키면서 넘어지지 않게 균형을 잡고 내쉬면서 돌아옵니다. 왼발입니다. 왼발 천천히 끌어온 상태에서 균형을 잡고 마찬가지로 오른쪽 무릎을 15도만 접으면서 손을 바닥에 내려놓고 호흡을 이어갑니다. 하나, 둘, 셋. 마시면서 고개 들고 내쉬면서 기다립니다. 마시는 호흡에 상체를 천천히 일으키고 내쉬면서 다리를 모아줍니다. 이번에는 균형을 조금 더 잡아보려고 노력할 건데요. 오른쪽 다리를 접어서 무릎 측면에 끌어옵니다. 손을 바닥에 내려놓으면서 고개를 떨구고 호흡을 이어갑니다. 하나, 둘, 셋. 마시면서 고개 들고 내쉬면서 기다리고 마시면서 천천히 상체 일으키고 내쉬면서 다리를 내려놓습니다. 한 발을 접었을 때 넘어질 것 같으면 다리를 내려놓도록 해봅니다. 왼발 접어주고 바닥을 짚고 상체를 숙여봅니다. 하나, 둘, 셋. 마시는 호흡에 고개 들고 내쉬면서 기다리고 마시면서 천천히 상체 일으키고 내쉬면서 다리를 내려놓습니다. 시선은 뻗은 발을 향하게 유지하며 호흡을 이어가는 게 깊은 이완과 집중에 도움이 되니까요. 시선과 호흡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이어서 골반을 열어서 허리와 골반의 부드러움을 만들어주는 바타코나사나를 배워보겠습니다. 자리에 앉은 상태에서 두 다리를 가지런히 펴봅니다. 오른발 안쪽, 왼발 안쪽, 발바닥을 서로 모아주시면서 회음부 안쪽까지 당겨줍니다. 양손으로 발 측면을 쥐고 발바닥을 하늘 위로 보여주려고 노력해봅니다. 팔꿈치는 허리 측면에 받쳐주고 턱을 밀면서 마십니다. 내쉬면서 앞으로 천천히 상체를 숙여봅니다. 호흡을 이어갑니다. 하나, 둘, 셋. 마시는 호흡에 상체를 일으키고 이번에는 허리를 동그랗게 말아보면서 이마가 발가락에 닿을 정도로 복부를 수축하고 상체를 숙여봅니다.

내쉬면서 한 발 한 발 다리를 펴줍니다. 오른발 당겨서 안쪽, 왼발 당겨서 뒤꿈치가 일직선하게 앉고 허리를 곧곧하게 세워봅니다. 이 동작은 골반과 복부 내부 조직을 활성화하여 신장, 전립선, 방광을 건강한 상태로 유지하는 데 효과적인데요. 비뇨기계 질환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오른쪽 다리를 접어서 왼쪽 발 측면에 내려놓습니다. 손을 바닥에 내려놓을 때 왼쪽 무릎을 살짝 15도 가까이 접습니다. 바닥을 내려놓고 호흡을 세 번 이어가 봅니다. 하나, 목에 힘을 빼고, 둘, 자리에 앉은 상태에서 두 다리를 가지런히 펴봅니다. 오른발 안쪽, 왼발 안쪽, 발바닥을 서로 모아주시면서 회음부 안쪽까지 당겨줍니다. 양손으로 발 측면을 쥐고 발바닥을 하늘 위로 보여주려고 노력해봅니다. 팔꿈치는 허리 측면에 받쳐주고 턱을 밀면서 마십니다. 내쉬면서 앞으로 천천히 상체를 숙여봅니다.

굽은 등을 펴주고 등 뒤로 묶어놓은 팔을 유지하여 신체 전체에 고른 흐름을 전해줄 수 있게 해주는 마리치아사나입니다. 기본 동작부터 천천히 배워보겠습니다. 두 다리를 핀 상태에서 오른쪽 무릎을 세워줍니다. 편 다리와 굽힌 다리에 발 간격은 주먹 두 개 정도 간격을 유지합니다. 오른팔을 쭉 뻗어서 오른쪽 늑간을 열어주고 안에서 바깥으로 무릎을 천천히 감싸 안아봅니다. 왼손은 그대로 등 뒤로 손을 맞잡으려고 노력해보고요. 맞잡을 수 있는 분 중에서 혹시 가능하다면 오른손으로 무릎을 감은 오른손으로 왼손목을 잡아보려고 노력해봅니다. 마시는 호흡에 뒤꿈치를 밀고 등을 펴주고 내쉬는 호흡에 상체를 천천히 숙여봅니다. 시선은 발끝을 바라보면서 복부를 수축하고 호흡을 해봅니다. 마시고 천천히 내쉽니다. 하나, 마시고 내쉽니다. 둘, 마지막입니다. 마시고 천천히 내쉽니다. 셋, 마시는 호흡에 상체를 천천히 일으켜봅니다. 혹시 두 손을 맞잡지 못하는 경우에는 오른팔을 그냥 감싸 안은 상태에서 왼손도 마치 못 잡아도 상관없으니까요. 이 상태를 유지하고 상체를 앞으로 숙이는 것을 권합니다. 자, 왼발도 진행해 보겠습니다. 다리를 핀 상태에서 왼발 무릎을 세워주고 안에서 바깥으로 맞잡아 봅니다. 마찬가지로 손목을 잡을 수 있으면 손목을 잡아보고 손목을 잡힌 손은 주먹을 쥐어 봅니다. 마시고 등을 펴주고 내쉬면서 앞으로 숙여봅니다. 호흡을 마시고 천천히 내쉬고 하나, 둘, 셋. 마시면서 올라오고 내쉬면서 두 다리를 쭉 펴봅니다. 이 동작은 아랫배를 수축하고 깊은 호흡을 통해 위와 장의 연동 운동을 도와 생리통이나 복부 팽만 완화에도 정말 좋은 동작인데요. 기본 동작보다 복부 내부에 깊은 자극을 주어 몸속 장기를 정화하는 데 도움을 주는 추가 동작도 배워보겠습니다. 두 다리를 쭉 핀 상태에서 오른쪽 다리에 무릎을 세워봅니다.

왼쪽 다리를 아까는 다리를 폈지만 이번에는 다리를 접은 상태에서 엉덩이 아래쪽까지 당겨봅니다. 무릎을 감싸놓으면서 마시고 천천히 상체를 숙여봅니다. 이때 혹시 가능한 분이라면은 이 왼쪽 다리를 오른쪽 허벅지 위로 올려봅니다. 그런 상태에서 오른쪽 무릎을 천천히 들어봅니다. 이때 주의사항은 무릎이 돌아갈 때 왼쪽 발목이 다치지 않게 너무 과도한 스트레칭이 생기지 않게 주의하셔야 됩니다. 천천히 무릎을 감싸 안고 마시고 내쉬면서 앞으로 천천히 숙여봅니다. 하나, 둘, 셋. 마시면서 올라오고 두 다리를 펴봅니다. 반대로 오른쪽 다리를 이번에 접은 상태에서 무릎 안쪽으로 당겨주시고 왼쪽 무릎을 감싸 안습니다. 마시는 호흡에 등을 펴주고 내쉬는 호흡에 천천히 상체를 숙여봅니다. 하나, 둘, 셋. 혹시 가능한 분들 추가적인 동작을 하나 더 전달하겠습니다. 오른쪽 다리를 왼쪽 허벅지 위에 올린 상태에서 왼쪽 무릎을 천천히 들어봅니다. 마찬가지로 발목이나 무릎이 불편한 분들이라면 다리를 바닥에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무릎을 천천히 감싸 안고 마시고 내쉬면서 앞으로 천천히 숙여봅니다. 하나, 둘, 셋. 마시면서 상체를 일으키고 내쉬면서 두 다리를 쭉 펴봅니다. 신체 전체에 고른 흐름을 전해주는 동작을 배워봤습니다. 소화 불량이나 변비, 설사 완화에도 효과적인 동작이니까요. 평소 소화기관에 불편함을 겪었던 분들이라면 더욱 꾸준히 따라해보시길 바랍니다. 두 다리를 핀 상태에서 오른쪽 무릎을 세워줍니다. 오른팔을 쭉 뻗어서 오른쪽 늑간을 열어주고 안에서 바깥으로 무릎을 천천히 감싸 안아봅니다. 왼손은 그대로 등 뒤로 손을 맞춰보려고 노력해보고요. 마시는 호흡에 뒤꿈치를 밀고 등을 펴주고 내쉬는 호흡에 상체를 천천히 숙여봅니다. 시선은 발끝을 바라보면서 복부를 수축하고 호흡을 해봅니다. 마시고 천천히 내쉽니다. 하나, 오른쪽 다리에 무릎을 세워봅니다. 왼쪽 다리를 아까는 다리를 폈지만 이번에는 다리를 접은 상태에서 엉덩이 아래쪽까지 당겨봅니다. 무릎을 감싸 안으면서 마시고 천천히 상체를 숙여봅니다.

척추는 몸의 균형을 잡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허리뿐만 아니라 어깨부터 목까지 부드럽게 만들어 좌우로 틀어진 척추의 불균형을 잡아주는 비틀기 요가입니다. 기본 동작부터 천천히 배워보겠습니다. 두 다리를 반듯하게 핀 상태를 유지합니다. 오른쪽 무릎을 세워서 발과 허벅지 간격을 주먹 두 개 간격으로 발의 간격을 열어줍니다. 오른손을 등 뒤로 내려놓고 왼 팔꿈치로 천천히 무릎을 밀어내면서 오른쪽 어깨를 뒤로 회전시켜보면서 허리를 천천히 틀어봅니다. 바닥을 밀어내는 힘이 바닥을 쓸듯이 밀어내고 왼쪽 팔꿈치로 무릎을 밀면서 상체를 천천히 회전시킵니다. 척추가 틀어지면서 요추부터 흉추까지

호흡을 내쉴 때마다 왼 팔꿈치로 조금씩 조금씩 틀어봅니다. 자, 혹시 조금 더 비틀기 또는 왼쪽 어깨가 부드러운 분들을 위해서 하나 더 동작을 추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팔꿈치를 밀어서 천천히 비틀어 봅니다. 무릎을 감싸 안고 바닥을 밀었던 오른팔을 등 뒤로 가서 손을 맞잡으려고 노력해 봅니다. 손을 맞잡게 된다면 뒤꿈치를 밀어내고 오른쪽 어깨를 천천히 틀어서 바닥 한 점을 응시하고 호흡을 이어갑니다. 마시고 천천히 내쉬고 마시고 천천히 내쉽니다. 정면 보면서 손을 풀어주고 반대쪽 동작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왼쪽 무릎을 세워준 상태에서 오른팔로 무릎을 비틀어주면서 왼팔을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오른팔꿈치로 천천히 밀고 왼손으로 바닥을 밀고 상체를 천천히 회전시켜줍니다. 내쉴 때마다 오른팔꿈치로 허리를 비틀어주면 조금 더 효과적입니다. 자, 이번에는 마찬가지로 오른쪽 어깨와 허리가 좀 더 부드러운 분들 위해서 조금 더 깊은 비틀기를 배워보겠습니다. 무릎을 조금 더 당긴 상태에서 팔꿈치를 들어서 무릎을 천천히 감아봅니다. 왼손을 들어서 손을 맞잡을 수 있으면 맞잡아보고 조금 더 들어올 수 있으면 손목을 잡아보려고 노력해봅니다. 뻗은 다리 뒤꿈치 밀고 허리를 내쉴 때마다 비틀어 봅니다. 하나, 둘, 셋. 정면 바라보고 다리를 천천히 풀어줍니다. 동작을 따라하기 위해서 억지로 힘을 줘 비틀기 자세를 취하게 되면 오히려 신체 전체가 경직될 수 있는데요. 자세의 완벽함을 만들기보다는 편안한 마음가짐으로 호흡을 유지하면서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작이 조금 더 추가된 비틀기 요가 이어가 보겠습니다. 다리를 핀 상태에서 이번에는 골반에 좀 더 이완을 요구하면서 허리를 비트는 것을 요구하는 자세인데요. 왼쪽 다리를 오른쪽 무릎 안쪽으로 당겨줍니다. 오른쪽 무릎을 깊숙이 들어온 상태에서 뻗은 다리에서 무릎을 접어서 왼쪽 골반을 바닥에 눌러줍니다. 오른손으로 바닥에 놓고 왼팔꿈치를 밀면서 허리를 천천히 틀어줍니다. 내쉴 때마다 틀어줄 때 다리를 안쪽으로 왼쪽 좌골을 바닥에 꾹 눌러주면서 척추를 천천히 비틀어 봅니다. 자, 이제 반대 동작도 연결해 보겠습니다. 두 다리를 핀 상태에서 오른쪽 다리를 왼쪽 엉덩이 밑까지 당겨주고 왼쪽 무릎을 세워줍니다. 팔꿈치를 틀어서 허리를 천천히 틀어봅니다. 오른쪽 좌골과 왼쪽 좌골을 최대한 바닥까지 내려주면서 상체

척추와 신체 곳곳에 불균형을 잡아주는 비틀기 요가를 배워봤습니다. 좌우로 틀어진 척추를 균형 있게 만들어주는 만큼 위와 소장, 대장의 활발한 연동 운동을 도와 몸 속 장기의 불균형을 잡는데도 효과적인데요. 소화기 증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에게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으니 꾸준히 반복해 보시길 바랍니다. 두 다리를 반듯하게 핀 상태를 유지합니다. 오른쪽 무릎을 세워서 발과 허벅지 간격을 주먹 두 개 간격으로 발의 간격을 열어줍니다. 오른손을 등 뒤로 내려놓고 왼 팔꿈치로 천천히 무릎을 밀어내면서 오른쪽 어깨를 뒤로 회전시켜보면서 허리를 천천히 틀어봅니다. 다리를 핀 상태에서 왼쪽 다리를 오른쪽 무릎 안쪽으로 당겨줍니다.

오른쪽 무릎을 깊숙이 들어온 상태에서 뻗은 다리에서 무릎을 접어서 왼쪽 골반을 바닥에 눌러줍니다. 오른손으로 바닥에 놓고 왼팔꿈치를 밀면서 허리를 천천히 틀어줍니다. 내쉴 때마다 틀어줄 때 다리를 안쪽으로 왼쪽 좌골을 바닥에 꾹 눌러주면서 척추를 천천히 비틀어 봅니다.

앉은 자세에서 상체를 비트는 동작을 진행한 후에 자세를 전환하는 과정에서 위와 장의 연동 운동을 도와 전신 순환에 도움을 주는 하샤사나입니다.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매트 앞에 두 발을 모아줍니다. 블럭이나 쿠션이 있으시다면 뒤꿈치에 블럭이나 쿠션을 말아서 뒤꿈치에 지지할 수 있도록 받쳐줍니다. 오른팔을 쭉 뻗은 상태에서 오른쪽 늑간과 오른쪽 측면을 최대한 이완시킨 상태에서 팔꿈치를 틀어서 왼쪽 무릎을 밀어줍니다. 두 손바닥을 모은 상태 합장에서 왼쪽 어깨는 낮춰주시고 내쉴 때마다 오른쪽 팔꿈치로 왼쪽 무릎을 밀어주시고 상체를 천천히 내쉴 때마다 비틀어 봅니다. 마시고 내쉴 때마다 비틀어 봅니다.

자, 이번에는 반대 손을 모은 상태를 유지하고 왼쪽 팔꿈치로 오른쪽 무릎을 밀어주면서 상체를 천천히 비틀어 봅니다. 무릎은 모아주신 상태에서 오른쪽 어깨가 경직되지 않도록 천천히 낮춰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 둘, 셋. 정면으로 돌아오고 손을 바닥을 짚습니다. 이번에는 한 번 더 팔꿈치를 비트는데요. 오른쪽 무릎을 감는 동작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팔꿈치를 틀었을 때 오른쪽 무릎 안쪽에서 천천히 비틀어서 왼손으로 등 뒤로 돌려 양손을 맞잡아 보려고 노력해 봅니다. 무릎을 모아주시면서 왼쪽 어깨를 천천히 펴줄 때 견갑골 뒤쪽 능형근을 서로 모아보도록 노력해 봅니다. 마시고 내쉬고 마시고 내쉬고 무릎을 조금씩 조금씩 모아주면서 상체를 틀어주면 조금 더 효과적입니다. 자, 이번에는 반대편 동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왼팔 왼쪽 무릎을 감싸고 오른손을 크게 회전하면서 양손을 맞잡아 보려고 노력해 봅니다. 양손을 잡았다면은 오른쪽 어깨를 낮춰주시고 상체를 천천히 회전합니다. 양 무릎을 모아보려고 노력할수록 좀 더 효과적입니다. 하나, 둘, 셋. 정면 바라보고 양손을 풀어줍니다. 이번에는 블럭을 사용하지 않고 동작하는 방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을 천천히 모은 상태인데 이때는 하체의 근력도 매우 중요합니다. 똑같이 오른손으로 오른쪽 무릎을 잡아서 천천히 감아봅니다. 손을 모으고 가슴을 펴주고 하나, 둘, 셋. 반대편도 이어가 보겠습니다.

0: 바닥을 짚고 다시 자리로 돌아옵니다.
1: 이 동작은 팔을 등 뒤로 보낼 때 어깨의 구분 정도와 경직된 정도를 알 수 있어서 본인의 어깨 상태를 점검하는 데에도 좋은 동작인데요. 굳은 몸을 풀어주는 것뿐만 아니라 복부 내부의 활성화를 도와주는 동작인 만큼 평소 소화불량으로 불편함을 겪은 분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전신 순환에 도움을 주는 동작을 배워봤습니다.
0: 우선 매트 앞에 두 발을 모아줍니다. 블록이나 쿠션을 말아서 뒤꿈치에 지지할 수 있도록 받쳐줍니다.
1: 오른팔을 쭉 뻗은 상태에서 오른쪽 늑간과 오른쪽 측면을 최대한 이완시킨 상태에서 팔꿈치를 틀어서 왼쪽 무릎을 밀어줍니다. 두 손바닥을 모은 상태 합장에서 왼쪽 어깨는 낮춰주시고 내쉴 때마다 오른쪽 팔꿈치로 왼쪽 무릎을 밀어주시고 상체를 천천히 내쉴 때마다 비틀어봅니다. 팔꿈치를 틀었을 때 오른쪽 무릎 안쪽에서 천천히 비틀어서 왼손으로 등 뒤로 돌려 양손을 맞잡아 보려고 노력해봅니다.

0: 나 네 말 듣고 경치봉이
1: 진팔 쓰고
0: 얘가

왔지.

좋다 좋다. 과연 허나무 진료라 하겠다. 때는 천중지 가절이오. 또한 이런 좋은 승지에 술이 없었으겠느냐. 술상 가져오너라. 술상을 들여놓고 이삼배 자시더니 도련님이 주흥이 도도하야 그란수지에 읊었으되 영락없이 춘향 상공을 끌어를 벗겼다.

악연누를. 글지에 읊은 후에 다시 일어나 배에 얼죠. 그 전날 밤 춘향 또한 도련님을 만날 꿈을 얻었는데 책상에 촛불을 도도록 켜고 열려 전화를 와가다 화려히 잠옷건을 서한월 의지오고 잠깐 주더니 김왕사 몽단을 춘향 모임이 공중으로 달려 바람을 으그하고 구루 한마를 흩어가다 한곳 당도하니

네가 읽을 뜻을 알겠느냐. 주니 아니 황광하여 봉선이 받아 어때요. 봉이 하여 쓰되 인간이 5월 5일은 전상지 7월 7사일이라 하여 끊을 깜짝 놀래 깨달으니

0: 젊은 국악인들과 함께하는 국악 실험실입니다.
1: 그럼 어떻게 굶어 죽어?
2: 아니 아니 그냥 빌어보자.
1: 고척돔 단독 콘서트 나중에
0: 늘 그냥 머릿속에 상상하면서 꿈꾸면서 그럼요. 우리가 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고.
1: 맞아요.
3: 음악 덕후 같은 사람들을 일단 모아야 된다 해서 이제 여러 가지 그 조건이 있었어요.
4: 채점을 다 당한 거예요.
0: 괜찮아요. 저희 아지트에서는 어떤 얘기
5: 아지트니까.
0: 아, 그럼 아지트인데.
6: 무용을 하고 나서 좀 달라진 게 있을까 궁금하거든요.
7: 무용하고 나서는 체력이 엄청 좋아져서 한 시간도 거뜬히 연습할 수 있어요.

0: 삼각지를 낀 상태에서 머리 뒤 천천히 활짝 펴주면서 마시고
1: 낚시할 때 무조건 구명조끼, 생명조끼 알아 나 이거.

0: 이철 씨 초등학교 국민학교 시절이었죠?
1: 그죠.
0: 예. 그때 생각나나요?
1: 저는 기억나요. 왜냐면
0: 얼마 안 됐으니까. 아,
1: 근데 이게 저는 왜 생각이 나냐면 사실 그때가 제일 행복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0: 왜요?
1: 제일 큰 걱정이 숙제밖에 없었어요.
0: 맞아. 뭐 누가 돈을 벌어오라 그러길 하나.
1: 그러니까. 맞아요.
0: 숙제 잘해간 학생이었어요. 모범생.
1: 사실 잘 안 해갔어.
0: 뺀질이 없고.
1: 맨날 해야지 해야지 하면서 하루 전날 하거나 안 해갔어.
0: 걱정만 많이 하는 스타일.
1: 맞아요.
0: 저는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 빨리 어른이 됐으면 좋겠다 맨날 이 생각했던 것 같은데 너무 빨리 어른이 돼버린 것 같아요.
1: 슬프잖아요.
0: 네.
1: 그래서 오늘 우리 동네 미술관 찾아온 곳이 바로 교정이에요.
0: 오!
1: 너무 아름답죠?
0: 너무 예쁘네요.
1: 벌써 추억이 새록새록합니다.
0: 네.

0: 야, 정말 아니 너무 울창한 자연 네. 속에 여기 이렇게 아미 아트 뮤지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 너무 예뻐요.
0: 네, 이곳이 충청남도 당진시 순성면 네. 옛 유동초등학교 교정인데요.
1: 폐교를 리모델링해서 미술관으로 바꿨잖아요. 특히 SNS 사진 명소로도 유명해요. 여기가 아미산 자락인데요. 네. 그 능선

0: 그렇죠, 친구.
1: 맞습니다.
0: 그럼 우리는 또 아미가 BTS 덕분에 예, 팬클럽 그쵸. 이름이 아미이기 때문에 굉장히 맞아요. 익숙한 곳이기도 한데 네. 야 그러면 어떤 작품들이 전시되는지 한번 들어가 볼까요?
1: 가보시죠. 그리고 지금도 뭔가 영화 속 분위기가 나요.
0: 그러니까요. 와. 와. 왜 많은 분들이 찾는지 알 것 같아요.
1: 그러니까. 어떻게 찍어도 인생이 나오겠는데?
0: 그림. 그죠?